0: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언니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똥손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똥똥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워볼 단어는 부화, 부화예요. 부화가 무슨 뜻일까요?
0: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화는 아래에서 무언가 어떤 동물들이 태어나는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3: 아, 그렇구나. 우리 준성이는?
4: 공룡처럼 알이 찌그러지면서 깨어나는 것 같아요.
3: 준성이가 공룡알을 생각하면서 부화를 떠올렸구나. 부화는 동물을 알에서 애벌레나 새끼가 알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혹시 애벌레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가 이렇게 꿈틀꿈틀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4: 전요, 문과에서 누구 썼는데 송충이가 제 다리 위로 올라왔어요.
3: 너무 깜짝 놀랐겠다.
4: 근데 한번 만져보니까 되게 부들부들하던데.
3: 만져봤어요?
4: 네. 아, 부들부들.
3: 애벌레는 알에서 나와 아직 다 자라지 않는 벌레를 말해요. 그래서 애벌레는 아이의 줄임말인 애와 벌레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랍니다. 벌레인데 아직 아이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귀엽고 여러분 같지 않나요?
2: 아니요!
3: 그럼 애벌레 말고 알을 깨고 나오는 동물이 또 뭐가 있을까요?
0: 종아리 같은 새가 알에서 난치라는 걸로 깨고 나오잖아요.
4: 그리고 파충류들은 다 알로 나와요.
3: 맞아요. 새, 물고기, 뱀이나 악어가

0: 같은 파충류가 주로 알을 낳고 강아지, 고양이, 곰, 토끼 이런 포유류는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죠.
1: 이거 한 번에
0: 부화는 한자어인데요. 알깔 부, 델 화자를 써서 알을 깠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알을 깨는 게 아니라 깐다니 표현이 좀 특이하죠?
1: 어색해.
0: 어색해요. 맞아요. 망치를 깰 때 부드러운 걸 깰까요? 단단한 걸 깰까요?
1: 단단한 거.
0: 단단한 물체를 쳐서 조각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깐다, 깠다 이렇게 많이 쓰여요.
1: 뭐 통조림을 까다 이런 거였어요.
0: 까다라는 말은 껍질을 벗긴다는 뜻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알을 품어 새끼가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병아리 다섯 마리가 부화했다는 말은 병아리 다섯 마리가 알을 깨고 나왔다고도 말할 수 있고 어미닭이 다섯 마리의 병아리를 깠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부화라는 단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그럼 부화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짝꿍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부화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허물이에요.
1: 어?
0: 허물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1: 저야! 뱀이나 도마뱀이나 막 그런 파충류들은 이제 키가 커야 되잖아요, 우리처럼. 허물이라는 것을 벗고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바로 허물이에요.
0: 와, 리아 친구가 설명을 진짜 잘해줬어요. 맞아요. 허물은 뱀, 나비 같은 것들이 자라면서 벗는 껍질을 말해요. 몸은 계속 자라는데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거든요. 우리가 키가 자라면 새 옷이 필요한 것처럼 이 친구들도 허물을 벗는답니다. 허물이란 말에는 전혀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잘못 저지른 실수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잘못해서 실수를 했더라도 용서해주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면 어떨까요?
1: 좋아요!
2: 좋아요!
0: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부화와 허물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하나 해볼까요? 그럼 우리 노트를 꺼내고 펼쳐서
1: 펼쳐서
0: 써보도록 할까요?

0: 부화. 동물이 알에서 애벌레나 새끼가 알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오는 것. 허물. 뱀, 나비 같은 것들이 자라면서 벗는 껍질.
1: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글쓰기를 했는지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 준성이가 한번 발표해 줄래요?
2: 거북이가 알에서 부화하다. 매미가 허물을 벗다.
1: 와, 잘 썼어요. 자, 리아도 한번 발표해 볼까요?
3: 네! 도롱뇽이 알에서 부화했다. 새마귀가 호물에 나와 성충이 됐다.
1: 와, 우리 리아도 아주 잘 썼구나. 우리 리아가 쓴 성충이 됐다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 알려줄까요? 성충이 됐다라고 쓴 이 부분에 네. 이 다를 이제 우리가 돼아의 다로 고쳤으면 훨씬 좋은 문장이 되거든요. 오늘 새로운 걸 알았지요?
4: 네, 정말 좋아요.
1: 오늘 부화와 허물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새로운 단어를 배우니 좋지요?
4: 네.
1: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배운 단어를 잘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0: 하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안녕!
1: 안녕!
2: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오늘도 그린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그럼 오늘의 관용어는 무엇일까?
2: 글쎄,
0: 나한테 물어보자.
3: 라라야, 알려줘.
4: 똑똑. 그린 친구들 안녕.
3: 안녕.
4: 좋아. 오늘의 관용어는 라라를 달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0: 맛 중에 달달하는 거야? 아니면 연필이 다는 것처럼 다는 거야?
1: 또는 목이나 그런 것에 닳는 것들 진짜.
3: 라라야,
0: 어떤 달다야?
1: 맞아.
4: 여기에서 달다라는 뜻은 열쇠 고리를 가방에 달다처럼 어떤 것을 걸거나 메어놓거나 붙이는 것을 뜻해.
0: 그러면 가방을 달다, 열쇠 고리를 열쇠를 달다.
1: 그런데 그것보다 달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은데.
0: 그래, 너무너무 많아.
1: 그럴 땐
0: 힌트지.
3: 라라야, 힌트 하나 줘라.
4: 알았어, 힌트 하나 줄게. 라라를 달다라는 말은 능력이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때 쓰는 말이야.
1: 그럼 혹시 사탕을 달다 아닐까?
0: 사탕을 달다! 맛있겠네.
1: 개미집에서 아 힘들어 너무 힘들다 했는데 여러분 여기 사탕이 있어요! 와 사탕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혹시 부정을 다뤘다? 그림을 잘 그리게 하는 부적!
0: 아니면 실력을 다뤘다 아닐까?
1: 그럼 나는 부적으로 할래.
0: 그럼 나는 실력으로 할게.
4: 좋아. 그럼 오늘도 한번 재미있고 즐겁게 그려보자고요.
3: 좋아.
5: 노아야. 응? 노아는 그런데 부적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1: 내가 책에서 본 대로면 부적을 붙이면 뭔가 일이 잘 된다고 들었어. 그래서 아, 나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 부적을 붙이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될 거야 하고 약간 분위기가 좋아지거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좋아져가지고 부적을 달다라고 생각했어.
4: 아, 능력이 좋아지는 부적을 붙인 거구나?
1: 응.
4: 그럼 예진아.
1: 응?
4: 예진이는 답을 왜 그렇게 생각했어?
0: 그림을 잘 그리는 노아와 노아 친구는 그림 못 그리는 친구가 있어. 아, 노아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아마도 이 잘하는 거와 못하는 거에 차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실력을 달다라고 생각을 했어.
1: 아하!
4: 아, 실력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력을 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0: 응, 맞아.
4: 그럼 노아는 그렇게 부적을 붙인 거

0: 것처럼 실력이나 상황이 좋아진 적 있어?
1: 응, 받아쓰기 시험을 하는 날이었어.
2: 오, 심각해.
1: 근데 너무 어려운 받아쓰기 날이 나왔을 때 잘 들어, 맞춤법 정확히, 띄어쓰기 정확히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부적을 산 것처럼 집중력이 엄청나면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것 같아.
0: 좋아. 그럼 예진이도 한번 실력을 달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까?
2: 예를 들어 성적이 안 좋은 친구가 있어.
1: 응?
2: 근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의 응원을 받아서 힘을 빵 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거야.
1: 오.
2: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보면 실력이 달달하니 역시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될 줄 알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아, 칭찬을 하면 기운이 솟는다고도 하잖아.
2: 맞아, 칭찬은 노래를 춤추게 한다잖아.
1: 맞아, 맞아.
0: 좋아, 그럼 오늘도 한번 어떤 재미있는 생각을 했을지 설명해보자고.
2: 나 아주 고퀄리티야.
1: 나는 부적을 달달하고 생각했어. 부적은 뭔가 잘 되게 해주고 행운을 불러오는 종이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 붙여가지고 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고의 별이 빛나는 밤보다 잘 그린 그림을 누나가 그린 거야. 집중력이랑 행운만 있으면 엄청난 거를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
2: 내가 화가보다 잘 그린다니. 이게 꿈이야, 생쇼?
1: 꿈이야.
2: 나는 정답이 실력이라고 생각했어.
1: 왜?
2: 왜냐하면 실력은 배신하지 않는다잖아.
1: 으흠.
2: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실력을 쌓고 있어. 이렇게 열심히 실력을 쌓고 하면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뜻인 것 같아.
1: 아,
0: 좋아.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2: 뾰로롱.
0: 오늘의 관용어는 날개를 달다야. 날개는 새나 곤충의 몸 양쪽에 붙어서 날아다니는 데 쓰는 기관이야. 사람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랜 옛날부터 하늘을 나는 것을 부러워했지. 결국 비행기와 헬리콥터 등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을 발명했고 그 덕에 우리도 하늘 위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사람이 정말 날개를 단다면 어떨까? 날개가 있는 사람은 땅을 벗어나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거야. 땅 위를 걷고 뛰는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고 멀리 이동할 수도 있겠지. 이처럼 날개를 달다라는 관용어는 능력이나 상황 따위가 지금보다 좋아지는 것을 뜻해. 만약 맞춤법을 잘 모르던 동생이 책을 많이 읽더니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다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내 동생이 드디어 맞춤법 실력에 날개를 달았네. 축하해 동생아. 라고 말이야.
2: 발격. 나는 꿈이 PD거든. 그래서 내 꿈에 파닥파닥 날개를 달 거야.
1: 오, 내 꿈은 화가야. 그래서 화가 등록을 날개를 단 것처럼 슝슝 올라가듯이 쌓을 거야. 그러면 나도 언젠가 화가가 될 수 있겠지?
2: 나도 언젠가 PD가 될 수 있겠지?
1: 오늘의 관용어는 날개를 달다.
2: 능력이나 상황이 지금부터 좋아진다는 뜻.
1: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3: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

0: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0: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여우는 스프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루미는
1: 아이고, 보리야.
0: 여우와 두루미
2: 신나는 오늘 함께 시청할 친구는 니케타, 로우니, 소령이, 민찬이, 그리고 나는
3: 로우니.
2: 오, 예, 기분 좋아.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 뿅뿅
3: 뿅뿅.
0: 옛날 옛날 혼자 지내는 여우가 살았어요.
4: 아우, 심심해. 뭐 신나는 일 좀 없을까? 어? 옆집 두루미? 강에서 뭘 하는 거지?
0: 두루미는 강가에서 먹이를 잡고 있었어요. 긴 부리로 물고기를 콕! 콕!
1: 잡았다!
4: 오라! 나랑 입이 다르게 생겼네. 내 입은 짧고 뭉툭한데 두루미 뿌리는 길고 뾰족하잖아. 그래, 바로 그거야.
0: 여우는 신이 나서 두루미에게 다가갔어요.
4: 두루미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맛있는 스프를 끓이려던 참이거든.
1: 우와, 여우야, 고마워. 정말 친절하구나.
0: 여우는 스프를 보글보글 맛있게 끓였어요.
4: 어떤 접시에 담아줄까? 옳거니, 이 답작한 접시가 딱이야. 두루미야, 많이 먹어.
1: 이야, 맛있는 스프 냄새.
4: 많이 끓였으니까 실컷 먹어.
0: 여우는 스프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루미는
1: 아이고, 보리야. 아이고.
0: 접시가 납작해서 두루미의 부리로는 스프를 하나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4: 어머나, 어머나, 스프를 다 남겼네. 못 먹겠으면 내가 먹을까? 오늘따라 스프가 더 맛있어서 말이지.
1: 날 약 올리려고 꾸민 짓이 틀림없어. 심술쟁이 여우 같으니 날 못 먹게 하려고 일부러 납작한 접시에 스프를 담은 게 틀림없어. 잠깐만, 근데 여우는 어떻게 납작한 접시에 스프를 먹을 수 있는 거지? 내 부리는 길고 뾰족한데 여우 입은 짧고 뭉툭하잖아. 그래, 바로 그거야.
0: 두루미는 그릇장에서 가장 길쭉하고 좁은 호리병을 꺼내들었어요.
1: 이거면 충분해.
4: 아, 오늘은 뭐 재밌는 일 없나? 이야, 맛있는 냄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스프.

0: 스프 같은데? 누구네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스프를 끓이는 거지?
1: 짜잔! 우리 집이야. 오늘따라 스프를 너무 많이 끓였지 뭐야? 여우야, 너도 먹으러 올래?
0: 응!
2: 여우는 두루미네 집으로 갔어요.
1: 여우야, 많이 먹어. 스프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2: 두루미는 긴 호리병의 스프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우는
0: 아이고 내 입! 그릇이 너무 좁고 길어서 내 입이 들어가질 않잖아. 야골라.
2: 여우는 결국 스프를 하나도 먹지 못했어요.
1: 어머나 어머나, 뭐 먹겠으면 내가 먹을까? 오늘따라 스프가 더 맛있어서 말이지.
0: 아호, 야골라.
2: 그제서야 여우는 두루미를 약올렸던 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3: 그래, 그러면 안 돼.
4: 세상에, 결국 여우가 자기 꾀에 똑같이 당해버렸네.
3: 그러니까. 그래도 두루미가 똑같이 따라해서 그래도 두루미가 약 올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5: 두루미는 친구의 스프를 먹어보고 싶었는데 못 먹어서 두루미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
4: 그럼 똑같이 되갚아준 두루미의 행동 어떻게 생각해?
3: 아, 나는 잘한 것 같아. 자신이 당했으니까 분한 마음에 한 것 같고, 아무튼 나는 두루미가 너무 잘한 것 같아.
5: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어쨌든 친구가 나쁜 것을 해도 따라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4: 여우는 두루미 집에 다녀온 이후 깨달았을까?
3: 당해보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나도 다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느끼지 않았을까?
6: 오히려 나는 그 당하고 온 두루미처럼 또 다른 꾀를 생각해내가지고 또 계속 싸우고 그러다가 차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
4: 두루미가 여우를 잘 대접해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5: 신기반기? 내가 그렇게 장난쳤는데 두루미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심한 장난치진 않고 착하게 살게. 두루미 고마워.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아.
3: 나는 이렇게 했는데 두루미가 이렇게 대해주니까 난 기분이 좋네. 두루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느낀 점을 많이 배우고 갈 것 같아.
4: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6: 말하기 전에 한 3초 동안 이 말할 때 상대방 기분이 어떨지,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은 아닌지 좀 생각해보고 하면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
4: 여우와 두루미를 보면 알 수 있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이야. 친구들, 오늘 우리가 나눈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ay! Hide and seek! Hide and seek! Yeah, yeah, yeah, yeah, oh yeah!
2: 오늘은 과연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게 될까?
0: T.
1: T!
2: T였구나!
3: T. 친구들, 이건 big T.
2: 이건 small, 작은 T.
3: T.
2: T.
3: T.
2: T.
1: 둘 다 T.
2: 아, 그렇다면 이 T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그럼 친구들, are you ready?
4: Yes, we are!
2: Okay, 그럼 간다. Come on!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5: Inside the hide and seek world.
6: Go, go, go!
7: Find T.
8: Oh? Oh? 여기가 T world 맞아?
5: Yeah, it is. I hear the T sound.
8: Okay, 내가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There, T.
9: Turtle.
10: 힘들다.
2: 그럼.

0: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
1: 안 돼. 난 호랑이랑 달리기 경주 중이야.
2: 뭐야? 호랑이?
3: 야, 거북아! 빨리 와!
0: 타이거! 타이거!
1: 가고 있잖아.
4: 이건 말도 안 돼. 거북이가 호랑이를 어떻게 이겨?
5: Don't worry, I can help.
6: 내가 널 도와줄게.
3: 아니, 이게 뭐야? 나도 빠르거든.
5: I'm energy. I'm strong like Superman.
2: Go energy, go. Go energy, go.
3: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지.
5: 뭐야? 트럭을 타고 오잖아.
0: Truck, truck.
3: 야, 달려 달려.
5: 안 되겠어.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power.
0: 에너지 and turtle win.
1: 고마워 얘들아.
3: 거기서
4: 다행이다.
5: It's all thanks to me. I'm energy.
2: Super duper energy.
7: 맞다! 어? 우리 경주하느라 아직 단어 하나를 못 찾았잖아.
4: 아, 맞다.
8: 괜찮아, 괜찮아.
4: 왜?
8: We can hear the sound.
7: 어? 오, 들린다, 들려.
4: 오케이, 네.
8: Let's go find it.

0: 방에서 소리가 나.
1: 응? 어? 어?
0: 뭐지?
1: 어? 어! 탁자들이다, 탁자들!
2: 어, 맞아!
0: 오! This is a table. That is a table too.
2: 맞아, 맞아!
1: 아, 그래서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렸던 거구나!
0: Oh, I think we found them all!
2: Yay!
0: Yay!
1: Okay, then, it's time for some magic!
0: Go!
1: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Yay!
0: Oh yeah! 우리 오늘 어떤 단어들을 찾았는지 확인해보자!
2: 오키도키!
0: Turtle, turtle!
2: Tiger, tiger.
1: Truck, truck.
2: Table, table.
3: Good job!
2: Yay! Sing a song. Let's go.
1: Let's sing. Come on.
0: Wait, wait, wait. Let's go.
1: Yeah. Oh, 참나 이제 우리가 안 도와줘도 착착 잘 맞추네요. 잘 찾아가지고.
4: 아니, 딱 보면 알아야지.
1: 아우, 칭찬 좀 해줘요. 잘했구만. 그러니까. 자, 우리.

0: 친구들한테 티 쓰는 법 알려줄까요?
1: 네, 친구들 따라 써봐요.
0: Big T는 one, two, T. Small T는 one, two, T.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2: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3: 좋아. 그럼 골디락스는 어때?
2: 만세! 웃기게 해주세요.
3: 그럼 당연하지. 좋아. 옛날 옛적에 곰 세 마리가 있었어. 아빠 곰, 엄마 곰, 그리고 아기 곰. 엄마 곰이 죽을 맛있게 끓였는데 가족 모두에게 강조하면서 말했어. 죽이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꼭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 아기 곰은 만화 영화 같은 걸 보고 있었고 아빠 곰은 스포츠 신문을 보고 있었어. 얼마 후 아기 곰이 죽을 먹어버리고 말았어.
4: 아우 너무 뜨거워. 아우 내 혀.
3: 엄마 곰은 화가 나서 말했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죽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4: 그런 말 안 했어요.
3: 말했어. 만화 영화 보느라고 안 들은 거잖아.
4: 아니 아니에요.
3: 아무도 여기서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그리고 아빠 곰도 죽을 먹어버렸어. 야하 너무 뜨거워. 엄마 곰이 화가 나서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나랑 장난해? 아, 아빠 곰은 혀를 수도꼭지 밑으로 갖다 댔고 엄마 곰은 아빠 곰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지. 아빠 곰은 아 진정해 여보. 아기 곰이 말했어.
4: 그만요. 그만 싸우세요.
3: 아무튼 아침 내내 싸움이 벌어졌고 엄마가 먼저 도망쳤어. 아빠가 따라가면서 아우 미안해 여보 돌아와. 아기 곰도 같이 따라갔어. 그렇게 모두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골디락스가 나타났어. 골디락스가 창문 너머에 죽이 있는 걸 발견했어. 우 맛있게 보이네. 그리고 일을 해서 열심히 번 돈으로 저축도 하고 쌀도 직접 사서 죽을 끓이는 대신에 골디락스가 어떻게 한 줄 알아?
2: 네.
3: 아빠가 이제 들려줄게. 골디락스는 곰 세 마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곰 세 마리의 죽을 훔쳤어.
2: 그래서요?

0: 골디락스는 나쁜 죽도둑이지.
1: 근데 뭐 우린 이런 거 상관없잖아.
2: 여보.
0: 알았어. 그래서 이 도둑 골디락스가 죽을 먹고 있는 동안 집 문이 열렸어. 엄마 곰이 소리쳤지.
3: 나 이제 우리 동생 집에 가서 살 거야.
0: 아빠 곰이 말했어. 아유 저기 여보 말로 풀어보자니까. 아기 곰이 말했어.
3: 그만 싸워요.
0: 그리고는 갑자기 팡! 죽을 몰래 먹고 있는 골디락스를 주방 식탁에서 발견했어. 그리고 엄마 곰이 소리치며 말했어.
3: 여보, 남자답게 이번에 뭐 좀 보여줘. 어떻게 좀 해봐.
0: 아빠 곰이 말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넌 누구지? 그리고 골디락스는 태권도 자세를 하고 있었어. 야, 오늘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아빠 곰이 물러섰지만 엄마 곰은 머리로 밀면서 아빠 곰을 앞으로 밀어넣었고 그렇게 태권도 결투가 시작됐지. 서로 태권도와 궁투를 하고 있었고 아기 곰은 뒤에서 닌자 표창을 던져주고 있었어. 엄마 곰의 발차기는 너무 높았고 아빠 곰의 발차기는 너무 낮았어. 그래서 골디락스가 이기고 있었지. 힘이 좀 세거든. 골디락스가 곰 세 마리를 묶었고 아기 곰이 말했어.
3: 근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죠? 우린 곰이니까 발톱이 있잖아요.
0: 엄마 곰이 말했어.
3: 어 그래 맞아 그거야 아기 곰.
0: 그렇게 곰발톱을 꺼내서 곰처럼 싸우기 시작했고 골디락스는 겁에 질려 도망가기로 했어. 창문 밖으로 슝 하고 나갔어. 바닥에 떨어져서 달리기 시작했지. 아! 곰 세 마리는 신이 나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어. 우와 아주 잘했어 아기 곰. 그리고 엄마 곰이 아빠 곰에게 말했어.
3: 어 여보 정말 잘했어. 남자다우고 멋졌어.
0: 아빠 곰은 어 고마워 여보 당신도 잘했어. 그 후에 곰 세 마리는 집에서 옷을 입고 죽을 끓여 먹으면서 사람처럼 사는 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집을 팔고 숲속으로 이사가서 산딸기랑 연어를 먹으면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야기 끝.

0: 먹기는 진짜 독하네.
1: 여러분 보시다시피 테라시티에 지독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장님도 걸리셨어요.
2: 모든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3: 아참! 시장님 괜찮으세요? 취소할 것 같아요?
2: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야.
1: 국물에 기침까지.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3: 테라시티에는 임시병원은 너무 작아서 모든 감기 환자를 다 받아줄 수 없나 봐.
4: 정말 어떡해.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5: 테라시티에 더 큰 병원을 지어보면 어떨까?
2: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민들도 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야.
6: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곧 사라질 거예요.
7: 좋아, 얘들아. 기가 들떠, 출동!
8: 그래, 알았어.
7: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9: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7: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켓 챔피언 마이티!
10: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7: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1: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8: 기가 들떠 출동!
7: 이번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병원을 지어보자. 병원에선 감기와 다양한 병을 치료해줄 거야. 그럼 건설 시작!
8: 그래!

0: 마침내 지긋지긋한 감기가 싹 낫겠어.
1: 한번 볼게요. 열이 아주 높은데요. 게다가 콧물과 가래도 많고, 얼음팩과 감기약을 처방해 줄게요.
0: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1: 식사 잘하고 약 먹고 푹 쉬어요. 푹 쉬면서 따뜻한 꿀물을 계속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2: 다들 감기가 빨리 나으면 좋겠다.
3: 아쭈! 레이, 괜찮아?
4: 레이, 설마 너도 감기 걸린 거야?
5: 자, 그럼 주사 하나 드릴게요. 살짝 따끔할 거예요. 따끔.
3: 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재채기 한 거야. 아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겼어. 먼저 갈게.
2: 레이, 레이 어디 가는데?
3: 어떡해, 나 감기 걸렸나 봐. 나도 그 무시무시한 주사 맞아야 해.
4: 왜긴 왜겠어? 더워.
3: 아, 날씨가 너무 더워.
2: 레이, 왜 그렇게 꼭 껴입은 거야?
3: 아, 그냥 뭐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따라해봤어.
6: 레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돼서 그래.
3: 그럼 난 100% 멀쩡하다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7: 아이고, 목이야.
8: 뭐? 병원 가라고? 병원 가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 주사는 너무 무섭단이 아니라 기간 녀석들이 지은 저렇게 한심한 병원에 가기 싫어? 어디 보자.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좋대. 꿀이라? 그래! 기가 빌더가 지은 벌집엔 꿀이 잔뜩 있었지? 집, 잽, 쩝! 어서 출발하라고!
6: 시장님, 무슨 일이세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9: 그럼!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다시 쌩쌩해졌단다.
6: 다행이네요.
9: 자, 오늘은 왜 연락했느냐 하면 식물원에 있는 벌집을 수리해야 해. 로봇 꿀벌이 꿀을 너무 많이 모아서 다 무너져버렸어.
6: 어머, 정말요? 당장 출동할게요.
9: 그래, 너희만 믿을게.
6: 기가빌더, 출동 준비하자.
10: 알았어, 아밍.
3: 알았어.
11: 벌집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10m 정도 이동했잖아. 떨어지면서 굴러왔나 봐.
6: 레이, 불도저에 벌집을 실어서 원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
3: 그럼, 물론이지.

괜찮아. 걱정 마. 고치면 돼.

0: 이렇게 내가 가져가기 좋게 딱 준비해놨군.
1: 얘들아, 히가봇이 나설 차례야. 히가봇 출동!
2: 알았어, 아민!
1: 포켓몬 변신 완료!
0: 마이티봇 변신 완료!
1: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왜 저러지? 나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실수한 걸 만회해야 해. 이번엔 내가 해결하겠어.
0: 이거라 파다라 고양이 털뭉치야.
1: 루루, 방패를 발사해줘.
3: 그래, 방패 준비 완료!

0: 에너지 방패 작동!
1: 그 뭐야? 앞이 전혀 안 보이잖아.
0: 얘한테 맡겨!

0: 얘들아 고마워. 아, 나 감기 걸렸나 봐.
1: 레이 왜 얘기 안 했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
0: 하지만 난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
1: 아무리 주사기가 무서워도 주사를 맞아야 낫지.
2: 루루 말이 맞아. 좋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맡을 임무는 레이 병원 보내기 작전.
3: 좋아.
4: 아니 왜? 난 저 고양이랑 다르거든? 난 주사 따윈 안 무서워. 뭐하는 거야? 저리 비켜!
5: 자, 다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자, 따끔할 거예요. 다 됐어요.
0: 뭐야, 별로 안 아프네? 잠깐 따끔할 뿐이잖아. 야호! 더 이상 주사 안 무서워.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진수 I'm feeling the day just feeling the day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보구나 헤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바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 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화물기차 기관사.
1: 어,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커다란 기차를 몰 거야. 특별한 짐을 실은 기차지. 바로 화물이란 건데 그걸 싣고 멀리 떠나볼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기차 기적 소리지.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화물기차 기관사거든. 너희도 화물기차 기관사 놀이 할래? 같이 할 거지? 우와, 좋다고? 아우! 우리 특별한 화물을 나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뿌뿌! 너희도 기차 소리 내볼래? 뿌뿌, 잘했어!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기차 기관사 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기차에 화물 실으러 가보자!

0: 안녕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화물기차 기관사 놀인데 같이 할래?
1: 야!
2: 후후, 이 물놀이공을 배달하면 되겠다.
0: 바닷가까지. 좋아, 그럼 화물칸에 실어보자.
1: 자, 소개합니다. 바로 화물 싣는 기계. 삐, 삐, 삐. 그게 바로 나야. 삐, 삐, 됐고.
0: 내가 도와줄게. 내 목소리만 따라오면 돼. 계속 가, 계속 가. 그만! 됐어. 이제 내려놔.
1: 고마워.
0: 고맙긴 화물아. 걱정 마. 내가 널 지켜줄게.
2: 나 화물 지킴이 할래.
0: 또 어떤 특별한 화물을 배달할까? 비씨 상어를 바다에 데려다 주자. 바닷가 옆에 살잖아. 상어 화물이라고? 멋지다! 근데 상어를 어떻게 기차에 태우지?
1: 수조에 넣으면 돼.
0: 널 무사히 바다까지 데려다 줄게. 난 화물 지킴이니까. 상어 위엔 안 앉을게.
1: 이거 무거워서 안 되겠어. 크레인 좀 부탁해. 참, 맞다. 내가 크레인이지.
0: 좋아. 하나, 둘, 셋. 들어올려.

0: 조심해. 물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돼. 상어한테 필요한 거야.
1: 걱정 마. 난 말이야, 저 상어한테 꽉 물리고 싶진 않거든.
2: 예! 바다까지 가려면 오래 걸리는데 혹시 상어 간식 챙겼어?
0: 상어 간식?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2: 아무거나 써도 돼.
0: 상어 간식, 상어 간식.
1: 헉! 여기 찾았어.
2: 화물기차 출발 준비 완료.

0: 아, 밤을 지킴이 오지? 피시 상어가 좀 배고픈 것 같은데. 뭐라도 줘야 해. 배고파서 화물까지 먹으면 어떡해. 내가 여길 지키는 한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간식이 너무 멀리 있는데 어떡하지? 손이 안 닿아.
1: 아, 기차 칸을 바꿔 끼우면 돼. 우선 기차 칸부터 떼야 해.
0: 어, 해볼게. 잘.
1: 기차 기관사들, 손상안경을 쓰고 찾는 걸 도와줘. PC 상어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0: 이걸 써봐. 자, 올랐다. 내가 도와줄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0: 화물기차 기관사들 전속력으로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저기 바다야! 드디어 왔어! 그리고 우리 소중한 화물도 무사히 도착했고 말이야.
1: 셋 타면 같이 내리자. 하나, 둘, 셋!
0: 배달했다고? 와, 해냈어!

예, 그럼 또 만나. 물놀이공도 내릴게. 가자! 우후!

0: 눈보라를 조심해.
1: 그래서 공정 구조에 대응하고 또 일렉트로도 상대할 겸 서둘러 에어로 제트를 완성했단다.
2: 그리고 너희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테디가 파일럿인 것도 숨겼는데 어때? 깜짝 놀랐니?
3: 당연하죠.
4: 마침 일렉트로 때문에 귀찮았는데 잘 됐네요.
5: 그럼 테디 오빠도 이제부터 파이어로봇 대원인 거예요?
6: 물론이지. 잘 부탁해, 선배님들.
4: 그래, 선배들만 믿고 잘 따라오너라.
2: 테오도 오랜만에 형과 함께 지내게 되어서 좋겠네.
7: 전혀요.

0: 테디 형이 파이어로버가 된 게 그렇게 싫어?
1: 내가 볼 땐 딱 적임자 같은데? 국제 소방관이라 능력도 있고.
2: 그런 거 아니야.
0: 그럼 뭐 어릴 적 기억 때문인가? 옛날부터 날 못 살게 굴었단 말이야. 재밌는 건 모두 독차지. 맛있는 것도 몽땅 독차지.
3: 글쎄 아니라니까.
4: 그런 거였어? 그건 어릴 때 얘기지. 그만 잊어버려 동생아. 가서 잠이나 자자.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으니까 형제의 우애를 가져보자고.
3: 뭐? 같이 지낸다고? 진짜 싫어!
4: 에이, 여 귀여운 녀석. 그럼 선배님들 잘 자요.
5: 잘 자요.
6: 여보, 우리 좀 쉬었다 가자.
7: 힘내 여보, 5분만 더 올라가면 돼.
6: 어? 아까도 5분이라면서. 그 전에도 5분, 전전에도 5분. 혼자 타임머신이라도 탔어?
7: 아, 이번엔 진짜야. 어, 저기 봐, 메가봉 보이잖아.
6: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0: 누가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0: 학교에 오는 거야?
1: 처음 보는 천데 누구지?
0: 어떻게 된 거야?
2: 형이 태워다 줬어. 싫다는데 굳이.
3: 그렇게 말하면 형 섭섭하다. 그 찔찔이 꼬맹아.
1: 저분이? 눈부셔.
2: 그놈의 코 찔찔이 소리 좀 그만해.
1: 코 찔찔이?
2: 정말
1: 왕자님은 이름이 뭐예요?
3: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베이비들. 그리고 우리 꼬맹이한테 또다시 저런 짓을 하면 이 오빠가 대치할 거야.
1: 네, 왕자님.
3: 우리 코찔찔이 꼬맹이 괜찮아?
2: 또! 코찔찔이도 꼬맹이도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왜 형이 오는 걸 싫어하냐고? 이래서 싫어해! 맨날 잘난 척하고 내 인기 다 뺏어가고 또! 날 어린애 취급하니까!
4: 얘들아, 긴급구조 요청이야.
5: 오늘 아침 내가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두 명이 돌풍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후 곧바로 구조 헬기가 출동했지만 믿기지 않게도 눈보라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0: 아니, 겨울도 아닌데 웬 눈보라요?
4: 우리도 믿을 수 없긴 마찬가지지만 사실이야. 구조 헬기를 돕기 위해서는 일단 공중으로 접근해야 해. 태호와 테디, 너희들에게 맡길게.
6: 네!
7: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축동!

0: 정말 저기만 눈보라가 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1: 날씨 얘긴 나중에 하고 우선 구조에 집중해, 꼬맹아.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0: 알고 있다고! 이럴 때까지 잘난 척을! 이카로스 액션!
2: 너무 흔들려서 절벽에 부딪히겠어! 어서 끌어올려!
3: 여보! 정신 차려!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2: 흔들림이 심해서 쉽지 않아요.
3: 여보!
2: 자! 부스터 최대 출력!
0: 걱정 마세요. 모두 무사해요.
3: 여보!
2: 고마워요, 파이어로보.
0: 천만에요. 어서 병원으로 후송하세요.
2: 벌써 연료가 바닥났어요. 무슨?
1: 뭐 하는 거야? 안전한 곳까지 유도했었어야지, 이 꼬맹아. 에어로 젯 액션!

0: 어? 저것도 뭐야? 어? 조심해! 쟤! 꺼! 어느 쪽을 구해야 하지? 그래!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산에 오르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어린이 혼자서는 절대 산에 오르지 말아요. 반드시 어른과 함께 가요.
3: 또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해서 다녀야 해요. 그리고 위험 또는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요.
4: 너무 무거운 배낭도 메지 않도록 해요. 중간중간 꼭 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어른에게 말해요.
5: 그래, 어린이는 쉽게 지치니까 우리 꼬맹이처럼 말이야.
6: 꼬맹이 아니라고 했지!
1: 구급약품을 챙기고 손전등, 건전지, 비상식량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오늘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순환사고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물에 빠져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력 소모를 줄이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영이나 서서 헤엄을 치는 자세로 파도에 몸을 맡기세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수면 위에 내밀되 큰 파도가 덮칠 때에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한쪽 팔을 높이 들어 흔들거나 크게 소리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세요. 사고자를 발견했다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주세요.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환사고 시 행동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1: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0: 현신괴물 나이가 만살 초토끼끼
1: 코끼
0: 아이 무슨 일이야
2: 너 변신괴물 알지?
0: 변신괴물 알지? 무엇으로든 변하는 변신괴물은 꽃가루로 변신해 재채기가 나게 하거나 껌으로 변신해 사람들을 골탕 먹이잖아.
2: 그 변신 괴물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오늘이 변신 괴물 생일이래.
0: 어허. 그렇다면 변신 괴물이 생일 파티를 하겠구만.
1: 그렇지. 그런데 누구나 시트에서 오늘이 생일인 사람은 모두 3명. 보라, 연두, 하늘. 이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변신 괴물이야.
0: 오케이. 그렇다면 셋 중 누구의 나이가 가장 많은지 알아내 녀석을 잡겠다. 곰끼 출동. 하!
1: 수고해 곰끼.
2: 곰끼 화이팅.
3: 자, 여기가 보라님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곳이구만. 보라님의 나이는 24. 아, 근데 24가 얼마나 큰 수지? 2, 4. 아.
2: 곰끼, 24가 얼마나 큰 수인지 감이 잘 안 오는구나.
1: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24는 20에 4가 더해진 수.
2: 10. 10. 10이 두 개면 20. 여기에 4를 더하면 24.
3: 아하, 감 잡았어. 보라님의 나이는 20보다 4 큰 수. 24.

0: 이곳은 연두님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곳.
1: 됐다. 우리 이제 떡 사러 가자.
2: 그래. 떡을 몇 개 사면 되지?
1: 연두님 나이가 50이니까.
2: 아, 떡도 50개 사면 되겠다.
1: 빙고, 가자.
2: 그래.
0: 오호, 연두님 나이는 50.
3: 10. 10이 두 개면 20. 10이 세 개면 30. 10이 네 개면 40. 10이 다섯 개면 50.
0: 연두님의 나이는 50. 채. 이곳에 오늘 생일을 맞은 하늘님이 있다고 했는데
4: 이걸로 주세요.
0: 아, 저분이다.
1: 총은 몇 개 드릴까요?
4: 제가 나이가 43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마!

0: 뭐야? 아니, 왜 이래, 나한테?
1: 나이가 만 셋이라며! 만 원은 만! 엄청 큰 수지! 그러니 당신이 변신 괴물!
0: 아니! 만 셋이 아니고, 마흔 셋!
1: 에? 마흔이요?
0: 아니, 근데, 우주 최고의 유언, 곰끼 아니에요? 아, 곰끼가 마흔을 모르나?
1: 잘못 보셨어요? 저는 곰끼가 아니라 곰개예요? 창피해! 근데 토토끼게 마흔이 뭐야?
2: 우리 곰끼 마흔을 몰라서 당황했구나.
3: 괜찮아.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20, 30, 40, 50을 다르게도 말할 수 있거든.
2: 바로 이렇게. 헤이, 헤이, 헤이, 헤이,
4: 헤이, 헤이, 헤이. 12 둘이면 20,
5: 20.
6: 또 다른 말로 20.
4: 12 셋이면 30,
5: 30.
6: 또 다른 말로 30.
4: 12 넷이면 40,
5: 40.
6: 또 다른 말로 40.
4: 12 다섯이면 50.

0: 알겠지? 알겠지? 20은?
1: 20
2: 30은?
1: 30
0: 40은?
1: 40
2: 50은?
1: 50
0: 그렇다면 하늘님의 나이는?
3: 제가 나이가 43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43 43
4: 아하, 좋았어. 그럼 셋 중 누구 나이가 가장 많은지 비교해볼까? 보라님은 24, 24살, 연두님은 50, 50살, 하늘님은 43, 43살. 이 중 10개 묶음이 가장 많은 수가 가장 큰 수야. 셋 중 누가 가장 나이가 많지?
1: 연두!
4: 자, 이렇게도 비교해보자. 보라님, 출발!
5: 24
4: 연두님, 출발!
5: 50
4: 하늘님, 출발!
5: 43
4: 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1: 연두!
6: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4: 얍! 변신 괴물 쳐준 걸 축하합니다. 얍!
7: 어머머, 왜 이래? 토끼가 사람 잡네.
4: 사람 잡긴 변신 괴물 잡았지. 얍!
8: 진짜 변신 괴물이잖아. 공기 최고! 와!
4: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보았나, 친구들? 이 공기처럼 두 자릿수를 잘 세면 누구나 연이 될 수 있다. 누, 구, 나.
9: 수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파괴해 우주를 지배하려는 악당, 슈퍼맨.
10: 그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건
11: 오직 꿈띠와 요원들뿐. 꿈띠와

0: 나 슈퍼맨 오늘도 우주정복을 꿈꾸지.
1: 수학을 사랑하는 이 곰기가 있는 한 슈퍼맨의 세상은 없다.
0: 수학을 사랑한다고? 그래, 어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볼까? 슈퍼 슈퍼 문제! 네가 수학을 사랑한다면 저 빈칸에 들어갈 수를 한번 맞춰보시지.
1: 어떡해 어떡해, 너무너무 힘내.
0: 쉬워?
1: 자, 15, 16, 그 다음은 17. 좋았느냐 슈퍼맨, 내가 바로 뽑기. 예.
0: 이걸 맞추다니. 좋다, 다음엔 더 무시무시한 문제로 공격해주지. 슈퍼 슈퍼 문제. 어떠냐, 이번에는 빈칸이 무려 3개다 3개.
1: 좋았어, 이건 우리 요원들과 함께 풀면 되지. 첫 번째 빈칸 24, 25. 그 다음은 뭐지, 요원들?
2: 26.
1: 좋았어. 두 번째 빈칸 31, 32. 그 다음은?
2: 34.
0: 이럴 수가. 세 번째는 못 맞힐걸?
1: 세 번째 빈칸 48, 49. 그 다음을 힘차게 외쳐볼까, 요원들?
2: 50!
1: 잘했어, 요원들! 최고! 어떠냐, 우리 요원들의 실력에!
0: 이걸 맞히다니! 곰기! 다음에는 진짜 무시무시한 문제로 돌아오마! 슈퍼, 슈퍼! 뿅!
1: 잘 가라, 슈퍼맨!

토끼.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거기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고기와 골든보이 힘을 합치다.
1: 네, 그건 내 택배야. 이리 내놔, 당장.
0: 잠깐.
2: 얘들아, 저쪽으로.
1: 돌려줘, 돌려달란 말이야.
3: 경찰 펌프. 마을의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게 둘 순 없지. 안 그래, 거기?
0: 봉반장! 네 말이 맞아. 슈퍼잉스가 나서야 해.
1: 몰랐어. 뭐지? 왜 부서지지 않는 거야?
3: 경찰 테이프, 발사!
1: 이건 뭐야?
4: 슈퍼잉스는 언제나 이겨.
1: 이거 놔.
5: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 사이라면 싸우지 말고 대화로 풀어야지.
1: 난 그냥 호기를 이기고 싶었을 뿐이야. 어떻게 해도 맨날 치기만 하잖아. 호기한테 전 세계의 슈퍼윙스 친구들이 잔뜩 있는데 난 뭐야? 하나뿐인 파트너 꽁지마저 날 떠났다고.
4: 골든보이, 꼭 호기를 이겨야 해? 그냥 친구가 되면 되잖아.
6: 맞아. 넌 주먹도 세고 멋지니까 훌륭한 슈퍼윙스가 될 수 있을걸?
1: 정말? 나도 슈퍼윙스가 될 수 있어?
0: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원한다면 한번 기회를 줄게.
3: 그 말 진심이야? 골든보이가 어떻게 했는지 잊었니?
0: 괜찮아, 봉반장. 친구가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
3: 다신 말썽 안 피우겠다고 약속하면 이번 한 번은 특별히 풀어줄게.
1: 말썽 안 피울게.
0: 여기 골든보이, 네가 직접 배달해봐. 이제 우린 친구니까.
1: 우와, 진짜 내가 배달해도 돼? 고마워, 호기.
0: 어서 골든보이, 주리한테 선물을 전해줘.
1: 생일 축하해, 주리. 여기 널 위한 특별한 선물이야.
4: 플라밍고 튜브잖아. 너무 예쁘다. 고마워, 골든보이.
5: 여기 사바나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단다. 코끼리랑 기린, 하마도 있지. 하지만 주리는 예쁜 플라밍고를 제일 좋아해.
4: 호기랑 골든보이도 친구가 됐으니까 다 같이 물놀이하러 가면 좋겠다.
6: 그래도 돼요?
5: 물론이지. 슈퍼윙스와 함께라면 엄만 안심이야. 게다가 오늘은 든든한 골든보이도 있으니까.
0: 야호!
1: 나만 믿어.
4: 어서 가자.
0: 내 거로 출발.
4: 저기 냇물이 있어.
3: 물이 하나도 없잖아.
6: 요즘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거든. 냇물이 다 말라버렸나 봐.
4: 그럼 내 새 튜브는 써볼 수 없는 거야?
0: 걱정 마. 지금이야말로 진짜 영웅이 나설 시간이니까. 봉반장, 물이 흐르게 만들자.
1: 진짜 영웅이라고? 호기, 봉반장, 너희는 앉아서 구경이나 해. 내가 해결할 테니까.
6: 너 혼자?
1: 당연하지. 다크 골든 주먹 가라.

0: 약신한 대단해.
1: 우와,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2: 드디어 새 튜브를 쓸 수 있겠다. 골든보이, 넌 진정한 슈자야.
0: 슈자?
3: 그래, 스와일리어로 영웅이라는 뜻이야.
0: 아하.
2: 아.
0: 진정한 슈자라고.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영웅이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나쁘지 않은데?
1: 정말 잘했어, 골든보이.
4: 이제 우리도 들어가 볼까?
0: 좋지, 어서 가자.
2: 오빠, 오빠, 저기 좀 봐.
3: 우와, 사바나에 사는 동물들이야. 잠깐만. 물이 다시 흐르는 걸 보고 달려오나 봐.
4: 얘들아, 물가로 빨리, 빨리. 잡았다.
3: 아, 다들 괜찮아?
5: 어, 우린 괜찮아. 근데 동물들이...
2: 동물들이 물이 나오는 곳을 막았어.
1: 저런, 동물들이 위험해.
0: 나 그 골든 주먹 가라.
1: 잘가.
2: 슈퍼윙스랑 골든보이가 있으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네.
3: 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이러다 마을이 다 잠기겠어.
4: 어, 이런, 저 물을 막을 만큼 크고 무거운 게 필요해.
1: 크고 무거운 거? 아, 잠깐, 딱 맞는 게 있잖아. 네 거대한 주먹 말이야. 할 수 있겠어, 골든보이?
0: 당연하지. 나 같은 영웅은 못하는 게 없다고. 다크 골든 타이탄 발사! 자!
1: 우와! 골든보이 대단해!
0: 내가 뭘 했어? 나만 믿으라니까. 어? 와, 내 주먹!
1: 와, 뭔가 더 큰 게 필요해.
4: 하지만 그렇게 큰 물건을 어디서 구하지? 아, 저기! 저 바위산이면 되겠어.
1: 가지러 가자! 어서!
3: 어,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들어올려?
4: 이럴 땐 머리를 써야지. 타! 경찰봉 확대 액션!
1: 오, 지렛대 원리! 아주 좋은 생각이야!
4: 꿈쩍도 안 하네.
0: 뭐야? 벌써 포기한 거야? 내가 본 슈퍼윙스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했는데.
4: 골든보이, 뭐 좋은 생각 없어?
0: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포기의 엄청난 스피드와 내 강력한 골든 주먹을 합쳐보자.
3: 잠깐, 합치다니 어떻게?
0: 바로 이렇게. 다크 골든 주먹 로켓 모드 작동!
3: 우와!
1: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추진력이 생겼어! 좋아! 이제 간다!
3: 됐어! 우와! 호기랑 골든보이의 멋진 합동작!

0: 골든보이 어? 정말 큰 도움이 됐어. 후기. 배달은 잘 끝나. 뭐야? 얘가 왜 여기 있어? 어?
1: 오늘은 내가 슈퍼 윙스를 엄청 도와줬거든.
0: 괜찮아 아리. 골든보이는 이제 친구야.
2: 뭐? 진짜로?
0: 물론이지. 오늘 정말 최고였어. 그래서 골든보이, 널 공식적인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1: 뭐? 정말?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2: 확인할 방법이 하나 있지.
0: 여기 받아, 골든보이. 네가 슈퍼윙스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증거야.
1: 우와. 내가 진짜 슈퍼윙스 홍보대사가 된 거야. 야호.
3: 얘들아, 본부로 돌아올 시간이야. 월드 우주본부를

0: 큐브 본부 침투 작전!
1: 잘 있어, 어리석은 슈퍼윙스 녀석들아. 어? 무슨... 어? 어? 어?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어, 이런! 내 스타코어! 안 돼! 어이! 오지 마! 저리 가, 꼬마야! 이건 내 거야! 채! 별것도 아닌 걸 울긴! 어? 네가 오해하는 거야! 정말로! 우와, 안 돼! 우와, 내 스타코!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어? 아니, 여긴 바닷속이잖아? 휴! 이제 공룡 같은 건 없겠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2: 골든보이가 우릴 배신하고 스타코어를 갖고 달아났어.
3: 골든보이, 그럴 줄 알았어.
4: 그럼 호기랑 아리, 샛별이는 아직도 골든보이를 쫓고 있어?
2: 바로 쫓아가긴 했는데 그게...
5: 큰일 났어!
2: 다들 괜찮아? 골든보이는 어떻게 됐어?
5: 골든보이가 스타코어의 힘을 쓰기 시작했어!
4: 뭐? 골든보이를 막아야 해!
5: 응!
4: 알았어. 우지야, 지금 골든보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3: 확인해볼게. 이상하네. 어디에도 안 보여. 위치가 우주 전체 어디에서도 감지가 안 되고 있어.
6: 뭐? 순간이동이라도 한 거야?
2: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런 적 있거든.
3: 다른 차원을 살펴볼게. 잠깐, 다이노월드? 아니야, 깊은 바닷속? 어?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어. 시공간을 계속 넘나들고 있나 봐.
4: 그럼 골든보이를 어떻게 쫓아가?
3: 다음 장소를 예측할 수가 없어.
4: 아하! 반드시 돌아가게 될 곳이 딱 한 군데 있지. 바로 큐브본부.
5: 맞아! 우리가 먼저 가 있는 거야!
4: 그래! 골든보이가 돌아오기 전에 큐브본부에 잠입해서 스타코어를 되찾아오자.
7: 거긴 내가 잘 알지. 전에 잡혀간 적이 있잖아.
3: 어? 조심할 게 있다면 알려줘.
7: 복도를 지나가면 관제실이 나오는데 골든에

0: AI가 항상 작동 중이야. 들키는 순간 자동 방어 시스템이 켜질 거고.
1: 그럼 진입할 때 특히 더 조심해야겠네.
2: 좋았어. 호기, 아리, 도니, 새벼락 출동 준비!
3: 출동!

0: 얘들아, 다들 준비됐지? 이번 작전 꼭 성공해야 해.
1: 알았어.
2: 도니만 믿어. 나라 도니의 슈퍼 공구 상자. 골든 AI의 감지를 피하려면 관제실로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야 해.
3: 서둘러 도니.
2: 잠깐만 기다려. 우회 통로를 거의 다 찾았어. 조심해야 해.
3: 우와.
4: 우와.
5: 우와. 우와. 아, 설마 여긴 택배 제작실?
3: 휴, 여길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네.
5: 근처에 관제실로 이어지는 길이 있을 거야. 김밥 속에 쌓여있느라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2: 그럼 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면. 뭐 방금 뭐였지?
5: 조심해 도니.

0: 여기가 관제실인가?
1: 식별 불가. 당신들은 누구죠?
0: 우린 골든보이의 친구야.
1: 골든보이 주인님에겐 친구가 없을 텐데요.
0: 우린...
1: 슈퍼윙스 확인. 방어 시스템 가동. 진입자 제압 완료.
2: 아하, 그렇게는 안 되지.
1: 시스템이 종료됩니다.
0: 고마워, 더니. 골든보이가 돌아올 거야. 일단 숨어서 기습할 준비를 하자.
3: 저게 뭐지?
4: 해냈어. 여긴 우주잖아. 집에 온 건가? 하, 큐브 본부도 가까운 곳에 있네. 다행이다. 나랑 집에 가자, 스타코어. 아, 진짜 피곤하군. 휴,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골든 AI, 안 열고 뭐해? 내가 뭘 가져왔는지 알아? 골든 AI!
0: 골든보이를 잡아!
4: 어?

0: 이거 풀어. 당 좀 풀어달라고. 골든 AI 구경만 하지 말고 뭐든 좀 해봐.
1: 골든 AI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0: 뭐? 내 골든 AI 전원을 끈 거야? 안 돼!
2: 넌 우릴 속였어, 골든보이. 난 우리가 친구가 된 줄 알았어. 널 믿었다고.
0: 웃기시네. 난 너희 같은 친구 필요 없어. 어?
3: 좌표 설정 완료. 목적지는 아주 먼 우주.
0: 에? 먼 우주?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춰.
4: 포기. 빨리 여기서 나가라.
2: 어서 가자 얘들아. 잘 있어 골든보이.
0: 안 돼. 스타코어는 두고 가. 그건 내 거라고.
2: 이제 골든보이도 한동안은 말썽을 못 피우겠네. 월드우즈 본부, 우리가 스타코어를 되찾았어. 지금 바로 본부로 돌아갈게.
4: 정말 잘했어 얘들아. 조심히 돌아와.
2: 드디어 스타코어가 장착됐어.
4: 좋았어. 솔라, 밖에 대기 중이지?
5: 난 준비 완료야.
6: 셋, 둘, 하나, 슈퍼 미스볼!

0: 졸라? 슈퍼 윙스볼 에너지 발사! 우주본부 복구 작업 20%, 40%, 60%. 이 속도라면 금방 100%에 도달할 거야.
1: 드디어 우주본부가 정상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월.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0: 폴란드 탐정사무소.
1: 세계 비밀 수호대 번개맨. 그의 눈부신 활약으로 지구는 평화롭다. 슈퍼히어로 위원회에서는 올해의 히어로로 번개맨을 선정. 황금 메달을 수여하는데.
0: 전 그저 세계의 친구들과 함께 했을 뿐인데.
2: 거짓이에요. 번개맨은 도둑이라고요.
0: 제가요? 난 용기와 지혜의 번개맨. 번개맨은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1: 속보입니다. 인어동상이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0: 어?
1: 인어동상이 사라졌습니다. 시민 한 분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2: 번개맨이 훔쳐가는 걸 봤어요. 인어공주의 초계 목걸이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저 번개 표시. 저게 증거라고요.
1: 번개맨 함정에 빠진 것일까? 아니면 설마 범인?
0: 안 되겠어. 사라진 인어동상이 있는 곳에 직접 가봐야 되겠어. 가만, 인어동상이라면 그래, 덴마크에 있었지?
3: 얍.
0: 어? 덴마크에는 인어동상이 있는데. 안 되겠군. 번개아이, 사라진 인어동상은 어디에 있지?
4: 사건 현장은 폴란드, 폴란드입니다.
0: 좋아, 폴란드로 번개 이동!
4: 예술의 나라 폴란드예요. 나라 이름에 재미있는 뜻이 숨겨져 있답니다. 폴란드의 폴은 들판, 평원을 뜻하고 랜드는 땅을 뜻한답니다. 폴란드는 높은 산은 거의 없고 평평한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폴란드의 수도는 바르샤바. 광장엔 쇼팽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흐른답니다. 바르샤바는 동유럽의 파리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침공하면서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버렸답니다. 하지만 폴란드 시민들은 힘을 모아 전쟁 전처럼 다시 도시를 회복시켰고 아름다운 건물과 벽의 작은 무늬까지도 예전처럼 만들어냈어요. 파괴된 자국이나 돌들만 전쟁의 슬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답니다. 바르샤바 광장에 있는 인어동상은 특히 인기예요. 폴란드의 인어동상은 창과 방패를 들고 있어요. 강인한 폴란드 사람들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해요. 지금은 비록 도난당하고 말았지만요. 수상한 번개 표시만을 남기고 말이에요.
0: 아니,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지? 난 가져가지 않았어. 난 범인이 아니야. 어? 번개톡?
4: 폴 탐정 사무실에서 번개맨을 초대했습니다.
0: 폴 탐정 사무실?
5: 안녕, 명석한 두뇌, 나는 마리 퀴리. 퀴리 부인이라고도 불리죠. 사건은 나에게 맡겨요.
6: 안녕, 음악의 시인, 나는 쇼팽. 쇼팽의 음악을 들으면 추리가 더 잘 될 거예요.
7: 안녕, 생각의 혁신, 난 코페르니쿠스. 추리야말로 생각의 혁신이 필요한 법.
8: 골탐정사무소를 찾아주세요.
0: 아, 그러니까 폴 탐정 사무소의 폴은 폴란드의 폴? 폴란드의 유명하신 분들이 절 도와주신다니 정말 힘을 내볼게요. 아, 그런데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면 좋지?
5: 사라진 인어동상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6: 맞아, 우리 폴란드의 인어는 특별해요.
0: 폴란드의 인어가 특별하다고요? 오, 그러고 보니 굉장히 씩씩해 보이는 인어인걸요?
5: 왕자를 기다리는 인어가 아니라
6: 강한 인어, 그게 바로 우리 폴란드의
7: 생각의 혁신.
0: 우와, 정말 멋져요. 제가 꼭 찾아서 돌려드릴게요.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아까 목격자가 인어동상에 조개 목걸이 같은 게 있다고 했는데.
2: 번개맨이 훔쳐가는 걸 봤어요. 인어공주의 조개 목걸이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하지만 폴란드의 인어동상엔

0: 왕관이나 조개 목걸이 같은 건 없었어. 그렇다면 목격자가 거짓말을?
1: 속보입니다.
0: 사건?
1: 도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소금광산의 샹들리에가 강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시민 한 분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2: 번개맨이 여기 있던 황금 샹들리에를 훔쳐가는 걸 똑똑히 봤어요. 황금이 탐난 게 틀림없다고요. 보세요, 저 번개 표시, 저게 증거라고요.
1: 정말 충격이군요. 황금 샹들리에까지 훔치다니.
3: 번개맨, 사실인가요?
0: 사건 현장이 소금광산?
4: 비엘리츠카 소금광산이에요. 지하 9층 깊이에 소금으로 된 굴이 있어요. 400여 년 전, 계단이 없었던 시절엔 이렇게 밧줄을 이용해 오르내렸다고 해요. 정말 위험해 보이죠? 더 놀라운 건 천장, 바닥, 벽이 모두 소금이란 거예요. 소금광산에는 교회도 있어요. 지하 110m 깊이에 세워진 킹가 예배당. 어두컴컴한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큰 위안을 주는 곳이랍니다. 벽면의 조각들, 조각상들, 기둥까지 모두 3명의 광부가 정과 망치로만 만든 거라니 정말 정말 놀라워요. 그동안 샹들리에들이 어두운 소금광산의 불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지금은 비록 누군가 훔쳐가 버리고 말았지만요.
0: 어? 번개 표시잖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물건이 사라지는 곳마다 내 번개 표시가 있어. 폴 탐정 사무소?
1: 소금광산의 샹들리에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비밀은 짠맛.
2: 짠맛이면 소금 성분? 샹들리에가 소금으로 만들어졌다고?
1: 이건 우리 폴란드의 생각의 혁신!
0: 와, 정말 신기한 샹들리에군요. 번개맨이 꼭 찾아서 돌려드릴게요. 그만, 아까 목격자가 분명히 황금 샹들리에라고 했는데.
2: 번개맨이 여기 있던 황금 샹들리에를 훔쳐가는 걸 똑똑히 봤어요. 황금이 탐난 게 틀림없다고요.
0: 하지만 황금이 아니라 소금. 그렇다면 목격자가 또 거짓말을? 뭔가 수상한데.
2: 아우, 짜짜짜. 물 좀.
0: 이게 무슨 소리지?
2: 무슨 샹들리에가 이렇게 짜?
0: 아니, 범인은 너였구나, 이빨해져.
2: 뺑, 들켰네.
0: 인어 동상도, 샹들리에도 난 네가 가져간 거였어? 대체 왜?
2: 이게 다 번개맨 너 때문이야. 너가 올해 슈퍼히어로가 되다니 시려시려. 난 참을 수가 없다고.
0: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무리 질투심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세계의 보물을 그렇게 막 가져가면 안 돼. 어서 인어 동상도 샹들리에도 제자리에 가져다 놔.
2: 싫어! 안 줘! 못 줘!
0: 안 되겠군. 도둑질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걸 알려주지. 번개 파워!
2: 살짝 피했지롱.
0: 어? 좋아. 그렇다면 폴란드의 소금 광산과 합동 작전이다. 마법의 소금 누나 내려라. 용기, 지혜, 친구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2: 짜짜짜짜! 이거 뭐야? 내가 소금 눈사람? 아, 싫어! 다 돌려줘!

0: 여러분, 이 모든 건 이빨의 적의 함정이었습니다. 인어동상도 소금 샹들리에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1: 번개맨, 위에서 미안해요.
2: 미안해요.
1: 번개맨, 코지요. 모든 오해는 풀렸다. 번개맨은 당당히 올해의 슈퍼히어로가 되었으며.
0: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전하고픈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수사를 함께 도와주신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김에는 함정에 빠졌지만 친구들과 힘을 합쳐 잘 이겨냈어. 폴란드도 마찬가지였대. 어려움이 많았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전쟁의 후유증을 잘 이겨냈거든. 번개맨은 다음에 또 특별한 모험으로 찾아올게. 또 만나. 번개.

0: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색깔 따라 세계 여행.
1: 이빨 해저. 의외로 인기에 집착하는 캐릭터.
2: 내 인기가 얼마나 올라갔을까? 검색해봐야지.
0: 검색어가 없습니다.
2: 에? 없어? 없다고? 에? 아무도 날 모른다는 거야? 아, 억울해. 그동안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안 된다 이거지? 신무기로 세상을 아주 깜짝 놀라게 해주마.
1: 이빨 해적은 검색어 1위를 하기 위해 폭주하는데, 과연 세상을 놀라게 할 이빨 해적의 신무기는 무엇?
2: 안 가르쳐 주지. Coming soon.
0: 지구는 여전히 빛나는군. 푸른 바다, 초록숲, 빨강 노란 꽃들.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같아. 어? 번개톡?
3: 번개맨, 내 색깔 좀 찾아줘.
0: 색깔?
3: 나 좀 봐. 판다 뿌앵.
4: 얼룩소 후줄줄줄줄줄줄. 호랑이도.
0: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동물들 색깔이 엉망이 됐잖아.
2: 깜짝 놀랐지. 내 신무기 공포의 색깔 방비 덕분이지. 이제 내 검색어가 확 뜨겠지. 어디?
0: 검색어가 없습니다.
2: 응? 아직도?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 이거지. 초강력 색깔 방비 발사. 3, 2, 1.
5: 번개맨, 도와줘!
6: 누군가 이상한 방귀를 낀 다음부터 세계의 색깔이 바뀌고 있어!
0: 이럴 수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수사해봐야겠어. 번개맨 특수수사팀 가동! 번개아이, 방귀 데이터 분석!
7: 번개코 출격. 냄새로 성분 분석 중. 지금까지 이런 냄새는 없었다. 악당 DNA 검출, 악당 향기 검출.
0: 악당의 짓이라 이거지? 하지만 어떤 악당인지 아직 나오지 않았어.
4: 번개 누나의 출격. 띵띵 띵띵. 방귀 데이터 분석 시작. 지금까지 이런 색깔은 없었다. 방귀에서 이빨 해적 DNA 검출.
0: 뭐? 이빨 해적? 아휴. 어? 이빨 스타그램?
2: 뿌앙! 뿌앙! 아름다운 건 내 방귀가 용서 못해. 다음은 어디? 그래, 너로 정했다. 바꿔주마, 인도의 파란 도시!
0: 기다려라, 이빨 해적. 언제야이? 인도의 파란 도시 어디지?
8: 인도의 파란 도시는 조드푸르, 인도의 조드푸르가 검색되었습니다.
0: 고마워, 번개아이. 인도의 조드푸르로 번개 이동!
8: 파란 하늘을 닮은 도시, 인도의 조드푸르예요. 온통 파란색으로 칠해진 집. 집 밖뿐 아니라 집안도 파랗게 칠해져 있답니다. 조드푸르는 왜 파란 도시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도의 뜨거운 날씨와도 관계가 있답니다. 파란색이 뜨거운 햇볕과 벌레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0: 아, 언젠가 이런 파란 골목을 본 적이 있는데. 친구들, 기억나? 모로코의 셰프샤오엔 말이야. 모로코의 더운 날씨 때문에 집과 골목들을 파란색으로 칠했잖아? 그러니까 파란색의 비밀은 더위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거. 색깔과 날씨가 관계가 있다니 정말 놀라운걸?
2: 지금부터 더 놀라게 될 거야.
0: 이빨 해적!
2: 색깔 방귀 발사!
0: 이럴 수가. 안 돼! 이빨의 적, 방귀, 흡수!
2: 자! 아, 왜 저래! 왜 맨날 나만 따라다니는 거야? 야, 몰라! 더 세져서 돌아오마! 커밍 쑨!
0: 친구들, 이제 걱정하지 마. 조드풀의 파란색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 시원한 파란색이 우리 친구들도 시원하게 지켜주길. 어? 또 이빨 스타그램?
2: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도화지를 찾았지 뭐야? 그 하얀 도화지 내가 망쳐주마. 기다려라, 그리스 도화지.
0: 그리스 도화지? 거기가 대체 어디지? 번개아이, 그리스 도화지 어딘지 알려줘.
8: 그리스 도화지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0: 뭐? 그렇다면 검색어로 한번 바꿔볼까? 그리스 하얀 섬.
8: 그리스의 하얀 섬은 산토리니, 산토리니입니다.
0: 산토리니. 좋아, 그리스의 산토리니로 번개에 이동!
8: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초승달 모양의 섬 산토리니예요. 언덕 위 하얀 집들이 옹기종기. 마치 하얀 요정의 나라에 온 것 같아요. 산토리니의 집은 왜 하얀색으로 칠해진 걸까요?
3: 인도나 모로코가 뜨거운 날씨 때문에 건물을 파랗게 칠한 것처럼 우리도 뜨거운 태양 때문이었어요.
5: 하얀색은 햇빛을 반사시키거든요.
9: 근데 칠하고 보니까 하얀색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3: 그래서 우린 약속했어요.
5: 이제부터 통일합시다.
9: 산토리니 섬의 집은 모두 하얀색.
10: 산토리니 섬은 하얀색을 사랑해요.
2: 하얀색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망치러 왔지. 무시무시한 걸 준비했거든. 이번엔 색깔 뾰족 방귀. 방귀에 날카로운 칼날을 장착했지. 방해하는 뭐든가 이 칼날에 완전 혼이 날 거다. 이제부터 진짜 내 실력을 보여주지. 슈바라 슈바라 색깔 뾰족 방귀.
6: 안 돼!
11: 도와줘요! 번개맨!
0: 멈춰 이빨의 적! 이럴 수가. 이번에도 이빨의 적 방귀 흡수! 아니, 이럴 수가. 방귀 안에 칼날을 숨겨놓다니.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번개토?
8: 세계 비밀 소호대원 뽕뽕이님이 번개맨을 초대하였습니다.
12: 번개맨,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0: 아, 그렇지. 뽕뽕이는 방귀 대장이니까.
12: 방법은 방귀를 삑삑삑 하는 거야. 비밀이니까 이 소리는 번개맨만 들을 수 있어.
0: 뽕뽕아, 고마워. 그렇다면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풍선 파워!
2: 풍선? 내가 악인 줄 알아? 내 방귀로 아주 곤줄을? 아니, 방귀가 왜 다 나한테 오는 것 같지? 야, 풍선이 점점 커지네. 내 방귀에 내가 당하다니.
10: 번개맨, 고마워.
6: 뽕뽕이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8: 세계 색깔 여행, 네덜란드로 슝! 네덜란드는 축제에도 오렌지색 물결. 거리마다 오렌지색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왜 오렌지색을 좋아하는 걸까요? 오렌지색은 네덜란드의 독립을 상징하는 소중한 색깔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500여 년 전, 네덜란드는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13: 스페인은 스페인까? 네덜란드도 스페인까? 다 스페인까야?
14: 우리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사람들의 것. 네덜란드 독립을 위해 싸웁시다! 예!
8: 오랑주 마을 사람이 네덜란드의 독립을 이끌었고, 오랑주 마을은 특히 오렌지가 많이 나는 곳이었다고 해요.
6: 오랑주 만세!
8: 네덜란드의 독립을 이끈 오랑주 가문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오렌지 색을 많이 사용하게 된 거랍니다. 이번엔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초록초록한 숲이 많아 에메랄드 섬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답니다. 그래서 초록은 아일랜드에서 행운을 상징해요.
0: 노래로 떠나는 세계의 색깔 여행 시작해볼까요?

색깔과 함께한 모험 정말 멋졌어. 이빨 해적이 아무리 망치를 해도 지구의 아름다운 색깔은 결코 변하지 않아. 이 번개맨과 세계의 비밀 수호대원들이 지켜낼 테니까. 그럼 우린 다음에 더 멋진 모험으로 다시 만나. 번개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김조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어떤 삼림지에서는 건장하고 우람한 동물조차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울음소리에도 불구하고 경관의 장엄함에 눌려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는 거죠. 북미의 걸출한 산맥을 따라 펼쳐진 이 숲은 다양한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곳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동식물들과 산이나 바위, 초원보다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빽빽이 들어찬 거대한 나무들입니다. 이 오래된 생명체들은 장엄한 숲 그 자체나 다름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육중한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설적인 미국의 서부 지역. 시에라 네바다의 드넓은 평원에서 태평양 해안 지대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으로 울창하게 우거진 특별한 침엽 수림이 있습니다.

온난한 해안 기후와 차가운 태평양 해류의 조합은 독특하고 풍요로운 이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대규모의 코끼리 물범 무리와 새떼가 그 증거를 할 수 있죠.

코끼리 물범은 엄청난 수의 개체들이 모여 해안을 따라 번식지를 형성합니다.

온화하고도 습한 환경은 금방이라도 바다로 뛰어들 듯 절벽에 매달린 소나무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해안가에서 자라는 토리 소나무와 비숍 소나무는 바닷새와 육지새가 공유하는 공동의 영역이라 할 수 있죠. 대양이 만들어낸 미세기후의 영향으로 빼어나게 아름다운 해안숲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캘리포니아가 품고 있는 풍성한 삼림지의 도입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설의 땅이라 불리는 캘리포니아. 북미 대륙의 상징인 이 야생지역에 나무들이 고유의 의미와 개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무들은 매우 다양한 환경에 잘 적응해왔고 덕분에 이 지역에는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륙에는 몇 개의 산맥이 나란히 뻗어 있는데 장소에 따라서는 고도가 1,400m가 넘습니다. 신화와 전설의 공간인 시에라 네바다는 그중 가장 중요한 산맥이죠. 그 산봉우리와 산빛 아래 지구에서 가장 조밀한 숲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빙하는 곳곳에 비범한 골짜기들을 새겨넣었고 요세미티 지역도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이곳은 엘크로 더 잘 알려진 와피티 사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체중이 450kg까지 나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사슴이죠.

암컷보다 몸집이 25% 정도 더 큰 수컷은 한 해의 대부분을 숲에 숨어서 나뭇잎이나 새순, 나무 껍질을 먹고 삽니다. 엘크의 발정기는 가을에 시작되는데 그때만 유일하게 숲을 벗어나 번식 집단인 하렘을 형성하러 넓은 초원으로 나가죠.

번식기의 엘크들이 각자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동안 아메리카 흑곰은 겨울이 오기 전 월동 준비를 하느라 무척 바빠 보이는군요. 흑곰은 대부분 무성한 숲속에서 머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다양한 환경의 서식지에서 발견되는데 가장 좋아하는 곳은 산악지대의 숲입니다. 이 녀석은 달콤한 별미를 찾아 헤매는 것 같군요.

가을에는 앙상한 숲의 관목들에 당분이 가득한 열매가 잔뜩 열립니다. 겨울을 대비해 체중을 늘리는데 완벽한 간식이죠. 이 시기 흑곰은 하루에 2만 칼로리 이상을 섭취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려면 몸속에 상당한 양의 지방을 저장해둬야 하니까요. 흑곰은 잡식성이지만 이들이 먹는 먹이의 75% 정도는 식물성이고 그 나머지를 꿀이나 메뚜기 같은 곤충, 송어 등의 물고기들로 채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곰은 주로 숲에 머물기 때문에 엘크는 곰과 마주칠 일이 잘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초원에서 짝짓기가 한창이라 다른 데 신경 쓸 겨를도 없겠지만요. 수컷은 암컷의 냄새로 배란을 확인합니다. 적기를 기다리는 거죠. 때가 오기 전에는 암컷이 수컷을 거부할 겁니다.

암컷은 알맞은 때가 올 때까지 절대로 수컷에게 곁을 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며 거리를 두기도 하죠. 매년 이맘때에는 초원도 무성해서 엘크들은 번식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엘크와 함께 양분이 풍부한 풀밭을 공유하는 동물 중엔 가지뿔 영양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플레인스에 자생하는 초식 동물인 가지뿔 영양은 여름에서 초가을까지 하루에 4에서 7kg 정도의 풀을 쉬지 않고 먹습니다. 가지뿔 영양은 숲 언저리를 돌아다니긴 하지만 절대 숲속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주로 탁 트인 초원을 선호하는 이들은 빠르게 달리는 데 적합하게 진화했습니다. 전속력으로 질주할 경우 시속 10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죠. 가지뿔 영양에 몇 안 되는 천적인 코요테는 주로 갓 태어난 새끼 영양을 사냥하기 때문에 가을에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들 가뿐하게 도망칠 수 있거든요.

다양한 생태계에서 생존이 가능한 코요테도 이동할 때는 초원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사냥하기 쉬운 먹잇감을 찾느라 바빠 보이는군요. 코요테는 주로 사냥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딱쥐와 들쥐처럼 작은 설치류가 코요테의 주식이죠.

캘리포니아 서부의 전설적인 산맥에는 여러 갈래의 물줄기들이 이리저리 얽혀 평원과 골짜기 그리고 숲을 관통합니다. 가파른 산맥의 봉우리 위에 있던 눈이 녹아내리면 그 물이 강이 됩니다. 여름에는 신선한 먹이가 가득한 풀밭을 찾은 엘크들이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강으로 모여들곤 하죠.

까마귀는 주어진 상황을 잘 이용하는 편이라 이 지역의 곳곳에서 서식합니다. 그리고 가장 다양하게 먹이를 즐기기도 하죠. 이 녀석은 흰머리 수리보다 운이 좋아 강송어 한 마리를 차지했군요. 오늘 점심은 싱싱하고 푸짐한 물고기 요리입니다. 어쩌면 이 송어는 흑곰한테서 도망칠 때 입은 부상 때문에 먹잇감이 됐는지도 모르겠군요. 강 주변에 자리 잡은 풍요롭고 울창한 숲과 2000m를 육박하며 치솟은 산비탈은 흰꼬리 사슴에게 훌륭한 은둔처가 되어줍니다. 북미의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수종이 번성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침엽수죠. 이 영역의 주인은 폰데로사 소나무, 향나무, 흰색 전나무, 그리고 해발 고도 1370m에서 2400m의 탑처럼 우뚝 솟은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자이언트 세코이아입니다. 이 지역 사슴 가운데 숲을 가장 좋아하는 흰꼬리 사슴은 체중이 160kg까지 나가지만 세코이아 옆에 있으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죠. 자이언트 세코이아는 거목 중의 거목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장엄한 생물이라 불리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100m가 훌쩍 넘게 자라고 지구 생명체 중에서 생물량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개체는 무게가 2000톤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미국 삼나무라고도 불리는 세코야의 전성기는 백악기였습니다.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자라고 있죠. 수명도 보기 드물 정도로 길어서 몇몇은 수령이 3,0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이언트 세코이아는 비교적 어린 수령인 70년까지는 대부분 씨앗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 자란 세코이아의 경우 번식 시기에 열리는 솔방울의 개수는 10,000개에 이르고 한 해에 30만에서 40만 개의 종자를 퍼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 숲에 서식하는 여러 종의 다람쥐들에게 반가운 간식이 되죠. 다람쥐도 자이언트 세코이아의 씨앗을 퍼뜨리는 데 일조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후와 토양의 조건입니다.

이 침엽수림에는 다람쥐가 아주 많은데 이들은 생태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단지 다람쥐들이 먹는 씨앗뿐만 아니라 땅에 묻어 저장해둔 씨앗이 나중에 발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더글러스 다람쥐는 자신만의 창고를 만들어 18,000개나 되는 술방울을 저장합니다. 다람쥐가 많은 탓에 작은 육식동물들도 이곳으로 모여들죠. 긴 꼬리 족제비도 그중 하나입니다. 몸집이 큰 포식자들도 숲을 배회합니다. 이 흰 꼬리 사슴은 퓨마에게 당한 모양이군요. 거의 입을 대지 않은 사슴의 사체는 앞으로 며칠간 까마귀들이 배불리 먹을 만찬이 될 겁니다.

멀지 않은 곳에 거대한 삼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삼나무의 목질은 아주 견고해서 분해되는 데 몇십 년이 걸립니다. 흰꼬리 사슴이 숲을 거닐며 주변을 살핍니다. 이들도 곧 다가올 번식기를 준비해야 하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암컷 몇 마리와 새끼들, 그리고 번식을 할 만큼 성숙하지 않은 어린 수컷들이 함께 지냅니다. 캘리포니아의 넉넉한 생태계 덕분에 소나무 숲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고, 새로운 종들은 화강암 지대와 춥고 척박한 고도 3,000m 이상의 고지대까지 서식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아고산대 숲입니다. 아래쪽 숲보다는 기후가 더 쌀쌀하고 길고 매서운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는 곳이죠. 주로 스트로브 잣나무와 로지폴 소나무, 아고산대 전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숲에서 가장 험하고 바위가 많은 곳에서 흰바위 사냥떼가 쉬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식지의 변화에 무척 민감한 종이라 생태계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척도 역할을 합니다. 흰바위 사냥이 여기 있다는 건 이 숲이 아주 건강한 상태라는 뜻이죠. 험한 지형에 잘 적응한 흰바위 사냥은 포식자를 피할 때도 숲의 지형 지물을 이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는 고산지대의 혹독한 기후를 피해 숲속으로 들어가 보금자리를 찾죠. 암컷은 보통 걸으면서 풀을 뜯는데 이건 사냥꾼을 피하고 새끼를 지키기 위해 발달한 전략입니다.

건장한 수컷은 먼저 풀을 뜯고 나면 누워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편안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어서 암컷보다 몸집이 커지죠. 사냥들이 노니는 산비탈부터 코끼리 물범들이 일광욕을 즐기는 바닷가를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에는 지구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침엽수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규모와 생물의 다양성 면에서도 가치가 높죠. 그리고 해안에서 해발 고도 3,000m까지 이 장엄하고도 놀라운 생명체들은 날마다 새롭게 그 크기와 높이, 수령의 기록을 세우며 거목의 숲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 아, 답답해.
2: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

0: 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너 짜장 때문에 정부자 된 것 같다.
1: 정말? 어? 진짜 많이 묻었네.
0: 어? 근데 점을 보니까 특별한 점을 가진 용사 이야기가 떠올랐어.
1: 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해주세요, 해주세요.
0: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지금 얘기해줄게.
1: 역시 우리 누나 최고다.

0: 점은 왜 생겨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특별한 무기가 있었어.
1: 1년 후 특별한 점을 가진 용사가 나타나 이 검을 뽑아 마왕과 맞설 것이다.
0: 특별한 점을 가진 용사?
2: 마왕과 맞서?
3: 어머! 기대된다!
0: 그리고 시간이 흘러 1년 후가 되었지.
1: 드디어 그날이 되었구나.
0: 진짜 용사가 나타날까?
2: 저기 도전자가 온다!
3: 어머! 기대된다!
4: 보인다 보여. 특별한 검이.
1: 그대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오?
4: 나의 점이 보이는가?
1: 그건 점이 아니잖아. 멍이잖아, 멍! 가!
4: 불폈는가?
1: 빨리! 빨리 가, 빨리!
5: 애가 바로 애가 예언 속의 용사요.
0: 어머, 저 사람 몸이 엄청 커.
2: 저 사람이 용사인가봐.
3: 어머, 어머.
1: 그대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오?
5: 잘 보시오. 자, 자, 어떻소?
4: 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5: 아니, 왜 그러시오?
4: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5: 왜 그러지? 왜
0: 어머머머.
4: 가만히 있어, 가만히. 어? 점이 지워지네?
0: 저 점도 가짜인가 봐.
2: 근육도 가짜 아니야?
3: 에이, 실망이다. 실망이다. 에이. 에이.
5: 하! 아유, 창피해. 어, 제가 했습니다.
1: 빨리 가, 빨리. 아, 아,
6: 자, 나의 점을 보시오.

0: 거지네.
1: 응?
0: 점이 아니잖아. 하.
2: 아니, 용사는 안 오는 건가?
3: 그러니까.
4: 그렇게 모두가 포기할 즈음 한 소녀가 나타났어.
3: 저기, 제가 한번 도전해봐도 될까요?
5: 그대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오?
3: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실 한동안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낮에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2: 아, 뜨거.
3: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점이 생겼지 뭐예요? 뭐지?
5: 오, 가짜 점은 아닌 것 같군요. 그렇다면 도전해보시오.

0: 드디어 예언 속 용사를 찾았도다.
1: 알고 보니 평범한 소녀가 용사였던 거야.
2: 검을 가져서 정말 다행이야.
3: 맞아. 예언가 할아버지도 진짜 주인을 잘 찾아내셨고.
2: 근데 누나, 없던 점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잖아. 점은 왜 생기는 거야? 점은 왜 생기는 거냐고.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3: 그러니까 그 점이 생각할수록 점점 더 궁금한 겨봐.
2: 땡땡 그만.
3: 알았어. 그럼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2: 좋아.
3: 호기심 딱지 따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점딱지. 점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4: 누구세요?
5: 우리
6: 점세포들 짜잔.
3: 안녕하세요. 근데 점세포가 뭐예요?
5: 우리는 모이면 점이 되는 세포야.
7: 근데 우린 처음부터 점세포는 아니었다.
2: 그럼 처음에 뭐였는데요?
8: 우린 멜라닌 세포였어.
2: 멜라닌 세포요?
5: 멜라닌 세포가 뭐냐면 말이지. 자,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밝은 빛을 지구로 보내는 해가 있어. 그런데 햇빛 속에는 사람의 피부를 자극하는 자외선이 숨어 있지. 나는 태양이라고도 불리는 해. 나는 1년 내내 이 자외선 화살을 쏠 수 있지. 쏴, 쏴, 쏴! 쏴! 쏴! 자외선이 피부 세포를 괴롭힌다.
9: 아, 누가 좀 도와줘.
7: 우리는 자외선을 막는
4: 멜라닌 세포!
10: 멜라닌 색소 발사!
5: 멜라닌 세포들이 나타나 자외선을 막아주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지.

0: 이제 좀 살 것 같아. 멜라는 세포야, 고마워. 고마워.
1: 그럼 멜라닌 색소는 흑갈색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지면 피부색도 약간 검게 변하지.
2: 그럼 점은 멜라닌 색소가 쌓여서 생긴 거예요?
3: 에이, 아니야. 아까 점세포가 모이면 점이 된다고 했어.
2: 아, 맞다, 그랬지.
1: 맞아.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점세포로 변한 후
2: 모여서 점이 되는 거야.
3: 아, 그럼 멜라닌 세포는 왜 점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4: 자, 이것도 한번 막아보시지. 누가 지치는지 한번 해보자고.
1: 이렇게 쉼없이 해가 자외선 화살을 쏘면
5: 어서 쏴! 자외선을 막아야 해.
1: 멜라닌 세포들이 힘들어하지.
6: 난 상관하지 말고 어서 자외선을 막아!
4: 쏴, 쏴, 쏴! 쏴!
6: 아, 멜라닌 색소!
2: 자외선 막!
5: 나 자외선이 너무 싫어! 화가 난다. 나 삐뚤어질 거야. 화가 난다.
1: 점 되자 점.
2: 점이 되자 점. 점이 되자 점.
1: 멜라닌 세포가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일부가 점세포로 변하고 점세포가 많이 모이면 점이 되는 거야.
2: 그렇구나.
5: 물론 자외선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점이 생기는 건 아니야.
7: 그래도 밖에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점이 잘 생기지 않을 거야.
4: 또
1: 피부 세포도 안 아플 수 있고.
3: 네,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를게요.
2: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도 점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5: 정답. 멜라닌 세포가 저절로 점세포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변한 점세포가 모여서 점이 된 거지.
2: 아, 그렇구나.
1: 그럼 우린 다시 피부 속으로 돌아갈게.
2: 안녕. 안녕히 가세요.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
3: 맞아. 알면 알수록 더 재밌는 것 같아.
2: 맞아, 맞아. 참, 누나 그럼 나 이제 점딱지 주면 안 될까요?
3: 노래 잘하면 줄게.
2: 으아, 신나 신나.
3: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고고고.
3: 피부 자극하는
2: 햇빛 속 자외선
3: 막기 위해
2: 멜라닌 세포가
3: 멜라닌 색소
2: 만들어내지.
3: 우와, 우리 어떻게 잘하는데.
2: 쩡쩡쩡.
3: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멜라닌 세포
2: 모습을 바꿔.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거북이가 머리를 등딱지 안으로 집어넣은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쏙.
1: 와, 거북이가 머리를 집어넣어? 에이, 어떻게 집어넣냐?
0: 진짜라니까. 너 거북건 고수 이야기 기억 안 나?
1: 거북건 고수 이야기?
0: 아!
1: 기억 안 나. 아이고.
0: 어떻게 해야 코떡이 머릿속에 이야기를 잘 집어넣을 수 있을까?
1: 나는 학원이 좋은데.
0: 아, 좋아. 기억이 날 때까지 계속 얘기해주는 거야. 코떡아, 누나가 지금 다시 얘기해줄게.
1: 와, 역시 우리 누나가 최고야, 최고!

0: 거북은 어떻게 머리를 집어넣어요? 어느 날 무림고수 통통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1: 드디어 찾았다 통통! 아니 누구냐 넌? 내 이름은 단단. 10년 전 넌 내 부모님만
2: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하겠군. 그냥 덤벼라.
1: 간다.
2: 말고 말고 말고 그렇게 느린 공격으로 내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1: 덤벼라.
2: 토끼의 움직임을 따라 맞는 토끼권이다. 자, 간다. 당첨, 당첨, 당첨. 당첨, 당첨, 당첨, 당첨, 당첨, 당첨, 당첨, 당첨, 당첨, 당첨, 당첨,
3: 빠르다. 너무 빨라.
2: 자, 이제 마지막 공격이다. 당첨, 당첨, 당첨, 당첨, 당첨. 당첨.
0: 위기의 순간, 단단한 10년 전 스승의 가르침이 생각났어.
4: 거북의 특징은 무엇이 있느냐?
3: 느립니다.
4: 또!
3: 또! 등딱지가 딱딱합니다.
4: 또!
3: 또! 잘 모르겠습니다.
4: 바로 이것이다. 거북권 제1무공! 머리 집어넣기! 욕!
0: 거북!
3: 머리 집어넣기!
4: 그렇다! 누군가 너의 머리를 노린다면 머리 집어넣기로 피한 후 반격하거라.
3: 어떻게 반격하면 좋겠습니까?
4: 거북권 제2무공! 등딱지 공격!
3: 등딱지?
4: 욕!
3: 등딱지 공격!
4: 잘 받느냐?
3: 네!
4: 좋다! 그럼 훈련을 시작하거라!
3: 네! 머리 집어넣기!
1: 옆 등딱지 공격! 옆 옆 옆
4: 한 번 더!
1: 옆 옆
0: 통통의 공격을 머리 집어넣기로 피한 후
1: 등딱지 공격!
0: 등딱지 공격으로 반격했지!
3: 스승님,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0: 그렇게 단단은 거북권으로 통통을 물리친 거야.
2: 거북권 제1무공, 머리 집어넣기. 아뇨.
0: 이제 거북이가 머리 집어넣는다는 거 알겠지?
2: 응, 누나. 근데 누나, 응? 거북이가 머리를 어떻게 집어넣는 거야? 거북이가 머리를 어떻게 집어넣는 거냐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5: 어떻게 말하면 좋지?
2: 뭘?
5: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2: 괜찮아, 누나.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
0: 아, 맞다.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호기심 딱지 나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거북 딱지. 거북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6: 아, 거북권 스승님이다.
4: 난 거북 귀, 귀도사다.
5: 난 거북.
7: 안녕하세요.
4: 무엇이 궁금해 우리를 불렀는가?
0: 거북이가 머리를 쏙 집어넣잖아요.
7: 맞다.
5: 거북.
2: 그런데 어떻게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4: 그것이 궁금한가? 거북아, 우리가 잘 알려주도록 하자.
5: 거북.
4: 땅에서는 느릿느릿 움직이는 거북이. 하지만 물속에서는 제법 빠르게 움직이는 파충류다. 그리고 몸을 보호하는 단단한 등딱지가 있는데 등딱지에 있는 무늬를 보고 나이를 예상할 수도 있지. 나이테 같은 선이 많을수록 나이가 많은 거북인 거야.
8: 아,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
2: 어? 먹을 건가?
4: 거북은 이렇게 위험을 느끼면 등딱지 안으로 머리와 다리를 숨긴다.
0: 등딱지가 공사장에서 쓰는 모자처럼 위험해서 지켜주네요.
2: 맞아, 맞아.
4: 거북은 추운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는데 이때도 머리를 등딱지 밑으로 넣고 다리를 바짝 붙이지.
2: 아, 그럼 유치원에 있는 거북이도 겨울잠을 자느라 그런 건가?
8: 그럴 수 있다. 거북.
0: 그런데 머리는 어떻게 집어넣는 거예요?
4: 거북이 종류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디귿자 모양으로 목을 옆으로 접어서 등딱지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과 목을 수직으로 접어서 등딱지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이다.
6: 우와, 신기하다!
0: 목이 생각보다 긴가 봐요.
2: 그렇다, 거북. 그런데 둘은 어디서 만난 거예요?
4: 아주 오래전 바닷가였지. 바다에 사는 거북은 해변으로 나와 알을 낳는다. 적당한 깊이로 모래를 파낸 후에 알을 낳지.
9: 두 달 정도 지나면 발꿈치를 깨고 밖으로 나올 수 있다.
6: 거북.
4: 그리고 일부 거북이는 알이 묻힌 곳의 주변 온도에 따라 성별이 정해지지.
9: 모래 밖으로 나오면 모든 힘을 다해서 바다로 달려가야 한다. 거북. 왜냐하면
10: 야, 동생아, 조금만 더 힘을 내.
11: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좀만 쉬었다 가자.
10: 무슨 소리. 다른 동물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0: 어서 일어나. 어서, 어서. 아,
1: 알겠어.
0: 가자, 어서.
1: 새끼가 붙더라. 어디 가니?
0: 동생아, 넌 꼭 바다로 가야 해. 알았지? 어서 가, 어서. 어서 가, 어서!
1: 꼭 다시 와야 해! 아.
2: 슬프다! 그 이후로 형이랑은 다시 못 만난 거예요?
3: 어? 어제도 왔다 갔어!
2: 네?
1: 우리 형, 힘 세다!
2: 에이, 놀랬잖아요!
3: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다 풀렸는가?
2: 네!
3: 그럼 우린 이만 가보도록 하마!
2: 안녕! 거북! 안녕히 가세요! 유치원에 가면 거북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어!
4: 그래! 보고 누나한테도 알려줘!
2: 응, 누나! 근데 누나! 통통을 이긴 단단은 어떻게 됐어?
4: 응? 단단히 어떻게 됐냐면
3: 거북권 제1무공 머리 집어넣기 옆, 옆, 옆, 옆 거북권 제2무공 등딱지 공격 얍, 얍, 얍, 얍 머리 집어넣기
4: 단단은 거북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렸대
2: 나도 가서 뵙고 싶다 나도!
3: 누나, 이제 나 거북딱지 주면 안 될까요?
4: 노래 잘하면 줄게!
2: 우와, 신나, 신나!
4: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고고고!

0: 라고 결과를 통보해 주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수업이 살아나고 교실이 살아나는 생생한 평가의 현장으로 최고의 수학교실이 안내합니다.

0: 긴장감으로 가득한 교실, 진지하게 문제를 풀고 있는 아이들. 지금 아이들은 형성평가 중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풀고 있는 수학 문제가 조금 남달라 보입니다.
1: 첫 번째 들려드립니다.
2: 너 축구를 잘하는구나. 너는 몇 살이야?
3: 14살이요. 형은 몇 살이에요?
2: 형 나이에 3배에서 20을 빼면 우리 두 사람의 나이를 더한 값과 같아.
0: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문제.
1: 한 번 더 체크하세요. 잘못 듣지 않았을까? 예, 이제 식을 세우고 문제 해결합니다.
0: 낯설면서도 흥미로운 조합인 수학과 듣기 평가. 이 둘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1: 근데 수학은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언어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속성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 네 가지를 계속 애들의 환경에 노출시켜서 그것이 익숙해지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근데 수학 언어라는 게 아이들에게 외계인의 언어와 똑같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모국어로 말하지만 아이들은 그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수포자는 점점 좀 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학적 어휘에 익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올해는 그걸 평가까지 연결해 본 거죠. 네, 오늘 예고했던 대로 문자와 식 단원, 2단원 듣기 평가하겠다 했죠?
4: 네.
1: 네, 같이 그걸 봅시다. 일단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를 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면 듣기 평가에서 좋은 점수,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 1번에 들어갈 단어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 조?
4: 5조!
1: 오, 5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5: 대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는가?
1: 그렇지. 잘 듣고 조건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된다. 됐죠? 두 번째, 이번에 들어갈 단어.
4: 3조.
1: 예, 3조 갑니다. 시작!
5: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올바르게 세웠는가?
1: 그렇지. 조건을 이용해서 문자를 써서 식을 바르게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볼까? 예, 4조 갑니다. 시작!
5: 소리 과정을 문자 힘으로
1: 모듬에서 배워서 결국 혼자 힘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4: 5조.
1: 좋았어요.
4: 5조.
1: 예, 5조 갑니다. 시작.
5: 문제를 읽는 과정에 모듬원이 모두 참여하고 협동하였는가?
1: 그렇지. 문제 해결 과정에 모듬원이 함께 다 참여하고 협동한 결과가 또 여러분 점수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0: 평가의 기준은 일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생소한 답안지죠.
1: 여기 보자. 지금 앞면과 뒷면 문제가 좀 차이가 있어요. 뭐가 달라? 앞면에 1번, 2번은 모듬 협력 문제입니다. 뒷면은? 개인 문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채점 기준 좀 다르죠? 뭐가 달라 여기? 협력 문제는 협력하기 점수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1번, 2번 문제는 모듬원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판단되면 협력 점수가 플러스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0: 협력해서 푸는 듣기 평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듣고 모듬원이 함께 조건과 미지수를 찾아 모듬 칠판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답안지에 다시 옮겨 적죠. 한 번 더 문제가 나오면 한 명이 모듬 칠판의 풀이 과정을 적어가며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모듬 칠판을 얻고 지금까지 듣고 이해한 내용을 본인의 답안지에 정리하면 끝! 모듬이 다 맞춰야 내 점수도 올라가는 것이죠.
1: 배움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두는 것이 가장 교육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듣기평가의 네 문항을 각자 풀어라라고 했다면 많은 수의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초반부터 엎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엎어지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예방하겠다. 그러니까 수포자를 예방하는 노력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듣고 그것을 받아 적고 이해시키도록 설명하고 기억에 의해서 자기가 풀이 과정을 써보는 두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 평가로 가면 적어도 무기력한 0점 답안지가 나오지

0: 오늘 아이들이 해결해야 할 듣기평가 문제는 협력 문제 두 문제와 개인 문제 두 문제, 총 네 문제입니다.
1: 예, 모두 협력 문제입니다. 잘 듣자. 첫 번째 문제. 여기 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여자의 물음에 답하시오.
2: 한 변의 길이가 10m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는 늘리고 세로의 길이는 3m만큼 줄였더니 넓이가 98제곱미터가 되었습니다. 이때 늘어난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1: 예, 미지수 결정하고 조건을 찾으세요. 한 번 더.
2: 가로의 길이는 늘리고 세로의 길이는 3m만큼 줄였더니 넓이가 98제곱미터가 되었습니다. 늘어난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1: 이제 조건을 자기 학습지에 적으시고요. 풀이 과정 설명해 주세요.
0: 이때 주어진 시간은 4분.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의 조건과 풀이 과정을 정리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력을 키워갑니다.
3: 아, 근데 이거 원래 한 변의 길이가 10m거든? 근데 X만큼 늘어난 거니까 줄어든 건 아니잖아. 그래서 X를 더해야지. 10 플러스 X고 세로는 3m 정도잖아. 한 변의 길이가 10m니까 10 마이너스 3이 7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줄어든, 변형된 이게 넓이가 98이거든?
1: 예, 이제 그만 모든 판 엎으세요. 모든 판 뒤집으세요. 각자 자기 답안지에 식을 쓰고 풀이 과정 씁니다. 시작.
0: 답안을 작성할 때는 먼저 연필이 아닌 볼펜만 사용하는데요. 틀렸을 경우엔 화이트와 수정 테이프 대신 두 줄로 긋고 옆에 다시 쓰도록 합니다.
1: 그만. 이때 답안지 마무리 못한 건 맞아 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유건이는 어느 날 유니세프 광고를 보았습니다.
5: 처음 만난 우마라의 상태는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치료식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였던 우마라는 치료식을 먹은 지 3주 만에 살이 붓기 시작했고 힘을 내 웃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엔 여전히 치료가 시급한 40만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4: 광고를 본 유건이는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그동안 모은 용돈에서 영양실조 치료식인 플럼피너트와 고영양 비스킷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개에 900원인 비스킷 7개를 사고 치료식은 하루에 3개씩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사려고 합니다. 가격은 총 18,900원이었습니다. 치료식 한 개 가격을 구하시오.
0: 앞선 문제와 달리 내용도 길어지고 조건도 복잡해진 문제. 그러다 보니 의견 역시 분분해지는 아이들입니다.
1: 지금 써놓은 거 보고 서로 의견이 다른 두 번째 거에서 체크, 확인 체크하세요. 두 번째 나갑니다.
4: 치료식은 하루에 3개씩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사려고 합니다. 가격은 총 18,900원이었습니다. 치료식 한 개 가격을 구하시오.
6: 일단 치료식을 X로 잡고 해야 돼요. 6,300원 플러스 이게 21 X는 18,900원이라고 쳤을 때 900원이 혼자 풀지 말고 여기다 풀어 말고 있으면 18,900원이.
0: 아이들로서는 그냥 이해하기도 어려운 수학 언어를 듣고 이해해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니 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요.
1: 아이들이 그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자체에도 어려움을 겪지만 사실은 독해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학 문제에 접근도 못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어떤 텍스트를 보고 이해하는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주요한 수학적 조건들을 찾아내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모국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고 그것이 깊이가 생겼을 때 수학적 언어도 조금 더 쉬워지더라는 거죠. 예. 그 다음 문제로 갈까요?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예, 오케이.
0: 교사는 시간 조절을 통해 끝까지 나고자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1: 이제 책상 회전. 사실 앞쪽으로 시험 대용으로 회전합니다.
0: 개별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대형을 바꿔 자리를 재정비한 뒤 평가를 이어갑니다. 이때는 또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서로 방해가 되지 않게 침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요.

0: 그렇다면 아이들은 듣기 평가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1: 수학도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되게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를 잘해야 수학도 은근 약간 꼬인 문제도 많고 그런데 언어를 잘해야 이해력도 돼서 빨리빨리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2: 제가 약간 듣기에 약한데 이제 선생님이 모둠끼리 협동하여 하라고 하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을 모둠원들이 전부 다 채워주는 그런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둠원들이 부족한 건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약간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얘들아, 학교 급식비가 1인당 5,430원이야. 너희들이 안 먹어서 음식이 남으면 그대로 다 버려야 해. 잔반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 1리터당 120원이거든.
0: 채점에 부담이 없는 객관식, 단답식 지필평가에 비해 듣기평가의 채점은 조금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노력한 만큼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듣기평가. 채점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4: 일단 전체 10점 중에서 미지수 결정하는 거에 여기 식사를 안 한 학생 몇 명인가 X명 이거 났으면 일단 2점 받으시고요. 됐죠? 여기 봐. 1인당 급식비 5,430원 나왔니? 그 다음 잔반 처리 비용 1리터당 120원. 오늘 잔반은 130리터 나왔고 낭비된 돈은 13만 5,060원. 이 네 가지가 다 나왔으면 3점 받습니다. 됐지? 이번에 풀이 과정 볼까? 이거 봐. 1리터당 얼마였어? 아까 처리 비용이. 120원이니까 130리터면 130 곱하기 120. 이게 뭐야? 잔반 처리 비용. 그 다음에 한 끼당 5,430원인데 X명이 안 먹었으니까 낭비되는 돈이 얼마야? 5,430 곱하기 X. 이거 합친 게 뭐야? 오늘 버려지는 돈이야. 그죠? 13만 5,060원. 요 식이 나왔으면 얼마? 3점. 그래서 플러스 몇까지? X가 22까지 나오면 3점입니다. 됐죠? 마지막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답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오늘 급식 안 먹은 사람 22명 요게 나왔으면 2점. 요렇게 채점이 될 거니까.
0: 해결한 만큼 정직하게 얻는 점수. 적어도 찍거나 포기해서 받는 무기력한 0점은 막을 수 있겠네요. 하나부터 10까지 과감하게 바꿔버린 평가법은 장 선생님의 깊은 고민의 결과죠.
4: 그래서 평가를 바꾸지 않으면 수업을 기껏 열심히 바꿔는 학습자 중심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동력을 잃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선생님과 이 수업을 잘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구나. 학원 가서 반복적 문제를 풀어서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고 싶은 거고요. 평가 과정 중에 배움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평가로 바꿔놔야만 아이들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5: 연필로 쓰지 말고 바로 그냥 볼펜으로 하세요.
0: 사실 교사 입장에서 평가법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인데다 채점에 대한 부담감도 크고 교사 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업 설계 역시 제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6: 평소에 그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교사로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끌어가야 되는지 뭔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좀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평가를 통해서 이게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 평가 요소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아이들하고 직접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변하지 않을까.
0: 다른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올해부터 평가법을 완전히 바꿨다는 장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수업에 집중시킬 수 있을까? 장 선생님의 도전은 늘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7: 막상 해보면 제 생각하고는 달리 아이들한테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순서를 바꿔야 돼요. 이게 수업의 흐름이 이제 구성이 좋아도 순서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지는데 수준을 고려한 어떤 개별화 수업을 먼저 하고 모든 과제로 가야 논의가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서 지금 순서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0: 그동안 계속 협력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해왔던 수업. 오늘은 그것들이 학생 개인에게 어떤 배움으로 정착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마무리 활동을 할 거라는데요. 총 4라운드의 퀴즈쇼는 모둠 협력 평가, 듣기 평가, 그리고 수준을 고려한 개별 평가로 구성돼 있죠. 그런데 이 역시도 뭘 풀라는 건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4: 그겁니다, 목표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학습지만 봐서는 뭐 하라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 교사의 언어, 그다음 교시아가 준비한, 제시하는 자료가 이렇게 더해져서 학습지, 교사의 언어, 교사의 자료가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만 아이들이 뭘 하라는 건지 알 수 있어지는 그런 수업을 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행과 사교육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수업에서 이탈한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탈하죠. 의도적 결핍인 학습지는 다 배우고 왔다고 해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0: 퀴즈쇼를 통해 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건 다름 아닌 기회입니다. 때문에 그 수업의 목적 역시도 결과에 대한 보상이 아닌 성장이죠.
4: 라운드 1. 1라운드는 짝 퀴즈입니다. 내 짝과 내가 둘 다 이해하면 짝과 함께 손 드시면 됩니다. 문제 갑니다.
8: 한 변의 길이가 15cm인 정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X cm.
0: 짝 퀴즈 역시 수학적 언어의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듣기 평가로 제시합니다.
4: 문제 상황을 보드판에 그림을 그려서 짝과 함께 논의하십시오. 짝과 함께.
0: 들려주는 문제를 잘 듣고 한 사람은 조건과 그림을, 또 한 사람은 문제풀이를 합니다.
4: 예, 짝과 내가 둘 다 이해했다 손 듭니다.
0: 짝 퀴즈는 이름처럼 짝과 내가 둘 다 알아야만 손을 들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조건과 그림을 표현하고 또 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 활동 문제죠. 이때 선생님은 다른 친구들 역시 활동에 참여시킵니다.
4: 네, 여러분은 앞사람의 오류를 좀 발견해 주세요. 어, 은별이.
9: 아, 이거 2조 있잖아요. 네. 줄어드는 글 그려야 되는데.
4: 그렇지, 본래 있던 정사각형밖에 안 그렸죠. 줄어든 정사각형을 그려줘야 되겠죠. 예, 은별이 인정하고 또? 또 다른 거.
10: 식이라고 썼는데 네. 15에서 x 플러스 2를 빼준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4: 그렇지. 요거 요게 세로 요게 가로를 두 배 해준다. 요거고요. 같은 겁니다. 또.
0: 그렇다면 문제풀이 활동에 있어서 선생님이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오류를 찾게 하고 또 고쳐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알겠니? 이런 식의 수업을 벗어나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다면 네 생각대로 할 경우 이 풀이가 어떻게 달라지니? 그리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조금 더 완성된 답안, 조금 더 합리적인 효과적인 답안들을 찾아내게 하고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힘을 준다는 거죠. 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과연 비판적 생각, 논리적 사고를 배우는가, 수학교사들은 끝없이 반문해야 되죠. 2라운드는 모든 미션입니다. 이 선생님들 지금 약간 실수를 한 거야. 어떤 실수가인지 여러분이 찾아주시는 겁니다. 시작.
0: 두 번째 퀴즈는 모둠이 함께 오류를 찾는 협력 문제. 먼저 1차식의 계산에 대한 두 사람의 풀이법을 아이들에게 제시합니다. 아이들은 그 풀이를 보고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 그 이유까지 찾아내야 하는데요.
4: 네 명의 합의를 봐야지 뭘 모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0: 그리고 찾아낸 오류를 수정해 모둠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모둠 칠판에 바른 풀이를 공유하면 되죠.
4: 예, 이제 각자에서 한 명씩 나올게요.
0: 마지막으로 각자에서 한 명씩 나와 바른 풀이법으로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과연 문제 오류를 정확하게 찾아냈을까요?
4: 그러면 이 두 선생님 풀이를 같이 볼게요. 뭐가 문제인가? 네. 경민이는 뭘 모르고 있을까요? 오케이, 셀비.
11: 분배할 때 2x 플러스 6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라고 해요.
4: 그렇지, 여기 분배할 때 마이너스 3x 마마 플러스 12가 되는데 분배 법칙을 잘못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준환이는 뭘 모르고 있을까요?
12: 방정식이 아닌데
4: 그렇죠,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1차식 계산인데 6을 곱해서 분모를 없애버렸지.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하지 말고 뭐 해야 되지? 그렇죠. 통분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 6을 살려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을 좀 만만하게 느끼게 하고 싶다. 일상 속에서 충분히 목격 가능한 것들일 때 아이들이 이제 달려지게 되거든요. 생활 속의 상황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생활 속 우리 주변 인물들을 등장시키거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 담임 선생님이 빈번히 등장하고 담임의 틀린 답안을 제시하면서 담임 선생님이 오류를 잡아내라. 너희가 고쳐주자. 뭐 이런 식입니다.
0: 세 번째, 종이 비행기 활동은 비행기를 접고 날리는 활동을 통해 재미와 문제풀이, 채점을 한꺼번에 하는 활동 수업입니다.
4: 나오셔서 각조에 4번이 나와서 자기조만큼 받아갑니다.
0: 이때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문제는 각각 수준이 다른 문제들인데요.
4: 지금 문제 A형, B형, C형 있죠? 네, 자기가 1번이라면 C형 도전해볼 만하시겠죠? 2, 3번, 그 다음에 4번 기본인데 물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0: 종이 비행기 활동을 위해 아이들은 먼저 수준별로 각자 문제를 선택합니다. 단, 수준이 낮은 학생이 높은 수준의 학습지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4: 아이들은 출발선이 다르고 눕히뛰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다 다른데 똑같은 높이를 갖다 놓고 뛰어넘어라라고 하면 대부분이 걸려서 넘어지겠죠. 그때 저마다의 아이가 가닿고자 하는 목표를 다 개개적으로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의 허들을 넘고 나면 그다음 조금 더 높은 허들을 넘을 수 있도록 교사가 차근차근 앞에서 안내자가 되어줘야 되죠.
0: 아이들은 선택한 두 문제 중 일단 첫 번째 문제만 먼저 풉니다.
4: 학번 이름 쓰시고 1번 문제 풀이 과정 자세히 씁니다.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글씨 크게 친구들 생각해서.
0: 문제를 다 푼 친구들은 문제지로 비행기를 접으면 되는데요.
4: 하나, 둘, 셋. 나와서 주워 가세요.
0: 날린 비행기 중 본인이 선택한 것과 같은 색깔의 비행기를 주운 뒤 다른 친구가 풀어놓은 문제를 채점해야 합니다. 이때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죠.
4: 얘들아, 채점자 이름 쓰세요.
0: 이렇게 누가 채점을 했는지 꼭 적어주면 됩니다.
4: 네, 두 번째 문제 학번과 이름 쓰시고 푸세요.
0: 남은 두 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었다면 다시 비행기를 접어서 날립니다. 문제의 개수에 따라 얼마든지 반복도 가능하다는데요.
4: 채점을 해서 반 찢어서 주인을 두 명 찾아줘야 됩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0: 마지막 채점자는 채점을 끝내면 문제지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각 문제의 원주인에게 나눠주면 자기가 풀었던 문제가 채점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4: 내가 좀 전에 풀어서 날렸던 걸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면 채점하다 아이들은 깨닫게 되죠. 아, 나 틀렸네. 또는 야, 이 녀석 틀렸다. 그러니까 자기 답안이 정확하게 풀었는지를 누군가의 답안을 보면서 알게 되고 또 자기가 무엇을 틀렸는지도 찾아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풀고 또 두 번째는 채점하면서 일석이조의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특히 수학처럼 개인의 능력차가 큰 과목은 빈번히 수업에서 소외되거나 상처받는 학생이 나오게 마련이죠. 그리고 퀴즈쇼를 통해 수업 후반까지 유지되는 아이들의 몰입도 이면에도 분명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 실망하는 아이들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 장 선생님이 매 평가 후 제안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데요.
4: 지금 이 문제들이 어디 나올까요? 다음 주 제시험에. 제시는 선생님이 지원자 받을 테니까 이름 써놓으시고 보러 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 라고 했더니 무려 70% 아이들이 공부를 해올 테니 제시를 보겠다고 자발적으로 방과 후에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는 아이들을 이전보다 더 성장하게 하는 게 목표지. 너 기억하고 있는 걸 한번 여기 써봐. 넌 이것밖에 안 돼라고 결과를 통보해주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0: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성장을 조금 더 북돋아주는 건 다름 아닌 장 선생님만의 특별한 보상 제도입니다. 지난 시험에서 면회 전당에 올랐던 예빈이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요.
12: 100점을 맞거나 반에서 1등을 하거나 두 달 안에 스티커를 15개를 모으면 같이 회식을 갈 수 있는데 회식을 꼭 간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건 아니라도 회식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비어있던 교실을 채운 건 다름 아닌 학부모들입니다. 게다가 다들 이렇게 하나씩 바구니에 가져다 놓는 것은 다름 아닌 사과?
1: 네, 수업료 대신 사과를 내고 있습니다.
0: 오늘은 한 달에 한

0: 3반 벌써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장홍월 선생님의 학부모를 위한 맛있는 수학교실이 열리는 날이죠. 자녀를 걱정하기 이전에 학부모들이 스스로 본인의 수학 상처부터 치료하길 바라는 선생님의 일정의 치유교실인 셈인데요.
1: 수학을 포기한 학생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진짜 누가 수포자인가? 저는 묻는 거죠. 수학을 수학답게 가르치기를 포기한 교사가 수포자 교사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뭐 예외인지 아십니까? 수학을 수학답게, 수학을 수학답게 배울 수 없게 만드는 학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을 입시의 도구가 아닌 수학 그 자체로 만나보는 경험이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사교육 시장으로 막 내몰게 되는, 어쩔 수 없지 않냐며 내몰게 되는 부모들의 그 심리의 기저에 본인들의 학창 시절의 그 수학 불안, 수학 상처 그런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수학하는 기쁨을 좀 회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0: 자녀를 위해 입시 정보를 찾아다니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학부모들.
2: 보다 많은 실패와
0: 몇십 년을 돌아 다시 마주한 수학 앞에서 그들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수학에 대한 불안과 상처를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수업이 거듭될수록 그들이 가졌던 수학 교육에 대한 안목과 철학 역시 점점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1: 어머니들이 바른 게 뭔가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어머니들처럼 분석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하나하나 표기해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1번 카드에 5배 해서 2번 카드를 빼겠다. 너무 지금 조건 표시 잘했죠. 여기 5배 곱하기 5를 괄호하고 했고 훌륭하죠. 완벽한 식 세웠고요. 여러분 서술형 봤으면 만점 받을 답안지야 지금 이게.
0: 부모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돼서 공부하는 기쁨을 회복할 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해온 학부모들. 맛있는 수학교실에서 그들은 오늘도 행복한 학생이 되어 생각합니다.
3: 일단 배워보니까 모른다고 구박 말고 이걸 왜 몰라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게 옆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복 떠다주는 게 아마 엄마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0: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변한다는 소박하고 꾸준한 시덕. 이것은 결국 아이들에게 수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1: 아하 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진짜 수학 쓰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해결했다라는 그 성취감을 주려면 교사는 아슬아슬한 밀당을 하고 졸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조건을 주거나 가르쳐 들지 말고 자기들이 생각할 여지를 주는 거, 그것을 또래들 속에서 배우게 하도록 어떤 수업 장치를 세밀하게 이렇게 두는 거, 이런 거죠.
0: 수학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혼자 책임지게 하지 않는 수업. 삶 속에 수학이 있고 또 수학에 삶을 담을 수 있는 수업. 지루한 문제풀이의 반복이 아닌 재미있는 수학 수업. 바로 장홍월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 뺨 속을 드립니다.

0: 선생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 도망쳐!
0: 어디 도망쳐 보시지? 잡았고, 잡았고, 잡았고.

0: 여기서도 땀을 흘리고 놀까? 나처럼 예쁜 꽃들도 보고 그래야지. 그치, 슈리야?
1: 근데 이 꽃은 원래 이렇게 생겼나?
0: 신기하네. 글쎄.
2: 예쁘지요? 아직 피지 않은 꽃, 꽃망울이라 부른답니다. 모든 꽃들의 시작 바로 꽃망울, 꽃망울 속에 피어날 꽃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죠. 어떤 꽃을 피울지, 어떤 향기를 뿜을지 작은 꽃망울 속에 마법 같은 이야기가 담겨있죠.
0: 로벨리, 이건 무슨 꽃인데요?
2: 마법팀 장인이지만 꽃은 잘 모른답니다. 이제 마법 유치원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0: 꽃에 담긴 이야기.
3: 저기 못 보던 화분이잖아.
0: 어? 어제 소풍 갔을 때 슈리랑 봤던 건데.
2: 슈리가 이 예쁜 꽃망울이 어떤 꽃을 피울지 친구들과 함께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져왔답니다. 그렇지요?
0: 네. 정말 예쁜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4: 놀이터에 해바라기가 제일 좋아.
0: 그거 진짜 꽃 아니거든. 관창 해바라기야.
4: 어쨌든 그래도 그게 제일 잘생겼어.
0: 잘생겼다, 핑. 빨리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그럼 꽃이 필 때까지 돌아가면서 물을 주는 건 어떨까? 좋아!

0: 여기는 코가 없는데.
1: 자자자, 이제 수업하러 가야지요.
2: 어?
1: 자, 이제 모두.

0: 자, 다 함께. 응? 어?
1: 핀핀, 너 콧물.
0: 모두 얼음. 설마 감기?
2: 감기 바이러스는 분명 멜리나님이 비밀의 숲에 봉인하셨는데.
3: 로블리, 멜리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0: 아, 아닙니다.
4: 나 아픈 거냐, 핀?
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할 일이 생겼답니다.
5: 그게 뭔데요?
0: 대청소!

0: 캠핑은 철왕보건실로 가볼까요? 마법 청소 도구 데이!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대대적인 소독 청소로 부탁해요. 분명 여기 어디에다 둔 것 같은데. 핑핑, 따뜻한 차를 좀 마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가마셨다, 비다치!
0: 감기약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소리는 설마?
1: 로블리, 재채기가 멈추지 않아요.
0: 다들 이게 무슨 비상! 모두 보건실로! 대체

0: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모르겠어.
1: 로블리, 제가 아이들을 돌볼게요. 올라가서 쉬세요.
0: 아니요, 괜찮습니다.
1: 로블리의 얼굴에...
0: 얼굴이요? 뭐지? 처음 보는 이 노란 가루는 설마... 이 노란 가루가 원인 같아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아내야 해요.
1: 어떻게요?
0: 그러니까, 그래, 마법 스캐닝. 주니토니의 마법이 필요하답니다.
1: 제대로 잠도 못 잔 아이들인데 그러다 깨겠어요.
2: 이미 깼거든요.
0: 아무래도 이 노란 가루가 재채기의 원인 같아요. 노란 가루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야 해요.
3: 네? 마법 스캐닝! 밖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이쪽이야! 여기 교실이잖아.
4: 뭐야? 우리를 괴롭힌 게 꽃이었어?
3: 토니, 어둠의 기운일지 몰라. 마법이 필요해.
5: 응. 주니! 토니! 마법의 힘으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토니, 연신!
3: 저 꽃을 없애야 할 것 같아.
6: 아니야!
3: 슈리, 위험해!
6: 위험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 피운 꽃이잖아!
3: 어둠의 기운이 스며든 꽃일지도 모른다고!
4: 노란 가루가 공격하고 있어!
3: 마법 공격이 필요해!
2: 이게 뭐야?
4: 쟤들 살아있나 봐!
3: 진짜?
0: 잠깐, 너희들 혹시 말도 할 수 있니? 준이, 아무래도 이 친구들과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게 커다란 마법을 부탁해요.
3: 네. 추피추피추피추! 커다!
2: 꽃이랑은 전혀 다르네.
4: 이상하게 생겼는데.
6: 이상하다, 핀.
2: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이야? 아, 참, 너!
4: 나? 왜?
2: 나원, 참, 꽃이 너희를 괴롭혔다고? 너희가 꽃을 괴롭힌 거잖아.
7: 우리가 괴롭혔다니?
2: 우릴 맘대로 여기로 데리고 왔잖아. 우릴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너희도 재채기로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야.
0: 역시 재채기의 원인은 이 노란 가루. 감기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에요.
6: 우린 그저 예쁜 꽃이 피는 모습이 보고 싶었던 것 뿐인데.
2: 우리가 살던 곳의 친구들이랑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6: 친구들?
2: 꽃향기에 끌리는 친구가 없으면 꽃들은 살 수가 없어.
6: 꽃향기? 혹시 꿀벌?
2: 맞아, 내 친구 꿀벌.

0: 정말?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씨앗을 맺을 수가 없게 된 거야.
1: 우리가 뭘 어쨌다고.
0: 우리가 계속 여기에 있게 되면 꿀벌이 우리를 꽃의 암술머리에 데려다 줄 수가 없거든.
2: 우린 그냥...

0: 열매가 돼? 우리가 다른 꽃으로 옮겨가야 비로소 열매가 생길 수 있는 거야.
1: 어, 그럼 교실 안에 있으면 열매가 안 생겨?
0: 우리를 옮겨줄 친구도 없고 다른 꽃들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 있어야 하는 거라고.

0: 난 대체 누구일까? 누가 부딪혔어?
1: 얼른 가보자.
2: 너희들은 누구야?
0: 우리는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야.
3: 넌 누구야? 부딪힌 데는 괜찮니?
2: 괜찮아. 나는... 이상하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 안 나. 난 어디서 왔지?
0: 부딪힐 때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4: 걱정 마. 고고 스캔만 있으면 어떤 곤충이든 알아낼 수 있어.
2: 정말? 그럼 부탁해.
4: 맡겨둬. 고고 스캔?
3: 왜 이러지?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다는데?
0: 뭐라고?
2: 그럼 어떡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 혼자서 살아야

0: 하나씩 찾아보면 되잖아. 도모, 벌새가 있는 곳을 알고 있어?
1: 물론이지. 따라와.
2: 야호!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겠다.
1: 어? 저기 있어! 벌새야!
2: 으아! 정말 나랑 똑같잖아! 어? 안녕, 벌새야!
3: 괜찮아?
1: 미안해, 벌새야. 반가워서 그런 거야.
4: 반갑다고 막 날아오면 어떡해?
2: 아이, 널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거든. 난 너랑 똑같은 벌새였어. 야호! 나는 벌새! 나는 벌새! 우리는 벌새! 어때, 똑같지?
0: 나란히 있으니까 벌새랑은 좀 다른데.
4: 똑같기는. 뭐가 똑같아? 넌 벌새가 아니야. 나처럼 단단하고 쭉 뻗은 부리도 없잖아.
2: 쭉 뻗은 부리? 아니야. 나도 부리 있어. 봐.
4: 아이고. 부리가 말리는 새라니.
2: 아니야. 봐봐. 부리로 꿀도 먹을 수 있어.
4: 억지 부리지 마. 그러면 공중에 뜬 채로 꿀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2: 물론이지. 됐다.
4: 발로 잡았잖아. 나처럼 안 잡고 먹어야지.
0: 저렇게 제자리에 떠 있는 게 벌새의 특징이기는 해.
4: 알아들었지? 떼쓰지 말고 딴 데 가라고.
2: 난 벌새가 아니었어.
5: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넌 벌이라니까.
1: 벌은 종류가 많잖아. 대체 어떤 벌이라는 거야?
5: 꿀벌아, 안녕.
6: 무슨 일이야? 우린 일하느라 바쁜데.
5: 새로운 벌 친구를 사귀었거든. 혹시 얘처럼 생긴 벌 본 적 있어?
6: 아! 말벌이다!
7: 말벌이라고?
0: 아니야, 얘는 말벌이 아니야.
2: 말벌? 나는 말벌이었구나. 난 말벌, 말벌.
6: 말벌의 공격이다. 벌집을 지켜라.
5: 뭐?

0: 돌아가자.
1: 살았다. 넓은 세상에 나랑 같은 친구들은 하나도 없는 거지. 너무 외로워.
2: 뭐라? 가재가 왜 여기에 나와 있지?
1: 가재? 저기 나보고 가재라고 했니?
2: 꼬리가 저기 있는 가재랑 똑같잖아.
1: 어? 정말이네. 꼬리가 똑같다. 야호! 나는 가재였구나. 나는 가재. 가재. 예후! 어? 잠깐만 같이 가. 어? 살려줘. 도와주세요.
3: 드디어 벌을 따돌렸다.
4: 저기 바다에 빠진 것 같아.
5: 해류에 휩쓸렸어.
6: 큰일이다. 얘들아, 변신하자.
5: 응.
6: 와! 어? 해류로 뛰어들어.
5: 불사리스.
6: 안 되겠어. 고고가디언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고고가디언, 앞쪽에 해류에 휩쓸린 곤충이 있어. 위치 추적해서 구조해줘.
7: 고고가디언, 무슨 톱 변신! 위치 파악, 최단 경로 계산 완료! 전속력 전진!

0: 너희들이 날 구해줬구나.
1: 응,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런데 왜 바다에 빠진 거야?
0: 익룡이 나더러 가재라고 해서 바다에 들어갔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
2: 기운내. 우리가 꼭 찾아줄게. 안녕.
0: 어? 나랑 똑같이 생겼어. 얼굴도 입도 날개도 다 똑같아.
1: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니?
3: 우리는 줄 녹색 박각시야.
0: 그렇구나. 나는 줄 녹색 박각시였어. 줄 녹색 박각시, 줄 녹색 박각시.
4: 꽃밭에 꿀먹으로 같이 갈래?
0: 좋아. 보고 다이너 정말 고마워.
5: 뭘, 너무 잘됐다. 이젠 외롭지 않지?
0: 당연하지. 친구가 이렇게나 많은걸. 우리 얼른 가자. 안녕, 보고 다이너.
6: 안녕.

0: 잘 자라, 아가야. 친구들, 이제 낮잠 잘 시간이에요.
1: 선생님,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0: 더 신나게 놀기 위해서 지금 낮잠을 자야 해요.
1: 네.

0: 솔, 아직도 잠이 안 오니?
1: 눈을 감으면 깜깜해서 무서워요.
0: 걱정 마, 솔. 선생님이 코어 자게 도와줄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폭염. 아하,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등등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등등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입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1: 여기 조심히 내려놔.
2: 이것 좀 봐.
3: 반짝반짝 빛나는데?
2: 비켜!
3: 너나 비키시지?
1: 저런 피지 말고 너희 둘 다 저리 비켜! 이게 뭔지 몰라도 백씨가 이걸 원해. 그리고 그가 원한다면 분명 아주 귀중한 물건일 거야.
4: 뒤로 물러나는 게 좋을 거야. 산산조각 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말이야. 잘 생각했어. 너희들의 다음 임무는 다이노스터가 가져간 코어를 빼앗는 것이다. 내가 미리 다이노스터가 스스로 망가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내부에 터치를 설치해뒀지.
5: 와, 나뭇잎 간식이 그렇게 맛있어?
6: 조금만 더 있다가 떠나자, 얘들아. 확인할 서식지들이 아직 남았거든.
7: 샘플 채취는 다 했어.
8: 우와, 저런 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6: 오즈, 괜찮아?
7: 그럼, 메카다이노와 전투를 나는 몸이라고. 꽃 때문에 다칠 리가 없잖아.
8: 점심에 먹은 게 잘못됐나?
5: 오지, 너 괜찮아?
7: 허루시오, 날 걱정하는 거야? 날 이렇게 생각해주다니 감동, 감동.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이리 와!
5: 너도 좋은 친구야, 오지.
9: 혹시 식충식물에 대해 말해볼 사람 있어요?
10: 아, 저요?
6: 제가 해볼게요.
10: 저 잘 알아요.
9: 오즈, 내 말 듣고 있니? 밖에 무슨 일 있어?
7: 시간이 흐른다는 건 참 잔인하네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좀 보세요. 마치 빗속에 흐르는 눈물 같아요. 지금 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바로 춤이죠! 얘들아, 춤추자!
10: 야, 보건 선생님이라도 부를까? 야!
5: 패스 못하게 양쪽 다 붙여서 막아!
10: 나가보라고!
11: 여기야! 여기 나 보였어! 여기!
5: 순둥!
11: 오즈! 레이어! 빨리!
5: 또야?
7: 내가 왜 불쌍한 공을 던져야 하는 거지? 공은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12: 오즈! 뭐 하는 거니?
7: 공이 무죄란 걸 보여드릴게요! 바로 춤으로요! 농구공아, 어서 춤추자!
6: 도저히 더는 못 참겠어. 로라 박사님께 말씀드려보자.
13: 다이노어스에서 꽃의 가시에 찔린 다음부터 그랬단 말이지? 베네넘 스파이나 같구나. 감정의 꽃으로 알려진 고대 식물이지. 이 꽃의 가시에는 강력한 독이 있는데 살짝 찔리기만 해도 극심한 감정 기복을 경험하게 돼.
5: 이제야 좀 설명이 되네.
13: 이런. 지금 도심에서 퀀텀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메카다이노가 분명해.
6: 박사님, 메카다이노와 싸우면서 오즈를 돌볼 순 없어요. 여기 놔두고 가도 될까요?
13: 합체하려면 오즈가 필요하잖니? 협조를 하게 만들어보렴. 그동안 난 해독제를 만들게. 행운을 빈다.
7: 와, 괜찮아 조약돌들아. 너희를 발로 차지 못하게 해줄게. 이제 안전해.
5: 오늘처럼 임무 수행이 자신 없긴 처음인데.
10: 메카다이노 물리치기와 오즈 얌전히 통제하기라 뭐가 더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2: 어딨니? 이제 그만 모습을 드러내시지, 다이노스터. 빨리 우리 뾰족이를 만나야 할 텐데.
6: 장난은 이제 끝났어.
1: 기다렸다 다이노스터 저 녀석들을 없애버려.
5: 그대로 있어.
6: 다이노모빌 출동.
7: 다이노모빌은 필요 없어. 아,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과 친구가 돼야 해.

0: 뭐 하는 거야?
1: 아, 지금 물수에 모기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루시오. 하지만 따뜻하게 안아주면... 예!
0: 먹지 마, 나 맛없어!
2: 지금이 공기야!
3: 다이노모빌에 올라타! 우즈, 합체 작전이 필요해!
1: 아니, 아니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둥글게 우정의 원을 그리면서 함께 춤추는 거야. 여기, 내 손을 잡아봐.
3: 빨리 올라타!
4: 레터톤 합체 준비 완료!
0: 스테거 블래스트윙 합체 준비! 오지?
1: 준비 완료!
4: 레터톤 액션 준비 완료!
0: 스테거 블래스트윙 비행 준비 완료!

0: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너무 쉬울까봐 걱정했잖아. 그럼 시작해볼게.
1: 레터 점프!
2: 아, 55회 지금 바로 피해야 해.
3: 오즈, 제이민, 대체 왜 피하지 않은 거야?
4: 난 스테고 블래스트 윙을 조종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우리를 돕게 만들고 싶다고.
5: 오즈,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린 메타트론이 필요해. 사단 합체를 시작하자.
6: 메타트론 사단 합체! 아!
7: 뭐지? 새로운 기술인가?
5: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합체를 해야 해!
2: 오즈가 합체를 시작하지 않으려고 해. 보통은 내가 메카다이노랑 싸우기 싫어하지만 이건...
4: 메카다이노를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착한 공룡일 수도 있잖아.
2: 야, 누가 나랑 자리 좀 바꿔줄래? 어? 너한테 말한 거 아니거든?
8: 파워 스윙!
0: 일어나! 어서 일어나라고!
5: 지금이야, 오즈! 캐논을 발사해!
4: 안 돼! 캐논은 너무 시끄러워! 그렇지! 간지럽 피기는 어떨까?
5: 제발!
9: 나한테 맡겨! 스밀러 미사일! 발사!
5: 너무 끈적거려! 움직일 수가 없어!
0: 걱정하지 마. 이제 끝장을 내줄 테니.
2: 이제 다 끝이야.
4: 메카다이노가 힘들어 보여. 내가 가서 좀 안아주면.
5: 그래, 맞아. 메카다이노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기운을 북돋아주고 싶다면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해.
4: 춤을 통해서? 좋았어. 다 같이 춤추자. 왼발 차차차, 오른발 차차차, 왼발 차차차, 오른발.
7: 뭐 하는 거지?
4: 그럼 이제 같이 즐겨볼까?
0: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추지 못해!
9: 오즈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긴 했지만 춤에 재능이 있는 건 인정.
5: 공룡이 좋아하고 있어! 빙글빙글 돌려봐!
4: 좋았어! 회전!
8: 오지, 더 빨리 정신없이 돌려봐!

0: 아니기도 하지. 우린 아주 멋진 댄스팀이 될 거야.
1: 어쨌든 미션은 완수한 거지?
2: 아직 아니야.
0: 파키케팔로사우루스와 박치기를 한 느낌인데?
3: 해독제가 통했네. 오즈 돌아왔구나.
0: 내가 돌아와? 나 어디 갔었어?
1: 글쎄, 굳이 말하자면 아마도 춤추러? 쌍둥이 공룡대 팀 다이노스터.
4: 무슨 일이지? 모르겠어. 왜 부르시지?
5: 그러게 말이야.
2: 가서 여쭤보자.
1: 저희 왔어요, 박사님. 부르셨어요? 주말에 못 놀아서 아쉽긴 하지만 무슨 일이세요?
6: 어서 오렴 얘들아. 너희한테 특별 훈련이 필요할 것 같구나.
1: 훈련이요? 농담이죠? 세상에, 저거 봐, 우리 모습이잖아. 그래도 이건 괜찮았어.
6: 백세의 위협이 점점 강

0: 강력해지고 있어. 우리도 더 발전해야 해.
1: 성장하고 있어요. 저 때는 오지가 꽃 때문에 이상해져서 그냥 실수였다고요.
2: 맞아요. 그동안 아주 잘해왔잖아요.
0: 물론 잘해오긴 했지만 더 협동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해.
3: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는 아직 부족해요.
1: 뭐? 너 진심이야?
3: 다 같이 옥상에서 다이노스터 팀워크 훈련을 해보자.
0: 동의해줘서 기쁘구나.
1: 말도 안 돼요. 훈련이라뇨. 새로 나온 하이퍼 두더진 게임하기로 했다고요.
3: 그럼 훈련 끝내고 하면 되잖아. 열심히 훈련해보자고. 우선 장애물 코스부터 해볼 거야. 짝을 지어 오즈는 제이민이랑 루시오는 치툰두랑.
1: 이리 와.
4: 이게 백스를 막는 일과 관련이 있어?
3: 중요한 건 협동이야. 준비 출발!
1: 됐다.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지?
4: 잘 좀 해봐, 루시오.
1: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2: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결승선 도착.
1: 잘했어.
4: 서둘러.
3: 치툰두, 루시오, 호흡이 하나도 안 맞잖아.
1: 이거 더 이상은 못하겠어.
3: 너랑 치툰두는 같은 코스 세 번 더 돌아.
4: 뭐? 어? 말도 안 돼.
1: 젤비, 우리 팀워크는 이미 완벽해. 이런 바보 같은 훈련 안 해도.
5: 진정해, 루시오.
1: 내가 리더였다면 추가 훈련은 필요 없다고 했을 거야.
3: 너희도 같은 생각이야?
2: 그게... 그러니까...
6: 우리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잖아, 데일비. 너도 그렇고 가끔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3: 쉬어? 그래, 알았어. 좋아. 네가 리더라면 다를 것 같아? 마음대로 해봐. 간섭 안 할 테니까.
2: 데일비, 잠깐만.
0: 배고프지? 간식 좀 먹을래? 무슨 일이지?
6: 루시오가 리더를 맡아보기로 했어요.
0: 그러니? 그럼 이거 하나만 명심하렴. 리더는 큰 책임이 따르는 자리야. 진지하게 임해줬으면 좋겠구나.
1: 당연하죠. 진지한 건 제 전문인걸요.
7: 그러니까 저 괴상한 장치가 퀀텀 에너지를 탐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8: 그래. 안 그럼 대체 왜 이름이 퀀텀 거추적이겠어?
7: 아, 그야 몇 시간째 아무 반응도 없으니까 그러죠.
9: 저기다! 어디 세워!
8: 아무도 못 오게 해!
9: 네, 대장!
5: 무슨 일이지?
8: 좋아. 분명히 여기 아래 어딘가에 있다고. 그럼 헥스가 새로 보내준 공룡들에게 나머지를 맡겨볼게.
6: 두더지를 너무 세게 때려서 전기가 나갔나?
10: 어? 다이노스터? 메카다이노가 둘이나 나타났다. 듣고 있어?
1: 아 참, 내가 리더하기로 했었지? 다이노스터! 출동!
8: 이건 코가 아니야. 그냥 전선이라고!
1: 야! 지수 당장 멈춰!
11: 오지!
2: 내가 보여줄게 오지!
1: 제임! 지튼드 다이너몬드로 변신해! 다이너몬드로 변신! 기다려! 금방 갈게! 뭐지? 둘이 공격하는 건 너무하잖아! 이건... 델비가 있어야 할 것 같아!
12: 델비, 여기 이것 좀 보렴.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
13: 지금 도심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이노스터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어요.
3: 메카 다이노잖아.
12: 델비, 대체 어디 가는 거니?
3: 오지랑 같이 뭘 좀 만들기로 했거든요. 뭐였더라? 로봇 강아지요.
1: 멈춰! 그만! 도와줘!
3: 루시오, 너 괜찮아?
1: 델비, 내가 미안해. 다이노스터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
3: 사과는 필요 없어, 루시오. 난 그냥...
14: 델비! 돌아왔구나!
2: 델비? 진심으로 정말 고마워.
3: 그래,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제 합체를 시작하자.
1: 좋았어.
2: 맞자.
15: 액션, 액션 준비 완료.
16: 스테모 블래스트 윙 전투 준비 완료. 예.
15: 저 드릴 로봇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세요.
8: 합체는 너희만 할 줄 아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두 배로 강해진 진짜 드릴 맛을 보여주지.
14: 드릴이 엄청나게 커졌어.
3: 보다 크게.
14: 어디로 간 거지?
3: 우리 아래쪽에 있어. 위쪽이야.
1: 스테고 캐논 발사. 이거 두더지 게임을 다시 하는 기분인데?
3: 그거야! 그 방법으로 이기면 돼!
1: 어?
3: 재민, 오즈, 해머리 준비해!
2: 알았어! 이거면 될 거야!
3: 두더지 게임을 시작해보자고! 어? 저기다! 끝!
1: 야! 이거 고쳤어! 이쪽이야!
2: 아니, 저기야!
1: 이렇게도 안 돼!
3: 아니, 할 수 있어! 지금도 야광 슬라임을 발사해줘!
14: 나만 믿어! 야광 슬라임 발사!

0: 진짜 크게 들리거든.
1: 너 없인 안 돼, 델비. 리더로 계속 남아줘.
2: 나도 화내서 미안해. 그럼 이제 다 같이 하이퍼 두더지 게임하러 가볼까?
0: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그냥 훈련하면 안 돼?
2: 전 그렇다면 뭐 좋아. 생각해둔 새 장애물 코스가 있긴 한데 하고 나면 지쳐 쓰러질지도 몰라. 그래도 한번 해볼래?
3: 그럼 좋아. 해보자고.

델비, 역시 리더는 너뿐이야. 루시오는 정말 엉망이었다고.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현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0: 네가 친척집에서 잠깐 맡겼다는 버튼이구나.
1: 맞아. 그리고 잘 봐. 버튼아,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이번엔 왼쪽으로 빙글빙글.
2: 오, 방향을 알아? 이 녀석 정말 굉장한데?
1: 버튼아, 사랑해.
0: 버튼아, 나도 사랑해.
3: 우와, 나도, 나도. 나도 해주세요.
4: 버튼아, 사랑해.
3: 이리 와, 버튼아. 버튼! 뭐 하는 거야?
2: 너는 마음에 안 드나 본데?
3: 버튼이 너!
5: 초코는 볼 때마다 예뻐지는 것 같아요. 볼이야말로 털에서 윤기가 잘잘 흐르는걸요.

0: 강아지랑 놀러 나온 친구들 보면 엄청 부러웠는데.
1: 버튼이한테 고마워야겠네.
2: 뭐야? 목줄도 안 하고?
3: 에? 저러면 안 되지.
0: 버튼아, 위험해!
3: 이게 정말 왜 이래?
4: 내가 받았어!
5: 이래도 덤빌 거야?
4: 시리우스! 괜찮네, 우리 시리우스. 엄마, 아빠가 왔으니까 안심해.
6: 이 녀석이 감히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을 때려? 어? 이거 엄연히 동물학대야. 알아? 동물학대!
2: 동물학대요?
4: 그래. 우리 아기한테 트라우마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야.
2: 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트라우마요?
4: 트라우마는 저희가 생길 것 같거든요.
3: 맞아요. 그 개가 먼저 우리 버튼이를 물려고 했다고요.
6: 버튼이? 하, 무슨 소리야? 우리 애는 손에서 절대 안 물어.
4: 애초에 저런 애를 뭐가 좋다고 물겠어. 더러워.
3: 더럽다뇨? 못 참아.
6: 못 참으면 뭐?
0: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어요. 아무리 순한 개라도 갑자기 누군가를 물 수 있다고요. 뉴스에 개물림 사고가 자주 나오는 거 아시죠? 모두 자기들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해요.
6: 시리우스는 다르다고? 우리 애는?
0: 그리고 목줄도 없이 풀어놨죠? 그거 불법이거든요. 처벌 대상이에요.
4: 목줄은 당연히 하고 나왔지. 애기가 갑갑해서 잠깐 풀어놓은 것뿐이야.
3: 뭐예요? 이렇게 늘어나면 목줄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4: 아니 그럼 우리 애기가 답답해하는데 어떡해?
6: 말도 못하는데 엄마 아빠라도 마음을 알아줘야지. 안 그래? 응.
3: 뭐라고요?
2: 아, 말이 안 통하네.
4: 버튼아, 왜 그래? 버튼아!
6: 여보! 여보, 위험해!
0: 버튼아!
3: 버튼아!
5: 버튼아! 어디 있어?
0: 버튼아!
4: 어디로 갔지?
0: 버튼이 말고도 개들이 많은 것 같아.
2: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3: 일단 출동 요청을 할게. 마리 팀장님!
7: 이안아, 무슨 일이니?
3: 공원의 개들이 모두 어딘가로 몰려갔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7: 그 많은 개들이 모두? 도대체 무슨 일이지?
8: 바로 타이탄을 보낼 테니 샅샅이 수색하도록 해라.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허큘리스 액션! 컷! 차! 컷!
1: 이카루스 액션! 대체 어디 있는 호트나 여기 있었구나. 왜 이래 버트나, 이리 와. 호랑이만한 개가 있어!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데? 말도 안 돼! 이게 개라고? 이거 곤란한데? 이런 멍멍아, 미안! 이제 좀 진정해! 이제 좀 얌전해져. 어?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버튼이처럼 귀여운 반려견들의 안전사고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2: 먼저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다가가거나 만지면 안 돼요. 개는 낯선 사람이 만지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서워하니까요.
3: 특히 새끼와 있거나 음식을 먹고 있는 개는 자극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거든요.
1: 맞아. 그럼 이번엔 반려견의 주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4: 아무리 순한 개라도 언제든 물 수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항상 목줄을 해야 하죠.
5: 또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공간에 어린이와 함께 타게 된다면 반려견을 안아서 통제하는 게 좋아요.
1: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반려견. 우리 모두 안전하게 키워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전!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5: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3: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4: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모입니다. 오늘은 또 한번 수학과 함께 재미있는 AI 활용법 배워볼 건데요. 제 생각에 수학은 옆에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선생님, 나만의 과외 선생님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게 수학 알려주실 이창준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유튜버 그리고 수학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AI를 우리만의 과외 선생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1: 네. 전 아까 허성범 씨가 좋은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전 제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AI 얘기였군요. 아,
2: 선생님도 좋지만 네. 집에 모셔갈 수가 없잖아요.
1: 근데 그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는 저기 학원 다닐 지금 여건이 안 된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0: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지금 궁금한 걸 지금 바로 물어봐야 되는데 네. 학원은 결국 내가 선생님한테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AI를 써보면 어떨까? 그런 네. 게 좀 저희 생각인 거죠.
1: 네. 제가 또 오늘 과외 선생님으로 이제 우리 AI를 초대하기 전에 네. 매번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0: 네.
1: 네가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야 됩니다.
0: 해주는 거죠.
1: 자, 모든 수학 기호는 교과서 기준으로 해줘. 곱하기 나누기 똑바로 써주고 분수는 비분 A 형태로 써달라. 말식 변화 명확하게 해주고 계산 과정과 식의 의미를 반드시 삼게 설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하게 해줘. 요것들을 AI한테 부탁하면 또 정확하게 지켜주거든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0: 좋습니다.
1: 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진 않아요. 수포자. 수포자라는 단어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지 네. 않는데 수포자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많이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범 씨? 뭘 배울 때부터 이 수포자가 발생한다고 할까요? 어렵죠?
0: 수포자? 제 생각에는 뭐 미적분? 미적분 가면 이제 수학 포기할 만하다.
1: 미적분?
0: 네.
1: 저 밑에.
0: 저 밑에?
1: 분수. 분수를 배울 때 지금 미적분은요, 이미 수포자들 다 저기 발생되고.
0: 아, 이미?
1: 발생됐고요. 사실 자연수까지 아이들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0: 그렇죠. 일상에 쓰는 네. 숫자니까.
1: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특히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왜 나누기 3분의 1은 곱하기 3이 되나요? 부모님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부모님들이 이때부터 수학학원을 보내세요. 설명을 못하겠거든요.
0: 야, 네. 그건 원래 그런 거야.
1: 네, 그런 거야. 그다음 심지어 약속이야.
0: 약속이야.
1: 약속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오늘 물어볼 건 뭐냐면 나는 요즘 왜 분수를 나누면 역수를 곱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질문하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네, 물어봤어요. 좋은 질문이라고 해주네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다. 방향이 정확하다.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자, 이나

0: 나누기 2분의 1은 얼마일까?
1: 2 나누기 네. 2분의 1? 2 나누기 2분의 1.
0: 결론은 알고 있어요.
1: 우리가 알고는 있죠.
0: 자,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음흠. AI가 저한테.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상황을 떠올려서 설명해줘. 잘 모르겠다 해볼게요. 했더니 괜찮아. 아, 2 나누기 2분의 1을 이렇게 생각해보자. 1 안에는 2분의 1이 몇 개 들어가냐?
1: 2분의 1이 몇 개 들어가죠?
0: 잠깐만, 1 안에는 2분의 1이 두 개 들어가겠네요.
1: 그렇죠.
0: 네. 아니,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두 개 있으면 1 아니야? 두 개.

0: 두 개가 들어가니까 이 안에는 그거의 두 배.
1: 그치.
0: 네 개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1: 얘는 그럼 이제 분수가 몇 개 들어가냐로 분수 나눔을 알려줘.
0: 네. 이 안에는 2분의 1이 네 개가 들어가지. 오, 논리 완전 맞대요. 제가 초등학생들을 알려줄 때 4 나누기 2는 뭐니? 그럼 아이들이 2라고 그래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어? 말하면 아이들이 2 곱하기 2는 4니까요. 10 나누기 2는 얼마니? 5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5 곱하기 2는 10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2분의 1이 몇 개 있으면 2가 되냐. 이걸 말식 결과수로 설명해 보래요. 2분의 1이 몇 개 있으면 2가 되느냐. 이거네. 자연수랑 똑같네.
1: 자연수랑 똑같죠.
0: 똑같네.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런 걸 몇 번 하면 네 번 하니까 딱 2가 되네요. 된다. 2가 네. 되네. 그럼 답은 4 아니야? 핵심까지 왔대요.
1: 이게 포인트네요.
0: 이런 거죠, 이런.
1: 학생들이
0: 그러네.
1: 원래 구구단을 배우다 네. 보니까 네. 자연수의 나누기는 2 곱하기 5는 10이네 이렇게 금방 찾아냈는데 네, 네. 분수가 들어가니까 네. 그냥 어려워했단 말이죠.
0: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부를 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 AI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야, 자연수랑 똑같은 거네.
1: 다 아는 거야.
0: 내가 아는 거였어. 라는 이 개념.
1: 필요가 없어.
0: 네. 마지막에 왜 갑자기 곱하기 2로 바뀌었다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 이거. 2분의 1에 뭘 곱하면 2가 되느냐? 이 말이잖아. 2분의 1에 뭘 곱하면 2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맞는 방향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2 나누기 2분의 1. 2분의 1이 몇 개 있으면 2가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네모는 2다.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유를 설명해 보래요. 2분의 1이 두 개 있으면 1. 그게 두 개 있어야 2가 되니까 식으로 하면 2 곱하기 2. 맞지? 네.
1: 일단 아이들은 이 분수의 나누기를 배울 때 뒤집어서 곱하기라고 그냥 단순 외우기만 했단 말이죠. 근데 네. 그게 사실은 1 안에 그게 몇 개 들어가?
0: 네.
1: 1 안에 분수가 몇 개 들어가라는 개념에 시작해서 거기에서 이제 곱하기가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런 과정을 좀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다고 느끼고요.
0: 네.
1: 분명 지금은 2분의 1이니까 1 안에 두 개 들어간다는 건 명확하잖아요.
0: 네.
1: 나중에 근데 분수가 7분의 3이야.
0: 네.
1: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도 같은 개념이라는 거.
0: 그렇죠.
1: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AI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가 아니라 결국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면 네모 나누기 세모는 세모에 뭘 곱하면 네모가 되니 라는 거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라는 거를 꼭 익혀줬으면 좋겠는 거죠. AI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런 기술이 아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누기의 의미가 이거구나. 분수의 나누기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결국 자연수랑 똑같은 거구나.
1: 그렇죠.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우리가 더하기랑 빼기가 있고 곱하기랑 나누기 있다고 배웠지만
0: 네.
1: 나중에 가면 사실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더하기나 빼기나 같은 개념이에요.
0: 네.
1: 곱하기나 나누기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분수는 뒤집어서 곱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뭘 곱해서 이 값이 되는 건지를 찾아내는 거니까
0: 네.
1: 나누기나 곱하기는 치환된다라는 거
0: 네.
1: 그런 것들을 좀 헷갈리지 않게 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0: 제가 말한 거를 이제 AI로 혼자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선생님 잘 안 되는데요? 내가 자꾸 이상한 얘기예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냐면 네네. 제가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제부터 약속을 할 거야. 한국 교과서에 있는 형식을 지켜줘.
1: 맞아요.
0: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걸 말을 식으로 바꿔줘. 이런 연습을 계속 AI한테 시켜줘야 되는데
1: 네.
0: 처음에 이 수학 얘기를 시작했던 창을 가능하면 유지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1: 어허.
0: 그 창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럼 창을 열었을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약속. 자, 한국 교과서 기준으로 너무 답을 얘기하지 말고 내가 대답하게 해줘. 질문으로 이끌어줘라는 약속을 다시 하고 시작하시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야, 그리고 뭐 AI는 원래 채팅 기록이라는 게 남으니까 거기도 네. 들어가서 계속 반복해서 질문한다면 더더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언제나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꼭 한번 집에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출발지점에서 시작해 각 나라를 방문하면 랜디온이라는 특별한 몬스터가 등장해 랜디온이라는 미니게임에 승리하고 세계 일주를 해내면 게임 클리어!
1: 오라! 과연 내 리듬에 따라올 수 있을까? 떨어지는 화살표에 맞춰 댄스를 춰보시지!

하, 이곳이 정열의 나라 스페인인가? 생각보단 함성이 작은데.

0: 랜드마블의 규칙은 이미 알고 있지? 일단 리듬 노트에 맞춰 춤을 추는 거야. 굉장해! 리듬을 전부 맞췄어! 역시 이 게임의 랭킹 1등이야.
1: 오, 나와 승부하러 온 플레이어인가? 이거 정렬적인 무대가 되겠군.
0: 사람들을 원리대로 돌려놔!
1: 저 모습이... 저...

0: 저들을 되돌리고 싶다면 나와의 게임 승부에서 이겨보시지. 자, 게임 시작이다. 떨어지는 화살표에 맞춰 나와 똑같이 댄스를 춰보시지.
1: 게임은 잘해도 직접 몸으로 하는 건 잘 못하네.
0: 올레! 과연 이 몸의 플라멘코 춤을 똑같이 따라 출 수 있을까?

0: 포기를 모르는 녀석이고. 하지만 이 완벽한 플라멩코 기술을 따라하지 못할 것이다. 내 기술에 따라오지 못할 거야.
1: 가족 모두 춤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네.
0: 어, 아니. 어째서냐? 내 플라멩코 기술이 더 완벽했을 텐데. 그런 거군. 저 가족의 진심 어린 막춤이 기술보다 중요한 진정한 정열을 담았다는 건가? 베스토이 데로타도.
1: 렌디온의 약점인 QR코드가 드러났어. 지금이야. 녀석의 사진을 찍어.

엘토로가 돌아와서 다행이야. 어? 내가 누구냐고? 내 이름은 트레니.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랜디온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게임 속 세상에서 나와 너희들을 찾아왔지. 랜디온들의 랜디온

0: 조선시대 도착!
1: 야, 네 말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오긴 했는데 정말 갈 거야?
0: 당연하지. 얼른 단종한테 가서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해주자. 단종, 12살에 왕이 되었지만 삼촌의 협박을 받아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결국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우린 단종에게 미래를 알려주려 한다. 그냥 죽는 건 너무 불쌍하잖아.
1: 전하, 전하, 단종 전하.
0: 전하, 단종 전하, 일어나세요.
2: 누구냐?
0: 쉿, 저희는 미래에서 왔어요. 전하의 삼촌이 전하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말을 믿으셔야 해요. 어쩌고저쩌고.
2: 설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3: 듣거라, 반역을 꾀한 소양대군을 숙청하라! 그대로 두지 마라!
4: 잡아라!
3: 쫓아라, 쫓아!
0: 미래를 들은 단종은 무사히 살아남는다.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삼촌을 없앤 단종은 죄책감으로 폭군이 되었다.
3: 뿌리야!
0: 그리고 조선시대는 원래의 역사보다 더 빠르게 멸망한다.
1: 어떡해. 우린 그냥 단종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주고 싶었던 건데.
0: 맞아.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의도가 중요할까? 결과가 중요할까?
5: 결과.
6: 결과.
7: 의도.
5: 결과.
7: 결과?
5: F네.
7: 결과지.
5: 결과가 없으면 의도가 없지.
6: 나는 좀만 생각해보게.
5: 근데 저기서 지금 저 애니메이션에서 고증이 안 된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랑 그때 그 시절의 말이랑 매우 달라. 지금 이 말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6: 네. 타임머신이 발견되지 안 발견되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네. 지금
5: 애니메이션이니까 그게... 그냥 쳐줘.
8: 애니메이션 좀 쳐줘.
5: 아니 애니메이션 말해봐.
6: 긍정적으로 한번 해볼게. 똑같은 연구를 했어. 근데 결과는 똑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걸로 다른 사람들 도와야지 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지 했어. 그래서 똑같은 연구를 했어. 그러면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뭔가 그 의도가 더 좋고 그러니까 그 의도가 더 중요한 거잖아.
5: 네 그 옷을

0: 사람이 돈을 원해서 만든 거랑 아니면 착하게 사람들이 편하게 입으라고 만든 거랑 네가 그걸 이걸 입고 그냥 어떻게 할수 있어? 넌 모르잖아. 그냥 입는 거잖아. 그냥 시중에 파니까 입는 거잖아.
1: 맞아, 이게 풍선이...
0: 사람들은 그 의도를 몰라.
1: 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좀 자기만을 돈을 위해서 너무 욕심에 차서
2: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지.
0: 근데 돈을
2: 이기적.
0: 원하는
3: 결과는 똑같잖아.
0: 결과는 똑같아. 근데 봐봐.
1: 돈을 벌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0: 의도를 모른다니까.
1: 점점 그러니까 더 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3: 결과를 착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보장은 없어.
1: 아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미래의 결과는 다르지. 왜냐면
0: 아니, 미래의 결과는 어떻게 미래의
4: 결과가 똑같아.
0: 결과가 똑같다며.
1: 아니 그러니까
0: 똑같은 매체물을 가지고 결과가 다를 수 있어?
2: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그냥 의도가 없으면 결과가 없잖아.
5: 의도가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건 맞는데 난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가 수학시험을 100점을 맞을 거라는 의도로 엄청나게 열심히 풀었어. 그래서 시험에서 딱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이 그 몇 점 맞았는지 그게 다 시험지를 주잖아. 시험지를 안 줘. 그럼 누가 어떻게 알아?
1: 그래도 나는 너무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잘했다 이런 스스로한테 생각이 나고 그것도 그 하나의 체험이 아닐까 하나의 경험이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3: 근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런 그 의도가 좋지 않게 돼. 그러니까 그럼 결과가 중요하지 않을까.
2: 근데 노력은 배신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내가 리코더 같은 것도 불 때도 뭐 낮은 도하면 애기들은 막 손가락 엄청 작고 막 안 막아지잖아. 나 그것도 연습하면 다 돼. 그러니까 노력.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결과가 있잖아.
1: 나는 그냥 그 단종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잖아. 그게 의도야? 절대로 그런 사고가 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나는 의도가 더 중요해. 네.
0: 근데 그게 과거에 현재가 이렇게 얽혀있는 실이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과거를 딱 잘랐어. 그럼 다 끊기지. 그럼 우리도 지금 파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
2: 맞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제 과거에 가서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지 마라. 그런 것도 뭐 법칙 같은 게 있잖아.
5: 그럼 역사 하나를 위해서 폭군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0: 그러면
5: 돼.
0: 그러면 단종이 우리 조상을 그러니까 죽일 수도
3: 그러니까
0: 있어.
3: 그러니까 봐봐. 단종이 어떻게 생각하면 단종이 죽었기에 그 후손들이 독립운동가가 되고 그 후손들이 우리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
0: 그러니까.
3: 그런데 단종이 살아있으면은 그런 용맹한 독립운동가들도 없을 수 있고 우리도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운명이 싫다는 건들지 말자.
2: 근데 그건 가능성이잖아.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0: 아니
3: 안 그럴 수가 없는
5: 그건
3: 게.
5: 그건 도박이지.
3: 근데 나는 솔직히 남 일에 간섭을 안 하면은 내가 결과를 안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럼 내 의도도 사라지는 거고.
2: 근데 간섭을 안 하면 너무 마음이 찜찜할 것 같은데.
3: 나는 일단 그 두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단종이 잘못한 거야. 아이들은 좋은 의도로 그 단종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 단종이 그 수양 대군만 죽이거나 없애면 될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잘못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굳이 역사를 간섭하지 않고 그 단종의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굳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1: 근데 그게 아무리 몰랐어도 의도는 좋았어도 생명 같은 것에 걸고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잘못 없는 많은 백성들이 죽었잖아.
2: 그렇게 해도 자기가 조심하지 않은 탓으로 그런 거니까 판사가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5: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해봤자 뭐해. 이미 사람은 죽였는데.
1: 그리고 그러면 CPI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어차피 사람이 죽었어.
5: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가능성은 있었는데 내가 가능성을 없앤 거잖아. 다른 사람이 했으면 살 수도 있었어.
1: 뭐 맞네. 다른 더 잘하는 사람이 했으면 살 수도 있어.
5: 나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거야.
1: 나 때문이라고 할 순 없지.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 했을 수도 있겠지.
5: 일단 결정은 내가 했겠지.
1: 하긴 그 말은 맞긴 맞아.
2: 나는 무죄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살릴 거야, 꼭 살릴 거야 하는 각오로 하고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했어. 그 사람이 살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노력이 했는데도 결과가 그러면은
1: 어쩔 수 없는 거야.
2: 맞아,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또 장애인이나 뭐 불구가 되고 죽지 않았다 하면 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거야.
6: 아이들이 삶의 실정 봐가지고 어떤 노력을 한 거잖아. 어쨌든 자기 자신이 나아가는 건데 둘의 차이가 뭘까?
3: 타인에게 하는 것과 지금 나를 위해 하는 것과 다르죠.
2: 나한테 어쨌든 결과가 안 좋아도 나한테 피해를 입으니까 내 책임이지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니까 타인한테 할 때는 좋은 의도라도

0: 진짜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안전하게 해야 될것 같아.
1: 그런 거는 그 철학이 아니라 상식 아닐까?
2: 상식이 그 철학이다.
3: 상식이 철학이지. 철학이 생각을 하는 건데 생각의 상식 과학수학 같은
2: 철학이
3: 게
2: 상식을 만드는 거지.
4: 근데 너가 먼저
3: 은심의 손을 얹고 하면서
4: 뒤에 봐봐.
2: 단종이 유입에 왔다. 단종이 유입에 왔다.
5: 안녕하세요.
6: 어허, 네 놈들 감히 왕족을 능멸하느냐?
2: 저 한 명이가 아닌데.
0: 안녕히 가세요.
5: 안녕히 계세요.
1: 네,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히 계세요. 저랑?
5: 뭐라 이거?
0: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5: 이거 뭐야? 이거 우주선 아니야?
1: 오, 이거 열리나?
5: 오, 이거 타임머신 있네. 이거 문 열리나?
2: 안 알려줄 건데. 안 갈 건데.
0: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5: 아마 그냥
1: 얼굴만 보고
2: 나중에 안녕하세요. 영화 심수 친다고 말하고 그냥 오겠습니다.
5: 나는 그냥 거기에서 뭐 영상도 좀 찍고 구경도 좀 하고 집으로 돌아오겠어.
0: 와이파이가
2: 대체
0: 와이파이 데이터 써. 데이터
2: 아니 데이 아니 데이터가
4: 없잖아.
2: 인공위성
5: 카메라 있어. 카메라 있어.
2: 그러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그게 죽는다. 핸드폰이 아니라 목통에 난다니까. 인공위성이 없어서 단종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핸드폰이 죽는다니까.

0: 그 뭐였지? 안녕.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어? 그게 뭐야?
0: 하나야. 하나의 팔뭉치.
1: 너무 귀엽다.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우와 우와. 하나 둘 털뭉치 두 개. 계속 반지렁을 피울 건가 봐.
0: 이제 어떻게 하지?
1: 친구들한테 말하자. 가자.
2: 얘들아, 나 좀 봐. 하나, 둘, 셋. 닮았지, 세 개.
3: 정사각형 털뭉치야.
2: 제발.
1: 세지.
3: 세어보라고. 알겠어. 하나, 둘, 셋, 넷. 털뭉치 네 개.
4: 어머, 이게 뭐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손가락에 털뭉치 다섯 개. 굴려요. 됐다.
3: 안 돼, 그만.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뭉치 여섯 개.
5: 여기서 다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야. 털뭉치도 같이 만나고 우리 정말 행운이지. 가자 털뭉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털뭉치 일곱 개. 나 치는 간지러 많다지롱. 엄청난 행운이지. 오, 간지럼 그만 타고 싶은 거지? 그럼 칠로.

0: 기술과 그 분야 전문가들을 찬양했고 개발자를 영웅 대접했어요. 영웅이 되는 시대에 새로운 종류의 영웅이 등장한 거죠.
1: 제프 베이저스는 세계 최고 부자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자신들이 바꿔놓은 업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아냈죠.
2: For me, one of the most interesting questions is why haven't books been digitized already? You know, books are the last bastion of analog.
1: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 매각 자금 1억 8천만 달러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설립했고 비행체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습니다.
3: To state an obvious point, there are easier ways to make money than building rockets.
1: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세운 구글은 인터넷 제국이 됐죠. 연봉은 1달러밖에 받지 않았지만 보유한 주식 덕분에 두 사람의 개인 자산은 3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23살이 된 마크 저커버그는 3년 만에 페이스북을 전 세계에 서비스했고 30억 달러의 개인 자산도 보유하게 됐죠. 세계에서 제일 젊은 자수성가 억만장자였습니다.
4: You change your lifestyle? You don't look like you're buying really expensive clothes.
5: No, I'm not buying really expensive clothes.
4: Are you buying things? Are you buying things that you would
5: No, no, I have a little like one bedroom apartment with a mattress on the floor. That's where I live.
4: That's what my favorite TV show is.
1: 페이스북 사용자는 1억 명을 넘어섰고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됐죠. 저커버그의 인지도는 높아졌고 실리콘밸리 밖에서도 그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6: 저커버그는 제게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저를 알아봐주고 동지로 생각해주었죠. 자기 일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다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함께 참석했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말했죠. 페이스북에 대한 책을 써야겠어요. 저커버그는 쓰라고 했어요.

0: 다보스에서 저 커버그는 방황하는 아이 같았어요. 거기선 누군가한테 감명을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모두가 영향력이 큰 부자여서 다들 서로한테 심드렁하더군요. 저커버그는 티셔츠 차림으로 혼자 돌아다녔죠. 제 기억에는 다보스에서도 그 슬리퍼를 신었고요. 숙소인 고급 콘도로 돌아가서 한 일은 하나뿐이었는데 드라마 웨스트윙 몰아보기였죠. 그 드라마에 푹 빠져서 다른 부자들하고 어울리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한 번은 저녁을 먹으러 프렌치 레스토랑에 갔는데 식탁엔 마크 저커버그, 셰릴 샌드버그, 레리 페이지도 있었죠. 저커버그는 페이지를 보더니 이랬어요. 레리, 혹시 페이스북 사용하세요? 페이지가 쓰지 않는다고 하자 저커버그가 물었죠. 왜요? 그러자 샌드버그가 기자 앞에서 그런 걸 물으면 안 된다고 했고요. 제 얘기였죠. 기자 옆에서 경쟁사 대표한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어쨌든 저커버그 옆에 있으면 그런 일을 심심치 않게 목격했어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얘기도 불쑥 꺼냈죠.
1: 제가 보좌한 분들 중에 돈을 보고 일한 사람은 없었어요. 돈은 쓸 수도 없을 만큼 벌어놨으니까요. 그분들한테 일은 도전이었죠. 가능성을 탐색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했어요.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자취를 남기는 것 혹은 성취감일 거예요. 돈이 첫 번째 동기가 아닌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 좀 신기해요. 뭘 새로 만들 수 있을까?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세상이 나를 기억해 줄까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2: We're really just focused on our mission, just helping people share information. We believe really deeply that if people are sharing more, then the world will be a more open place where people can understand what's going on with the people around them. And that's really what we want to get towards.
3: 이 천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놨습니다. 하지만 그 천재들도 신제품 하나가 세상을 다시 한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0: microphone.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And here it is.
1: 종교 행사 같은 열기였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다 큰 남자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 봤어요. 스포츠 경기, 콘서트장하고도 달랐죠. 제품 개발자인 저는 그걸 주라기 공원 순간이라고 불러요. 영화 주라기 공원을 보면 아기 공룡의 부활을 보려고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공원 설립자는 말하죠.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한다. 공룡의 탄생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는 게 제일 좋다고요. 사람들은 감지했어요. 엄청난 게 나타났기 때문에 세상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2: 아이폰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감은 폭발적인 판매로 이어집니다.
3: I've been waiting since Thursday at 9:30 a.m.
4: Did you get anything for waiting?
3: No. I got an iPhone, but I didn't pay for it.
2: 그 영향력을 제대로 예측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5: Oh yeah. Slide on. There we go.
6: Sweet. 아이폰은 세계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플랫폼이었죠. 새로운 회사들이 아이폰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설립됐고 과거엔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한 시장이 생겨났어요.

0: So, Irina, where are we?
1: We are at South Park.
0: In San Francisco.
1: In San Francisco for a lunch beat.
0: So we're going to go talk to the guys behind Twitter.
1: Yes.
0: Which have an office here in South Park.
1: And I can't wait.
0: Let's go do that.
1: Okay.
0: All right.
1: Before we get going, well, can you tell us what Twitter is? Because some people who are watching may not even know what Twitter is.
2: Yeah, absolutely.
3: No. Twitter is a way to keep connected with your friends. It's a way to, it's basically mini blogging. It's a very low barrier to entry way to blog what you're thinking about anywhere.
4: Silicon Valley라고 말하면 끝없이 뻗어가는 마천루가 떠오르죠. 샌프란시스코는 훨씬 도회적이고 힙스터의 분위기가 강해요. 트위터 설립 당시 저는 한 창고에 살고 있었죠. 그 후 합류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저희는 창고를 통째로 빌리고 다락방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지으며 살았죠.
5: 트위터는 실리콘밸리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혁신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코딩 전문가들의 공동작업이 낳은 산물이었죠.
4: 잭 도시는 뛰어난 엔지니어였어요. 창의적이었고 별종이었죠. 진짜 특이했어요. 한 번은 자기 휴대전화 번호를 인쇄한 티셔츠를 입고 다녔죠. 샌프란시스코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써서 전화를 거나 보려고요. 전화가 오면 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눴죠. 사람들을 이어주는 게 뭔지 알아보고 싶었대요.

0: 트위터는 몇 번이나 런칭을 시도했어요. 하고 또 했죠. 대부분은 실패였고요. 그러다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페스티벌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장소에 관한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트위터로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죠. 그래서 페스티벌 측에 연락해 스크린을 빌렸어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를 대형 화면으로 보여주려고요. 사람들은 술집이나 파티에 관해 트윗을 날렸어요. 그러다 이런 일이 일어났죠. 어떤 술집이 너무 복잡하다고 사람들이 불평을 늘어놓은 거예요. 잠시 후 사람들은 다른 술집으로 갔고 거기는 조용하다고 트윗을 올렸어요. 사람들은 그 트윗도 받고 조용하던 술집엔 손님이 몰려왔죠. 한 사람이 보낸 메시지가 퍼져나가며 금세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트윗 때문에 여러 사람의 행동이 달라졌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트위터 이거 대단하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1: 코딩 전문가들이 아이폰의 가능성을 넓히기 시작하던 무렵 정계에선 젊은 상원의원이 부상합니다. 그리고 미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죠.
2: 워싱턴에서 오바마는 아웃사이더였어요. 그걸 바꿔야 했죠. 오바마의 슬로건도 변화였잖아요. 오바마는 워싱턴에서 제일 먼저 테크업계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감지해냈죠.
1: 오바마는 실리콘밸리의 정치적 잠재력을 간파하고 억만장자들과 친분을 다집니다.
3: 땡큐 에브리바디. 땡큐. I am so grateful to all of you for showing such interest and taking the time to be here today. I want to thank Larry and Sergey for helping to set this up.
4: 오바마는 그때 처음 구글 본사를 방문했어요. 월요일이었죠. 전 주말 내내 비밀 경호국하고 본사 전역을 점검했고요. 비밀 경호국하고 일한 건 처음이었어요. 미 대선 기간 내내 구글 임직원들은 열광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페이지와 브리는 구글이 표방한 이상과 혁신을 지키고 싶어 했고 에릭 슈미트를 CEO로 영입했죠.
5: Now Senator, you're here at Google and I like to think of the presidency as a job interview. Now it's hard to get a job as president.
3: Right.
5: And I mean you're going through the rigors now. It's also hard to get a job at Google.
3: Right.
5: We ask our candidates questions. What is the most efficient way to sort a million 32-bit integers?
3: Well, I think the bubble sort would be the wrong way to go.
5: Come on, who told him this?
2: Okay. 오바마와 IT 업계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둘 다 기성체제를 무너뜨렸죠. 그래서 두 세력은 서로를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라고 봤어요.
0: 버락 오바마는 젊은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젊은 테크업계 리더들한테 호감을 줬죠. 기존 정치인과 다르고 참신하기도 했고요. IT 부자들은 부자들 중에서도 성향이 좀 독특했는데 새로운 것과 특이한 걸 좋아했고 트렌드에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오바마가 IT를 그렇게 잘 알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쪽에 돈이 많은 건 알았고 그걸 끌어들이고 싶어 했죠. 전형적인 정치인이었으니까요. 똑똑한 사람이어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참모들을 캠프에 영입하기도 했죠. 오바마는 젊은 층에서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변화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오바마와 그 지지층은 거듭해서 강조했어요. 그 결과 유권자의 구성 비율이 달라졌죠. 다시 말해서 정제된 내용을 전달하는 TV 같은 미디어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보다 충동적이고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대폭 늘어났어요.
6: 세네터 바락 오바마, an African American, officially accepted the Democratic nomination for president, promising to end the broken politics of Washington.
1: IT 억만장자들과의 동맹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은 오바마는 2008년 대선 민주당 후보가 됐죠.

0: 정계의 아웃사이더가 정점을 향해 나아가던 무렵, 재계의 아웃사이더는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로켓을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삶은 순조로웠죠. 대학 시절 여자친구와 결혼해 LA 부촌에 정착했고 자녀도 다섯이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거리를 물색하던 중에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던 엔지니어 두 명을 만났죠.
1: 일론 머스크한테 투자를 권유하면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다른 벤처 투자자나 후원자와는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들 미친 짓이에요. 전기자동차를 만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우주선 만드는 사람을 만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0: 머스크는 페이팔 매각 자금 중 600만 달러를 테슬라 창업에 투자합니다.
2: 머스크는 저희 아이디어와 비전을 곧바로 이해했죠. 전기차의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성능 스포츠카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0: 테슬라가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에선 반세기 동안 전기차는 물론이고 자동차 업계에 새로 진입한 회사가 없었죠.
3: The reason I put so much of my time and money into helping create the business is we want to serve as a catalyst for accelerating the electric car revolution. The price of gas at the pump does not reflect the true cost of gasoline. We're not paying for the cost of the CO2 concentration in the oceans and atmospheres. We're not paying for all these the ancillary effects of the wars and all the other things at the gas pump. So you effectively have a subsidy taking place at the gas pump because of that. So the only way to bridge that is with innovation.
4: 첫 프로토타입은 2006년에 공개했어요. 홍보를 잘해서 영향력 높은 유명 인사들의 관심이 컸죠. 아놀드 슈워제네거도 왔어요. 모두가 앉아서 공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행사 시작 시간 1시간 전쯤에 경납고 저쪽에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가오는 겁니다. 할리우드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슈워제네거를 가운데 두고 서너 명이 에워싼 채 걸어왔죠. 캘리포니아주 비밀 경호국이었어요. 일행을 거느린 슈워제네거는 안전요원들을 그대로 지나친 다음 말했죠. 차 어디 있습니까? 진두지휘를 한 건 에버하드였어요. 머스크도 매달 이사회에 참석하긴 했지만 모든 걸 이끈 건 마틴 에버하드였죠.
0: 테슬라의 첫 제품 이름은 로드스터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생산 라인이 가동되기도 전에 주문을 받기 시작했죠.
4: 생산 라인은 2007년 9월에 완비돼 자동차 생산에 돌입했어요. 하지만 트랜스미션은 제대로 된 게 나오지 않았죠. 다른 부품 두어 가지도 문제였어요. 그때부터 머스크는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죠.
0: 출고가 지연되자 머스크는 당황했고 짜증을 냅니다. 책임을 뒤집어 쓴 건 에버하드였죠. 이사회는 CEO 자리에서 그를 해임합니다.
2: 이사회 투표로 쫓겨났어요. 좀 무리한 방식이었고 그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고 합의가 진행됐죠. 지금은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젠 저도 그 일에 대해 자세히 밝힐 수 없는 처지고요.
3: He was fired from the company at that point and from the board. And it was a unanimous board decision, by the way.
0: 정권을 장악한 머스크는 주문대로 차를 인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죠.
3: Really what matters is, are we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If for us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we have to build a lot of cars. You know, until we see every car on the road being electric, you know, we will not stop.
0: 에버하드가 물러난 뒤에도 주문자들은 여전히 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머스크는 진짜 문제가 뭔지 면밀히 살펴봤죠.
3: I wanted to get a basically rundown of each car. What's the status and what are the issues? And I'm do this every week. Hey Greg, the key fell apart.
5: Of course it did.
3: Yeah, this is definitely on a list of improvements.
5: Well, this is one of the cars we rejected for.
3: Holy mackerel. Jesus. Yeah, like we have like an army of cars here. Like
6: Jesus.
5: I'm looking like we're going to be able to deliver four cars to the sales team.
6: This is frightening.
5: What's going on here is the team has been doing a little bit of rework today. Remember I was talking to you earlier about the vehicle that had the noise, had the transmission noise?
6: Let's not even wait for the analysis. Just put a new powertrain in. Table it for analysis, and let's get it out there.
7: Absolutely.
6: Right now we're facing an issue, which is that it's a, sort of a crisis of confidence among our customers, where you can only tell them delay so many times, and then they start to think, man, is this company ever going to get me a car?
0: 산적한 문제는 테슬라의 자금이 마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생산 능력을 더 키워야 했죠.
8: 오바마가 승리하자 구글에서는 파티가 열렸어요. 오바마의 취임식은 테크 업계의 워싱턴 입성식이나 다름없었죠. 오바마 취임을 전후에 미국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겪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 오바마는 주요 기업 CEO들과 백악관에서 회의를 했죠. 테크 업계는 처음으로 왔는데 구글 CEO였던 에릭 슈미트는 다른 자리도 아닌 오바마 바로 옆자리를 배정받았어요.
0: 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했습니다. 은행들은 구제금융을 받으며 고전했지만 실리콘밸리의 아이폰은 혁신을 이어나갔죠.
9: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았으면 갖가지 애플리케이션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한계통의 서비스가 아예 생기지 않았겠죠.
10: Anybody who's been out late in Paris knows, like, it's very likely you're going to be walking back to your hotel if you're a visitor or walking back home if you live there. And we just wanted to push a button and get a ride.
11: Whatever we do, it has to be mobile first. This is on your phone, so it should be built with your phone in mind. Next, it has to be simple. We have a saying at Instagram, which is to do one thing and one thing really well.
12: You know, I've been known to be in the middle of dinners and check, but my sensitive people understand and forgive me for checking my grinder.
13: Just looking around to see who's the closest here.
14: Maybe we can meet someone right now.
13: Closest guy is 400 feet away.
9: 데스크톱에 맞춰 개발한 페이스북 같은 앱은 모바일 버전이 필요해졌어요. 스마트폰에서 돌아가게 해야 했죠.
2: 저커버그의 가장 뼈아픈 실수 중 하나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마트폰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너무 뒤늦게 알아차린 것이었어요.
0: 반면 스마트폰을 위해 태어난 것 같은 트위터는 급성장합니다.
15: Tire stop you to park. He's got emergency returning. It's 1529. He bird strike. He lost all engine. He lost the thrust in the engines. He's returning immediately.
16: Cactus 1529. Which engines?
15: He lost thrust in both engines. He said.
16: Got it.
15: Eagle 5 4718. Turn left thing 210.
2: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새떼하고 충돌해서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에 떠 있던 페리에 탄 사람이 비행기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죠. 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이 트위터를 이용해서 새 소식을 세상에 보도했고 그 트윗은 금세 퍼져나갔어요. 트위터가 뉴스를 민주화했죠.
0: 트위터는 그 단순함 덕분에 속보를 알리고 대중한테 홍보를 하고 유명인이 재력과 인기를 과시하는 채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0: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페스티벌 2년 후 트위터는 10억 달러 기업으로 성장해 주변의 부러움을 샀죠. 잭 도시는 존경받는 CEO 대접을 받습니다.
1: Dorsey has become a superstar. He was honored last month in his hometown of St. Louis, where he spoke at Webster University, got the key to the city from the mayor. Dorsey says his proudest moment came during President Obama's speech to Congress earlier this year, as lawmakers gave their own running commentary via Twitter during the address. And yet much of Twitter involves the mundane, a stream of updates about life's little moments.
2: Do I really need to know that Joe in Seattle is having oatmeal for breakfast this morning? Is there such a thing as too much information?
3: There is such a thing as too much information, but it's all how you approach it. The best thing about this technology is that it's completely recipient controlled. So yes, Joe is having oatmeal, or I'm having oatmeal, and it's meaningless to the most of the world, but it's very meaningful to my mom.
4: 실리콘밸리의 리더들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가 아니에요. 다른 CEO들은 좀 그렇죠.
5: 잭 도시는 경영 철학자, IT 철학자로 부를 만해요. 저커버그하고는 다르죠. 둘 다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고 IT 전문가이지만요. 트위터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건 사실이지만 제가 보기에 잭 도시는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모든 일을 해온 것 같아요. 도시는 휴머니스트입니다. 저커버그는 아니죠.
4: 전 기업 문화가 창업자, 최고 경영진을 반영한다고 믿어요. 마크 저커버그의 리더십은 잭 도시와 전혀 다르죠. 저커버그는 이런 식이에요. 빨리 달려서 기록을 깨. 그래서 페이스북은 일단 최대한 빨리 달리고 골치 아픈 문제는 나중에 묻죠. 그 회사에선 카우보이의 활력 같은 게 느껴져요.
6: 페이스북의 목표는 사람들을 이어주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였어요. 입 밖에 내지 않는 사운드도 있었습니다. 지배하라였죠. 소셜미디어를 지배하라는 겁니다. 저희는 넘버원이 되고 싶었어요. 트위터든 누구한테든 지고 싶지 않았죠. 1등이 목표였습니다.
0: 1등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완전 개편합니다.
6: 페이스북 피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꿨어요. 사용자들이 트위터로 가지 않게 만들려고요. 트위터와 경쟁하기 위해 미세 조정 작업을 해나갔죠.
5: 저커버그는 큰 변화를 감행했어요. 한편으론 트위터와 경쟁하기 위해서였고 한편으론 이런저런 게 중요하다는 걸 트위터에서 배웠기 때문이었어요. 트위터를 사려다 실패했기 때문이기도 했죠. 전 페이스북 책 출판 2년 뒤에도 저커버그를 만났어요. 저커버그가 제 책 홍보 행사에 참석해줬죠.
7: You take as a mantra only the paranoid survive, and one of the reasons why you make all these changes is because you are literally afraid of the Foursquares and the Twitters and the other innovators, and you do not want to be rendered irrelevant, and you want Facebook to remain a vital cutting-edge service, and you know that requires constant change.
8: Well, I like to think we're a little more proactive than that.
7: What do you mean?
8: I don't think that the changes are motivated out of fear as much as wanting to help move the world forward.
7: Okay.
0: 애플리케이션 문화가 일상화되고 IT 기업들은 다른 회사의 동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9: 실리콘밸리에서 중요한 건 정보나 인터넷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중요한 건 인맥이죠.
0: 실리콘밸리의 가십을 다루는 밸리웨그는 여러 유명 인사를 고생시켰죠.
9: 저는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저널리스트고 이쪽 업계에서는 아마도 제일 악명이 높은 IT 가십 블로그 밸리웨그의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10: 밸리웨그 아세요?
5: 아, 그럼요. 파티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수군거린 걸 엿듣고 그 소문들이 사실인 것처럼 기사에다 쓰죠.
6: 실리콘밸리 회사들에 관한 소식을 거기서 알아봐요. 페이스북이 중대 발표를 할 거라고 하면 페이스북 직원들도 밸리웨그에서 무슨 일인지 찾아보죠.
5: 밸리웨그는 친절머리가 나요. 직원들 컴퓨터에 그게 깔린 걸 보는 것도 싫어요. 야후 근무 시절 멀리서 일하려고 우루과이로 이사를 했는데

0: 엘리웨그의 기사가 났어요. 야후는 그 기사 때문에 저를 해고했고요. 빌어먹을 블로그죠. 엘리웨그는 모두가 싫어해요.
1: 2008년 엘리웨그 편집장은 불운이 겹친 데다 부도 위기까지 닥친 IT 기업 창업자 소식을 특종으로 보도했습니다.
2: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힘든 시기였죠. 그해 가을에 누가 제게 정보를 줬어요. 테슬라의 자금이 900만 달러밖에 남지 않았다더군요. 자동차 회사는 그거로 얼마 못 버티죠.
3: 머스크하고 전용기를 타고 디트로이트를 몇 번 오갔는데 한 번은 친구들한테 자기 차를 다 팔았다더군요. 로드스터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면 자기는 끝이라고 했죠. 테슬라의 관계에 너무 많다면서요. 머스크가 돈이 바닥났다,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탔던 전용기 유지비도 빌려서 댔대요.
1: 악재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 재산을 써야 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지키려고 머스크는 개인 재산 대부분을 밀어넣었죠.
4: I got a message last week that if Roadster can't sustain the company by March, then that's it, and that scares me.
5: We need to get the company to cash flow positive in 6 to 9 months.
6: Well, we're screwed. It's really pedal to the metal here. Like, I mean, you know, each month that passes is literally costs us tens of millions of dollars. I mean, we need to appreciate that.
3: 테슬라에 900만 달러밖에 없다는 걸 듣고 어떻게 하셨죠?
2: 보도했어요. 머스크도 반박하지 않았죠. 그 대신 정보 유출자를 찾아내려고 마녀 사냥을 시작했어요.
3: 머스크는 사건 조사 전문가들을 데려왔고 그 사람들은 파쇄지 상자를 열어서 종이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죠.
2: 그 다음엔 메모 속 단어들을 뒤죽박죽으로 쓰는 방법을 동원했어요. 여기선 어떤 사람의 성을, 저기선 이름을 썼어요. 같은 내용의 메모도 받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죠. 메모가 유출되면 유출자가 누군지 찾아내려고요.
6: I want names named. So if someone's always on the hot seat and is always the root cause for problems, they will not be part of this organization long term. It's not okay to be unhappy and part of this company.
4: Right.
6: And so if somebody can't get happy, get divorced.
4: Right. Exactly.
6: Yeah, exactly. Speak from personal experience.
1: 회사가 흔들리던 무렵, 머스크의 사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내와 이혼도 하게 됐죠. 머스크한테 2008년은 악몽 같은 한 해였습니다. 자금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테슬라는 인도가 지연된 전기차의 가격까지 인상했죠.
6: I cannot understate the degree of grief that I've personally gone through and that many of other people at Tesla have gone through to make this work. When I say it was like eating glass, I mean glass sandwich every bloody day, okay? I wish we didn't have to raise prices. It sucks. But I can't carry Tesla entirely by myself. I just don't have the resources to do it.
7: We took faith in you, and now you're just turning around and changing the price on us, not telling us, and then we find out about
6: yeah.
7: backwards, and now we're kind of everyone's hurt because we weren't told.
6: There seemed to be a little bit of anger from some people in the room who felt that we'd kind of done a bait and switch. And I mean, that's sort of a little bit true that there was a bit of a bait and switch. I mean, that's kind of what happened. It was very tough.
1: 머스크가 기적을 기도하던 무렵, 저커버그의 페이스북은 꾸준한 개선 작업 덕분에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을 마쳤죠. 2010년 페이스북 가입자 수는 웬만한 국가의 인구보다도 많아졌습니다.
8: I think people looked to us as the leader in this space, you know, and you know, having almost half a billion users is certainly a pretty cool milestone that we're definitely proud of.
1: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불만을 제기했죠.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잘못 개정해서 자기도 모르게 사생활이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9: It's a place to share with people a a limited group of people, not an unlimited group of people, and certainly not the whole internet. And yeah. these things just came at members of Facebook. Mm-hmm. You know, you go onto Facebook one day, and there's an announcement from you guys that, oh, you know what? You know those interests you put on your page 3 years ago when you joined? Now they're all linked to some pages.

0: 트위터는 실리콘밸리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워싱턴에 대규모 지사를 세웠죠.
1: 워싱턴에 투자를 하고 정치인들과 인맥을 쌓고 선거 자금을 기부한 건 아주 좋은 결정이었어요. 대규모 조사를 미룰 수 있었죠.
0: 오바마 행정부는 IT 친화적인 정책들도 몇 가지 발표합니다. 고전하던 테슬라는 환경 펀드 덕분에 4억 6,500만 달러를 지원받았죠. 머스크는 부도를 모면했습니다. 2007년부터 5년간 실리콘밸리의 왕들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 단단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든든한 우군까지 생겨서 사업은 정상을 회복할 수 있었죠. 2012년 5월 18일 페이스북의 기업 공개는 사상 최고 공모 금액을 기록합니다. 억만장자 6명이 태어났죠. 100만장자는 6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저커버그의 개인 자산은 190억 달러로 불어났죠. 나이는 28이었습니다. IT 억만장자들은 이제 세계를 구하겠다며 나서죠.
2: Now Zuckerberg wants to make the entire world like the Facebook campus by providing internet access to the entire world.
3: What we want to see is millions of people living and working in space.
4: Elon essentially wants to build a city on Mars.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0: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에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임미자 요리연구가와 함께라면 오늘 한 끼 식사 걱정은 끝! 황태를 푹 우려낸 국물에 비지를 더했다. 깊고 시원한 맛에 고소함이 한가득! 황태 비지찌개부터 여름철 입맛 되살리는 영양만점 별미 비빔밥, 부추와 김을 소복히 얹어 바로 쓱쓱 비벼먹는 부추 비빔밥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임미자입니다.
1: 네, 선생님. 진짜 오랜만에 봬요. 네. 자, 오늘도 맛있는 요리 기대해 볼게요.
2: 네. 네.
1: 선생님, 이 콩비지 하면 국물을 자작하게 끓여 이 밥에 비벼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2: 네.
1: 여기에 황태가 들어가서 더욱더 시원하고 감칠맛이 살아날 것 같아요.
2: 네.
1: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오늘 그래서 이게 황태하고요.
1: 예.
2: 콩비지를 준비했어요.
1: 네.
2: 그리고 잘 익은 김치가 있으면 더 맛있고요.
1: 네.
2: 또 콩비지를 좀 더 고소하게 해줄
1: 네.
2: 이렇게 볶은 콩가루하고
1: 네.
2: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1: 오늘 굉장히 또 고소하면서도 감칠맛이 날 것 같은데요. 더위로 뚝 떨어진 입맛을 구수한 비지로 확 당겨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네, 선생님. 네. 황태 비지찌개 할 텐데요. 먼저 네. 우리 황태를 손질해 봐야겠죠?
2: 네. 오늘은 황태 우린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2: 황태를 물에다가 우선 불려야 돼요.
1: 네.
2: 이렇게 해서
1: 네.
2: 깨끗하게 이렇게 한번 물에 불려서 두면은 황태 물이 이렇게 우러나거든요.
1: 한 몇 분 정도 우려야 이 맛있는 맛이 쫙 우러날까요?
2: 5분 내지 10분 정도
1: 예.
2: 불리고 난 다음에
1: 네.
2: 이게 건져서 가시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1: 맞아요.
2: 좀 제거하고 너무 뚱뚱하니까
1: 네.
2: 좀 잘게 한번 찢어보도록 할게요.
1: 자, 저희가 네. 한 5분 정도 미리
2: 네.
1: 불려놓은 황태가 있어요. 한번 비교해볼까요?
2: 네.
1: 방금 넣은 황태랑 달라요.
2: 네, 이게 이제 물을 좀 흡수했잖아, 그죠?
1: 네.
2: 그래서 요것을 한번 이제 꼭 짜야 되니까
1: 네. 한번 손으로 건져서 한번 짜볼까요?
2: 네. 이걸 이렇게 꼭.
1: 이제 황태 우린물이 아주 진하게 우러나왔어요.
2: 맞아요.
1: 지금 보면요.
2: 요 물을 사용해야 네. 되니까 이렇게 꼭 짜서.
1: 그리고 아까랑 확실히 부들부들한 게 달라졌어요.
2: 맞아요.
1: 그렇죠?
2: 그 이건 이제 막 부들부들 이렇게 되잖아요.
1: 이건 좀 뻣뻣한데.
2: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2: 볼에 담아가지고
1: 네.
2: 좀 가시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1: 네.
2: 이게 이렇게 그러면
1: 이미 손질이 잘 돼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 좀 억센 네. 가시들이 있거든요.
2: 먹다가 가시 걸리면 안 되니까 그거 좀
1: 예.
2: 제거하고 또 이게 너무 굵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잘게 잘게
1: 네.
2: 찢어주시는 것이 드실 때 더 좋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좀 이게 미리 좀 찢어놨어요.
1: 네, 먹기 좋은 크기를 아직 찢어놨는데요.
2: 네네.
1: 뭐 이렇게 가시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좀 불편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2: 네.
1: 입에 걸릴 정도만 이렇게
2: 맞아요 맞아요 손에 이렇게 만져보다가
1: 예.
2: 가시가 만져지네 그런 정도만
1: 예.
2: 골라내시면 되니까
1: 이렇게
2: 네, 가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 맞아요.
2: 네.
1: 자, 저희가 이 황태를 이렇게 불려서
2: 네.
1: 저희가 이제 손질했는데
2: 네.

0: 이 감칠맛 나는 그 향이
1: 맞아요.
0: 확 스튜디오에 가득해요.
1: 네.
0: 자, 이렇게 황태천들이 됐고 이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1: 그리고 이제 또 요 맛을 좀 더 좋게 해줄 김치가 있는데 네. 김치를 좀 잘 익은 김치를 좀 썰어봐야 되거든요.
0: 될까요?
1: 그래서 양념을 많이 안 틀어도 돼요. 왜 네. 무청이라든지 무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그런 정도만 털고요. 오. 여기 양념 이렇게 있는 거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0: 네. 네.
1: 자, 해서 이제 우리가 비지찌개 드실 때 네. 수저에 뜨기 편하게 하려면 이걸 이렇게 한 3등분 해서 이걸 이제 송송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0: 사실은 이제 비지찌개 하면 돼지고기를 네. 많이 넣으시는데 네. 이렇게 또 김치를 넣으면 뭔가 뭐 새콤하고
1: 맞아.
0: 뭔가 개운한 맛이 날 것 같아요.
1: 맞아. 시원하면서 개운한 맛. 이제 너무 잘하시는데요.
0: 아, 그럴까요?
1: 네.
0: 자, 이렇게 김치까지 손질을 했고
1: 네.
0: 다음 뭘 하면 될까요?
1: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대파랑 네. 청고추인데 저것도 써는 김에 어서서 썰어볼까요?
0: 그럴까요?
1: 예,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서서 썰어서 이렇게 딱 준비해 두시고 송송 썰어도 괜찮아요. 꼭 뭐 이렇게 꼭 썰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서실 때 네.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홍고추도 이렇게 썰어도 되고요. 이렇게 네. 어서서 썰어도 되고요. 이제 씨는 좀 제거해 주셔야 되지.
0: 좀 깔끔하게 먹기 위해서.
1: 그렇죠.
0: 입에 걸리는 것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먹는 것 중에.
1: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이렇게 톨톨 털면은 네. 씨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0: 맞아요.
1: 한번 해볼까요? 요걸 이렇게 털면은 네. 되니까 굳이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면 물에 한번 헹궈 주셔도 되고 몇 알 정도 있는 거는 괜찮으니까 네. 그냥 하셔도 돼요. 오늘 맛을
0: 예?
1: 더 고소하게 해줄
0: 네.
1: 볶음 콩가루를 준비했거든요.
0: 예?
1: 볶음 콩가루를 그냥 넣으면은 덩어리가 져요.
0: 예.
1: 그래서 황태 우린 물에다가 미리 좀 개 넣는 게 필요해요.
0: 아, 그럼 지금 미리 한번 개 넣어볼까요?
1: 네네네. 그래서 여기다가
0: 예.
1: 이제 한 요 양 비슷한 양만큼의 물을 황태 우린 물을 넣고요.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예?
0: 아니 사실은 이제 비지찌개도 굉장히 네.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콩가루를 넣으면 더욱더 고소한
1: 더
0: 배가 되겠어요.
1: 이렇게 좀 되직하잖아요.
0: 예?
1: 되직하면 물을 좀 더 넣어주셔도 돼요.
0: 되직할 이게 경우.
1: 편하게 이제 풀어질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0: 네.
1: 이렇게 해서 이 콩가루에서 지금 고소한 냄새 나지 않나요?
0: 맞아요. 오늘은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1: 네.
0: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1: 그쵸, 그쵸.
0: 예.
1: 두 마리
0: 토끼를 다 잡는 거죠.
1: 맞아요. 이렇게 프리하게 이렇게
0: 예.
1: 해주시면 돼요.
0: 자, 이렇게 미리.
1: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러면 이제 끓이기만 하면 돼요.
0: 이제요?
1: 네네.
0: 자, 그럼 한번.
1: 끓여보도록 할까요?
0: 네.
1: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물에, 황태물에 헹구면 되죠. 알뜰하게.
0: 정말 저희가 주방에서 하듯이.
1: 예. 맞아.
0: 자, 그럼 재료 준비가 되겠으니까.
1: 네.
0: 황태 비지찌개 맛있게 한번 끓여볼게요.
1: 네. 우선은
0: 네.
1: 참기름을 좀 두르고
0: 네.
1: 양념을 좀 이렇게 하다가 그 볶는 게 좋거든요.
0: 그쵸.
1: 그래서 우선은 참기름을 이렇게 둘러주시고
0: 네.
1: 자, 그다음에 불을 켤게요.
0: 자, 아무래도 황태에서 네. 날 수 있는 비릿한 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1: 맞아. 그리고 좀 더 맛있는 맛을 내야 되니까
0: 예.
1: 참기름을 둘러주시고
0: 네.
1: 따뜻해지면은 요 마늘을 먼저 볶아보도록 할게요.
0: 마늘요?
1: 네네. 마늘 향을 좀 내려고요.
0: 네.
1: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파도 이때 같이 좀 볶아주셔도 나쁘지 않아요.
0: 오.
1: 항상 파는 나중에 넣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0: 맞아요. 먹기 직전에
1: 예, 이때 이제 같이 좀 볶아주셔도
0: 예?
1: 마늘하고 파 향이 나서 괜찮거든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이렇게 볶으면 파 향이 올라오죠. 이때 그러면
0: 네.
1: 황태도 볶아야 되고 김치도 볶아야 되는데
0: 네?
1: 김치를 먼저 볶는 게 더 맛있어요.
0: 김치를 먼저?
1: 네네. 왜냐하면 이게 좀 익은 김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걸 넣고 이걸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좀 볶다가 황태채를 넣고 볶으면
0: 네.
1: 더 맛있어요.
0: 그러니까요. 사실 이 김치는
1: 네.
0: 많이 볶으면 볶을수록 더 맛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쵸?
1: 맞아요.
0: 이런 찌개에 들어가는 김치는 더더욱.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아마 그 햇김치보다는
0: 네.
1: 이제 푼 묵은 김치들이 김치 냉장고에
0: 아마 지금쯤 많이
1: 있을 것
0: 거예요.
1: 같아요. 예. 뭐 한 몇 쪽 이렇게 남았을 것
0: 예.
1: 같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활용하실 때 좀 충분히 이렇게 볶아주시면 더 맛있게

0: 네, 황태 오그라들었잖아요.
1: 네, 좀 줄었어요.
0: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제 이때 황태 아까 우리 우린 물 있잖아요. 네? 그걸 넣으시면 돼요.
1: 네. 버릴 게 없네요.
0: 네, 그리고 이때는 불을 좀 세게 해서 이 국물이 이렇게 부르르 끓어오를 때까지 네? 불을 좀 약간 세게 해주시다가 네. 부르르 끓어오르면 네. 그때 이제 찌개 비지를 넣어야 되거든요. 뚜껑을 잠시 덮어두었다가 네? 끓어오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1: 네. 선생님, 네. 지금 이제 맛있게 끓고 있는데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0: 네, 짜잔짠짠.
1: 야.
0: 와, 이렇게 이제 끓으면 예. 이제 비지찌개 들어가야 비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비지가 들어갈 때는 불을 너무 세게 하면 확 넘칠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이 비지찌개 그러더라고요.
0: 그래서 불을 좀 줄여가지고 네.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예. 조심해서 이렇게 삶옷이 부어주시면 돼요.
1: 네. 비지찌개 이따금씩 너무 먹고 싶어요. 맞아요.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0: 그래서 요즘은 비지도 이렇게 또 판매도 하거든요. 예.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지가 없다 그러면 두부를 네? 으깨거나 순두부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드셔도 괜찮아요.
1: 맞아요. 오늘 최고의 요리비교 보고 있는데 네. 비지가 없다 하면은 네. 냉장고에 있는 두부랑 순두부.
0: 맞아요.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중간 불로 예. 한 비지가 맛있게 우러나려면 한 네? 10분 정도는 10분 끓여줘야 정도? 되는데 그럴 때 주의할 게 있어요.
1: 어떤 건데요?
0: 아까 불을 줄이라 그랬죠?
1: 예.
0: 확 넘치니까.
1: 예.
0: 근데 또 궁금하다고 계속 젓거나 그러면 안 돼요.
1: 아니 왜 잘 익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저으면은 잘 네. 익지 않을까 싶은데.
0: 그러면 이게 그 비지가 몽울몽울해야지 맛있는데 예. 너무 풀어지거든요.
1: 아, 그럼 약간 지저분해지고.
0: 네네. 예? 그래서 예. 비지찌개 할 때 주의할 것은 너무 센 불에서 확 넘치지 않도록 불 주의하시는 거랑
1: 네.
0: 두 번째는 너무 자주 젓지 않는 거.
1: 자주 젓지 않는 네. 거. 자, 그러면 한 10분 정도 네. 맛있게 끓여볼까요?
0: 네.
1: 선생님, 이제 굉장히 또 맛있게 콩비지가 끓고 있어요.
0: 네, 이럴 때 좀 궁금해요, 그죠?
1: 그쵸.
0: 열을 때.
1: 오, 이거 보세요. 약간 보글보글 하면서.
0: 맞아요. 이렇게 화상같이 틀 때 조금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1: 맞아요.
0: 공포 생길 수 있으니까.
1: 확 튈 수 있으니까.
0: 네. 그래서 한 10분 끓였더니 농도가 이렇게 좀 되직하게 찌개같이 됐잖아요.
1: 맞아요.
0: 이때쯤에 우리가 이제 콩가루 아까 풀어놓은 거 있잖아요. 네. 예. 이걸 이제 넣어보도록 할게요.
1: 이게 오늘의 최고의 요리 비결이에요.
0: 맞아요.
1: 그쵸? 네. 고소함을 더해줄.
0: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쫙 풀어주어서.
1: 예.
0: 이게 오늘 먹어도 맛있고요. 내일 먹으면 더 맛있고.
1: 맞아요. 좀 식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0: 식어도 맛있어요. 예.
1: 네. 이렇게 해서 너무 해치지 않고 옆에서 이제
0: 네,
1: 풀어주듯이.
0: 옆에서 살며시 이렇게 흔들어주듯이. 예. 풀어주시면 되고요.
1: 선생님, 네. 저희가 근데 이렇게 오늘 요리를 이렇게 봤을 때 네. 특별히 간이 될 만한 재료를 네. 안 넣었거든요.
0: 맞아요. 김치 간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간을 할 수 있는 네. 새우젓을 조금만 넣으려고 와. 해요.
1: 아주 그냥 깔끔하게 네.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0: 네. 그래서 왜 집집마다 그 김치의 간이 조금 다르잖아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고
1: 기호에 따라서.
0: 네. 저는 이제 한 요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며시
1: 네. 본인 집에서 이제 먹는
0: 맞아요.
1: 그 염도에 따라 네. 가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또 너무 짜게 드시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1: 그러게요.
0: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 좀 빨간 파란 고추 요거만 네. 넣으면 돼요.
1: 자, 마지막에 넣고
0: 요거는 이제 좀 예쁘라고 넣기도 하고
1: 예.
0: 마지막에 약간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 넣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불을 꺼야 돼요.
1: 예, 자 청홍고추 넣고 불 바로 네. 끕니다.
0: 그럼 자. 이제 한번 담아 볼까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예. 날씨는 너무 덥지만 또 네. 이렇게 더울 때도 뜨끈한 게 좀 땡길 때가 있어요.
0: 그리고 이렇게 단백질이 있는 거를 좀 드셔주셔야지
1: 네.
0: 또 기운도 나잖아요.
1: 맞아요. 무엇보다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비지가 네.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이렇게 뭉쳐있네요, 선생님.
0: 맞아요. 그래서 위에 밥 위에다 비벼 먹어도 되고요.
1: 네?
0: 다양하게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구수하면서.
1: 그러게. 근데 무엇보다 네. 황태를 넣어서 그런지
0: 네.
1: 이 감칠맛 나는 향이
0: 맞아요, 그렇죠.
1: 더해졌어요.
0: 냄새나죠.
1: 예. 자, 이렇게 뜨끈하고 맛있는 황태 비지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황태 비지찌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찬물에 황태채를 5분 정도 불린 뒤 물기를 짜주세요. 황태채를 건져 가시를 제거하고 잘게 찢어줍니다. 김치는 송송 썰고 대파는 어슷 썬 뒤 콩고

0: 상추, 풋고추는 어슷 썰어 씨를 털어주세요. 볶은 콩가루에 황태 우린 물을 넣어 섞어줍니다. 이렇게 콩가루를 미리 풀어놓아야 끓는 물에 넣었을 때 덩어리가 생기지 않아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른 뒤 다진 마늘, 어슷 썬 대파를 넣어 볶다가 김치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잘게 찢은 황태를 넣어 볶다가 황태 우린 물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중불로 줄인 뒤 콩비지를 넣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물 섞은 콩가루, 새우젓을 넣어 섞은 뒤 풋고추, 홍고추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푸짐하게 담으면 황태 비지찌개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요즘 파릇파릇 부추가 싱싱하고 가격도 정말 좋잖아요.
2: 맞아요.
1: 배부르게 비타민C 섭취할 수 있는 부추 비빔밥 재료 한번 볼까요?
2: 재료가 너무 간단해요.
1: 예.
2: 부추랑 생김 준비했고요.
1: 네.
2: 그리고 밥에 양념할 초고추장하고 기름.
1: 네.
2: 그리고 이제 간장에 식초가 들어간 양념만 있으면 예. 돼요.
1: 자, 부추와 어울리는 양념장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이렇게 봤는데
2: 네.
1: 짭조름하게 굉장히 또 이렇게 톡 쏘는 맛도 있고.
2: 맞아. 새콤.
1: 예.
2: 달콤.
1: 예.
2: 매콤.
1: 짭짤도 있고. 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입맛 당기는 양념장으로 밥맛까지 끌어올리는 부추 비빔밥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선생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부추.
2: 네.
1: 자, 오늘 부추 비빔밥으로 맛있게 먹을 건데
2: 네.
1: 요거 세척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손질은.
2: 부추 다듬을 때가 좀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1: 예.
2: 왜냐 가닥가닥을 이걸 다 다듬으면 힘들잖아요.
1: 맞아요. 사이사이에 불순물이 있어요.
2: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1: 예.
2: 그래서 물을 좀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1: 네, 예,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 예.
2: 여기다 이제 여기가 좀 줄기가 이제 줄기 부분
1: 예,
2: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1: 예.
2: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1: 그다음에 잡고.
2: 예, 여기다 막 물 많은 물에다 이렇게 흔들어요.
1: 예, 흐치듯이.
2: 예, 예 이렇게 막 이렇게 부비거나 문지르게 되면
1: 예.
2: 또 풍미가 날 수 있거든요.
1: 아.
2: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흔들면 여기가 이제 둥둥둥둥 뜰 거고요.
1: 예, 저희가 이제
2: 뒤집어 가지고 또 한번 예. 이쪽도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흔들어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1: 예.
2: 씻어 주시면 거의 이제 싱싱한 부추 같은 경우는 다
1: 예.
2: 다듬으시는데 만약에 좀 시들시들해가지고 예. 물른 게 섞여 있다 이럴 때는
1: 예.
2: 낱낱이 이걸 다 파헤치면서 다듬어야 되거든요.
1: 예.
2: 그래서 부추를 사오시면 빨리 뭔가를 해 드셔야 돼요.
1: 아,
2: 예.
1: 아 구매하시고 나서
2: 예.
1: 웬만하면 바로 드시는 걸
2: 맞아.
1: 추천합니다.
2: 네.
1: 이 다음은 이 부추를 한번 또 썰어봐야 될 것 같아요.
2: 네, 예. 송송송 썰어볼까요?
1: 예.
2: 오늘 이제 부추 비빔밥이니까
1: 예.
2: 너무 길게 썰지 마시고
1: 네.
2: 먹기 좋은 크기가 한 1 2cm? 비볐을 때 이제 수저에 뜨이기 편하니까 이런 정도?
1: 예.
2: 1-2cm 이런 정도만 송송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1: 맞아요.
2: 예.
1: 저도 뭐 예전에 예. 이렇게 비빔밥 같은 거 먹을 때 이
2: 예.
1: 양념장에 간장으로 된 예. 양념장에 이 부추가 송송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2: 맞아요. 향도 좋고
1: 예.
2: 이제 또 색깔이 녹색이잖아요.
1: 네.
2: 그래서 아까 또 우리 광희 씨가 얘기했죠. 뭐가 많다고?
1: 비타민 C가 많다고 얘기했죠.
2: 맞아요.
1: 예.
2: 그래서 이렇게 송송송송송 썰어가지고
1: 예.
2: 이제 딱 담아놓는 거죠. 이제 담아볼게요.
1: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2: 예.
1: 베타카로틴도 좀 많이 들었다고.
2: 맞아요.
1: 맞아요.
2: 맞아요. 그 베타카로틴이
1: 예.
2: 우리 몸에 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준대요.
1: 예.
2: 그래서 결국은 부추를 이런 푸른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1: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은
2: 네.
1: 아주 배부르게 이 몸에 좋은 부추를 많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2: 네.
1: 자, 이제 부추 손질이 됐고 이 다음은 뭐 하면 네. 될까요?
2: 그리고는 이제 네. 김만 구우면 돼요.
1: 아, 진짜로요?
2: 네.
1: 사실 이제 큰 재료가 이두 개밖에 없으니까.
2: 맞아요.
1: 제가 한번 김을 구워볼까요?
2: 네, 네. 김을 구울 텐데 김을
1: 네.
2: 구울 때는 꼭 이렇게 두 장을 마주보고 구워주는 게 좋아요.
1: 아.
2: 한 장 굽는 것보다는 두 장을 이렇게 마주보고 구워야지
1: 예?
2: 김 향이 다른 데로 도망 안 가고
1: 예.
2: 더 이렇게 향긋하게 구워지거든요.
1: 예?
2: 이렇게 두 장 한번 구워볼게요.
1: 네. 사실 이제 집에 이제 김을 냉동실에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2: 맞아요.
1: 저희도 냉동실에서 보관하는데 그럼 네. 눅눅하거든요.
2: 눅눅하고 또 다른 냉동실의 냄새가 또
1: 예.
2: 흡수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장을 구워서 네. 후라이팬을 따뜻하게 해서 구워도 되고 네. 그냥 이렇게 바로 직화로 예. 이걸 직화로 가죠.
1: 이렇게 약한 불에서.
2: 예, 네, 약한 불에서 직화로 구울 때는 이렇게 두 장을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서 예. 약간 손에 느껴지는 게 약간 바삭하네.
1: 맞아요.
2: 그러면서
1: 속감이.
2: 색깔도 약간 녹색으로 바뀌어요. 예. 이제 이걸 굽고 난 다음 부수면. 네. 전국적으로 김이 흐트러지거든요.
1: 그래서 전국적으로 흐트러져요?
2: 네. 김가루가.
1: 김가루가, 예.
2: 얼굴에도 막 묻고. 그쵸, 그쵸. 그래서 봉지가 하나 있으면 예. 좋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싸먹어도 맛있잖아, 그쵸?
1: 그쵸.
2: 그러면 이제 봉지에 넣고.
1: 네, 자리 옮겨서.
2: 네. 이거는 이제 우리 광인 씨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1: 자, 그냥 네. 이 김을 부시면 전국적으로 김가루가
2: 맞아요.
1: 흩어지기 때문에.
2: 그래서 예. 이게 입구를 막고 예. 이게 막 힘을 줘가지고 막 주물럭 주물럭 주물럭 예. 주물럭 주물럭 주물럭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울 때 이제 잘 골고루.
1: 예.
2: 그리고 저렇게 굽다 보면 중앙은 구워지는데 가장자리가 좀 덜 구워질 수도 있잖아.
1: 예.
2: 그래서. 잘 구워주시면 이렇게 잘 부서져요.
1: 사실 이 김가루가 마지막에 네. 이렇게 올라가면
2: 맞아
1: 그렇게 맛있을 수 없어요.
2: 김 그쵸? 향이 너무 예. 좋잖아, 그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김 되게 좋아해요.
1: 맞아요. 이 김밥에는 특히 네. 잘 어울려요.
2: 그리고 부추랑은 더 잘 어울려.
1: 그렇죠. 이렇게 최고의 조합 두 가지가 만났는데 네. 이렇게 김가루까지 저희가 만들어봤어요.
2: 네.
1: 이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2: 이제는 부추를 예. 양념에 조금 이렇게 부추 양념이 필요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볼에다가 양념 한번 섞어볼게요.
1: 자, 그럴까요?
2: 자, 우리가 이제 간장에 네. 식초가 들어간 양념이에요.
1: 예.
2: 네, 진간장이거든요. 진간장도
1: 진간장 넣고,
2: 그 다음에 설탕도 넣고,
1: 네.
2: 다 가진 양념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액젓도 조금 넣고,
1: 액젓 넣고,
2: 그 다음에 매실청도 조금 넣고,
1: 네. 매끈한 맛도 내주고,
2: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가 네. 매콤하다 그러면 좀 여유있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1: 네.
2: 나는 별로 안 매콤하게 먹을래 그러면 조금 넣으셔도 괜찮아요.
1: 과감하시고요.
2: 네, 우리는 다 넣을게요.
1: 예.
2: 자,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를 좀 풀어주세요. 설탕이 다 녹았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깨소금. 요거는 통깨가 아니고 깨소금이에요.
1: 예.
2: 그래서 여기 꼭 깨소금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까지면 안 되는 참기름. 다음에 이제 이걸 다 섞어놓고
1: 네.
2: 식초가 들어가야 돼요.
1: 근데 선생님 네. 식초를 왜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뭔가요?
2: 왜냐하면 그래야지 새콤한 맛이 느껴지잖아요.
1: 아, 유지가 되는구나.
2: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섞었으면
1: 선생님 오늘 바로 먹을 거 아니라면 이 양념장을
2: 네네.
1: 식초를 다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식초만 빼고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드실 때 식초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1: 예.
2: 여기다가 다 섞을 필요는 없고요.
1: 네.
2: 이제 필요한 양만큼만 이제 여기다가 넣고 버무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1: 필요한 양만큼만.
2: 네.
1: 그리고 뒀다가?
2: 뒀다가 또 이렇게 다른 거 할 때 드시면 예. 되고. 그래서 요거를 조심해서 이제 살살.
1: 네.
2: 네, 살살 이렇게.
1: 훈내가 날 수도 있으니까.
2: 왜냐하면 만약에 나는 우리 집은 뭐 고춧가루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해 그러면 고춧가루 좀 더 넣으셔도 되는데
1: 네.
2: 지금 요런 정도면 비벼 먹기에
1: 예.
2: 딱 좋아요.
1: 김에 그냥 싸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밥이랑.
2: 네. 그럼 요렇게 다 됐거든요.
1: 예.
2: 그럼 이제 담기만 하면 끝이에요.
1: 아, 벌써요?
2: 네. 자, 그래도
1: 네.
2: 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딱 모양이 잡혔네, 그죠?
1: 네.
2: 이렇게 했으면 여기 지금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깨소금 이거 좋아하거든요.
1: 예.
2: 깨소금
1: 거의 다 좋아하죠. 뭐.
2: 어릴 때 깨소금에다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했었어요. 그다음에
1: 예.
2: 이제 참기름도 예. 여기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해주고
1: 예.
2: 그다음에 이제 초고추장인데
1: 네.
2: 여기 초고추장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이 밥이.
1: 오.
2: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는 왜 이렇게 병에 들었잖아, 그죠?
1: 예.
2: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듯이 이렇게 해줘도 돼요.
1: 예.
2: 네, 예쁘게 이제 이렇게 해서 부추를 이렇게 뺑 돌려 담는 거야.
1: 아,
2: 이제.
1: 밥 주변으로.
2: 네. 자, 이렇게 이제 파란 게 이렇게 보이도록. 예.
1: 자, 이렇게 자, 올라갔는데.
2: 예.
1: 선생님, 또 달걀을 또 준비했어요.
2: 맞아요. 그리고 이제 김가루하고 예. 달걀만 올리면 되는데,
1: 예.
2: 김가루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1: 예, 주변에 있으면 또.
2: 예.
1: 보기도 좋고 또 맛도 좋잖아요.
2: 네. 달걀 후라이를 탁 올려볼게요.
1: 이게 또 건강을 생각해서 이
2: 달걀.
1: 예, 달걀 단백질을 좀 섭취해주기 위해서 비빔밥에 넣는다는 맞아요. 얘기를 들었어요.
2: 네, 보기도 좋고.
1: 예, 영양소를.
2: 예, 단백질도 섭취하고.
1: 예.
2: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돼버렸는데요.
1: 네.
2: 후딱.
1: 자,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부추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0: 부추 비빔밥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찬물에 부추를 살살 흔들어가며 씻은 뒤 송송 썰어줍니다.

김을 겹쳐서 앞뒤로 구운 뒤 비닐봉지에 넣어 부숴주세요. 이렇게 김을 두 장씩 겹쳐서 구워줘야 향이 더 좋아져요. 그런 다음 진간장, 설탕, 참치액젓, 매실청,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식초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부추에 양념장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그릇에 밥을 담은 뒤 깨소금, 참기름, 초고추장을 얹고 가장자리에 부추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밥 위에 김가루, 달걀프라이를 얹으면 부추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닭게장의 향긋한 취나물을 퐁당! 취나물 닭게장부터 새송이 버섯과 오이가 만나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새송이 버섯 오이 무침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0: 방금 뭐였지? 안녕.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어? 그게 뭐야?
0: 하나야. 하나의 털뭉치.
1: 너무 귀엽다.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우와 우와. 하나 둘 털뭉치 두 개. 계속 반지렁을 피울 건가 봐.
0: 이제 어떻게 하지?
1: 친구들한테 말하자. 가자.
2: 얘들아, 나 좀 봐. 하나, 둘, 셋. 탈모지 세 개.
3: 우와, 정사각형 털뭉치야.
2: 제발
1: 세지.
3: 세워보라고. 알겠어. 하나, 둘, 셋, 넷. 털뭉치 네 개.
4: 어머, 이게 뭐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손가락에 털뭉치 다섯 개. 굴려요. 됐다.
3: 안 돼, 그만.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털뭉치 여섯 개.
5: 여기서 다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야. 털뭉치도 같이 만나고 우리 정말 행운이지. 가자 털뭉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털뭉치 일곱 개.
3: 어? 어?
5: 어? 나 치는 간지럼 안타지렁. 엄청난 행운이지. 오, 간지럼 그만 타고 싶은 거지? 그럼 칠로 변신해보는 건 어때?
6: 어떡해?
5: 내가 보여줄게. 1, 2랑 6.
4: 1 더하기 6은 바로
5: 7. 이제 좀 살게.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물러서지 못해. 이 특별한 모자를 쓰고 있는 내가 이대의 선장이지. 앞으로 조종은 이 몸이.

도착 펼칠 시간이다.

해적들의 진짜 보물 지도자는

역시 가자. 앨범이네? 와, 이거 진짜 화산이잖아? 이게 너야? 와, 엄마! 너랑 아빠랑 하이킹 한 거야? 아, 정말 재밌었겠다. 와, 정말 대단해. 나도 하이킹 하고 싶었는데. 엄마! 왜 우린 항상 낚시만 하러 가는 거야? 우리도 이제 하이킹 가자!

여기 그때 어디로 갔는지 한번 봐봐. 나도 산에 가서 실제 화산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어. 가서 사진을 찍는 거야. 앨범에 넣어야지. 멋지지 않아?

어디 있어?

괜찮은 거야? 깨어났네. 고마, 이제 어디로 가야 해? 길을 잃은 거야? 사실대로 말해봐. 와, 이제 진짜 모험이다. 그럼 이제 뭘 할까?

0: 고기와 골든보이 힘을 합치다.
1: 네, 그건 내 택배야. 이리 내놔, 당장.
0: 잠깐.
2: 얘들아, 저쪽으로.
1: 돌려줘, 돌려달란 말이야.
3: 경찰 방패. 마을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게 둘 수는 없지. 안 그래, 허기?
0: 봉반장! 네 말이 맞아! 슈퍼잉스가 나서야 해!
1: 물러서! 뭐지? 왜 부서지지 않는 거야?
3: 경찰 테이프, 발사!
1: 이건 뭐야?
4: 슈퍼잉스는 언제나 이겨!
2: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 사이라면 싸우지 말고 대화로 풀어야지.
1: 난 그냥 호기를 이기고 싶었을 뿐이야. 어떻게 해도 맨날 치기만 하잖아. 호기한테 전 세계의 슈퍼윙스 친구들이 잔뜩 있는데 난 뭐야? 하나뿐인 파트너 꽁지마저 날 떠났다고.
4: 골든보이, 꼭 호기를 이겨야 해? 그냥 친구가 되면 되잖아.
5: 맞아. 넌 주먹도 세고 멋지니까 훌륭한 슈퍼윙스가 될 수 있을걸?
1: 정말? 나도 슈퍼윙스가 될 수 있어?
0: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원한다면 한번 기회를 줄게.
3: 그 말 진심이야? 골든

0: 뭐이가 어떻게 했는지 잊었니?
1: 괜찮아, 봉반장. 친구가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
0: 대신 말썽 안 피우겠다고 약속하면 이번 한 번은 특별히 풀어줄게.
2: 말썽 안 피울게.
1: 여기 골든보이, 네가 직접 배달해봐. 이제 우린 친구니까.
2: 우와, 진짜 내가 배달해도 돼? 고마워, 호기.
1: 어서 골든보이, 주리한테 선물을 전해줘.
2: 생일 축하해, 주리. 여기 널 위한 특별한 선물이야.
3: 플라밍고 튜브잖아? 너무 예쁘다. 고마워, 골든보이.
4: 여기 사바나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단다. 코끼리랑 기린, 하마도 있지. 하지만 주리는 예쁜 플라밍고를 제일 좋아해.
3: 호기랑 골든보이도 친구가 됐으니까 다 같이 물놀이하러 가면 좋겠다.
1: 그래도 돼요?
4: 물론이지. 슈퍼윙스와 함께라면 엄만 안심이야. 게다가 오늘은 든든한 골든보이도 있으니까.
3: 야호!
2: 나만 믿어.
3: 어서 가자.
1: 내가로 출발.
3: 저기 냇물이 있어.
0: 물이 하나도 없잖아.
1: 요즘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거든. 냇물이 다 말라버렸나 봐.
3: 그럼 내 새 튜브는 써볼 수 없는 거야?
1: 걱정 마. 지금이야말로 진짜 영웅이 나설 시간이니까. 봉반장, 물이 흐르게 만들자.
2: 진짜 영웅이라고? 호기, 봉반장, 너희는 앉아서 구경이나 해. 내가 해결할 테니까.
1: 너 혼자?
2: 당연하지. 다크 골든 주먹 가라.
3: 우와, 물이다.
2: 하하, 역시 난 대단해.
1: 우와,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3: 드디어 새 튜브를 쓸 수 있겠다. 골든보이, 넌 진정한 슈자야.
2: 슈자?
1: 그래, 스와일리어로 영웅이라는 뜻이야.
2: 아하. 아. 진정한 슈자라고?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영웅이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나쁘지 않은데?
1: 정말 잘했어, 골든보이.
0: 이제 우리도 들어가 볼까?
2: 좋지! 어서 가자!
3: 오빠, 오빠! 저기 좀 봐!
1: 사바나에 사는 동물들이야. 잠깐만. 물이 다시 흐르는 걸 보고 달려오나 봐.
0: 얘들아, 물가로 빨리, 빨리. 잡았다.
1: 아, 다들 괜찮아?
5: 어, 우린 괜찮아. 근데 동물들이.
3: 동물들이 물이 나오는 것을 막았어.
1: 저런! 동물들이 위험해!
2: 다크 골든 주먹! 가라!
3: 슈퍼윙스랑 골든보이가 있으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네.
1: 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이러다 마을이 다 잠기겠어.
0: 이런, 저 물을 막을 만큼 크고 무거운 게 필요해.
1: 크고 무거운 거? 아, 잠깐, 딱 맞는 게 있잖아. 네 거대한 주먹 말이야. 할 수 있겠어, 골든보이?
2: 당연하지. 나 같은 영웅은 못하는 게 없다고. 다크 골든 타이탄 발사! 자!
1: 우와! 골든보이 대단해!
2: 내가 뭘 했어? 나만 믿으라니까. 어? 와! 내 주먹!
1: 뭔가 더 큰 게 필요해!
0: 하지만 그렇게 큰 물건을 어디서 구하지? 아, 저기! 저 바위산이면 되겠어.
1: 가지러 가자! 어서!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들어올려?
0: 이럴 땐 머리를 써야지. 하! 경찰봉 확대 액션!
1: 오, 지렛대 원리! 아주 좋은 생각이야!
0: 꿈쩍도 안 하네.
2: 뭐야? 벌써 포기한 거야? 내가 본 슈퍼윙스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했는데.
0: 골든보이, 뭐 좋은 생각 없어?
2: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호기의 엄청난 스피드와 내 강력한 골든 주먹을 합쳐보자.
1: 잠깐, 합치다니 어떻게?
2: 바로 이렇게. 다크 골든 주먹 로켓 모드 작동!
1: 우와!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추진력이 생겼어! 좋아! 이제 간다! 됐어!
5: 우와! 호기랑 골든보이의 멋진 합동 작전이네!
3: 정말 멋지나?
1: 호기! 골든 로켓 스피드!
3: 우와! 저기 봐! 바위가 날아오고 있어!
5: 어? 슈퍼윙스가 해냈어!
3: 최고야! 골든보이!
5: 거기서!
1: 고마워, 골든보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
3: 호기! 배달은 잘 끝나. 뭐야? 얘가 왜 여기 있어?
2: 오늘은 내가 슈퍼윙스를 엄청 도와줬거든.
1: 괜찮아, 아리. 골든보이는 이제 친구야.
6: 뭐? 진짜로?
1: 물론이지. 오늘 정말 최고였어. 그래서 골든보이, 널 공식적인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2: 뭐? 정말?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6: 확인할 방법이 하나 있지.
1: 여기 받아, 골든보이. 네가 슈퍼윙스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증거야.
2: 우와. 내가 진짜 슈퍼윙스 홍보 대사가 된 거야. 야호.
7: 얘들아, 본부로 돌아올 시간이야. 월드 우주 본부를 재가동할 준비가 끝났어.
3: 그게 정말이야?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큐브 본부 침투 작전!
1: 잘 있어, 어리석은 슈퍼 윙스 녀석들아. 어? 아, 무슨? 어? 어?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어, 이런! 내 스타코어! 안 돼! 어이! 오지 마! 저리 가, 꼬마야! 이건 내 거야! 채! 별것도 아닌 걸 울긴! 어? 네가 오해하는 거야! 정말로! 좋아! 안 돼! 우와! 내 스타코어!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어? 아니, 여긴 바닷속이잖아? 휴! 이제 공룡 같은 건 없겠지. 우와! 우와! 우와!
2: 골든보이가 우릴 배신하고 스타코어를 갖고 달아났어.
3: 골든보이, 그럴 줄 알았어.
4: 그럼 호기랑 아리, 샛별이는 아직도 골든보이를 쫓고 있어?
2: 바로 쫓아가긴 했는데 그게...
4: 큰일 났어!
2: 다들 괜찮아? 골든보이는 어떻게 됐어?
4: 골든보이가 스타코어의 힘을 쓰기 시작했어!
5: 골든보이를 막아야 해!
4: 알았어. 우지야, 지금 골든보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6: 확인해볼게. 이상하네. 어디에도 안 보여. 위치가 우주 전체 어디에서도 감지가 안 되고 있어.
7: 뭐? 순간이동이라도 한 거야?
2: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런 적 있거든.
6: 다른 차원을 살펴볼게. 잠깐, 다이노월드? 아니야, 깊은 바닷속? 어?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어. 시공간을 계속 넘나들고 있나 봐.
5: 그럼 골든보이를 어떻게 쫓아가?
6: 다음 장소를 예측할 수가 없어.
5: 아하! 반드시 돌아가게 될 곳이 딱 한 군데 있지. 바로 큐브본부.
4: 맞아! 우리가 먼저 가 있는 거야!
5: 그래! 골든보이가 돌아오기 전에 큐브본부에 잠입해서 스타코어를 되찾아오자.
3: 거긴 내가 잘 알지. 전에 잡혀간 적이 있잖아.
6: 어? 조심할 게 있다면 알려줘.
3: 복도를 지나가면 관제실이 나오는데 골든 AI가 항상 작동 중이야. 들키는 순간 자동 방어 시스템이 켜질 거고.
5: 그럼 진입할 때 특히나 조심해야겠네. 좋았어. 호기, 아리, 도니, 샛별아, 출동 준비!
7: 출동!

0: 나갑니다. 나와라 고니의 슈퍼 공구 상자. 골든 AI의 감지를 피하려면 관제실로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야 해.
1: 서둘러 도니.
0: 잠깐만 기다려. 우회 통로를 거의 다 찾았어. 됐다!
2: 잘했어, 도니!
0: 조심해야 해.
1: 여길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네.
2: 근처에 관제실로 이어지는 길이 있을 거야. 김밥 속에 쌓여있느라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0: 그럼 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면. 뭐 방금 뭐였지?
2: 조심해 도니.
0: 어떻게 된 거지?

0: 여기가 관제실인가?
1: 식별 불가. 당신들은 누구죠?
0: 우린 골든보이의 친구야.
1: 골든보이 주인님에겐 친구가 없을 텐데요.
0: 우린...
1: 슈퍼윙스 확인. 방어 시스템 가동. 진입자 제압 완료.
2: 아하, 그렇게는 안 되지.
1: 시스템이 종료됩니다.
0: 고마워, 더니. 골든보이가 돌아올 거야. 일단 숨어서 기습할 준비를 하자.
3: 저게 뭐지?
4: 해냈어. 여긴 우주잖아. 집에 온 건가? 하! 큐브 본부도 가까운 곳에 있네. 다행이다. 나랑 집에 가자, 스타코어. 아, 진짜 피곤하군. 휴,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골든 AI, 안 열고 뭐해? 내가 뭘 가져왔는지 알아? 골든 AI!
0: 골든보이를 잡아!
4: 어? 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풀어!
0: 우리한테 돌려줄 게 있을 텐데!
4: 뭐? 이거 풀어! 당장 풀어달라고! 골든 AI, 구경만 하지 말고 뭐든 좀 해봐!
2: 골든 AI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4: 뭐? 내 골든 AI 전원을 끈 거야? 안 돼!
0: 넌 우릴 속였어, 골든보이! 난 우리가 친구가 된 줄 알았어! 널 믿었다고!
4: 웃기시네. 난 너희 같은 친구 필요 없어.

0: 좌표 설정 완료! 목적지는 아주 먼 우주!
1: 에? 먼 우주?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춰!
0: 포기! 빨리 여기서 나가!
2: 어서 가자, 얘들아! 잘 있어, 골든보이!
1: 안 돼! 스타코어는 두고 가! 그건 내 거라고!
2: 이제 골든보이도 한동안은 말썽을 못 피우겠네. 월드우즈본부, 우리가 스타코어를 되찾았어. 지금 바로 본부로 돌아갈게.
3: 정말 잘했어, 얘들아. 조심히 돌아와.
2: 드디어 스타코어가 장착됐어.
4: 좋았어. 솔라, 밖에 대기 중이지?
5: 난 준비 완료야.
6: 셋, 둘, 하나, 슈퍼 미스볼 에너지!

0: 쏠라 슈퍼 윙스볼 에너지 발사! 우주본부 복구 작업 20%, 40%, 60%. 이 속도라면 금방 100%에 도달할 거야.
1: 드디어 우주본부가 정상!

안녕 친구들. 알지 모르지 녀석들이 핑키를 납치했지만 용서 할 수 없어. 예? 무사히 악당을 물리치고 핑키를 구했어. 그런데 내가 한 번기로 변신하는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 만 거야.

0: 나 어떡하지?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사랑이 이 녀석
1: 빙글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전 흰 우유 말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두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해피키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2: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0: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핑키 나 간다
2: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1: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아니야
2: 사랑이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0: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3: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하루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아, 사랑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4: 자, 우리 사랑이 감기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자자자 아, 꿀꺽 됐다
1: 아빠, 새로 산 거 딱 맞는다.
4: 이야, 멋지다, 우리 딸. 우리 희망이 요즘처럼 이렇게 쑥쑥쑥 크면은 이 옷도 얼마 못 입겠다, 야.
1: 그니까, 너 사랑 좋겠네. 쑥쑥 크는 이 언니 덕분에 금방 네 옷 되잖아. 그게 뭐가 좋아? 언니 옷 취향 진짜 별로거든. 아빠, 나도 새 옷 좀 사줘.
4: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1: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4: 어, 그래, 망아. 어, 사랑아, 쉬고 있어. 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1: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뭐지? 이 느낌?
5: 와! 손이 왜 이렇게 커? 오, 대박. 암흑보석,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6: 달라. 키가 커지니까 공기부터 달라. 오든들만 마신다는 커피?
7: 응원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8: 감사합니다.
6: 이제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8: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6: 어? 이 소리는... 어, 오듬땡.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구가 술래인가 보네.

0: 근데 김태평 너 왜 일부러 잡혀? 너 신뢰하고 싶어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어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어,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1: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2: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아 잠깐만. 아, 변신?
3: 역시 내 예상대로 번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안 그래? 찍지?
4: 당연하죠. 조그마왕님. 이야.
1: 와! 조그마왕님. 저입니다. 알지?
5: 모르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3: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4: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왕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신 분이 아니다냐.
3: 근데 고양이로 변신은 왜 한 거지?
5: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3: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좋을 텐데. 치치.
1: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2: 이제 얼음땡 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0: 좋아요.
1: 에이 한 번개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 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6: 우와 맞아요.
0: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7: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2: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8: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1: 안 되겠어. 나 7살로 돌아갈래. 망가진 건 아니겠지?
7: 변하기 큰 것 같아.

0: 난 봤다옹. 나이가 확 들어버리는 마법.
1: 그보다 중요한 건 손에 있는 거. 저거. 암흑 보석이 확실하지. 아니, 확실하다옹.
2: 더 늙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 아유,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4: 나보고 어머니?
3: 저 입학상담 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니! 어머니!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5: 안녕히 계세요.

0: 아, 깜짝이야.
1: 아줌마, 우린 다 봤다.
2: 암흑보석 내놓으렁.
0: 딱 이런 거 모르거든요.
2: 거기 사람!
1: 야, 야, 야.

0: 당장!
1: 당장 잡아!
2: 이젠 다 끝났어.
3: 그만해!
2: 봉개맨!
1: 우린 악당이 아니다!
4: 야옹이다! 뽀삐뽀삐뽀삐냐옹!
3: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5: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어? 할머니네?
3: 과거에. 예?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
2: 전 특별히 번개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3: 이 도장은 혹시
4: 아니에요.
3: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2: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도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6: 사랑아, 너 아픈 애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2: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6: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 좀 괜찮아?
2: 휴, 다행이다. 나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3: 피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7: 사랑이 같았어?
3: 뭐야, 어떻게 알았어?
7: 일곱 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3: 뭐? 암흑 보석. 이리 줘, 어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맡겨.
2: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3: 사랑아, 그거 아니야.

0: 표정으로 말해요. 먼저 웃으면 지는 거다.
1: 좋아, 준비됐지?
2: 하나, 둘, 셋!
0: 하나도 안 웃기거든.
1: 이래도?
0: 웃었다! 아, 아니거든. 웃기다가 표정이 말해 주거든.
1: 너무 웃겨.
3: 어? 지난번에 아이한테 당하고 화가 많이 나셨나? 천지대장님, 화 많이 나셨어요?
4: 아니, 나 지금 되게 신나는데.
3: 네?
4: 이 한글을 파괴할까 저 한글을 파괴할까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
3: 난 그것도 모르고. 아우, 천지대장님은 표정이 안 보이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4: 그게 내 매력이지. 표정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들킬 리가 없지. 어, 한글 파괴를 할 좋은 생각이 나는군.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슛!
4: 시옷, 이, 시, 미음, 우, 무, 릴, 우, 기어, 룩, 시무룩하다.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6: 대왕님!
7: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8: 천지, 이번엔 또 어떤 글자의 마법을 건 거지?
7: 지금 알 수 있는 건 시읍과 지읒이 들어간다는 것.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0: 아이야.
8: 자마 모마, 무슨 일 있어?
0: 아니요, 아이야 와서 좋은데요.
9: 좋은데 표정이 왜 이렇게 시무룩해?
10: 어,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피읍과 지읒이 들어가잖아.
9: 아, 그럼 혹시 표정 아닐까?
8: 잠이 몸의 표정이 안 바뀌는 걸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확인해 볼게.

0: 어? 저렇게 재밌는 펭수를 보고도 웃질 않다니. 역시. 사람들의 표정이 다 시무룩해졌어.
1: 천지가 표정 글자에 시무룩 마법을 건 거야.
2: 시무룩?
3: 아,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이 안 좋은 걸 시무룩하다고 해.
2: 그래서 우리도 시무룩한 표정이 된 거구나.
1: 우리 어서 가서 표정 글자를 찾자.
4: 좋아요.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표정 글자를 찾아야 해.
1: 어? 저기 피읍지읒이 있어요. 아, 저건 편지였어. 그런데 저건 뭐지?
2: 응?
1: 표정이 우리처럼 시무룩해.
3: 내 이름은 표정이. 표정을 잃어버렸어.
4: 표정을 잃어버렸다고?
3: 응. 이 사진기는 마음을 찍는 사진기야. 다섯 개의 마음을 찍으면 난 표정을 되찾고 너희들은 표정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1: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니. 그런데 어떻게 찍는 거지?
5: 글쎄. 근데 너 보니까 갑자기 아까 긴긴 얼굴 생각난다. 너무 웃겨.
1: 웃겨? 한번 찍어볼까?
3: 웃긴 마음 팩트!
2: 오, 진짜 마음이 찍히네. 이제 네 개만 더 찍으면 돼.
6: 우와, 신기하다. 그럼 이걸로 천지 대장님을 찍으면 천지 대장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네.
0: 개벽 화가 난다.
6: 화가 나? 그럼 지금 이용사를 찍으면
3: 화난 마음 획득.
4: 두 번째 마음도 획득했어.
6: 어쩌지?
7: 개벽, 한글용사 아이야를 도와주면 어떡해?
6: 죄송해요.
0: 천지, 어서 사진기를 내놓으시지.

0: 카메라 야! 하! 하!
1: 우와! 우와! 잡았다!
2: 전지군! 파! 어? 이런, 이제 사진 못 찍겠고.
1: 전지 너! 전지! 훗!
3: 어떻게 다 부서졌어?
4: 아, 대장님 마음 찍고 싶었는데.
3: 아, 우리가 마법진을 열어서 고쳐볼게요.
4: 오잉? 정말?
3: 자음아, 준비됐지? 응.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기억, 오, 고, 치읓, 이, 치. 디귿, 아, 다, 고치다, 사진기를 고치다.
4: 됐겠지? 사진 못 찍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3: 찍어볼게요.
5: 슬픈 마음, 햇뜨.
3: 와, 된다, 돼. 와.
4: 와! 다행이다! 정말 기쁘다!
3: 와.
5: 기쁜 마음도 획득!
4: 와.
2: 개벽이 넌 도대체 누구 편이야?
4: 아니, 저도 모르게 그만. 아이.
2: 어서 사진기를 쭉!

0: 아이야.
1: 근데 지금 천진은 무슨 마음일까? 화난 마음? 한번 찍어보자. 무서운 마음 획득.
2: 무서운 마음?
1: 천지도 무서워하는구나.
3: 어? 한글 용사를 무서워한다고? 천지 대장님 정말 실망해요.
0: 이런 내 속마음을 들키다니. 두고 보자. 아이야.
4: 다섯 개의 마음을 모아 표정을 되찾았어. 고마워.
5: 그럼 이제 글자를 찾을 수 있는 거지?
4: 당연하지.
5: 그럼.
6: 요는 내가 쓸게. 부메랑으로 요! 하! 하!
5: 어는 내가 쓸게. 흑! 지옥! 뿅망치로 어!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7: 네!
1: 히읗이 요를 만나 효!
7: 지읒이 어와 이응을 만나 청!
4: 교정!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8: 이야, 우리 모음이는 너무너무 재밌다. 신나는 표정! 자음이는 영화배우처럼 멋진 표정!
9: 그리고 할아버지랑 사진 같이 찍을 땐
10: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표정.
8: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2: 표정!
8: 표정!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브레이크.
1: 형아, 형아가 내 공룡책 가져갔지?
0: 내가? 아니.
1: 비켜봐.
0: 왜?
1: 비켜봐.
0: 뭐?
1: 어, 저기 과자 있다.
0: 과자? 과자? 과자? 과자 어디?
1: 아이. 아이. 여기 있잖아. 내 공룡책.
0: 걸렸네. 어? 이거 뭐지?
1: 어? 이거 못 보던 건데?
0: 어? 어? 누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나?
1: 아이, 설마.
0: 아, 열어봐. 이거 뭐지? 그게? 꺼내봐. 뭐지 이게? 이거 우리 열어보자.
2: 괜찮을까?
0: 하나, 둘, 셋.
1: 나도 줘.
0: 아,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1: 어떻게?
0: 카드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되는 거야.
1: 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0: 왜 안 되지?
3: 시간이 달리는 프랑스 혁명과 루이 16세 이야기.
0: 뭐지?
3: 1791년.
4: 잡아라!
5: 누구세요?
6: 그럼 너희들은 누군데?
5: 전 영길인데요.
1: 전 승환인데요.
0: 근데 여기가 어디지?
3: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은 시간을 달려서 2020년에 오셨습니다.
7: 나 돌아갈래!
3: 원래로 돌아가려면 주서위를 던져 이 게임을 끝내야 합니다.
8: 아, 그럼 이걸 던지면 되는 건가?
3: 주서위는 총 4번을 던질 수 있고 대신 여러분이 오신 시대에 관한 문제를 풀면 보너스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은 안 되고 영길, 승환 친구만 풀 수 있습니다. 친구들, 퀴즈에 도전하시겠습니까?
9: 도전해! 도전해! 도전해!
1: 도전하겠습니다.
0: 퀴즈는 해야지.
3: 네,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그럼 제가 먼저 굴려보겠습니다.
0: 오, 일곱 칸.
3: 우와. 그럼 첫 번째 문제. 사람들에게 쫓겼던 이 두 사람은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였는데요.
5: 아니, 백성들이 우리 얼굴 모른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변장을 했는데 어떻게 알아봤지?
3: 변장을 한 루이 16세의 얼굴을 알아본 시민 때문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잡히게 되는데요. 시민은 이것을 보고 루이 16세의 얼굴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오, 그건 내가 자신 있어. 그날 그 프랑스 궁에서 왕의 가족들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그냥 프랑스가 뒤집어졌었거든.
0: 왕이 사라져버린 건가?
10: 어디로 갔을까?
0: 이거 어디 갔지?
5: 당신 말이 맞군요. 우리를 전혀 못 알아봅니다.
1: 제 말이 맞죠? 애야.
5: 아유,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0: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10: 그냥 귀족부인가 하인 같은데?
1: 아! 왕이다.
5: 뭐? 왕하고 똑같이 얘기했잖아.
11: 왕 얼굴 본 적도 없으면서.
1: 왜 본 적이 없어? 그 금화의 얼굴이 딱 박혀 있는데.
12: 왕이다.
13: 왕이다.
12: 왕이다.
13: 왕이다.
12: 왕이다. 왕이다.
1: 결국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잡히게 된 거야.
14: 아, 정답!
3: 자, 시민은 무엇을 보고 루이 16세의 얼굴을 알아봤을까요?
14: 금화!
3: 네, 금화 맞습니다. 왕의 힘이 아주 강한 정치 체제를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데요. 절대 왕정 국가의 특징은 살아있는 왕의 얼굴을 화폐에 넣는 거랍니다. 왜냐고요?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죠. 자,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와! 세 칸 이동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이번엔 제가 한번 굴려볼게요.
15: 아, 그래. 잘해.
1: 얏!
3: 우와. 두 번째 문제. 태양.
15: 우리 변장을 해요?
1: 변장이요?
3: 1791년 6월 20일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는 틸리르 궁을 빠져나가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1: 아, 궁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
15: 아, 이 얘기는 좀 긴데 한번 들어봐.
1: 응? 네.
15: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7년 동안 했거든. 그래서 프랑스가 돈을 엄청 많이 쓴 거야. 근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을 하겠다고도 전쟁을 하고. 그래서 미국한테 돈을 준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군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왕이 귀족들을 부른 거지.
1: 예? 세금을 내라니요, 폐하.
16: 그런 법은 없습니다.
17: 세금은 시민들이 내는 거죠.
15: 근데 생각 좀 해. 잘 사는 왕이랑 성직자랑 귀족들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세금을 내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1: 안 좋겠죠.
13: 그래서 화가 난 시민대표들이 국민의회를 만들어서 이 헌법을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
15: 그래서 왕이 사과도 하고 헌법도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딴 생각을 하네.
1: 내가 대프랑스의 왕인데 백성들한테 사과를 하다니. 내가 왕인데!
17: 대하, 이번 기회에 군대를 불러서 국민의회인지 뭔지를 없애버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18: 어머, 그거 좋은 생각.
17: 어차피 백성들은 총도 무기도 없으니까. 그런데
3: 이렇게 왕이 군대를 모아 국민의회를 없애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파리 시내에 모인 거야.
16: 여러분, 왕이 군대를 모아 파리로 보낸다고 합니다.
17: 뭐?
1: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16: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요.
1: 기대는 힘! 우리도 무기를 듭시다.
19: 듭시다.
1: 듭시다. 듭시다.
3: 그러다가 이틀 뒤에
1: 우리도 무기가 있다. 이대로 죽을 수가.
3: 우리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 총과 화약을 손에 쥐게 됐고 이렇게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거야. 총과 무기가 있던 우리 혁명군이랑 군대는 석 달 가까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는데

0: 파리는 우리 군사들이 곧 정리할 테니
1: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2: 좋아 좋아. 뭐 시민들보다야 우리 군사들이 더 잘 싸우겠지.
3: 루이 16세는 파리에서 떨어진 베르사유 궁에서 지내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지.
4: 안 되겠어요. 왕을 파리로 데려옵시다. 우리들이 앞장서서 베르사유로 가자고요.
3: 참다 못한 여성들이 앞장을 서서 베르사유 궁으로 가서 외쳤지.
4: 빵을 달라!
5: 빵을 달라!
4: 빵을 달라!
3: 결국 루이 16세가 항복을 하고 파리로 끌려오게 된 거야.

0: 그런데
1: 왕은 없어야 합니다. 혁명을 했는데 왕이 왜 필요해요? 그래도 국민들은 왕을 완전히 쫓아내는 걸 싫어합니다. 정치는 국민이 뽑은 대표가 하고 왕은 그대로 두는 게 맞아요.
0: 혁명 의회에서는 왕을 없애는 문제로 매일 그냥 싸워댔어.
2: 아니,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자꾸 나를 가지고 싸워? 무섭게.
0: 설마 우릴 죽이진 않겠죠?
2: 무서워.
0: 배야, 우리 오스트리아로 가요. 우리 오빠가 왕이잖아요.
3: 좋소. 오스트리아로 가서 힘을 길러서 내 왕권을 되찾읍시다. 아니, 근데 이 궁에서는 어떻게 나가지?
0: 맞다. 밖에 혁명군들이 감시하고 있을 텐데.
3: 아, 혜야, 혜야. 우리 변장을 해요.
0: 그렇게 변장을 해서 바렌까지 오게 된 거야. 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안의 뜨는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4: 정답! 오스트리아!
0: 네, 정답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왕권을 빼앗긴 루이 16세는 왕을 없앨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오스트리아로 가서 잃어버린 왕권을 찾을 힘을 모으려고 했던 거죠.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다섯 칸 이동 했습니다.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5: 제가 굴려볼게요.
3: 잘 굴려.
5: 네 칸.
3: 네 칸.
5: 어디 봤다.
0: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로 탈출하려다가 실패한 뒤에 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건일까요?
6: 저때 말이야. 그 루이 16세하고 왕비랑 그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걸 알고 사람들이 다툼을 돌렸거든.
0: 그래서 시민들이 감옥에 가둬버렸어.
6: 그랬더니 그 마리 앙뚜아네트 오빠인 오스트리아 황제가 화가 잔뜩 났던 거야.
7: 감히 내 동생을 잡아가도? 으이씨. 안 되겠다. 여봐라, 지금 당장 내 동생 마리 앙뚜아네트랑 루이 16세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6: 오스트리아 황제가 전쟁하겠다고 예, 협박하면서 루이 16세를 돌려놓으라는 거야.
5: 지들이 뭔데, 어? 프랑스는 이제 시민의 나라야.
6: 전쟁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지. 응?
3: 이럴 거면 우리가 먼저 오스트리아를 쳐들어가는 게 나아.
6: 오히려 프랑스 시민들을 더 화가 나게 만들어 시민들이 군대에 막 지원해서 오스트리아를 먼저 공격을 하면서 드디어 프랑스 혁명 전쟁이 일어났던 거야.
3: 아하! 정답!
0: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탈출에 실패한 뒤에 생긴 큰 사건은
4: 프랑스 혁명 전쟁!
0: 정답! 맞습니다! 야! 프랑스 혁명 전쟁은 유럽의 왕정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10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나폴레옹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프랑스 국민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보너스 이동해 볼까요?
8: 이제 갈 수 있다. 매스북
9: 안녕.
8: 우와,
9: 진짜 재밌다.
0: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아쭈.
3: 와, 대박 재밌다.
0: 형아, 우리 한 게임 더 할래?
3: 그럴까?
10: 얘들아, 밥 먹자.
3: 밥 먹자.
0: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0: 하자. 재밌었지?
1: 하자, 하자, 하자, 하자. 옥타비아누스 이야기. 시간을 달리는 옥타비아누스 이야기. 기원전 44년.
2: 아니,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오더니 이 문은 왜 닫힌데?
3: 너희들은 누구냐?
0: 전 영길인데요.
1: 전 승환인데요. 아저씨들은 누구세요?
2: 우리는 원로원 의원들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1: 아, 저희랑 게임을 하면요 돌아가실 수 있어요. 응?
4: 게임?
1: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 현대사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 응?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어요.
2: 아, 진짜?
5: Really?
1: Really? 아,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1: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5: 아싸, 오늘은 내가 먼저.
2: 아니, 이거 이래도 우리 못 가는 거 아니야?
5: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보너스 이동이 있으니까요.
1: 아,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6: 여기 양아들로 삼고 후계자로 하라시네요.
1: 카이사르의 양아들 안토니우스 브루투스 옥타비아누스, 이 세 사람 중 누가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될까요?
3: 정답!
7: 잠깐!
3: 왜?
7: 아저씨들이 맞췄다간 천둥번개 치고 난리 나거든요.
0: 근데 아저씨, 카이사르는 양아들이 세 명이나 돼요?
8: 더 많았지. 카이사르님은 마음에 드는 청년들은 다 양아들로 삼으셨거든.
7: 이 카이사르님은 평생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바꿔가지고 종신 독재관이 되신 분이거든.
0: 여러분의 것입니다.
7: 그랬더니 일부 원로원 의원들이 못마땅해가지고,
9: 저러다 원로원도 없애고 황제가 되려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10: 그건 안 될 말이죠. 이건 독재예요.
11: 아니, 브루투스, 카이사르 편 아닌가? 양아들이잖아.
10: 그래도 로마에 독재자가 나온다는 건 참을 수 없어요.
7: 결국 카이사르님은 원로원 일부 사람들과 양아들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지.
12: 아유, 우리 불쌍한 카이사르님.
0: 여러분! 제가 카이사르님의 죽음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이 손으로 처벌하겠습니다!
7: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를 죽인 일당을 처벌하겠다고 했어.
5: 야, 역시 안토니우스님이야.
3: 안토니우스 집정관이 카이사르님 후계자가 되겠죠?
13: 당연하죠. 딴 사람 누구 있겠어요?
7: 이렇게 모두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에게만 공개된 유언장에는 글쎄,
6: 여기 옥타비아누스를 양아들로 삼고 후계자 하라시네요.
7: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라고 되어 있던 거야.
0: 내가 후계자가 아니라니. 18살밖에 안 된 애 송이가 후계자라니. 좋아, 최대한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 카이사르님의 재산도 후계자도 모두 다 차지할 거야.
7: 안토니우스는 화가 났지만 어린 옥타비아누스를 약보고 시간을 끌면서 유언장을 집행하지 않았어.
3: 집정관님, 유언장 집행해 주시고 제 유산도 주세요.
0: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좀 바빠가지고. 천천히 하자.
3: 응? 저건 유언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14: 아그리파, 참아. 나한테 생각이 다 있어. 유언장을 집행해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7: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시민들을 모아놓고 카이사르의 유언 내용을 다 공개해버렸지.
3: 저 옥타비아누스는

0: 사이 사는 님의 양자로서 카이 사르님의 유언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카이사르 아버님께서는 재산 3분의 1을 로마 시민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1: 시민들이 알아버렸으니 유언을 집행 안 할 수가 없잖아. 저의 얄미운 녀석.
2: 이 일로 시민들은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인정하게 되고.
0: 나는 카이사르님의 뜻이라면 옥타비아누스님을 지지할 거야.
2: 카이사르의 군사들도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게 되면서 옥타비아누스의 힘이 조금씩 커지게 되지.
3: 아, 정답! 네,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4: 옥타비아누스!
3: 정답! 맞습니다!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0: 많이 왔어.
3: 다음 문제를 풀려면 계속해서 주사위를 굴려주세요.
5: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볼게. 얍!
4: 오! 다섯 번이야!
3: 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를 죽인 브루투스와 카이사르 반대파 원로원들을 처벌하기 위해 누구와 손을 잡았을까요?
2: 응? 누구와 손을 잡는다고?
6: 아이고, 안토니우스가 싫으시죠?
7: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확 쳐버리세요.
3: 네? 당신들 잔꾀에 넘어갈 줄 알고? 이번엔 안토니우스지만 다음엔 나를 쳐내겠지?
2: 일부 원로원 의원들이 안토니우스를 같이 쳐내자고 했거든? 옥타비아누스는 오히려 안토니우스를 찾아갔어.
1: 나랑 같이 힘을 합치자고?
3: 네, 우리끼리 싸우면 원로원들만 좋아할 거예요. 힘을 합쳐야 해요.
1: 좋아, 그럼 먼저 카이사르님을 죽이고 도망간 브루투스와 원로원들을 처벌해야겠구만.
3: 바로 그거예요.
2: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를 손을 잡고 먼저 원로원에 남아있는 카이사르 반대파를 몰아내고 그리스 필리피로 도망갔던 브루투스의 잔당까지 싹 몰아냈지.
4: 카이사르님을 죽인 적세를 부실라!
3: 아, 정답! 네, 옥타비아누스는 누구와 손을 잡을까요?
4: 안토니우스!
3: 정답입니다.
4: 와!
3: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8: 엄청 많이 나왔네.
2: 아, 나 보너스 너무 적을 뿐이고 나 집에 가고 싶을 뿐이 엄마 보고 싶을 뿐이고.
5: 아, 우리가 이번에는 많이 가볼게요.
3: 자,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2: 내가. 자, 많이 나와라.
8: 우와, 7가지.
9: 많이 나왔어.
8: 좋아.
3: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안토니우스가 분명히 날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일단 로마에서 멀리 보내버리자.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에게 자원이 풍부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동방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 후 안토니우스는 누구의 힘을 빌려 로마를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1: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데가 좋은 데 아니에요?
2: 그런 데를 왜 보낸 거예요? 아, 옥타비아누스가 왜 그랬냐면은
1: 역시 어려서 뭘 몰라. 동방이나 이집트 쪽은 세금도 많이 거치는데 왜 날 주지? 클레오파트라도 있으니까 나한테 완전 땡큐지.
3: 신나서 갈 줄 알았지. 자, 이제 안토니우스도 멀리 이집트로 떠났으니까 나는 이 로마를 확 잡아 힘을 키워봐야겠어.
8: 오,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2: 한편 이집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줄만 알았던 안토니우스도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어.
10: 자기야, 로마 어떻게 할 거야? 내 아들들 중

0: 왕으로 좀 만들죠.
1: 그럴까?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를 몰아내고 카이사르님의 친아들인 당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우리가 로마를 꿀꺽하는 거지.
2: 어우, 우리 자기 역시 똑똑해.
0: 이집트의 왕 클레오파트라의 도움을 받아 옥타비아누스를 몰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3: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이요. 읽어보시오.
0: 옥타비아누스도 안토니우스를 물리칠 작전을 실행하고 있었지.
4: 내가 죽으면 클레오파트라와 나 안토니우스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묻고. 알렉산드리아?
5: 죽어서 묻히고 싶은 것이 로마가 아니라 이집트란 말이오?
6: 로마 사람이 아닌가 보군. 이집트 사람이니 우리의 적입니다.
5: 맞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적입니다.
0: 그건 바로 미리 써둔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을 공개해서 로마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만든 거야.
7: 손님이 이집트에 묻히고 싶다 그랬대요.
8: 아니 그러면 로마를 배신한 거잖아.
9: 집정관님, 전쟁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3: 네, 로마의 적을 처치하겠습니다.
10: 전쟁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11: 전야! 뭐야! 이길 수 있다며!
0: 결국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을 받은 아그리파는 아티움 바다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군사들을 크게 물리치지.
11: 아! 정답!
12: 나도 정답!
13: 안토니우스는 로마를 차지하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12: 클레오파트라!
13: 정답입니다. 예!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12: 우와, 황제!
0: 우리 원로원은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호칭을 줘서 그때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되었지.
12: 아, 그럼 옥타비아누스랑 아우구스투스랑 같은 사람인 거예요?
0: 그렇지. 아이, 근데 우리 뭐 보너스 이동 안 주나?
13: 네,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12: 예, 예, 예.
13: 이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9: 애들아! 그래!
12: 똑똑한 친구들 잘 있어!
13: 오늘도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14: 아, 오늘도 진짜 재밌었어.
15: 얘들아, 우린 치킨이다. 얼른 내려와라.
12: 치킨! 아, 같이 가요. 형,
16: 내가 먼저 할 거야. 내가 두 개 다 먹을 거지.

0: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교실에 앉아 열심히 수업을 들으며 필기를 하는 학생에게 남태평양의 낙원이라 불리는 피지 탐사란 마치 꿈과도 같은 이야기겠지만 이번에 우리 지구 탐사 이야기에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학생들에게 청소년 탐사대원에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1: 스노클을 쓰고 맑고 푸른 바다로 뛰어들고 싶어요.
0: 이번 시간엔 우승자를 발표하고 함께 피지로 떠나봅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자리한 피지는 33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전통 문화가 뿌리 깊고 야생이 번성하며 해변마다 햇살이 가득한 낙원이죠. 특히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보초 시스템이 피지 전체를 감싸고 무수한 해양생물의 보금자리가 돼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수온 상승으로 인해 세계 전역의 산호가 위태로운 상황. 산호초를 되살리는 일은 이곳 섬의 많은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임무가 됐죠. 피지에서 산호초 복원 활동에 힘을 보태 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을 거라는 게 우리 제작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청소년 탐사대원 선발 대회를 열기로 했죠. 이번에 선발되는 행운의 주인공은 이곳 피지에서 혁신적인 산호초 보존 및 복원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됩니다. 보람찬 경험이 되겠죠?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 끝.
2: 전 세라예요.
0: 곧 학생들에게서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각자의 사연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봤는데요.
1: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서 다른 세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트일 것 같아요.
3: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는 것도 좋고 과학을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것도 좋고 과학 자체가 좋아요.
4: 피지에 가면 산호초가 정확하게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겠죠.
5: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0: 최종 후보는 여섯으로 압축됐습니다.
6: 탐사활동 자체가 창의성을 북돋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집이나 연구실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새로이 보고 느끼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4: 피지로의 여행은 저를 더 나은 탐험가로 만들어줄 거예요. 산호초를 직접 볼 수 있고 산호초와 인간과의 관계, 산호초 보호를 위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까지 경험하게 해줄 테니까요.
3: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지거든요. 저는 보존 생물학자이자 과학을 널리 알리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이번 여행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4: 이번에 피지로 갈 수 있다면 더 많은 걸 보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청소년 탐사대원이 되면 생태계를 돌보는 법을 배움으로써 더 나은 시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5: 전체를 보는 시각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와 각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환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3: 만약 이번에 좀 더 전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물론이고 이 분야의 미래와 어쩌면 지구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0: 방금 보셨다시피 모든 지원자가 나름의 동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탐사 대원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을 선택해야 했는데요.
4: 오늘이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르니 잠깐만 기다려요. 모두 기말고사를 치르진 않으니까요.
0: 때는 학기 말. 우리의 주인공은 마지막 생물학 강의를 듣고 있었죠. 학생들은 우리가 청소년 탐사대원 최종 후보 촬영을 온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4: 자, 지금부터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볼 테니까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0: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지금 콜로라도에 촬영을 와 있는데 진짜 엄청 춥네요. 이제 한두 주만 있으면 피지로 가서 지구 탐사 이야기를 촬영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요. 축하해요. 매디슨 피터슨. 이번에 청소년 탐사 대원으로 선발됐습니다. 약 2주 후에 우리 지구 탐사 이야기 팀과 함께 피지로 출발하게 될 거예요.
3: 깜짝 놀랐고 막 떨려요. 이렇게 멋진 기회를 얻게 되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예요. 피지에 가다니 정말 좋아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뽑히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좋아요.
0: 매드슨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윌밍턴 캠퍼스에서 학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미디어를 통해 과학의 즐거움을 알리는 거죠.
7: 매디슨은 생각이 깊고 세상을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단 꿈을 갖고 있어요.
4: 그래, 매디슨.
8: 무슨 일이니?
9: 저 선발됐어요.
8: 선발됐어? 피지에 가는 거야?
9: 네, 엄마.
8: 우리 딸 장하다.
9: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는 저의 영웅이고 영감의 원천이에요.
8: 아, 고맙다. 우리 딸 사랑한다.
9: 저도 사랑해요.
0: 곧이어 매디슨이 열대의 낙원 피지에서 돌고래를 만나고
9: 정말 놀라워요.
0: 잠수도 하고
9: 제가 피지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0: 그리고 산호초 복원 작업에 힘을 보탭니다. 자,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린 청소년 탐사대원 최종 후보를 6으로 가려낸 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윌밍턴 캠퍼스로 가서 우승자를 만났는데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매디슨 피터슨, 이번에 청소년 탐사대원으로 선발됐습니다.
9: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좋아요.
0: 노스캐롤라이나 윌밍턴에서 약 13,000km를 날아가면 피지의 마마누카 군도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학교 강의실에서 우승자 발표를 듣고 정확히 열흘 후 매디슨은 다른 세상을 만났죠. 지구를 절반쯤 돌아 열대의 낙원이라 불리는 섬나라 피지까지 날아온 건데요. 피지에 와본 적 있어요?
9: 난생 처음이에요.
0: 그럼 남태평양은 와봤나요?
9: 남태평양도 처음이에요.
0: 아, 그럼 매디슨한텐 새로운 세상이겠네요.
9: 네.
0: 해양 생물학을 공부하다가 네. 전공을 바꿨다죠? 이유는요?
9: 저는 기본적으로 바다를 사랑해요. 바다에 푹 빠졌고 바다에 대해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사람들한테 연구 논문을 내미는 것보단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게 효과가 더 좋을 테니까요.
0: 멋져요. 이번 여행에 목표가 있나요?
9: 제 목표는 과학을 쉽게 풀어내서 이야기를 만든 다음 그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법을 배우고 피지의 아름다운 생태계에 대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0: 여기에 머무는 동안 과학과 커뮤니케이션 등 매디슨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많이 배웠으면 좋겠네요. 자, 할 일이 많으니까 갈까요?
9: 좋아요.
0: 우린 매디슨이 이곳 환경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첫날은 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피지가 정말 아름답죠?
9: 네, 절경이에요.
0: 푸른 바다가 영롱한 피지의 마마누카는 약 20개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죠. 우리가 향하는 곳은 이따금씩 교류를 따라 긴부리 돌고래 무리가 나타나서 놀다 가곤 하는 곳인데요. 약 1시간쯤 지나자 기다림이 응답을 얻었습니다. 왔다!
9: 세상에.
0: 돌고래예요.
9: 우! 저기도 있어요.
0: 그러네요.
9: 우와.
0: 맙소사. 정말 사랑스러워요. 제주도 부려요.
9: 멋져요.
0: 전에도 본 적 있나요?
9: 멀리서요. 이렇게 가까이
0: 이렇게
9: 말고요.
0: 이렇게 코앞에서 보니까 네. 더 멋지죠?
9: 정말 근사해요. 진짜 많네요.
0: 네, 좋죠. 긴부리 돌고래 무리가 모이면 수천까지 불어나기도 해요.
9: 엄청나네요.
0: 긴부리 돌고래는 미국에서 보기 쉬운 큰 돌고래보다 크기가 작은 편이죠. 물 밖으로 뛰쳐나와서 도는 걸 좋아해요. 20, 30마리는 되는 것 같네요. 이쪽으로 와요.
9: 정말 굉장해요.
0: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하고 방향을 돌리자 돌고래 무리는 우리 배가 남긴 파도를 서퍼처럼 즐겼습니다.

0: 있습니다. 돌고래 무리가 노는 걸 보는 건 정말이지 특별한 경험이었죠. 피지에서의 첫 탐사인데 느낌이 어때요?
1: 모든 게 정말 대단해요. 물이 너무 맑아서 바다까지 훤히 들여다보이고 사방에 멋진 섬이 흩어져 있어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아름다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0: 빨리 잠수하고 싶어요.
1: 네.
0: 물속이 들여다보이니까 어서 들어가고 싶네요.
1: 네, 물속을 보고 싶어요. 네.
0: 곧이어 메디슨과 함께 바다로 잠수합니다.
1: 남태평양의 산호를 보는 건 처음인데요.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0: 그리고 특별한 반죽을 만들어서 산호를 심는 법도 배워봅니다.
2: 우리 목표는 산호를 많이 심어서 축구장 크기의 산호밭을 조성하는 겁니다.
0: 이곳은 피지입니다. 바로 뒤에! 청소년 탐사 대원으로 선발된 대학교 2학년생 매디슨 피터슨은 며칠간 이어질 탐사를 위해 이 섬나라로 날아왔죠. 긴부리 돌고래와의 만남은 즐거웠습니다. 이번엔 방향을 바꿀 차례. 본격적으로 산호초 복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매디슨에게 건강한 산호초를 보여주기로 했는데요.
3: 하나, 둘!
0: 산호초는 해저의 약 1%를 덮고 있을 뿐이지만 그곳에 깃들어 사는 해양생물은 무려 25%에 달합니다. 피지의 산호초는 특히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1: 필립 아저씨하고 잠수를 하는 것만도 얼떨떨한데 심지어 피지의 바다라니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0: 커다란 말미잘이 물살을 따라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먼저 보였죠. 다양한 크기의 물고기와 조류를 뜯어먹는 바다 거북도 만났습니다. 모래바닥에 판 구멍이나 산호초 틈새를 은신처로 삼는 아주 작은 파이어 고비도 신기했죠. 이는 매디슨이 산호초 생태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1: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피지의 산호초를 둘러보는 건 멋진 경험이었어요. 남태평양의 산호는 이번에 처음 보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0: 제법 괜찮은 잠수였죠?
1: 환상적이었어요.
0: 백기흉상어, 흑기흉상어, 대왕조개.
1: 바다거북도 봤잖아요.
0: 메디슨이 운이 좋은지 상어를 많이 봤어요. 잊지 못할 피지 바다에서의 탐사를 마친 뒤 우린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숙소로 향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판이 있네요. 도넛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게 다 뭐죠?
2: 이건 산호를 복원하기 위해서 만든 판입니다. 여기서 진행하는 복원 사업 중 하나죠. 우리의 목표는 이런 식으로 산호를 심어서 축구장 크기의 산호밭을 조성하는 겁니다.
0: 여기선 특별 보존 프로그램을 운영. 관광을 목적으로 섬을 찾는 손님들의 환경 보존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반죽은 며칠 전 이곳을 방문한 어린이 손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산호를 심는 일종의 화분으로 쓸 예정이죠.
1: 이렇게 띄엄띄엄 배치한 이유가 있나요?
2: 이 판을 바닷속에 넣고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그냥 놔둘 건데요. 각각의 산호 사이에 넉넉하게 공간을 두지 않으면 가재를 마음껏 뻗지 못해요.
0: 매디슨 생각은 어때요? 휴가를 즐기려 리조트를 방문하는 손님들과 환경 보존 운동의 조합이요. 놀러 왔다가 활동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1: 멋지다고 생각해요. 보통 산호초를 보존하기 위해 산호를 심는 건 연구실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어디나 있는 흔한 회반죽이거든요. 특히 전문학자들이 아닌 일반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게 좋아요. 누구나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산호초 보호에 동참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0: 곧이요. 매디슨과 산호를 심어봅니다. 이건 해양 동물이 깃들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종이라서 더 중요해요. 다시 피지입니다. 피지의 섬을 둘러싼 산호초는 해양 생물에게 필수적인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보존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린 메디슨과 함께 혁신적인 산호 복원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탐사대원 선발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한 메디슨에게 주어진 부상은 피지 탐사. 여기서 복원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한 우리는 콜리가 준비한 회 반죽에 산호를 심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새로 만든 반죽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도넛 모양 반죽의 중앙을 채우는 것. 이 작업이 끝나야 작은 산호를 심을 수 있습니다. 전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1: 산호는 심어본 적이 없지만 굴 양식일은 해봤는데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일반 시민들이 도와주곤 해요. 굴 양식이건 침식을 막기 위한 산호초 보존 작업이건 일반 시민이 참여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우리의 소중한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면요.
0: 멋져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개입하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1: 물론이에요.
0: 콜리가 네. 메디슨에게 첫 산호를 심어달라고 부탁했죠. 오늘 준비한 반죽과 산호는 모두 40개. 이게 꼭 막대기 같지만 자세히 보면 겉면에 작은 돌기가 오톨도톨한 게 폴립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아크로포라 산호 조각에 수백 개의 아기 산호가 붙어있는 셈이죠.
2: 네, 맞아요.
0: 네.
1: 멋져요.
0: 이 산호종은 물 밖에 노출돼도 몇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종이죠. 가지를 뻗잖아요.
2: 그렇습니다.
0: 사슴뿔을 닮아서 종종 사슴뿔 산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산호의 가지가 무성해야 물고기며 다른 해양 생물의 보금자리가 생기고 포식자를 피할 은신처도 생겨요. 산호초를 조성해주는 아주 중요한 산호라고 할 수 있죠. 이 산호는 바다 바닥에 굴러다니던 조각을 모아온 것입니다. 강한 파도가 몰아치거나 폭풍이 불 때 부러져 떨어져 나온 살아있는 가지들이죠. 산호 조각은 살아있어요.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바다에선 산호를 부러뜨려서도 만져서도 안 돼요. 우리가 장갑을 낀 이유가 손에 기름 때문인데요. 그게 폴립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산호 위를 걷기도 하는데 산호를 망치는 짓입니다. 산호가 있는 곳에선 무조건 조심해야 해요. 자, 하얀 도넛에 산호를 다 심었는데요. 다음은 뭐죠?
2: 이제 산호를 심은 반죽이 잘 마를 때까지 잠시 기다릴 겁니다. 그 다음 판을 통째로 가지고 가서 배에 싣고 근처 바다로 나갈 거예요.
0: 그럼 이쯤에서 잠깐 쉬기로 하고 이따가 선착장에서 만납시다.
2: 네.
0: 산호 조각이 완전히 자리를 잡자 우린 해변에서 약 100m 거리의 바다로 나갔습니다.

0: 보존팀의 다른 멤버들도 같이 산호가 놓인 판을 배에서 수심 6m 지점까지 옮기는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산호는 앞으로 여기서 몇 달을 보내게 될 예정이죠. 여기서 산호를 심기 시작한 건 2015년. 조금씩 성과가 보이고 있다는데요. 산호가 웬만큼 성장하면 판에서 반죽재로 떼어낸 다음 산호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에 심어주게 됩니다. 여기선 대왕족의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죠. 피지에선 대왕족이를 먹기 때문에 남획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존팀의 목표는 대왕조개를 넉넉하게 키워내서 다시 산호초에서 번성하게 만드는 것. 이는 메디슨에게도 우리에게도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지구 건너편에서 벌어지는 세심한 보존 작업은 영감을 주기에 충분했죠.
1: 산호를 보니까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산호는 인간하고 완전히 분리된 수중 생태계에 속해요. 그곳은 전혀 다른 세상이죠. 그런데 한편으론 인간의 영향을 너무나도 크게 받고 있어요.
0: 드디어 피지에서의 탐사를 마무리합니다.

0: 매디슨 피터슨에게 지난 몇 주는 태풍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건 매디슨이 청소년 탐사대원에 지원하면서 시작됐죠.
1: 만약 이번에 좀 더 전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물론이고 이 분야의 미래와 어쩌면 지구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0: 마침내 우승을 거머쥔 매디슨은 지구를 절반쯤 돌아 일생일대의 모험에 뛰어들었죠.
1: 여기서의 경험을 소화하는데 몇 주, 아니 어쩌면 몇 달은 걸릴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게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0: 어린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소통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매디슨의 경우 우리가 여기서 촬영을 준비하고 인터뷰할 때 어떤 질문을 할지 고민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마 많은 걸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강연을 구성할 때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 여기서 필립 아저씨와 쿨리 박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한층 더 깊이 느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받은 느낌이라 기분이 좋고 자극도 되는 것 같아요.
0: 이야기는 훌륭한 교육의 방식이죠. 매디슨도 이번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공유할 거고 그렇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고요. 이번에 배운 게 있다면요?
1: 우리 지구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요.
0: 맞아요.
1: 고마웠어요, 피지. 덕분에 여기서 신기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가요. 솔직히 떠나기 싫어요. 진짜 멋진걸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딱 꼬집어서 어떻다고 말할 순 없지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 집중호,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이 여름 아름다운 섬 제주는 푸르게 빛납니다. 눈 돌리는 곳마다 절경이요. 발길 닿는 곳마다 낭만이 넘치는 곳.
1: 해외보다 가깝고 여행지 느낌 나고.
2: 그래도 이제 제주도 섬이니까 이제 섬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1: 그래요? 도심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아요.
3: 제주도 최고!
4: 가봅시다.
0: 제주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해녀들. 늘 넉넉히 내어주는 푸른 바다에서 오늘도 그들은 희망을 건져올립니다.
5: 그 유명한 대상군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0: 대상군 우리 해녀 부장님만 쫓아다니면 저는 언젠간 대상군이 되겠지란 생각을 하는데
1: 볼수록 새롭고 알수록 매력적인 푸른 섬 제주. 그곳에서 만난 맛깔나는 이야기는 무한대입니다.
2: 풀어서 먹던 거랑 좀 다른데요? 네, 맛있다.
3: 이 복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해녀인 게 또 돋보여서 사실 더 입고 싶어요.
1: 동서남북 어디일 가나 아름다운 바다를 만날 수 있는 제주. 오늘 이야기는 제주시 이호동에서 시작해보렵니다.

0: 볼때 딱 맞춰 찾아간 곳은 해녀회관. 제주 말로는 이런 데 불턱이라 부르는데요. 해녀들이 모여 물질도 준비하고 쉬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 호동 어청계에 소속된 해녀는 모두 12명.
1: 망태요, 망태.
2: 망태요?
1: 응. 물건 잡아놓는 망태.
0: 물질 경력 70년이 넘는 분도 있답니다.
1: 아이고, 무슨 남아서 직업시.
2: 엄마가 제일 이뻐서.
1: 잘 이쁘냐?
2: 응. 응.
1: 나이가 제일 하나 제일 이쁘냐?
0: 이곳 5,000개 해녀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주인공 등장. 막내인 이유정 씨입니다.
3: 회장님 원래 태각 어디 있어요?
4: 뭐가?
3: 이거 큰 거? 태각 박색이 박 코 큰 거.
4: 저기 창고에.
3: 창고에.
0: 올해로 경력 6년 차인 그야말로 꼬마 해녀.
3: 이거는 4군의 태각. 이거는 3군의 태각. 보여요? 이렇게 해야 더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가라앉지 않고. 그래서 해녀장님이 이거 만들어 주셨는데 저 이제 물질 더 업그레이드 하라고 이거 만들어 주셨어요.
2: 아, 비싸게. 조금
3: 네,
2: 비싸네.
3: 커플입니다.
1: 아, 그냥 너무 예쁘고 뭐 이렇게 아가씨가 와서 할 수 있나 했는데 잘해요. 부지런히만 다니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내가 해녀 우리 탈의장에서 내가 아직까지는 1등을 하고 있는데 이어받을 것 같아요.
3: 실제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위에 옷이 우리 해녀 회장님이 물려주신 무릇이에요. 그래서 이거 입으면 물질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워도 이 옷 입고 있습니다.
0: 서울살이에 지쳐 고향인 제주에 돌아온 유정 씨.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해녀 학교에 입학했고 인턴 과정까지 마친 후 당당히 이호동 해녀가 됐답니다.
5: 와, 삼촌아, 왜 이렇게 분수 많이 잡아?
1: 야, 이것만도 2만 원에 친 놈이다.
5: 그러니까, 우미도 잡고 이것도 잡아?
1: 어. 이거 뭐라? 2만 원에 친 놈이다.
5: 난 요만큼 잡아신디. 이거 더 넣어야지.
3: 이게 또 뭉쳐있으면 잘 안 말라가지고. 펼쳐서 넣어줘야지.
2: 아, 이거 다 날라간다.
3: 네, 어떡해. 아, 됐고.
1: 아까 누가 썰만 먹어?
3: 이거 썰만 먹어. 말라야 썰만 먹지.
1: 아니가 엄마 거랑 가래 그래. 썰만 먹어. 한번 썰만 먹어.
3: 예.
1: 나 내가 나거든. 귀한 거예요 이거. 오모가설이라고. 이거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여름에 묵처럼 끓여가지고 먹으라고. 이거 처음 먹어요. 오늘 처음. 처음 했으니까 가져가라고. 가져가서 해 먹으라고.
6: 양은 좀 어때요?
3: 작죠.
1: 아, 양은 아주 작죠.
3: 예전에는 이게 이런 것만 해서 30kg 바짝 말려가지고 한 통 만들면 한 포대에 30만 원이었거든요. 한 사람당 한 40포대씩 하잖아요. 그럼 40포대면은 그게 다 1등이라고 썼을 때 우뭇가사리로 12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해녀들은 돈을 잘 번다라고 하는데 우뭇가사리가 있어야 돈을 잘 번다.

0: 있었는데 지금 우물가 사리가 없어서. 그래서 저도 30만 원의 그 달콤함은 한 번 맛봤습니다.
1: 바다를 밭이라 부르는 제주 해녀들. 숨 참아가며 가족을 건사했던 애달픈 삶은 역사서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0: 감귤나무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산업의 역군이었죠. 이제 어쩌면 삼국사기 조선시대 이게 뭐 시작됐다고 책에 의하면 나온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주도에는 해녀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50년 전만 해도 제주 해녀가 2만 명이었대요. 근데 지금 현재 해녀 수가 2,800명입니다. 얼마나 많이 줄었다.
1: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그럼에도 그녀들은 늘 그랬듯 씩씩하게 바다로 향합니다.
2: 가자, 가자.
3: 비둘 나오겠네.
2: 가자, 가자.
1: 오늘따라 눈부시게 좋은 날씨. 비교적 파도도 잔잔해 물질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유정 씨도 얼른 물질 준비를 시작합니다.
4: 물속은 좀 어때요? 맑아요?
5: 그닥... 별로 어둡지 않아요.
4: 아, 어둡지 않다고요?
5: 네, 제주도 물은 맑아요, 원래가. 또 막 파도 쳐나지 않으면 괜찮아.
0: 향긋해집니다.
5: 아, 다마는.
4: 어, 숙청 좋네.
0: 습기가 안 차요. 자연, 천연, 안티포기. 아, 그거
4: 말고. 여기 좋은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0: 근데 이게 또 바다를 또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걸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5: 야, 아, 우리와, 우리와 유증이 다 나구나.
0: 가봅시다. 다녀오겠습니다.
1: 날이 아주 차거나 뜨거울 때 또 그먹이를 제외하고 연간 90일가량 물질에 나서는 제주 해녀들. 이맘땐 성게가 제철인데요. 지금 딱 수확하면 좋을 귀한 물건. 우사람들은 잘 모르는 귀한 식재료도 지천입니다. 바로 우뭇가사리가 그 주인공.
0: 이제 우뭇가사리는 해녀들은 잡아가지고 이거를 말려서 한 30kg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건데 이걸로는 이제 묵을 만들어가지고 콩국에다가 넣고 제주도 분들은 이걸로 반찬을 많이 만들어요.
1: 아직 학원 해녀인 유정 씨는 5m 내외의 얕은 바다를 다니는데요. 잠수 시간도 1분 내외로 짧아 물 안팎을 쉼없이 오가야 하지만 부지런히 성실하게 꿈을 키우는 중입니다.
0: 삼촌들은 다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국민학교 때부터 이렇게 물질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 최소한 50년, 60년이시거든요. 저는 60년 되려면 이제 곱하기 10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0: 지난 2006년 문을 연 해녀 박물관. 이곳에선 제주 해녀 문화부터 다양한 어촌 관련 자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제주 해녀는 지난 2015년 제1호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후 2016년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며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1: 손으로 만든 옷이고 이제 본인 몸 사이즈에 맞게 다 만들어서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큰 왕눈을 쓰지만 이제 작은 우리 안경처럼 이제 물안경처럼 하는 족쇄 눈을 썼고요. 그거 말고는 해녀 도구가 변한 게 많지 않아요.
0: 맨몸으로 바다를 누비지만 단단한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제주 해녀. 고단한 섬살이를 그렇게 견뎌냈습니다.
1: 일단 제주도는 화산섬이고 척박한 자연 환경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바다에서 이제 먹을 것, 생계거리를 이제 갖기 위해서 그분들의 이제 물질 기술, 그래서 맨몸으로 하는 물질 기술은 본인이 이제 잠수 기술하고 이런 호흡에 의한 물질 기술은 이제 본인이 생태적으로 약간 습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자연 환경, 그럼 자연, 바다 속의 이제 생태 환경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들을 이제 해치지 않은 차원에서 이제 그런 물질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은 바닷속에서 숨을 참고 뭔가 해산물을 건져 올려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잠깐의 실수,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벗이 있어야 물질을 한다고 하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게 그들의 이제 규칙인 거죠. 왜냐하면 혼자 물에 들어갔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위험상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바다 짝꿍을 해가지고 이제 나이 드신 해녀와 이제 젊은 해녀를 가르쳐주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이게 전승이 되고 있거든요.
0: 매년 해녀 학교를 100명 가까이 졸업하지만 실제 해녀가 되는 이는 1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고단하고 쉽지 않은 일. 해녀들의 하루가 분주하게 흘러갑니다. 물질을 마쳤는데 여전히 바쁜 유정 씨.
2: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3: 잘 오셨습니다.
4: 네, 오셨네요. 오늘 완전 다이빙 끝내고 오셨네요. 저기 말등대에 폐 그물이 크게 걸렸다고 해서 삼촌들이 되게 물질할 때마다 위험하고 무섭다고 하셔가지고 끊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짬 날 때마다 유정 씨 바다를 청소하러 다니는데요. 지역 환경 운동가들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일종의 바다 정비 사업. 제주의 푸른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죠. 오늘은 유정 씨의 도움 요청으로 이렇게 모였답니다.
5: 그러면 차라리 이게 낫겠다.
4: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위에서 계속 프리로 들어갈 거니까 방향 보면서 이쪽에 좀 도와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앞에 보시면은 저기 초록색깔 그물 저게 오늘 저희가 건져와야 될 미션이거든요. 저것만 이제 건져내면 최대한 이제 빨리 처리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제주바다!
6: 파이팅!
0: 평소 물질하러 다니는 바다보다 좀 깊은 곳. 긴장한 비색도 잠깐 현직 해녀답게 거침없이 바다를 가릅니다. 아이코쿠야 실제 가까이서 보니 작업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7: 혹시 밑에 상태는 좀 어때요?
8: 네.
7: 많이 엉켜있어요? 별로 좋지 않아요?
8: 잠깐만 당겨보고.
0: 그야말로 엄청난 크기의 그물. 무심결에 해녀들이 근처를 지나가다간 몸이 감길 수 있어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4: 이게 다 칭칭 감겨가지고 이만한 걸 저희가 낫으로 끊어야 되는데 끊으려니까 낫이 진짜 택도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씩 분해해서 찢어왔거든요.
8: 과학도 엄청 크게 걸려있어요.
0: 물에서 하는 작업이라 배로 힘든 상황. 쉼 없이 낮질을 하지만 좀처럼 진도가 나가질 않는데요. 과연 해 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5: 오 좋다! 오. 아 좋다! 아야! 던져 던져! 던져! 그렇지! 가자 가자!
0: 두 시간 넘게 바다에서 사투를 벌인 일행 위풍당당하게 전리품을 끌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니 정말 혼자서는 벅찼을 작업.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이뤄낸 작은 성과.

0: 유정 씨의 긴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도착한 곳은 유정 씨의 두 번째 직장.
1: 뭘 이렇게 많이 잡아오셨어요?
2: 야, 오늘은 많이 잡아온 것도 아니지. 오늘 또 잡을 게 없어가지고 요즘에 소라 못 잡잖아.
1: 네.
2: 미역 오늘 손님들한테 줄 만큼만 고침 안 부리고 적당히 잡아왔어.
3: 지금은 소라가 이제 그 산란기라 가지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소라 금책이에요. 물질하면서 한 해 안에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소라가 예전에는 제가 그것도 많이 잡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3kg 잡기가 되게 힘든데 1kg에 7개 정도 되거든요. 그 7개를 1시간 안에 찾기가 이제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0: 해녀가 운영하는 아주 독특한 돼지고기집인 거죠. 직접 잡은 해산물과 돼지고기를 곁들여서 내는 곳. 이젠 제법 유명해졌다는데요.
4: 지금 쓰신 게 뭐예요?
5: 지금 쓴 게 해녀의 수경입니다. 눈이라고 하죠.
0: 하하, 유정 씨의 독특한 복장도 한몫했답니다.
5: 지금 해녀분들이 수입이 이제 해산물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해녀가 일하는 시간이 오전에 물질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거든요. 물때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시간은 자유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자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깃집에서 손님들과 고기를 구워 드시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농사를 짓는 청년 농부들도 있고요. 해녀를 하면서도 뭐 농사를 짓거나.
0: 해녀는 막내지만 여기선 사장님입니다.
5: 이거는 지금 흑돼지 오겹부입니다. 그래서 흑돼지는 사실 오겹살이 되게 끝에 있는 비계가 쫀득쫀득 맛있거든요.
0: 히야, 살코기와 비계의 아주 적절한 밸런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심지어 요건 뭔가요? 전복까지 그야말로 호사스러운 환상입니다. 자, 때깔 좀 보이소. 취향 따라 입맛 따라 양념까지 더하면 맛있죠. 당연히 맛있겠죠.
6: 아니, 엄청 야들야들하네. 그 식감이 좋고
7: 부드럽지. 네. 다른 집보다 부드러워.
8: 불어서 먹던 거랑 좀 다른데요. 네, 맛있다. 또 주세요.
5: 제주도 스타일인데 또 강원도 미역이랑 또 저희 제주 미역이랑 또 맛이 다르거든요. 네, 제주 미역 직접 이것도 성게도 직접 제가 채취한 거기 때문에 성게는 제가 일부러 젓가락으로 지금 떠서 보여드리는데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드시면 돼요.
0: 요게 아주 별미라는데요. 바삭하게 구운 김에 오늘 수확한 미역까지 척 넣고 환영점정. 그 비싼 성게를 듬뿍 아주 아주 듬뿍 올려 흑돼지 구이까지 얹으면 이 보고만 있기 너무 괴로운 거 아닙니까?
9: 아, 이게 고기 한다고 이거 따먹는 거야?
5: 그렇죠. 오전에는 이거 따고.
8: 진짜 미역 진짜 좋아.
5: 정말 식감 진짜 다르죠. 아까 싸드린 거.
8: 제가 다 먹었어요.
10: 오, 바다가 아니라 또 이렇게. 이렇게 또 해녀를 보니까 또 신기하고 재밌네요. 잘 온 것 같아요.
6: 아, 이게 뭐 진짜 물속에서 하시는 모습 그대로 고기를 구우시니까 이게 바다인지 고깃집인지.
5: 아, 제 취지에 아주 걸맞는 대답을 하셨어요. 이 복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해녀에게 또 돋보여서 사실 더 입고 싶어요. 아침부터 입고 싶긴 하지만 물질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입고 싶어도 못 입고 있습니다.
0: 꽉 채워 정신없이 바쁜 해녀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섬 날씨 깍쟁이 아니랄까봐 하루가 다르게 이랬다 저랬다. 제주 비경 구경 좀 할랬더니 이토록 무섭게 흐린데요. 대포해안 주상 전리대는 중문 관광단지에서 관광

여기가 제주도인데 이렇게 멋진데 날씨 좀 흐린 게 대수인가요? 거친 파도 그리고 살아 숨쉬는 자연 쉽게 다가갈 수 없어 도리어 더 매력적인 것이겠죠.

0: 다채로운 얼굴로 맞이하는 제주 바다에 흠뻑 빠진 사람들.
1: 네, 평소에 너무 저기 자연을 만드는 게 너무 좋죠.
2: 여러분 올 때마다 그냥 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제주가. 네.
3: Cool, but it's bad weather.
0: 어떤 모습이든 네, 제주는 제주인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사는 이유가 되어주는 제주의 넉넉하고 푸른 바다. 언제나 좋은 섬 제주로 혼자 없어요.
1: 와, 이거 칼국수 다섯 그릇 만들어줘?
4: 일할 때는 일에도 집중할 수 있고 쉴 때는 이만한 또 휴양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0: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 바다는 거예요? 산호? 온도를 견디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Oh,
2: shit! 아! 정말 살자살자 간이 화장실을 다 만들어보고
3: 한번 가짜 할까요?
1: 오케이, 한번 덮을 수도 있겠다.
4: 태비통열 여기다 햇빛 들어온 데 놔야 돼.
2: 다들 시드는 몇 개 있어요? 우리 시드 부자 씨가 있잖아요.
5: 두 개가 있습니다.
2: 두 개.
6: 저도 두 개. 저는 다섯 개입니다. 와.
7: 한결님 몇 개 있어요?
8: 여섯 개요.
7: 와, 저는 네 개 있습니다.
8: 어, 우리 근데 다들 많이 있네요.
9: 탕진했어, 둘도.
10: 아, 용돈.
11: 미스터리 박스 뽑으러 간다.
1: 도파민. 도파민.
12: 따라라라 따라.
10: 오, 뭐야? 뭐야?
2: 라이언 게임.
10: 뭐예요?
11: 뭐야? 어, 폴라로이드.
10: 대박.
13: 하나, 둘, 아. 셋.
2: 어, 귀여워. 아, 여기가 강원랜드가 아니에요. 우와.
6: 노래방이다. 오! 오! You,
2: don't forget me.
5: 어, 노래 왜 이렇게 잘해? 보세요, 즐겁지 않아요?
14: 즐거워요.
5: 이게 미스터리 박스의 힘입니다. 이거 안 하면 멸망을 좀 미룰 수 있어요.
15: 다음 미스터리 박스는 제가 뽑습니다.
2: 근데 몰랐는데 승우 씨 오늘 좀 느낌이 의상이 달라서
5: 네.
2: 되게 섹시하시네요.
5: 존재만으로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2: 그러니까요.
16: 그럼 제 역할은 섹시인가요?
2: 아니, 우리가 지금 지내지 꽤 됐으니까 첫인상과 지금 지내본 뒤의 인상.
16: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2: 네. 승우 씨가 형서 씨 지금 지내보니까 이렇다더라.
16: 아, 제가 형서님이요?
2: 네.
16: 약간 사랑둥이? 오! 분위기 메이크업? 이런 느낌의 사랑둥이?
2: 어때요? 짠!
7: 별명을 지어준다면 할리퀸처럼. 네.
16: 둥이 어때요? 괜찮죠?
17: 좋아요. 막내 둥이, 사랑둥이.
2: 둥이로 가시죠. 아니, 세균맨이 나 처음 봤을 때 첫인상 어땠어요?
7: 새침한 소녀 느낌.
2: 너무 좋아요.
7: 그런데 이제 보면 볼수록 약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읽고 어허. 모든 상황 파악을 하고 어허. 그래서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모두의 세상을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2: 맞아요. 네. 할 수 있어요, 이스트 선. 그런 디테일을 잡으신 우리 낙준쌤에게 덤스업 할게요. 둘, 셋.
16: 모세라고 하시죠.
2: 모세. 사랑인걸, 사랑인걸.
5: 모세, 좋다.
2: 모세 좋아요, 모세. 모두의 세상을 본다, 모세.
15: 저는 한결님. 첫인상은 미국 여군.
5: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 총기분에 막 5초 막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유디티 약간 이런 거.
8: 그런 거 관심이 있긴 해요.
16: 툼레이더. 툼레이더. 라라 크로프트.
15: 라라라는 게 예쁘겠다.
16: 귀엽다, 라라.
2: 라라. 아, 낙준 작가님은 굉장히 뭔가 똑부러지는 스마트.
5: 아, 그래요?
2: 그런 느낌?
8: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2: 근데 이렇게 지내보니까 오히려 개그맨 선배님 같은 느낌이 드나요? 희극인 바이브.
5: 희극인 바이브 있죠.
2: 생각보다 저희들을 너무 잘 보듬어 주셔서.
8: 맞죠. 저 여기 습진 약도 발라.
17: 이게 혓바늘 약도 들고.
5: 혹시 평상시에 속 쓰려요?
2: 안 쓰려요.
5: 어디가 아프십니까?
15: 오른쪽 손목에 살짝.
5: 뭐 하다가? 손.
2: 너무 따뜻한 사람이에요.
5: 아, 그래요?
2: 핫팩 어때요?
8: 핫팩?
5: 핫팩. 너무 좋다.
8: 좋다.
5: 수중냉증 있는데 핫팩이네요.
2: 훈제쌤.
7: 저는 첫날의 인상이 너무 강력해서 길리 수트.

0: 길리보이 어때요? 길리보이.
1: 아,
0: 길리보이.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길리보이. 좋다.
1: 마음에 드는데.
0: 승우 씨 첫인상 어땠어요? 낙준 씨?
2: 잘생겼어요. 솔직히 너무 잘생겼어요.
0: 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3: 저도 도와줄게요.
4: 잠깐만. 어. 저 팀 무전기 안 가져갔죠?
0: 어, 그러네.
5: 천재다.
4: 좋아, 좋아.
0: 좋은 생각.
6: 마치 한 그루의 나무 같달까.
0: 나무 중에 또 유명한 나무가 조밥나무. 이게 되게 유명하고 귀해요, 조밥나무가.
4: 유조밥이 되는 건가요?
0: 유조밥. 오.

0: 아, 우 잠깐만, 동선님.
1: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저는 가장 좋은 건 세균맨.
2: 세균맨이 짱이긴 해요.
1: 이미 뭐 세균맨 그 캐릭터도 약간 비슷한 귀여운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3: 세균 입장에서 세균도 세균이 세균만 세균이
4: 제가 세균 얘기한 건
1: 제가 내일부터 혹시 세균맨이라고 불러드릴까요?
2: 약간 닮았어요.
4: 세균맨이.
0: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유조밥입니다.
5: 길리보이입니다.
6: 길리보이 너무 귀여운 거.
5: 하는데? 마음에 들어.
7: 너무 어울려, 지금.
8: 김라라입니다.
0: 아, 이쁘다.
9: 안녕하세요, 둥이에요.
10: 안녕하세요, 모세입니다. 사랑인걸, 사랑인걸.
2: 저는 이하팩입니다.
1: 이하팩? 네.
0: 귀엽다, 귀엽다.
6: 이하팩. 무스. 무스. 먹을까요?
11: 이 실험 기지에는 여러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구역이 단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1: 어? 우리가 안 가본 단 한 군데가 어디죠?
2: 또 있었나 봐.
11: 그곳엔 오래전 심긴 씨앗이 있지만 아직 어둠 속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벌거벗은 땅에 잠들어 있는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생명의 온기를 건네십시오.
1: 아, 벌거벗은 땅이 뭐지? 싹을 틔워라, 씨앗을 틔워라. 아, 뭔가를 내가 심어야 되나 보다.
11: 여러분의 손길이 이 돔에 다음 계절을 바꿀 것입니다.
2: 계절을 바꾼다.
9: 심어놨는데 싹 트지 못했다는 건 거기가 굉장히 추운 곳 아닐까요?
0: 화성처럼?
2: 물이 없거나.
1: 없거나.
9: 빛이 없거나.
1: 아, 벌거벗은 땅이면 물이 없을 수 있겠다. 그러네. 그러면 어쨌든 또 중요한 또 미션이 나온 것 같아요.
0: 가시죠.
1: 승호 씨 무전기 챙겼죠?
0: 네, 챙겼어요.
1: 좋아요.
9: 양옆으로 가는 길 있었는데
1: 네.
9: 이쪽 길 아닐까요?
1: 아, 오케이, 오케이.
2: 이쪽인가 봐요.
12: 빨리, 빨리, 빨리.

0: 이런 공간이 있었어?
1: 와, 꿈 냄새, 자연 냄새.
0: 와.
1: 야, 자연 냄새야. 우와, 이런 데도 있었어?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우와, 이게 뭐야?
2: 와, 냄새가 너무 좋아.
1: 우와.
3: 진짜 벌거벗은 땅 같아.

0: 이게 뭐지? 뭘 하는 데지?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감이 안 잡혔어요.
1: 색깔 같은 것도 좀 낯설었고,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텐데.
2: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경사가 져 있을까요?
3: 경사가 져 있어야죠. 그래야 물이
4: 빠지지,
3: 흘러내리니까.
1: 아, 물이 가라고?
4: 근데 이 흙이, 뭐야? 누스다. 누스 어딨어?
5: 이곳의 흙은 아직 어떤 생명도 머물지 못한 태초의 흙입니다.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4: 태초의 흙?
3: 태초의 흙이라는 건 이 흙 자체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4: 그런가 보다.
1: 태초의 흙이라는 것 자체도 되게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고,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4: 태초의 흙이라는 건 아마 유기물질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흙이라 그큰 바위가 풍화돼가지고 뭐 물이나 아니면 화학적인 반응으로 해서 깨져서 그냥 정말 그 무기질 상태만 있는 유기물이 좀 있어야 속에서 이제 식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0: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
1: 여기 뭐 있는데?
2: 저 콩 아닌가?
0: 콩이다, 콩! 콩이 콩 아니에요, 콩?
3: 어, 진짜 콩이다. 아, 이게 싹이 안 튼 거네.
4: 저 씨앗들이 오늘의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0: 씨앗을 틔우는 곳이 맞는 것 같긴 한데
3: 심어뒀는데 안 텄다는 거 보면 우리가 저거를 제대로 싹 트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죠.
1: 그 지금 보면은 1층이 있고 2층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리프트를 띄우는 게 제가 봤을 땐 저기에 있는 저 리프트 아닐까 싶거든요.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0: 일단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3: 네. 같이 움직일까요?
5: 한번 보고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지 다시 누군가가 올라오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0: 대박이다.
1: 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3: 거기 문이 있어요?
1: 네, 여기 문이 있어요.
2: 아, 문이 있네.
5: 와, 아, 여기가 방금 우리가 지도 찾은 데 바로 그 쾌적해. 위쪽인 것 같아요.
6: 아, 우리 밑에구나.
0: 너무 좋아.
5: 네. 오,
0: 어? 오.
1: 뭐야?
0: 오. 와.
2: 이 돌은 왜 있는 거예요?
0: 그러게요. 봐볼까? 이게 뭐지?
6: 뭔가
5: 밟으면 안 될 것 같이 돼 있어.
6: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3: 묻어 있어. 밟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0: 여기 암석 종류도 되게 여러 개가 있다.
1: 저 부자연스러운 바위들은 뭐지? 바위가 왜 저렇게 있을까?
7: 좋은 땅을 알아보려면 좋은 바위를 봐야 되나?
0: 저기도 막 뭐가 많이 있는데?
2: 이 공간에 뭐가 있는지 보면 우리가 뭘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0: 오, 이런 것도 있어.
2: 근데 여기 망치도 있는데요?
0: 망치?
2: 이거 오빠마. 아,
3: 저 바위 깨야 되는 것 같은데?
2: 이거 바위 깨나 봐요.
5: 어, 물이다. 물.
0: 이거, 어, 이거, 어, 선생님.
3: 어, 이거 흙인데?
0: 흙이다.
2: 흙이에요?
5: 커피 같은데요? 커피예요. 커피 찌꺼기.
6: 커피 찌꺼기네요.
5: 커피 찌꺼기가 비료가 되나요?
3: 되죠. 엄청 좋은 비료가 돼요.
6: 비료죠.
3: 엄청
6: 좋아. 많은 것을 자랄 수 있죠.
3: 어, 딱이다.
1: 뭐야?
5: 어? 누스. 누스다.
8: 자연이 회복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을 만듭니다.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소 33개의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전원이 합심하여 33개의 시드볼을 빚으십시오.
9: 전 아예 몰랐어요. 시드볼 뭔지.
7: 원래 보통 집에 뭐 화분을 키워볼게 하면은 그냥 흙 깔고 씨앗 넣고 또 흙 깔고 물 주면 끝! 이거였는데 시드볼을 만든다라는 거는 전 처음 알았어요.
1: 누가 설명을 좀
0: 그러게,
1: 정확히 개념이 안 서요.
0: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 유추는
10: 네.
0: 여기서 싹이 안 텄다 했잖아요.
10: 어?
0: 그러니까 뭔가 싹을 틔울 수 있는 씨앗을 보호하는 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10: 어.
0: 좀 영양분도 가까이 있고
10: 어?
0: 그래서 씨가 가운데 있고
10: 음?
0: 옆에 이제 좀 영양분이 충분한 동물들이나 새가 주워 먹거나 하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이렇게 뭔가 보호를 하는 그거를 만드는
6: 겉에는 그치? 딱딱하게 속에는 말랑하게
0: 그렇죠.
6: 겉바속촉
0: 어, 겉바속촉. 네, 그럼 비가 내리면 이게 분해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맞아요.
3: 시드볼을 맞아요.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었어요.
0: 어디서요? 오.
3: 옛날에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싹을 트는 게 식물한테 제일 힘들어요. 우선 싹이 나와서 뿌리를 내리면 살 수가 있는데 그 심을 때도 항상 싹을 따로 틔워서 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5: 아, 모내기 하는 것처럼?
3: 맞아요. 척박한 땅에 멀리서 던지거나 뿌려서 여기저기서

0: 잘할 수 있게 한 게 우리 목적이라.
1: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은 여기 있는 게 화성에서 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화성의 토양에서도 살 수 있게 에너지가 응축돼서 요것만 딱 넣으면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싹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2: 맞아요, 맞아요.
3: 머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점점 살다가 보면 척박한 땅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럴 때 가장 최적으로 싹이 나올 수 있는 씨앗. 그게 시드볼인 것 같아요.
2: 선생님, 시드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0: 또 씨앗이 당연히 필요해서 우리가 씨앗을 구해야 되고.
4: 위에서 그럼 구하는 거네요?
0: 그리고 영양분이 있는 흙이라든지 점토 같은 걸 살짝 적셔서 경단처럼 빚어내요.
3: 경단처럼.
2: 흙이 없잖아요. 흙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5: 저쪽에 흙이 있는 것 같은데요?
2: 어디요?
5: 흙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에는 유기물도 필요하고 네. 낙엽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도 필요하고
1: 미로움이 있어요.
4: 이거 벌레가 왜 이렇게 커?
5: 요거는 염분인 것 같습니다.
1: 우리 어제 봤던 산호들은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6: 칼슘 때문에
0: 석회질이니까 가루내가지고 넣으면 우리 조개껍질 같은 거 화분에 넣는 것처럼 가루내 여기 있는 것도 가루내서 섞어야 될 것 같아요.
2: 가루내러
7: 크게 뿌려서 약간 식물 잘 자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들이 많아서 약간 비료? 생체? 뭐 친환경 비료? 같은 느낌이 들었죠.
4: 근데 저 바위들은 이게 왜 있는지 사실 솔직히 감이 안 잡혔어요.
2: 모래가 막 있어.
1: 위에 모래가 있어요.
2: 모래가 있는 걸 봐서는
1: 이 흙을 조금 이렇게 모아야 되나?
2: 지리겨서?
6: 근데 이거 부서져 있는데
5: 제가 볼 때는 이미 저걸 깨줘도 좋을 것 같은데.
2: 아니 근데 모래가 많이 있는데 우리 33개만 하면 되잖아요.
0: 모래 33개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이 돌을 깨서 모래를 만드는 데는 몇억 년이 걸릴 것 같은데 내가 혼자 하면?
8: 얼핏 봐도 얘가 잘 깨지지 않는 종류의 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들었어요. 저거 깨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시간이 많이 없는데.
1: 정말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이제 미션을 하면서 이게 머리잡이 있었고 몸잡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 이건 몸 앤 머리잡이였어요. 세상에.
2: 근데 선생님 돌을 깨면 흙이 돼요?
0: 깨면 되죠.
2: 아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진짜 너무 오래 걸려요.
0: 그러니까 뒤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기물만 있으면 고르게 형태를 잡거나 안정화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서.
3: 진짜 죄송한데 유기물은 뭐고 무기물은 뭐예요?
9: 무기물은 그러니까 탄소가 없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네랄, 돌. 쉽게 말하면 생물체가 죽었던 거는 유기물. 유기체.
2: 나 유기물?
9: 그렇죠. 탄소와 질소가 있는 거.
2: 나 유기물?
9: 살았던 거.
2: 살았던
9: 혹은
2: 거?
9: 죽은 거.
2: 죽은 거.
9: 없는 거는 돌.
2: 무기물.
9: 무기물.
2: 오케이.
9: 유기물.
2: 무기물.
9: 오케이. 오케이.
2: 무기물.
9: 오케이.
2: 무기물.
1: 저희 제한 시간이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 우리 다 나눠져가지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할 시간이 없거든요.
5: 일단 시드볼에 뭐가 들어갈지는 나라님과 히리보이 두 분이
1: 승호 씨 우리 씨.
4: 씨.
1: 씨가
4: 씨앗을 구하러.
5: 저는 돌 깨는 걸 할게요.
10: 보고 장갑.
11: 땡큐.
2: 가보시죠.
11: 화이팅.
3: 모래가 없으니까 바위를 깨서 그걸 갈아서 모래로 만들어야겠다.
2: 돌 깨는 거 진짜 오래 걸릴 텐데. 아 얘는 좀 잘. 아니 얘네들 약간 아 이거. 얘가 좀 잘 깨지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 일단 작은 거부터 한번 깨볼까요?
11: 오케이.
5: 나와 있어요. 좀 더.
10: 어렸을 때 돌 깨고 노는 거 좋아하긴 했어요. 돌 깰 수 있을 것 같다.
2: 아이고.
5: 어렵다.
2: 왜 안 깨요?
5: 자꾸 안 돼. 내 팔이 짧아. 큰 거부터 맞춰볼게. 작은 거 맞추기 더 어려워.
11: 오케이. 좋아.
10: 와, 내가 이 일 해냈어.

0: 얼쑤! 얼쑤!
1: 어쩜 깼어?
2: 오천수 좀 적구성이 맞았어요.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오히려 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허벅지와 허리 힘으로 이걸 이렇게 들어서 탕, 이걸 이렇게 들어서 탕,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 힘이 중요하지 않아요.
0: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됐어. 이걸로 이제 좀 자잘자잘하게 깨볼까요?
1: 네, 그렇게 하시죠.

0: 뭐뭐 할지 나눠봅시다. 제가 슛을 갈게요.
1: 이거는
0: 그럼
1: 반죽할 때 같이 쓰면 될 것 같고. 네,
0: 그럼 깨는 걸 골라서 미럼이나 산호나 이런 것 중에 각자 하나씩 갈아봅시다.
2: 우선 태초에 토양이라고 했으니까 유기물이 없을 거라는 건 저희가 모두 직감을 했고, 유기물과 뒤섞여 있는 그 씨앗을 던지는 그런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모든 걸 다 갈아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3: 네, 저는 뭐 갈까요?
0: 원하는 거 하세요. 그 벌레 갈든지.
3: 아, 벌레.

0: 그렇지, 이게 완벽한 유기물이 된 것 같아. 보실래요?
1: 봐봐, 박사한다.
2: 오, 대박!
0: 완전 흙이야.
3: 이거는 잘 안 갈릴 것 같은데? 이걸로 해볼까요? 이거?
0: 아, 그게 있어요? 가위도 있어, 가위. 가위로 좀 자른 다음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전기가 있어요?
3: 아니, 이거 손으로 하는 거예요.
0: 아, 오.
3: 좀 되는 것 같은데?
1: 생각보다 중노동이야.
0: 이게, 아.
3: 이 활성탄이 있으면 물 흡수도 잘 되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한소기도 하고. 어제가 산호가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다니.
0: 이 귀한 산호가.
1: 엄청 함께 되겠다.
0: 아, 근데 이거 왜 생각지 무겁게 만들었을까? 생각보다 절구통이랑 그, 빻는 게 되게 무겁더라고요. 저 약간 CPR 할 때 흉부박박 하는 느낌으로 무릎을 꿇고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수직으로 힘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 그쪽에 리프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5: 아, 여기 다 있네요.
6: 있네. 잠깐만.
5: 탑승 인원 최대 2명, 이용 시간 최대 30분.
6: 일단은 하네스를.
5: 네.
6: 네. 입으세요.
5: 아, 네.
6: 헬멧 됐어요?
5: 네? 네.
6: 안전장치가 더 있을 거예요.
5: 얘한테 매는 것 같아요.
6: 네, 그 등에 매야 될 거예요, 아마.
5: 일단은 승우님부터 해드릴게요.
6: 등에 골이 있죠?
5: 네.
6: 여기다 매는 걸 거예요, 아마.
5: 아, 네. 맸어요, 지금.
6: 됐어요?
5: 네.
6: 됐어요?
5: 네.
6: 고 이게 좋게 올릴게요.
5: 네.

0: 우리가 지금 33개 줘야 되는 거죠?
1: 네. 33개.
0: 잠깐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 헷갈려, 이게. 좌우 반전이라. 이렇게 힘들 줄이야.
2: 아무래도 제가 그 작동법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올라간 뒤에 뭔가 뜻대로 안 됐을 때 그 허비하는 시간이 좀 꽤 길 것 같더라고요. 리프트로 올라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안 보이더라고요.
1: 저기 멀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0: 그 혹시 들리시나요?
2: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아까 무전기를 하나 전달을 했어요.
3: 네, 아유,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되지. 네, 들립니다.
4: 그 저희 여기 위에 리프트 타고 올라왔는데
0: 그 생각보다 그 씨앗이 좀 잘 안 보여서 한 분이 무전기 들고 와서 좀 지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5: 뭐 해야 된대요?
3: 무전기 들고 올라가서 씨앗 위치를 알려달래요.
6: 지금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1: 방금 우리가 있었던 2층 있잖아요. 저희 그쪽으로 올라와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
0: 그러니까.
1: 왔다.
6: 내 말 들려요?
1: 잘 들려요. 지금 오케이. 박사님 있는 쪽에 아마도 씨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아.
7: 혹시 승우 씨 여기 옆에 번호 적힌 거 보여요? 오른쪽에? 내일 보여요? 번호 적힌 거?
0: 네, 보여요.
7: 22번까지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1: 22번. 그러면 제가 업할게요.
7: 그냥 이렇게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다 다 마킹을 해놨더라고요.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거리를. 씨앗이 어느 쪽에 있냐면 왼쪽, 오른쪽은 약간 다 22번부터 27번까지 계속 있거든요.
0: 왼쪽부터 갈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1: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쉽지 않게.
0: 시도.
7: 그만.
0: 좀만 더. 제가 앞으로 좀만 갈게요.
1: 네. 내릴게요.
7: 네, 그대로 내려가세요. 조심. 오케이.
1: 저쪽에.
0: 와, 장관이 너무 흔들린다. 조심.
2: 씨앗을 주우려면 되게 가까이 가야 했었고, 그리고 리프트는 꽤나 생각보다 많이 흔들렸고.
1: 그 조종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로 토할 뻔했어요, 진짜로. 바이킹 타는 것 같았어요.
0: 와, 장관이 너무 흔들린다. 조심.
7: 19분 남았는데요?
1: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19분 남았어요.
7: 20분? 와. 20분? 빨리 씨를 배달해야 될 것 같아요.
1: 조심하세요.
7: 28번 올라오셔서 쭉 풀트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 와. 제대로 다 잘 있나? 씨가?
0: 네.
1: 소중한 씨.
7: 튜닝 잘한다, 튜닝 잘한다. 팀워크, 오케이.
0: 좌로 갈게요.
7: 혹시 반동 이용해서 주머니 하나 던져주면 제가 얼른 뛰어갈까요?
1: 그것도 좋은 것 같아.
7: 크게 안 닿게.
1: 나이스!
7: 내려갑니다.
1: 씨는 넉넉하게 구했으니 다행이네요.
0: 잠깐만, 이랬는데

0: 이거 하나에 두개 들어있거나 막 그러진 않겠죠?
1: 아, 그러면 어떡해요.
0: 가끔씩 작은 거 하나씩 있잖아요.
1: 맞아요. 두 개 있는 거가 있어요.
0: 진짜로요?
1: 미치겠다. 아,
2: 저는 무조건 세 개에서 네 개는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형사님이 확인을 하시고 나더니 부족할 것 같다고.
1: 미쳤다. 일단은 다 분해해가지고 까보고는 있는데 워낙 랜덤이라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와, 하나 있는 것도 있어요. 저희 방심한 거... 아... 큰일 났다. 저거 다 주워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수율... 수율 뭐야?

0: 잠깐만요.
1: 어때요? 지금 될 것 같아요?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여기. 저희 됐어요.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1: 아, 땀나.
2: 주우랴, 까보랴, 간에서 흔들흔들 거리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3: 치아 채집이 완료되었습니다.
1: 아, 다행이다.
4: 나이스.
5: 모세, 우리 첫 씨 지금 몇 개 구해왔거든요? 오! 이거 조립을 좀 시작해주세요.
6: 통제쌤, 이거 한번 해주실래요?
7: 우선 모래랑
5: 밀웜이랑 섞어서 내 생각에
7: 약간 각각 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한 판 할게요, 이만큼.
5: 네.
7: 오케이. 이 정도.
5: 1대1대1 맞는 또.
7: 이거 마지막이니까
5: 물은 한 반으로 해볼까요? 반 컵? 네, 반쪽 들어갑니다. 아, 반컵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선배.
7: 어, 물 부족해요?
5: 아니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7: 나도 양경 바꿔야 되겠다. 병단처럼 해보죠. 아까. 좀 더 돼야겠어. 그렇죠? 너무 아직 무너지니까. 아니, 얘를 조금 섞을까? 얘가 물을 잘 흡수할 것 같은데? 어, 된다, 된다. 물을 먹으니.
6: 우와! 그게 우리가 만드는 일단 시드볼.
5: 네.
8: 일단 벌레를 좀 갈았고요. 이제 그게 아무래도 유기 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숲 같은 거는 물을 잘 머금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건조한 지형에 물을 좀 발화할 수 있을 때까지 머금으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커피 찌꺼기 같은 거를 조금 넣어서 질소를 추가를 해서 그거를 잘 다 섞어서 안에 씨앗을 넣고 이렇게 경반처럼 빚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칼슘 같은 미네랄을 보충해 줄 수 있으면서 조금 더 딱딱한 겉면이 될 수 있도록 어제 그 산호초울 석회제를 조금 갈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굴리듯이 뿌려줬습니다.
5: 아 잠깐만, 바스러지는데? 아, 그럼 수술도 쳐야겠다. 물을 흡수하는?
9: 아니면 칼슘.
6: 칼슘 갖다 드릴게요.
5: 아니, 칼슘은
7: 가장 겉에다 할까 했었어요.
6: 아, 이 뾰족뾰족한 애들?
5: 어, 얘가
6: 짠띠 있는 걸 더 넣어봐요.
5: 어,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9: 왜요?
7: 너무 그 환경 성분이 바뀌어버려서.
5: 소금기라, 그쵸?
7: 네.
10: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필요한지는 몰랐어요.
1: 우리 일단은 씨를 가져왔거든요?
5: 아, 이게 잘 안 뭉쳐지는데?
11: 제가 힘으로 한번 뭉쳐볼까요?
7: 아, 힘으로는 안 돼. 힘 아니어도 잘 돼. 점토 성분이 있으면 좋은데.
5: 진흙?
1: 막 계속 옆에서 들렸던 거는 아, 왜 이렇게 안 뭉쳐? 막 너무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단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뭔가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거. 우리 화장실? 그때 떠오른 게 우리 잘 뭉쳐지는 그거 있잖아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6: 승우 씨 어디 가게요?
1: 화장실?
6: 왜요?
1: 우리 거름 만든 거 그게 좀 더 잘 뭉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6: 괜찮은데?
7: 그거 괜찮다.
6: 어, 그거 괜찮다.

0: 좀 이렇게 찐득찐득한 아니면 약간 이렇게 점성이 있는 게 필요하긴 했는데 그게 딱 비류. 그래서 너무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1: 아, 저 똥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언젠가 비료로 쓰겠지라는 생각만 했지 이렇게 당장 필요하게 될지 몰랐어요.
2: 어쩐 일, 돌을 더 깨자고요?
3: 돌을 더 깨라는, 오, 왔다, 송 왔다.
2: 이거.
3: 고마워요, 승우 씨. 우리의 비료.
4: 이것은
3: 우리의 덩이에요.
4: 어제 그 촉감이 아닌가. 네. 미칠 듯이 잘 뭉친다.
5: 아, 이 똥이 이렇게 소중한 자원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게 사실 인류가 가장 생산하기 쉬운 유기물은 변이고 또 의학의 역사를 보면은 대변이 찐득찐득해서 그런지 사실 연고로도 쓰고 그러면 안 되지만 상처에도 바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변을 보는 건데 승호 씨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가져와 줬죠. 아,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4: 됐다, 이뻐.
5: 팔아도 되겠다, 팔아도 되겠어.
1: 와, 이거 진짜 두 쫑쿠예요.
5: 앞으로 두 쫑쿠는 못 먹겠구만.
3: 아니,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명절날 저기 동그랑땡 빚는 것 같다.
5: 그러니까. 한 30년 전 생각나네, 지금 막
3: 정말 전에. 웬일이야? 아니, 홍지혜는 어떻게 공부를 잘해, 홍지혜 엄마?
4: 타고났지.
6: 지가 알아서 하더라고. 지가 알아서.
3: 진짜?
6: 나는 공부 하지 말라고.
3: 하지 말라고. 웬일이야. 아니, 낙준이는 공부 잘해가지고 뭐 한대요? 의사인데?
6: 걘 작가 한자. 그렇게 속을 쓰겨.
3: 웬일이야, 진짜.
5: 은지는 뭐 한대?
3: 은지 학교 안 다닌대. 어메. 우리 몇 개만 들었어요, 지금?
4: 1, 2, 3, 4, 5, 6, 7, 8. 우리 8개밖에 못했네, 아직.
0: 사실 실패할 줄 알았어요.
7: 시간이 제일 촉박했죠.
1: 우리 지금 여기 다 달라붙어서 이것만 만들어야 돼요.
3: 아, 승우 씨, 지금 모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2: 모래? 모래 어떻게 구해야
4: 돼? 돌을 깨야 돼.
3: 돌을 깨야 돼? 돌을 좀 깨요.
2: 아, 돌을요?
8: 저기 돌을 깨라고 하셔가지고 한국 남자들은 또 군대를 또 다 가지 않습니까? 이 곡괭이 질과 망치 질에 또 익숙하거든요.
4: 멋있다.

0: 땀이 비오듯 흐르고 근육이 땡겨지고 힘차게 갈아줘야지만 이게 뭉칠 수 있는 정도의 점도가 나오는 그 정말 잘게 부서진 미로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효율적으로 네.
1: 여기 이런 거?
2: 지금 우리 완전 쇳덩굴이 모도록 굴려야 될 때거든요.
3: 진짜 지금 쇳덩굴이 그 자체.
4: 오케이, 됐다.
5: 차분하게.
4: 좋아, 좋아, 아주 좋아.
1: 아, 손에 감각이 없어.
5: 진짜, 손 저려 엄청. 이걸 이렇게 촉박한 미션이었어?
2: 진짜 미쳤네. 촉박하네, 미쳤네.
5: 사막보다 훨씬 힘든데.
3: 그러면 이건 내가 부실게.
6: 잠깐만요.
5: 없어도 될 것 같아, 이제.
7: 어, 괜찮아요?
5: 그것까지면
1: 두 개나 더 해야
2: 우리 지금 여기 다 달라붙어서 이거만 만들어야 돼요.
6: 둘레였어.
2: 하나만 더 만들어야 돼. 딱 하나만, 딱 하나만.
3: 오케이, 오케이.
2: 석회! 마지막, 마지막! 오, 찹, 찹, 찹, 찹, 찹, 찹, 찹!
5: 조금 줘. 그래, 석회다 뿌려버려. 됐다.
2: 예! 예!
8: 시드볼 33개. 스캔 완료. 모양과 크기 양호. 토양 소생의 시작점이 될 시드볼을 33개 이상 만드는 데 성공했기에 시드 15개를 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그러면.
4: 고생했어요.
2: 와, 고생하셨습니다.
1: 수고했어요.
2: 너무 수고했어요.
4: 와, 제일 힘들었어.
5: 어, 잠깐, 뒤에, 뒤에.
8: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벌거벗은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릴 시간입니다. 시드볼을 힘차게 던져 메마른 땅에 새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1: 드디어 왔다. 토양아, 우리가 씨를 주고 왔다.
9: 아니, 우리 결국엔 만들긴 만들었네요.
3: 그러니까요.
10: 생명을 품게 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7: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1: 맞아, 맞아.
2: 던질 때 잘 자라라 하고 던질까요?
1: 좋아요.
2: 잘 살아라?
1: 좋아요.
2: 둘, 셋. 잘 자라라.
5: 오, 잘 자라라. 오, 잘 굴러간다.
2: 내 손 위에서 자랐으면 좋겠고 솔직히 떠나보내기 힘들었습니다.
11: 되게 뭔가 내 손을 떠난 무언가가 어딘가로 터전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특하다.
12: 잘 흩어져서 자기만의 그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3: 진짜
5: 힘들긴 하다.
1: 우와. 진짜 힘들다.
3: 혹시 나간다, 너 혹시 나가.
7: 기절.
1: 팔이 너무 아파요. 에.
2: 어머, 바지 터졌어요.
3: 예. 황 터졌어요.
2: 그래?
3: 터졌어요?
2: 엉덩이 쪽이 터졌어요.
7: 어, 터졌다.
10: 진짜 어디, 어디?
7: 여기, 여기.
1: 아까 돌을 워낙 세게 깨긴 했어.
3: 그러니까.
1: 아, 왜 나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나 바지가 왜 찢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데. 바지가 찢어질만 했다.
4: 또 새로운 별명 지어주려고 그래요?
1: 자크맨, 자크맨 어때요? 자크맨.
4: 그런 얘기는 안 하면 안 돼요?
1: 왜요?
4: 너무 열심히 돌을 깨다가 옷이 그냥 쫙 찢어진 거예요.
1: 왕. 자크맨이 됐어요.
2: 와! 와!
1: 와! 와! 와! 근데 생각보다 돌을 좀, 좀 못 깨시던데요.
4: 네, 맞아요. 네.
13: 저 궁금한 게.
1: 네.
13: 그 아까 형사님이랑 이제 리프트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흙이 제가 아는 흙의 색깔이 아니었거든요.
1: 맞아요.
13: 검정색이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13: 근데 저는 그런 흙을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종류의 다른 종류의 어떤?
12: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초기 흙이니까 그런 화산에서 나온 거의 멘틀에 가까운 돌이
4: 제주도에 있는
12: 현무암이라든가
4: 그런 게 갈려서 모래처럼 되면 이런 흙이 될 수 있겠네요.
12: 까맣게 돼요. 근데 이런 초기 토양을 약간 레골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그냥 무기질만 있는 아까 공부했죠 우리?
1: 유기질? 무기질.
12: 무기는 돌만 있는 그러니까 전혀 탄소가 없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작은 이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거는 빨리 발화를 하고 빨리 죽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탄소가 쌓이기 시작하고 이제 좀 큰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하는데 그런 유기층이 있고 그게 5층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밑에 토양을 A가 이제 표토라고 좀 식물들이 뿌리를 놓는 좀 중요한 그 크기인데 그게 만들어지는데 1cm 깊이가 막 몇 100년 몇 천년 이렇게 걸린다 하더라고. 왜냐면은 큰 암석이 막 이렇게 쪼개져서 거 유기체가 섞일 때까지는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땅의 소중함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콩이었잖아요. 근데 그 질소를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로 넣는 게 굉장히 특정 식물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로젠 픽세이션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뭔지 잘 모르는데
6: 질소 고정.
12: 아,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콩 종류가 그거를 굉장히 잘한대요.
3: 아, 맞아. 콩이 그렇다고 들었어요.
12: 그래서 그게 있어야 정말 그 질소가 전체적으로 순환을 하고 우리도 이제 질소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콩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3: 신기하다.
6: 그래, 흉작 들었을 때도 콩을 많이 넣잖아요. 밥 지을 때. 이런 환경에서 키우기엔 제일 좋았던 식물인 것 같아요.
3: 말씀하신 대로 아까 콩 같은 게 한반도 지역에서 처음 자생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콩이. 근데 그 콩을 심으면 지력이 다시 살아난다. 질소를 잡아갖고 땅에 넣어주니까. 그때 많은 식물들은 특히 대표적으로 담배 같은 거는 땅에 있는 질소를 엄청나게 소모하거든요.
12: 아이고.
3: 그래서 질소비라고 나오기 전에 담배 농사는 땅을 계속 망가뜨리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서부 개척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담배를 심으니까 땅이 망가지고 또 서쪽으로 가서 또 담배를 심고 망가지고 뭐 이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14: 저는 오늘 담배가 지력을 뺏어간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13: 아. 저도 처음 알았어.
14: 콩은 지력을?
3: 반대로 키워주는 식물이죠. 엄청 좋은 식물이에요.
14: 그럼 우리가 오늘 콩 심었으니까 우리가 지력을 좀...

0: 그래도 키운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게다가 콩은 단백질이 많으니까 우리가 혹시 나중에 단백질 부족할 때
2: 고기
1: 이걸로
2: 내용으로.
1: 예, 보충할 수도 있죠.
0: 큰일 한 거네요. 그러네. 무스.
3: 벌거벗은 땅에 숨결을 불어넣은 공로를 기려 시드를 드립니다. 지금 시드룸에서 수령하세요.
0: 오, 좋아, 좋아.
4: 시드룸.
5: 내려.
4: 시드룸.
6: 내려온다.
4: 오. 처음으로 내려오네. 시드 나온 걸 처음 봐서.
7: 와. 와, 많다, 많다, 많다.
1: 아, 왜 이렇게 많아?
4: 15개.
0: 와, 진짜 많다.
5: 그럼 나눌까요? 얘 하나 넣고.
6: 오케이.
5: 두 개.
7: 감사합니다.
5: 고생했어요.
7: 수고하셨습니다.
0: 그거 식물 뭐예요?
1: 이거 아까 승호 씨가 갖다 놓은 거 아니야?
0: 아, 승호 씨가 뭐예요?
8: 뭐야? 나 모르는데?
1: 아까 퇴비 갖고 오면서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8: 아니요, 아니요.
1: 이제는 말해주세요.
8: 아, 아니, 진짜 아닌데, 나? 귀여워.
0: 갑자기 흰 얼룩으로 바뀌었어.
8: 어? 어? 바뀌었다. 바뀌었다.
6: 안 해.
8: 저거 불.
0: 아, 진짜.
8: 진짜 놀랐어. 기준 놈으로 가봅시다.
0: 가보자.
3: 시스템 키를 획득한 김한결님은 장동선님은 비비님은 이낙준님은 장홍재 유승훈 이은진님은 지금 즉시 점등된 보스로 오십시오. 생존 가능성을 시험하는 모든 관문을 넘어선 현재 가장 많은 시드를 보유한 사람은 님입니다.
9: 이거 진짜야?
10: 에이 설마. AI겠지?
9: 오, AI로 만든 거네.
1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2: 내가 다닌 중학교는
13: 군남중학교.
12: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3: 강숙현 과학선생님.
12: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3: 음악 70점.
12: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3: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나 단어는 없다.
1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3: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12: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3: 학생 때는 그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2: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3: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2: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3: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자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2: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3: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이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0: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에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방랑 후반부를 이야기했고요. 귀향 후에 벌이는 구혼자 사륙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타협도 통할 수가 없고 다만 죽음으로 갚아야 될 이 구혼자들의 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페넬로페의 구혼자들이 물리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훼손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인간 가치의 파괴, 이것이 바로 이들의 악행의 본질이고 오디세이아는 시작부터 이 악행의 본질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혼자들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는 폴리페무스와의 비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 결과는 오디세우스의 사륙과 복수의 의미로 이어지게 되겠죠. 폴리페무스와 구혼자들 사이의 비교의 실마리는 바로 테미스라는 히라버 단어예요. 이 단어는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관습, 관행 또는 법도, 도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바 등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 단어는 인간 생활의 다양한 행동과 태도에서 발견이 돼요. 이 오디세이아에서 예를 들자면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손님 접대, 격식과 절차를 제대로 갖춘 제사, 신들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테미스가 잘 작동하는 좋은 예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테미스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가족, 타인 그리고 신들과 맺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행위 전반의 윤리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기준이라고 보면 무방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반대 의미도 있겠죠. 그 반대 의미를 담은 형용사 아테미스토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히라버에서는요, 어떤 말의 의미를 부정할 때 접두어, 알파, 그 아가 많이 쓰입니다. 아톰 아시죠? 쪼개질 수 없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자가 됩니다. 아타락스야,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아토포스, 토픽을 매길 수 없는 것, 즉 자리매김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아토피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 아테미스토스라는 형용사는요, 도리를 저버린 사람의 탈을 쓰고 참아 할 수 없는 정도의 어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 시에서 이 단어는 모두 6번이 쓰이는데 그중 3번이 폴리페무스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 폴리페무스는 가족도 없고 타인과 신들을 무시하는 존재니까 도저히 테미스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우리가 폴리페무스를 인간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는 그가 바로 이렇게 테미스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혼자들에게도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아테미스토스라는 형용사의 나머지 세 번의 용례는 모두 구혼자들과 직결이 됩니다. 이제 폴리페무스와 구혼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이는지 비교하면서 살펴볼 차례예요. 오디세우스는 퀵클롭스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들에게 회의장과 테미스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짚어냅니다. 퀵클롭스들은 공동이라고 할 만한 어떤 조직이나 구성체도 알질 못합니다. 사회를 지탱해주는 어떤 근간이 테미스인데 이걸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족 이상의 사회 단위를 알지 못하고 각각의 가족들은 그마저도 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퀵클롭스들의 이 반사회적인 면모는 혼자서 지내는 폴리페무스에게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그가 단 한 번 다른 퀵클롭스들과 접촉을 하죠. 오디세우스에게 눈을 찔린 그가 괴성을 지르고 이에 다른 퀵클롭스들이 찾아오는 장면인데요. 이 방문의 동기는 도움 따위가 아닙니다. 그의 비명이 그들의 단잠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거든

자신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의 아비 포세이돈에게 고하라고 말하면서 훌쩍 떠나가 버립니다. 역설적이게도 폴리페모스는 그들을 친구들아 라고 불러보지만 친구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그들은 다시 잠자러 갈 생각만 하고 그에게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들은 서로를 상관하지도 않고 관계를 맺을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타카의 현재 상황 역시 퀴클롭스들의 섬과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2권에서 텔레마코스가 이타카의 민회를 열 때 이것이 20년 만에 열리는 회의라고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이타카 사람들은 오디세우스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회의 없이 살아온 지 벌써 20년째입니다. 호메로스의 시에서 그려지는 인간은 회의가 없이는 다른 동료들과 다른 인간들과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삶과 회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그래서 맺는 겁니다. 따라서 이타카 사람들은 마치 퀴클롭스들처럼 파편화된 상태로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디세이아 2권에서 텔레마코스는 아테네 조언에 따라서 20년 만에 민회를 소집하죠. 그러나 이 민회의 진행은 구원자들에게 철저하게 가로막힙니다. 먼저 텔레마코스는 제우스와 테미스의 이름을 걸고 구원자들에게 신들의 진노를 두려워하시오라고 간청하지만 구원자들의 우두머리 안티노우스는 적반하장으로 잘못을 페넬로페에게 돌리면서 텔레마코스를 모욕합니다. 오디세우스에게 집안 관리를 위임받은 멘토르가 구원자들의 악행을 성토하자 다른 구원자 레오크리토스는 멘토르의 말을 중간에 가로막고 그를 저주하며 민회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립니다. 회의의 해산도 원래는 테미스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강제로 이 회의를 해산하고 있는 걸 보면 자기들이 테미스를 대체하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자들의 전횡 아래에서 이타카 사람들은 마치 퀴클롭스들과 같이 상호 연대 없이 개체화되고 파편화되고 고립되어 갑니다. 이 민회에서 이타카 사람들은 비록 텔레마코스의 연설에 일시적으로 동정심을 갖긴 하지만 결국은 방관자들로 남게 됩니다. 서로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 이타카인들의 모습은 눈먼 폴리페모스에게 아무 도움도 주려 하지 않았던 퀴클롭스들과 닮아 있어요. 테미스를 모르는 폴리페모스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나타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동굴 안에서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을 발견하자마자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낯선 녀석들아, 너희는 누구냐? 어디에서 이 물길을 타고 온 거냐? 이 질문을 받은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트로이아를 함락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히라빈들이라고 밝히죠. 이름만 제외한다면 이 장면은 이 시에서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업적과 영웅으로서의 정체성 등을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한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폴리페모스는 그가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매료되어서 경청했을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도 그에게는 아무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폴리페모스에게 손님에 대한 합당한 대접, 즉 크세니아가 철저히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낯선 이를 친구로 바꾸어주는 이 크세니아는요, 타인과의 조화로운 상호관계를 전제로만 성립할 수 있는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폴리페모스에게는 크세니아보다 더 낯선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공 일행과 마주치자 그토록 견고한 호메로스 사회의 예법인 크세니아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립니다. 그가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묻는 장면으로 우리 한번 되돌아가 보죠. 너희는 누구냐? 어디에서 이 물길을 타고 온 거냐? 라고 난데없이 묻죠. 물론 모든 손님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는 모든 크세니아 장면에서 필수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질문이 던져진 시점이에요. 주인은 반드시 먹고 마실 것을 먼저 충분히 대접한 후에야 손님의 정체를 물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튿날 오디세우스의 포도주를 받은 폴리페모스는 그의 이름을 재차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잊지도 않은 자라고 밝히죠. 어느 누구도 이름이 없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폴리페모스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오디세우스가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을 피해갈 수가 없죠. 오디세우스는 부모도 친구도 모두 자기를 잊지도 않은 자라고 부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폴리페모스 말고는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폴리페모스가 던진 그 질문의 의도죠. 그가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물은 것은 그를 다른 이들보다 나중에 잡아먹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접대 선물입니다. 보통의 경우 접대 선물은 주인의 아량을 기리는 상징이 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무사히 탈출하자 폴리페모스는 그에게 온갖 저주를 담은 또 다른 접대 선물을 건네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저주를 부탁하면서요. 이 반어적인 접대 선물은 그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폴리페모스는 손님 접대의 모든 절차를 전복하고 파괴해버립니다. 그는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손님들을 편안하게 해주기는커녕 손님들을 잡아먹고 손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조장하는 손님과 나그네의 신성한 권리는 그에게 조롱거리가 될 뿐이죠. 자, 그럼 이제는 구원자들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원자들 역시 타인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우두머리 안티노우스는 오디세우스와의 첫 대면에서 그를 경멸적인 어조로 인칭대명사로만 지칭합니다. 오디세우스를 데려온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악명 높은 돼지치기 녀석, 너는 대체 어쩌자고 저자를 시내로 데려왔느냐? 다른 떠돌이들과 잔치나 망쳐놓는 성가신 비렁뱅이들로는 우리에게 아직 충분치가 않다는 거냐? 니놈은 그 녀석들만 여기로 모여들어 네 주인의 살림을 먹어치우는 게 마땅치 않아 저놈까지 이리로 불러들인 게냐? 이 거짓골을 하고 있는 오디세우스는 그의 눈에는 그저 저자, 저놈 따위일 뿐 존중받아야 될 동료 인간이 아닙니다. 안티노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구원자들에게도 주인공은 시종일관 익명의 존재로 남을 뿐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마침내 구원자들을 향한 화살을 겨누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 구원자들은 그를 반복해서 뜨내기, 도둑놈, 흉악한 짓에 능통한 떠돌이, 돼지의 짐짝 등으로만 부릅니다. 구원자들은 예언자 테오클리메노스의 정체 역시 알려들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나그네, 그리고 또 다른 녀석으로 지칭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자가 구원자들의 임박한 파멸을 예언하는 순간에서조차 그들은 이 테오클리메노스가 예언자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테오, 신, 그리고 클리메노스, 듣는 사람이라는 두 뜻이 합쳐져서 신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폴리페모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원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필연적으로 사악한 크세니아, 사악한 손님 접대로 이어집니다. 이 시에서 이타카의 모습은 이들이 크세니아의 관습을 기괴하게 전복시키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권입니다.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네가 이타카의 궁전을 찾아와서 떠나기까지 약 200행 정도가 넘게 흐르는 동안 구원자들은 자기들만의 향락에 몰두한 채 이 손님의 존재를 지워버립니다. 텔레마코스는 그를 대접하기 위해 애쓰지만 구원자들이 벌이는 소란을 피하기 위해 구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죠. 크세니아의 격식에서 손님을 문간에서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변장한 아테네가 떠나가자 구원자 에우리마코스는 그 나그네가 자신들을 오히려 기다려줬어야 했다면서 궤변을 펼칩니다. 주인은 지체 없이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고 앉을 자리를 제공한 다음 먹고 마실 것을 대접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자들은 자기들이 앉을 자리와 먹고 마실 것들, 그리고 여흥에만 관심을 쏟을 뿐이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크세니아는 낯선 이를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디세우스의 옛친구 멘테스를 완전히 낯선 이로 만들고 만 셈입니다. 호메로스는 시의 후반부에서 구원자들의 이 나쁜 크세니아에 대한 그림을 완성시켜버립니다. 손님이 자기 집에서 폭력을 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주인의 치욕입니다. 만일 주인이 손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신이 없을 경우 주인은 남에게 부탁해서라도 그 손님의 안전을 지키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크세니아는 때로는 아군과 적군의 선명한 구분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일리아스가 좋은 예죠. 집안 대대로 내려온 크세니아 관계를 확인을 하자 디오메데스와 글라우코스는 서로를 겨누던 창을 내려놓고 우의를 다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구원자들은 이 존중받아야 될 관습을 고의로 파괴하죠. 손님을 환대해야 하는 언어는 이들에 의해서 학대와 모욕의 언어로 변질됩니다. 급기야 이 폭력의 언어들은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주인은 손님의 안전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18권의 이로스와 오디세우스의 대결 장면에서 구원자들은 손님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리고 이를 유쾌한 오락으로 즐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들은 오디세우스에게 직접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요. 여기서 무기로 사용된 도구들은 원래는 손님에게 만족과 안락함을 줘야 하는 가구와 음식물들입니다. 이처럼 구원자들과 폴리페모스는 크세니아의 세부 하나하나를 모욕적으로 전복시킨다는 점에서 서로 매우 가까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자들의 죄상을 밝히면서 이들과 폴리페모스가 보이는 반사회적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군산 원두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준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수식어가 딱 어울립니다. 지도상으로는 한참 떨어져 있지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같은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거죠. 근데 또 그렇게 가까운데도 솔직히 말해 잘 모르는 구석도 많아서 가까운 척하면서 은근히 낯선 친구 같은 느낌이죠. 미국은 우리를 아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알듯 말듯한 미국. 때론 알면 알수록 신기한 미국,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미국. 그 미국을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여러 각도에서 종횡무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지 미국을 아는 것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를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의 가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미국인들은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믿습니다. 자유는 미국이 독립하면서부터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였죠. 1776년 독립선언서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라는 권리를 선언하며 개인 자유를 지키는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했죠. 독립 후 미합중국을 결성하는 헌법 제정에서도 자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을 외칠 때 사람들이 말한 자유가 단순한 하나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미국인들이 특히 강조한 자유는 리버티였지만 우리는 리버티와 프리덤을 모두 자유라고 번역하며 뭉뚱거리잖아요. 이 두 단어는 서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차이까지도 포함해서 미국 독립과 건국 초기 미국인들이 어떤 자유를 꿈꿨는지 그 자유가 어떻게 나라의 근간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첫 발을 내디뎠음을 알린 문서였습니다. 단순히 독립했다는 선언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의 기초를 세운 역사적 이정표였죠. 이 선언은 훗날 전 세계 식민지 사람들에게 독립의 희망이자 불씨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죠. 우리나라 역시 미국 독립선언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대한민국의 근대 민주주의 형성과 인권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가 지닌 정치적, 사상적, 그리고 세계사적 의미를 차근차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독립선언서는 13개 식민지가 영국의 지배에 정면으로 맞서 세 나라가 탄생했다고 선언한 문서입니다. 각 식민지는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서 외교하고 전쟁도 하며 무역을 할 권리를 스스로 갖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는 단순히 영국과 떨어지겠다는 뜻을 넘어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 중심의 식민 통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독립선언서는 단지 13개 식민지의 탈영국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개념과 주권 개념을 세계에 알린 중요한 정치적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사상적으로 보면 선언서는 자연법과 사회계약, 인권사상을 절묘하게 엮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보편적 자유와 평등 원칙을 분명히 새겼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통해 그 정당성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국민은 그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할 권리가 있다는 혁명적 선언이었죠. 철학적으로 독립선언서는 영국 철학자 존 로크의 사회 계약론을 현실로 구현한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로크 사상의 핵심을 요약하면 정부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오며 억압적 정부의

저항할 권리는 자영권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럽은 오랫동안 절대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가장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독립선언서가 내세운 이상과 달리 당시 미국 현실은 달랐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선언문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폭력과 학살에 시달렸고 남부에서는 노예제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실제로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도적, 법적 보호가 부족한 이들은 오랜 세월 억압과 차별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즉, 독립선언서의 리버티와 프리덤이란 말이 모두의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깊은 간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출발점일 뿐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치열한 노력과 갈등,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선언서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이해했을 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줘.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버지니아 식민지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자유, 리버티입니다. 그럼 자유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17, 18세기 유럽에서는 계몽주의라는 사상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이성, 경험, 합리, 과학을 존중하며 옛 권위와 미신을 거부한 이 사상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존 로크 외에도 몽테스쿠에, 볼테르 같은 철학자들은 생명, 자유, 재산권이라는 자연권을 주장하며 자유의 철학적 토대를 세웠죠.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와, 미국인들은 정말 철학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죠. 정말 당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유럽 계몽주의 사상에 심취해서 독립을 결심했을까, 이런 의문이죠. 물론 그렇지는 않죠. 미국인들이 독립을 결심한 건 영국 왕과 정부에 대한 구체적 불만과 일상적 억압이 쌓였기 때문이죠. 패트릭 헨리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을 때 그건 단지 멋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억압의 굴레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향한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평화라는 이름 아래 노예 같은 삶을 강요받는다면 차라리 그런 평화를 거부해야 한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죠. 패트릭 헨리를 비롯해서 독립을 외친 미국인들이 왜 그런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구호를 외쳤을까요? 우선 그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770년대 미국 식민지 사람들은 자신들을 영국과 동등한 영국인으로 여겼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무리한 세금과 정치적 억압 속에서 재산과 권리가 끊임없이 침해당했죠. 예를 들어 인지세법은 미국 식민지 주민들에게 종이류의 세금을 부과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든 문서에 수입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신문, 각종 계약서, 심지어 대학 졸업장 등에도 이런 인지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인지세법 파동이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 이전엔 영국의 세금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상인들이었는데 이제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이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죠. 이때 미국인들이 내세운 구호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 구호였습니다. 당시 영국 외에는 식민지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보스턴 학살은 굉장히 극에 달한 상황에서 영국 군인들이 시위 중인 보스턴 시민을 향해 발포해서 5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는 대중의 반영국 감정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죠. 그때 자유니 뭐니 철학적 사상을 미국인들이 들먹였겠어요? 그냥 군중들의 분노가 크게 작용한 것이죠. 보스턴 학살은 미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영국의 만행을 기억하는 상징적이자 중대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독립으로 가는 길에 발생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죠. 이는 독립혁명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영국 동인도에 사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식민지에 중국산 차를 싼값에 대량 판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정부는 차법을 통해 중국산 차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민지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식민지들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 원칙을 다시 내세우며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1773년 12월 급진적인 독립운동단체인 자유의 아들들이 주도해서 보스턴 항구에 정박한 동인도회사 소속 배들의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보스턴 차 사건은 영국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영국 정부는 이를 반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제법을 통과시켜 식민지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분노로 들끓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미국인들은 그 법을 억압법 혹은 참을 수 없는 법이라고 부르며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강경 대응을 선택한 영국 정부와 이에 맞서는 미국 식민지인들은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1775년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이렇게 해서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은 단지 항의 행동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 과정의 중대한 변곡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독립혁명이 존 로커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단순한 철학적 이상에 의한 행동이기 이전에 당시 식민지 현실과 정치적 필요에 깊이 뿌리 내린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과 미국 독립혁명가들이 로커의 사상을 선택한 배경에는 당시 식민지 주민들의 구체적 현실과 정치적 요구가 깊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자유가 있었죠. 이 자유는 단지 이론적인 이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몽주의가 유럽보다 미국에서 더 깊고 널리 꽃피울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는 미국의 사회, 정치, 문화적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계몽주의는 자연권, 평등, 자유, 국민주권 같은 개념을 강조했죠. 그렇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신분제도와 강력한 귀족 중심 사회 구조 때문에 이런 사상이 사회 전반에 완전히 뿌리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여전히 왕권과 귀족층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 변화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죠. 반면 미국 식민지 사회는 신분제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유럽과 같은 명확한 귀족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영농, 상인, 공예인 등 중산층 시민들이 사회의 주축을 이루었고 이들은 정치 참여와 종교 자유를 적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비교적 종교적 다양성이 높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그래서 개인과 집단의 자율의식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계몽주의 사상이 미국에서 더 널리 퍼지고 깊게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인쇄술과 신문, 팸플렛 같은 새로운 정보 매개체도 계몽사상의 확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토마스 페인의 상식은 1776년 초 등장하자마자 수만 부가 인쇄되어 거리와 가정 곳곳에 퍼졌습니다. 복잡한 철학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하고 단호한 언어로 영국 왕정과 식민지 통치의 부당함을 폭로했습니다. 페인은 영국 시민이었는데 미국에 이주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게 되면 자유의 사상에 기초한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기에 독립은 시대의 숙명이라고 부추겼습니다. 상식은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독립과 자유, 평등에 대한 열망을 불태웠습니다. 그 불씨는 급속히 번져 상식 출간 반년 만에 미국 독립선언자가 채택된 것입니다. 이 작은 팜플렛 한 권이 자유를 향한 대중의 목소리를 깨운 혁명의 선언문이었죠. 결과적으로 미국은 유럽보다 계몽주의 사상을 더 깊이 받아들여 자유를 제도화했으며 이는 오늘날 헌법주의와 개인 권리 보호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유럽이 계몽주의라는 씨앗을 뿌렸다면 미국은 그 씨앗을 비옥한 토양에서 키워 자유라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시킨 셈이죠. 이제 미국인들이 독립을 외치면서 내세운 자유의 의미를 찬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깊이 스며든 유럽 계몽주의 사상가 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는 존 로크였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도 로크의 철학에서 큰 영감을 받았기에 독립선언서에서 로크의 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로크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는 보편적인 규칙, 즉 자연법을 가졌고 이를 토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당시로서는 생명과 자유를 자연권으로 보는 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웠지만 재산권도 동등한 수준의 권리로 포함한 점은 매우 참신한 개념이었습니다. 특히 내 손으로 땀 흘려 얻은 재산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은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점차 자본주의와 도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계급이 고정된 사회를 넘어 새로운 시민계급, 즉 부르주아지가 등장했습니다. 부르주아지는 원래 도시 거주자를 뜻하는데 주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재산을 축적한 계층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재산권은 단순한 소유 이상의 의미로 생활의 자유와 안정, 사회적 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었죠. 이런 로크의 재산권 사상은 특히 미국 식민지인들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많은 사람은 계급과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아메리칸 드림을 쫓으며 자신의 노동과 재산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죠. 특히 로크의 주장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권을 건드리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권을 발휘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로크의 자유권은 생명, 자유, 재산으로 압축됩니다. 한편 17세기 유럽에서 자연권 사상의 중심에는 존 로크뿐 아니라 토마스 홉스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지만 그 권리와 정부 역할에 대한 관점은 크게 달랐습니다. 홉스가 1651년에 쓴 리바이어던은
마치 인간을 본능적으로 나만 최고, 다 내 것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낙인 찍는 저술이었어요. 자연 상태는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표현했죠. 이 표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홉스가 내린 처방전은 단호했죠.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에게 권리를 통째로 바치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복종하란 거였죠. 로크가 정부가 마음대로 통치하면 국민이 저항할 권리가 있어 라며 국민의 반항 정신을 띄웠다면 홉스는 반항? 그게 바로 혼란의 시작이다 하고 무조건 밟아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홉스의 사상을 절대주의적 사회 계약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17세기 중반 영국 내전이라는 극심한 정치 혼란과 부정부 상태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왕과 의회 간 권력 다툼이 국가 분열과 폭력 사태를 불러일으키자 홉스는 개인들이 모든 권리를 강력한 군주에게 양도하고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강력한 절대 권력이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죠. 권력 제한이나 국민 저항은 혼란을 부추긴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은 1688년 명예혁명과 시민권 신장의 역사적 배경에서 발전했습니다. 명예혁명은 전제군주의 전횡에 맞서 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법치주의와 개인 권리를 보호하는 정치 체제를 확립한 사건이었습니다.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자연권을 강조하며 정부는 이를 보호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정부가 권리를 침해하면 국민은 저항하고 정당하게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미국 식민지인들이 홉스보다 로크의 사상에 매료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국 정부의 과도한 세금과 정치적 억압에 맞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제한된 정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로크의 자연권과 저항권 이론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기에 미국 독립선언서에 로크 사상이 깊이 반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생명과 자유는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좀 의아하죠.

로크의 사상에서 재산권은 자연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없잖아요. 흥미로운 점은 제퍼슨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의 초안에는 재산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본에는 그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독립이 부유한 자들의 권리 주장으로 오해받을까 우려해서 재산이라는 단어를 빼고 행복 추구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체했던 것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핵심 가치는 바로 자유, 리버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건국 이념에서 자유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할 때 사실 두 가지 다른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리버티와 프리덤입니다. 우리는 두 단어를 모두 자유라고 번역하고 일상에서는 이 둘을 모두 자유라고 통칭하지만 두 단어의 차이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프리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게 법과 제도로 보장해달라.

이건 리버티입니다. 프리덤은 주로 외부의 간섭이나 제약 없이 개인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즉 행동의 자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누구에게나 방해받지 않고 원하는 옷을 입거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상황이 프리덤에 해당합니다. 미국 건국 초기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 종교의 자유도 이 범죄에 속합니다. 즉, 프리덤은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연결된 개념입니다. 반면 리버티는 좀 더 복잡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간섭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사회나 정부 같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지거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 보호받고 언론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모두 리버티에 포함됩니다. 즉 리버티는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이 공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자리 잡은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프리덤은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한다는 개인의 행동 자유라면 리버티는 법과 제도가 나를 보호해 내 권리를 보장한다는 공적인 자유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거리에서 큰 소리로 의견을 말하는 것이 프리덤이라면 그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리버티입니다. 만약 정부가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억압한다면 그 사람은 프리덤은 있을지 몰라도 리버티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프리덤은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 가깝고 리버티는 내 권리를 실제로 누리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독립을 외치며 리버티, 즉 자유의 이상을 내건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리덤, 즉 방해받지 않는 자유를 놓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립 이후 제정된 미국 헌법과 권리 장전은 바로 이 프리덤을 구체적이고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언론, 집회의 자유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자유를 명확히 보호합니다. 이 자유들이 바로 프리덤입니다. 또한 건국 이후 노예제 폐지 운동에서 자유를 의미할 때 프리덤이 사용된 것도 좋은 예입니다. 즉 리버티가 혁명의 불꽃을 밝힌 이념적 슬로건이었다면 프리덤은 그 이상을 현실로 옮기는 실제 도구로서 헌법 속에 뿌리내린 셈이죠. 이렇게 리버티와 프리덤은 서로를 보완하며 추상적인 이상에서 구체적인 실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미국의 자유 이야기는 결국 이 두 개념이 만나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인 셈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정치 질서와 근대 인권 사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기념비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독립선언을 넘어서 인간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과 저항권을 명백하게 천명한 최초의 선언이었죠. 이 처음이 가지는 무게와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서 나아간 이 한 걸음이 이후 수많은 자유와 권리 쟁취의 토대를 마련했고 오늘날까지도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시민 자유 논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자유와 정의를 향한 투쟁에서 이 선언서가 던진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종, 성별, 신분, 국적을 넘어선 보편적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사회적 약자 권리 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고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는 견고한 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초의 경험으로서 미국 독립선언서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는 그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보여준 자유의 두 얼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후 역사 속에서 그 자유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릿꼬릿.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털,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까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향.

새벽부터 넌 이마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

박스 산책 나가면 집에서 뭐해 강아지들처럼 나가 걷고 싶지 너네 가둬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한숨 잘까 너무 달콤해 널 품고 자

프로로 사는 긴장감은 늘 자신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프로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또 프로로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이 하는 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산입니다. 저는 제일기획이라는 광고대행사에서 체험 마케팅을 주업으로 35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력의 마지막 3년 동안은 삼성의 남녀 프로농구단의 단장직을 역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프로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세돌 바둑기사, 박세리 골프선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010년 제일기획이 모든 직원을 갑자기 프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에는 국내 여러 기업에서 프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구성원 하나하나가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하는 아마 그런 조직의 바람이 담긴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프로란 무엇일까요? 프로는 잘 아시겠지만 프로페셔널이라는 영어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역량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대별로 프로의 의미는 계속 변화해 온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 앞에 서서 진지하고 근엄하게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사람들을 프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프로는 정치인이나 법률가, 종교인이었습니다. 중세 때에는 길드라고 불리는 수공업자들의 조합에 속한 전문적인 기술자를 의미했다고 하고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량 생산에 따른 분업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직업이란 개념이 생겼습니다. 당시의 프로는 전문 직업인을 의미하였고 일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도 생겼다고 합니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직업은 계속 확대되었고 한때 취미나 영으로 즐기던 스포츠 예술 분야까지도 전문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스포츠가 전문 직업으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오늘날 프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스포츠는 귀족들의 순수한 즐거움과 개인의 관심으로 하는 고급 여가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서 스포츠 경쟁이 활성화되고 상금이 지급되면서 노동자 계급에서 생계를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직업으로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프로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귀족 아마추어들은 이런 사람들을 오직 돈을 쫓으며 승리에 연연하기 때문에 매우 못마땅해했다고 합니다. 한때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이런 유행어가 있었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조롱하던 말인데 아마 이 말을 19세기 귀족들이 한다면 왜 이래 프로같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그런데요, 최근의 디지털 혁명은 프로의 의미를 또 다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으로 직장과 집의 경계, 직업과 취미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일하는 시간의 의미가 달라지면서 프로의 세상은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꾼, 마니아, 덕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살짝 애매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 하면서 그 특별함은 인정하지만 약간은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프로라고 불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바야흐로 프로 전성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특정 직업을 넘어서 무언가를 진심을 가지고 특출하게 잘하면 모두 프로라고 부릅니다. 프로의 범위가 워낙 넓어져서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높은 보상과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프로가 되길 원합니다. 반면에 프로가 되기 위한 험난한 과정을 포기하고 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할 거야 하면서 아마추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마추어로 안주하며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방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로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면 자신의 일에 확신을 가지고 내일의 세상을 당당히 마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프로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필수 자격이 되었습니다. 직업인은 물론이고 학생이든 전업주부든 은퇴자든 모두 다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진정한 프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일에 깊이도 있어야 되지만 일에 대한 태도, 일을 하는 방식,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모두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지 꽤 오래입니다. 특히 MZ세대들이 꽤 중요하게 여기죠. 일과 삶의 밸런스라는 이 말은 이제 유행을 넘어서 직장인들이 일과 직장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2018년부터는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니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세상은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프로 스포츠 분야는 태생적으로 그런 구분을 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스포츠 경기는 그 특성상 일반인들의 여가 시간에 주로 진행됩니다. 프로 농구의 경우 평일에는 저녁 7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시간에 경기가 시작합니다. 추석이나 성탄절, 설날 등 공휴일에도 경기는 쉬질 않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고요. 경기가 있는 날과 없는 날.

시즌과 비시즌에 따라 모두 다른 일정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매일의 근무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따져서 일과 삶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평범한 직장이었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 한참 일복이 터지던 시절에 저의 평균 퇴근 시간은 거의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칭찬받은 고래처럼 춤추며 일을 즐겼습니다. 제가 라떼를 시전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직장생활 중 가장 보람있고 크게 성장했던 시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이 야, 일과 삶의 조화라는 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호하는 일과 삶의 조화를 찾는 방법은 인생 전반에 걸친 일과 삶의 탄력균형제입니다. 일과 삶의 탄력균형제란 단순히 매일의 근무 시간을 따지지 않고 인생의 시점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을 적절히 조율하는 것입니다. 주전으로 뛸 때는 일의 비중을 늘리고 그 이후에는 삶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프로농구 같은 경우 선수로 뛸 수 있는 시간은 10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시간은 그것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짧은 주전의 시간을 전력을 다해서 불사릅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신입으로 시작해서 후보 선수를 거치고 주전 선수를 뛴 후에 다시 노장 선수가 되어 은퇴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주전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제 프로의 워라밸은 일과 삶의 생애 주기에 따른 거시적인 그래프로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말이 쉽지 일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카우보이 영화를 보면 야생마를 길들이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야생마는 마구 날뛰며 등에 탄 사람을 떨쳐내려 하고 주인공인 젊은 카우보이는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 야생마를 순한 양처럼 복종시키죠. 일도 야생마와 같은 겁니다. 일은 쉽게 고삐를 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에 올라탄 나를 심하게 흔들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내가 일이라는 말을 제대로 길들여서 그 고삐를 잡는 순간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말을 타고 들판을 자유롭게 달리면서 얼굴에 부는 초원의 바람을 시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내가 하는 일에 고삐를 잡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일과 삶은 서로 반목하지 않았고 사이좋게 손을 잡은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프로라면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넘어서 일과 삶의 통합 워라인으로 나가야 합니다. 워라밸이 일과 삶을 대립관계로 여기는 개념이라면 워라인은 개인적인 요구와 직업적인 요구를 적절히 섞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크게 보면 뭐 워라밸이나 워라인이나 개인 삶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인식은 많이 다릅니다. 이제 프로에게 일과 삶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조화와 협력 관계여야 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일과 삶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일이 삶이 되어 혹은 삶이 일이 되어 내 인생을 더욱 값질게 만들기도 하지만 자칫 한쪽이 다른 한쪽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과 내 일을 정의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진정한 프로입니다. 일을 대하는 관점, 태도, 자세를 고쳐잡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일의 고삐를 잡아라로 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0: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삼국사기 기록이 얼마나 엄정하게 되어 있는가 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었느냐, 이걸 따지는 일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의미 없고 재미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이 기록이 얼마나 엄밀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엄정하게 자료가 구성되었는가를 왜 말씀드려야 하는가? 이상하시죠? 왜 이상하냐면 문제가 있어요. 삼국사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보다 일본 학자들이 먼저 연구 업적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이지마 다다오라는 사람이 삼국사기에 나온 일식을 전부 모아놓고 중국의 역사서에 나온 일식 기록을 전부 모아놓고 비교를 했어요. 그분의 결론은 뭐냐? 김부식은 중국 역사서에 나온 삼국사기의 기록

기록을 전부 베꼈다, 옮겼다, 인용했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베꼈다. 베끼다 보니까 중국 역사서에 없는 것도 집어넣었다. 나중에 폭로될 것도 모르고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걸 들었거든요. 와,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어떻게 그렇게 쓰는가? 중국 서적을 그대로 베끼다니. 베끼는 것도 숫자를 잘못 베끼다니. 그리고 심지어는 삼국사기 내용을 풍성하게 하려고 중국에도 없는 일식 기록을 마음대로 써 넣었다니. 참으로 비참하고 비참하지요? 이 논문이 언제 발표됐냐면 1926년이에요. 그런데 이지마 다다오의 이 비교는 틀렸다 라고 명쾌하게 지적한 우리나라 연구업적이 나왔어요. 김용운 선생님께서 한국수학사란 책을 쓰셨어요. 그 안에 보면 이지마 다다오의 설명이 틀렸다. 김부직 선생님이 잘못 베꼈었다고 한 것은 틀렸다. 이지마 다다오가 오히려 계산을 잘못했다. 그리고 중국 역사서에도 없는 일식은 김부식 선생님이 마음대로 넣은 게 아니라 실제 발생한 일식이었다라는 걸 전부 밝혔어요. 그런데 이 한국 수학사가 언제 나왔냐면 1977년에 나왔습니다. 아까 이지마 다다오가 1926년에 냈다 그랬죠? 1977년 빼기 1926년 해보세요. 51년. 51년 동안 한국인들은 이지마 다다오의 그 논문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51년이면 역사학에서는 거의 2세대예요. 역사학에서는 30년을 1세대로 봅니다. 거의 2세대 동안 삼국사의 기록은 가짜다. 중국 역사서 잘못 베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51년 동안. 참 길죠? 그러면 한국 수학사가 나오고 나서 이지마 다다오의 설명은 완전히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아주 불편한 얘기지만 한국 수학사를 읽은 우리나라의 독자가 몇명될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한국 수학사 보신 손들기 귀찮으면 씩하고 웃어주세요. 우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 책을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기록은 엄정하게 기록된 게 아니다. 거짓이 많다. 틀린 것도 많다라고 하는 인식이 한국 사람이 머리 혹은 가슴 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보자. 한국 수학사는 과학적으로 전부 증명하고 오늘날 나온 일식에 관한 과학적인 결과들이 전부 삼국사의 기록이 거의 다 맞다는 걸 증명했지만 다른 기록은 어떻죠? 다른 기록은 한번 봅시다. 삼국사기는 본기, 표, 지, 열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챕터로.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본기라고 할수 있어요. 본기가 28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이걸 지적한 거예요. 본기를 한번 보자. 신라 본기는 12권으로 되어 있다. 고구려 본기는 10권이다. 백제 본기는 6권이다.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보니까 어디 중심으로 돼 있어요? 신라 중심으로 돼 있죠.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서운한 지적을 또 덧붙였어요. 왜 김부식은 신라 중심으로 구성을 했을까? 김부식이 경주 김씨라 그렇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비판은 우리 귀에 잘 들어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비판도 엄정하게 해야 돼. 엄정하지 않은 비판은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줘요. 이것이 딱 보면 엄청나게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고구려 본기 10권 맞다. 백제 본기 6권 맞다. 그런데요, 삼국사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를 같이 어우르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삼국시대까지만 딱 보면 고구려 본기 10권 맞다. 백제 본기 6권이다. 신라 본기는 5권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본기가 더 많고 백제 본기가 더 많아요. 신라 본기는 적어요. 다섯 권으로 제일 적어요. 그럼 왜 아까 신라 본기는 12권이라고 했느냐? 7권은 통일 신라 시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딱 보면 신라 중심으로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삼국사기에 지와 열전 분량에 보면 신라에 관한 기록은 많아요. 고구려와 백제에 관한 기록은 적어요. 그건 뭐 제가 직접 봤어요. 적어요. 이제부터는 제 얘기예요. 그러면 지와 열전에 있어서 고구려와 백제의 분량이 적은 것을 김부식은 어떻게 했을까요? 김부식이 백제와 고구려의 제사에 관한 의식을 쓰려고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뭐라고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예사 제사는 분명하지 않다. 좋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나라의 옛 기록과 중국의 역사서에 실린 내용만을 참고해서 기록하기로 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 더 보실까요? 지에 직관,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은 뭐냐면 정부에 어떤 부서가 있는가 이런 걸 써놔요. 그리고 그 부서에는 어떤 관리들이 근무하는가 이런 것도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을 보면 삼국시대 각 나라 정부 구성을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시작할 때 김부식은 이렇게 써놨어요. 고구려와 백제의 관직은 연대가 너무 오래되고 기록이 애매모호해서 자세히 말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의 옛날 기록과 중국의 역사서에 나타나 있는 것만을 여기에 기록하기로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보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김부식 선생님은 이 부분을 쓸 때 고구려 백제의 기록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후손들은 그거 모르고 신라 중심으로 삼국사기 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왜 나느냐? 삼국사기를 꼼꼼히 읽지 않은 사람이 비판하기 때문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은 굉장히 좋아요. 비판은 자유로워요.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도 엄중하게 노력해야 돼요. 쓴 사람만큼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비판이 가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삼국사의 기록은 얼마나 엄정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저는 이걸 일부러 찾았어요. 왜? 일식이 잘못된 기록 때문에 나머지를 믿을 수 없다고 일본 학자가 주장했다면, 그 논리가 맞다면 다른 부분이 이처럼 엄정하니까 전체를 믿어야 한다. 전 똑같이 그 논리를 한번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 현장에 들어가 보자. 인상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현장에 들어가 보자 해서 하나하나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논문이나 책을 쓸 때 인용한 게 있으면 인용한 책 이름, 논문 이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죠. 이거 안 쓰면 무슨 문제 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표절 문제가 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요즘에 표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났어요?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논문과 서적이 인용을 밝히지 않아서 표절 문제가 표면화된 거예요. 그런데 김부식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놀랍게도 그 시대에 이미 김부식 선생님은 인용한 것이 있으면 인용 서목, 인용한 책 이름을 명쾌하게 밝혔습니다. 안 밝힌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밝혀갔어요. 자, 그러면 삼국사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인용 서목을 얼마나 잘 밝혔나. 자, 보시면 삼국사기 32권을 보시면 2권 제사 9장을 보시면 고구려는 이렇게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 라고 후한서에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의 음악에 관한 걸 볼까요? 책부원구라는 책을 보면 악기에 곡조를 어떻게 조화시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인용을 했어요. 이러한 기록들이 전부 보시면 원전을 써놨구나, 서명을 써놨구나 라는 게 실감 나십니까? 아, 그 다음 봅시다. 북사는 중국의 역사책이에요. 우이진 남북조 시대할 때 북조, 북쪽에 있는 왕조사를

다른 게 북사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할 때 북사입니다. 북사에는 백제의 의복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다. 모두 흰띠를 입었다. 이러한 기록이 있다.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인용한 책을 말씀드렸죠.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리포트 써보셨죠? 어떤 책을 인용을 하려면 내가 인용하고 싶은 그 내용이 이 책에 있는지를 어떻게 아셨어요? 이제 유명한 책 보면 그 책에 이런 게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때는 그 책 보면 돼요. 그런데 김부중 선생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이 내용이 양서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 내용이 수나라 역사 책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내용이 책부원구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이 북사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한 역사책을 전부 훑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김부중 선생님 자신과 그 편집위원들은 이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너무너무 애썼다. 엄청난 독서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교정, 교감 작업이라고 썼죠. 이거는 아주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노노맹자 볼 때, 노자장자 볼 때 한문을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만 아니라 중국의 학자들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한문을 잘 아는 사람은 뭘 하냐면 아, 이 문장에서 다 말이 되는데 이 글자 때문에 말이 안 돼. 그런 판단을 하고 이 글자는 저 글자를 잘못 쓴 것 같아. 이러한 작업을 합니다. 잘못된 글자를 바로잡아주는 것,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주는 것, 그것을 한문학에서는 교감이라고 그래요. 교감. 그리고 교감을 하는 학문을 교감학이라고 부릅니다. 한학의 가장 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김부중 선생님은 놀랍게도 어떤 교감을 했냐면 상구사기 32권 지제사 14장을 보면 이런 규절이 있어요. 예, 사계절이 가운데 달마다 중간 달마다 왕이 하늘과 오제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백제에서는 그랬다라고 책부원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백제의 수도 서울에 구태의 사당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구태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으셨죠? 오, 백제에서 구태라는 사람의 사당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태가 누구냐? 이제 김부식 선생님은 따진 거예요. 해동곡이라는 책을 보면 고구려의 시조는 동명왕이라고 돼 있어요. 그 시조를 우태라고도 했어요. 북사 수서에는 동명 후예의 구태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아주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동명인지 구태인지 우태인지 알 수가 없게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부 정리해서 김부식 선생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동명이 시조인 것은 사적에 보면 명백하므로 다른 주장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책부원구, 북사, 중국의 역사책 북사, 수나라 역사책 수서의 기록은 틀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우리나라 학자가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백과사전이 뭐죠? 브리테니카죠. 브리테니카의 이 기록은 틀렸다라고 말한 것하고 똑같아요. 중국에서 그 유명한 책부원구라는 책이 우리나라 기록에 관한 책부원구는 틀렸다라고 한 거예요. 북조의 역사를 쓴 북사, 수나라 역사를 쓴 수서, 틀렸다. 니들 대단한 역사책인 건 알지만 우리나라에 관한 기록은 너희들 틀렸다라고 지적을 딱 했어요. 믿을 수 없다. 그 중화사상에 젖어 있다고 하는 김부식이 그 중국의 위대한 서적들, 책부원구, 북사, 수서의 내용은 믿을 수 없다.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김부식은 중화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못된 견해라고 봐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봅시다. 여러분, 김부식 선생님이 중국의 역사책, 우리나라 고교역을 쫙 모아놓고 보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설, 다른 얘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설이 있을 때는 김부식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설이 있습니다. 이건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는

이것은 나의 의견입니다를 명쾌하게 밝혀놨어요. 아시겠습니까? 신라 본기에 법흥왕이 있어요. 법흥왕 15년에 보면 이차돈 얘기가 나와요. 이차돈 얘기 아시죠? 예, 이차돈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아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아도는 한자로 언도가자, 길도자 이렇게 쓰지만 아자를 나자로 쓴 기록도 있다. 그러니까 아도라는 사람의 이름은 한자로 보면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딱 써놨어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꺽쇠표 있죠? 이렇게 이 꺽쇠표 안에 있는 건 김부식 선생님이 나의 개인적인 footnote 주석입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라는 걸 명쾌하게 밝혔어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설이 있다는 걸 밝혔어요. 이차도는 혹은 처도라고도 한다. 이차도는 어떤 책에서는 처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처도가 나오면 아, 이차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차돈 얘기 아시죠? 내 목을 쳐라. 그때 무슨 피가 나왔어요? 삼국사기에는 젖빛의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이해하기 쉽게 하얀 피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이상하죠? 그러나 또 세상에는 기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었을까? 믿을까? 말까? 그런데요, 김부식 선생님은 놀라운 것을 기록해 놨어요. 꺽쇠표하고 이건 내 얘기입니다 하고 밝혔어요. 이건 내 얘기입니다. 이 기록은 김대문 씨의 계림작전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용행이 지은 아도 화상비 기록은 이것과 다릅니다. 이렇게 이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놨어요. 여러분, 굉장히 양심적인 기록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나는 이걸 썼지만 이거와 다른 내용의 기록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이걸 밝혀놨어요. 이런 위대한 서적이 어디 있어요? 네, 그다음 보실까요? 고구려 민중왕 4년의 기록이에요.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겨울 10월에 잠실학부의 대가 대승 등 1만여 호가 낭랑으로 가서 한나라에 투항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잘 보실래요? 1만여 호가. 호는 가구예요. 가구. 한 가구를 1호라 하죠. 네. 10가구면 10호. 근데 1만여 호가 낭랑으로 가서 한나라에 투항했다. 이렇게 되는데 김부식 선생님은 이거 하나도 수많은 자료를 모아본 거예요. 자료를 모아봤더니 후한서에는 1만여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한 호를, 한 가구를 옛날에 식구를 다섯으로 봅니다. 다섯으로 봅니다. 그럼 만여 호면 5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록을 보니까 후한서에는 1만여 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4만 명의 차이가 나잖아요. 엄청난 차이죠. 네, 가로쳐 놓고 내가 본 후한서라는 기록에는 1만여 명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일단은 네, 다른 기록인 1만여 호를 쓴다. 이런 이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참고하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김부식 선생님의 숨결, 호소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저는 이런 거 읽을 때마다 감동이 왔어요. 와, 그 시대, 1140년대 우리 선조가 오늘날의 논문처럼 엄정하게 기록을 했구나.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록인가.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볼까요? 쓰고 싶은데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쓰고 싶은데 열전을 만들 수 없다라고 써놨어요. 꼭 써야겠는데 기록이 없는 사람은 이름을 써놓고 이분들에 관한 기록이 없다. 이걸 밝혀놨어요. 신라 초기 의복제도 색채 복색에 대해서 나는 쓰고 싶다. 그런데 자료가 없다. 고찰할 수 없다라고 써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썼겠어요. 고구려와 백제의 의복제도는 자세히 알수 없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역대 사서에 있는 것만 쓰기로 한다. 기록이 없는 건 이처럼 기록이 없다라고 밝혀놨어요. 저는 이걸 보고 엄청나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논문을 쓸때 이거에 관한 것은 기록이 없다라고 몇번 썼는가? 이것은 나도 모르겠다. 그 말을 몇번 썼는가? 나도 모르겠다는 말 쓰기 싫어서 슬쩍 넘어간 건 없는가? 그건 거짓이었거든요.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도대체 이 삼국사기는 과거에

이이지마 다도 같은 일본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적당히 중국 역사를 베끼고, 베끼는 것도 숫자도 틀리고, 없는 것도 그냥 갖다 집어넣고 이랬을까요? 저는 지금 무슨 말씀 드렸냐면, 기록 하나하나가 아주 엄정하게 처리되었다라는 예를 들어드렸어요. 없는 사실은 없다고 하고, 이설이 있으면 이설이 있다고 하고, 이거에 관해서 인용책이 있으면 인용책 다 쓰고, 인용책끼리 서로 의견이 달라요. 다르면 이러이러하니까 이 책은 틀렸다. 이게 맞다. 이러한 작업을 해줬어요. 우리는 김부식이 중화주의자, 중화 사상에 물젖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지만 그 시대에 중국의 여러 서적들에 대해서 그 기록은 오류다. 중국에 관한 기록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관한 기록은 중국 서적에 잘못되어 있다라고 과감히 지적했어요. 근데 이 지적을 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연구를 하고, 얼마나 자료를 수집해야 됐겠습니까? 저는 죽고 나서도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저는 죽으면 빨리 가서 어머니, 아버지 만나보고 싶어요. 제 어머니한테 사과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문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서당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바로 맹자 만나고 싶어요. 맹자 선생님, 이거 번역 안 되는데 이거 이뜻 아니에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맞아. 그러려면 이렇게 쓰셨어야지. 이게 뭡니까? 선생님, 이 귀절 때문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젊은이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다음에는 좀 제대로 쓰십시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김부식 선생님한테 가고 싶어요. 선생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삼국시대에 관한 역사를 저희들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시대 모델도 없이 이걸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수많은 중국 책다 보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자료 다 보고, 그걸 서로 비교해보고, 조사해보고, 마지막 무엇이 틀렸는지 맞은지 결정을 내리시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나서도 바쁜 사람 보셨습니까? 예, 이런 일 때문에 죽고 나서도 할 일이 생기더라니까요. 제가 죽고 나서 김비 선생님 만나러 갈 때, 여러분도 혹시 하늘나라 오시면 저 찾아오세요. 같이 김부식 선생님 만나러 갑시다. 이상으로 다섯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잔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4: 야, 너 뭐 하는 거야?
0: 음주

0: 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1: 어머니 저 진짜 괜찮은데.
2: 너 이거 몇 개야?
1: 네 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1: 걱정 마십시오. 에? 걸리더라도 정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3: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2: 선배님! 너 어제 잘 들어왔어?

Can anybody hear me? Hello? Hello?

오늘의 키워드는 인권입니다. 평소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고 듣는 단어입니다. 사람에 따라 학교 다닐 때 천부 인권을 주장한 사상가들을 공부했거나 우리나라 헌법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 의무를 명시한다고 배운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권은 이처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일종의 시사상식 용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용례가 아주 간단하거나 그 내용에 대한 이견이 없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더 자세히 함으로써 인권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관련 쟁점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권이 일종의 정치 현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계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체제를 중심으로 새로이 확립된 국제 질서에서 인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서입니다. 이 새로운 국제 질서는 평화와 인권을 윤리적 기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 질서와 구별됩니다. 인권의 중요성은 유엔 체제 내 신생 기구로 탄생한 유네스코 그리고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아래 신설된 인권위원회를 통해 연구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귀한 작업 끝에 1948년에는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신체 온전성과 개인의 기본적 자유,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정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또 일련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인권으로 천명합니다. 채택 당시 계획은 이 선언을 기반으로 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곧 다가온 냉전 시대를 거치며 난항을 겪었고 결국 미국, 소련, 영국 등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의 정책 변화, 의견 불일치로 하나의 통합된 조약은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1966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별도로 채택됐습니다. 이런 부침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이두 조약 모두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두 조약에 모두 가입한 당사국입니다.

철폐 협약을 비롯해서 여성차별 철폐, 고문 방지, 아동 인권, 이주 노동자의 인권, 강제 실종 방지,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을 다루는 국제 조약이 순차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9개 조약을 이른바 인권의 핵심 조약이라고도 하는데, 한국은 이 가운데 이주 노동자 관련 조약을 제외한 8개 조약의 당사국으로, 현재 국제 기준으로 통용되는 인권 기준의 대부분을 적어도 형식적으로 내지 공식적으로는 받아들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제도도 다양하게 발달해왔습니다. 가령 각각의 주요 국제인권 조약에는 전담 조약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의 내용을 해석하고 업데이트하고 당사국이 조약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또 다른 유엔 내 기구인 인권이사회에서는 이른바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라는 제도를 통해서 193개의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유엔 내에는 또 인권 최고 대표라는 고위직이 있고, 또 종종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처럼 유엔의 활동 전반을 다루는 곳에서도 인권 문제가 논의되곤 합니다. 국제노동기구나 국제형사재판소 등 유관기구까지 함께 본다면은 인권은 현재 국제질서 내 고도로 발달한 법, 정치규범, 그리고 제도를 갖추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인권기제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와 미주인권위원회 및 인권재판소는 각각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오랜 동안 활발하게 운영되어 왔고, 더 최근에는 아프리카에도 지역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가 생겼습니다. 아시아 전체 차원에서는 유사한 기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 지리적 불균형은 있지만, 인권이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혹자에 따르면 유일한 지구적 차원의 정치, 도덕, 규범 체계, 즉전 지구적 차원에서 모두가 받아들이는 규범 체계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국가들은 자국 인권 상황을 비판받았을 때 상황이 사실은 그만큼 나쁜 게 아니라고 방어하지 인권의 중요성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인권 상황이 논쟁적인, 불분명한 국가들조차도 인권의 언어를 활용하고 인권 규범의 당위성은 받아들이는 셈입니다. 이러한 인권의 정치적, 역사적 배경은 인권의 개념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권이 특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우선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인권은 보편적 권리라는 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먼저 인권의 보편성은 또다시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권리 주체의 범위 차원에서 인권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 지니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누리는 권리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내용의 차원에서도 보편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권리로서 의미가 있다. 즉 인권 규범은 이 세상 모든 사회에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보편성은 공시적 보편성으로 제한해서 보는 게 합당합니다. 통시적 보편성까지 확보하려면 우리가 인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리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보편적 무상 초등 교육에 대한 권리, 사회 보장권, 이런 권리는 각각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늘 존재했던 게 전혀 아닌 현대적 사법 절차, 교육제도, 그리고 사회 보장제도를 전제합니다. 인권이 지금 우리에게 유용한 권리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으려면 인권의 보편성은 역사상 존재한 모든 사회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과 사회를 아우르는 그런 수준의 보편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인권의 중요성, 즉 인권은 무척 중요한 인간 이해관심을 보호하는 권리라는 생각 역시 이런 사회적 조건에 비춰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중요한 인간 이해관심이 인권의 대상으로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동반자가 되어줄 영혼의 짝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인간 이해관심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해관심의 충족을 위해서 사회가, 국가가 혹은 국제사회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지극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인권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인간 이해관심 가운데 그 이해관심의 충족을 위해 국가와 국제사회가 제도적으로 뭔가 조치나 행동을 취하는 게 적절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특히 후자의 요소, 즉 국제적 차원은
인권

을 여타 제도적 권리와 구별하는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이 발상을 요약하는 흔한 표현으로 인권은 국제적 관심 사항, 영어로는 Human Rights are Matters of International Concer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대표적으로 Florida vs. Peña y Rala라는 미국의 한 연방법원 사건 판결문에 등장하는 말인데, 당시 이 법원은 미국의 연방법원이 파라과이에서 파라과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고문 사건에 대해서 법적 관할권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결론 지으면서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대사회에서 한 국가가 자국민을 어떻게 처우하는지는 국제적 관심 사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하는지를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인권이란 현대사회 내지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이해관심 가운데 그 이해관심을 권리로 제도화해서 보호하는 게 적절하고 또 이런 보호 책임을 개별 국가들에게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국가 외 행위자, 더 느슨하게는 국제사회에도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그런 권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국가 외 행위자란 다양한 유엔 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 제3국, 그리고 기업이나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조합의 개인과 집단들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문당하지 않을 이해관심은 당연히 무척 중요한 이해관심이고 권리로 제도화해서 보호하는 게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공권력 남용의 일환으로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를 법과 정치 제도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 사회적 상황은 상당히 흔합니다. 그런데 나아가 많은 경우 이러한 보호의 책임을 해당 국가에게만 맡기는 것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고문을 하는, 즉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주체가 또한 국가일 때가 많아서입니다. 국가는 정치 권력의 속성상 그런 고문의 유혹을 느끼는 행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 행위자가 예를 들어 정치적 저항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고문을 활용하는지 여부를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고문이 발생할 경우 국제 행동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권은 이렇듯 국내적 제도화뿐 아니라 국제적 제도화 역시 요구하는 권리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제도화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제도는 법제뿐 아니라 다양한 비법적, 정치, 사회, 문화적 제도를 모두 포함합니다. 물론 법제화가 인권제도의 큰 부분이긴 하지만 때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규범으로 가령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연성 규범을 통해 행동의 일종의 나침반을 제공하거나 교육제도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식의 제도화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권 규범과 인권 법 규범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은 인권 규범의 도덕적 중요성이 그 법제화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규범 가운데에는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규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좌측 통행해야 한다는 규범은 그 자체로는 딱히 도덕적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차량이 우측 통행을 한다.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나라에서 교통법으로 좌측 통행을 정할 경우, 그 나라에서는 좌측 통행 규범에 따르는 게 법제화의 사실 때문에 도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반면 인권 규범의 경우 관계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법 규범이라서 도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법제화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인권 이론가들은 이런 인권의 특성을 두고 인권은 1차적으로는 윤리적 요구다라고 혹은 비법적 혹은 법 독립적인 도덕적 중요성을 지니는 요구다라고 설명합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이후 여러 국제조약에 명시되는 인권은 그렇다면 모두 이처럼 비법적 혹은 법 독립적인 도덕적 중요성을 지니는 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고문 금지, 노예제 금지,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존중,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상의 권리, 소급 처벌 금지, 사생활 보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가정과 혼인의 보호, 아동의 권리 보호, 참정권 등이 명시되어 있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근로의 권리, 근로조건, 노조 결성권, 사회보장권, 역시 가정의 보호, 의식주 관련 권리,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두 조약 모두 정치 공동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집단적 권리 역시 천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일반적인 인권 규범 외에도 인종차별, 고문, 강제실종 등 특정한 유형의 인권 침해나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특정 집단의 인권을 더 상세하게 다루는 국제인권 조약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인권 침해는 특히 만연하거나 심각하다고 또는 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집단은 인권 상황이 특히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도 규범 체계가 조약을 통해 발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의 차원에서 보자면은 국제 기준으로 통용되는 인권 규범은 일종의 확장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조약이나 여타 규범을 통해서 새로운 권리가 인권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기존 조약의 조약 기구를 통해서 조약 내용이 확장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기도 합니다. 후자의 한 가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금지입니다. 20세기 중반에 채택된 국제인권 조약들은 모두 비차별 원칙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성적 지향을 별도의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 조약의 조약기구들은 조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역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인권이 국제적 관심 사항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하더라도 그 침해는 다른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의 관심 사항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인권 의무는 이처럼 모두의 동시다발적인 책임을 조금 더 정교하게 조율한 형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각 국가에게는 자국 영토 권할권 내 모든 개인의 인권에 대한 1차적인 인권 책임이 있고, 국가가 이런 1차적 책임 이행에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든 미진할 경우 국가 외 행위자에게 2차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국가의 책임은 다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얘기하곤 합니다. 국가는 개인들이 인권을 누리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인권 존중의 의무, 개인들을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 그리고 개인들이 인권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는 혹은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인권 실현의 의무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이 모두를 그냥 통틀어서 인권 보호라고 느슨하게 얘기하지만, 국제 규범은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존중, 보호, 실현을 세분화하고 국가들에게 이세 가지 차원의 의무가 모두 발생한다고 봅니다. 한편 국가의 1차적 책임과 국가 외 행위자의 2차적 책임의 차이는 일종의 주도권 그리고 우선순위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권은 국제적 관심 사항이지만 이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국가에게 우선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의무 수행의 기회를 국가에게 우선 주는 것이 개인의 인권이 그 공동체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하는 상황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의지나 여력의 부족을 드러낼 때 국가 외 행위자는 뭔가 조치를 취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인권 캠페인 가운데 하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테이트 정책 철폐 운동은 당시 남아공 정부가 인권 책임을 다하지 못함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국가외 행위자들이 일제히 행동한 사례입니다. 당시 유엔 내 다양한 기구들에서 남아공의 인종차별을 비판하고, 나아가 안전보장 이사회에는 제재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광범위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운동으로 대학가에서의 보이콧 운동, 그리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남아공으로부터의 투자 철회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국가 외 행위자의 2차적인 인권 책임의 다양한 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권 제도가 고도로 발달하고 인권의 언어와 규범이 확산함에 따라서 인권에 대한 성찰이 이어지고 또 다양한 각도의 비판도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비판 가운데 하나로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인권은 보편적 권리라고 하지만 현재 국제 기준상의
인권들이 정말

모든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들인지, 과도한 문화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부당하게 서구 중심적이지는 않은지와 같은 의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비판을 평가함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의 논점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유용합니다. 첫째로는 보편성과 중립성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규범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그 규범이 모든 사회에서 이들 사회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어떤 규범이 중립적이라는 것은 그 규범이 특정 사회의 정치 문화에 특별히 더 혹은 덜 친화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회에서 응당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회에서 유효하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인 규범이긴 하지만, 일부 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회에 비해 그 규범을 받아들이기 용이하지 않은 조건을 보인다는 점에서 중립적이지는 않은 규범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별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 평등을 권리로 인정하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조는 보편적 규범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사회 가운데 여성은 고등교육을 받는 게 금지된 사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사회문화권 규약 13조는 이렇듯 고등교육 기회를 차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와 여타 사회 사이에서 중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권이 지향하는 바가 중립성이 아니라 보편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관 논점으로 인권의 보편성을 비판함에 있어 특정 사회나 문화 구성원이 모두 인권에 관해 단일한 혹은 통일된 입장을 보인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화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이런 인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명제는 많은 경우 실제하지 않는 통일성과 의견 일치를 전제하는 오류를 수반합니다. 많은 경우 그 문화, 그 사회에서 어떤 인권을 지킬지 여부가 애초에 국제적 관심 사항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구성원들 사이 이견이 있어서, 그래서 누군가는 인권을 주장하고 누군가는 그 권리를 부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입니다. 이때 권리를 부정하고자 하는 쪽에서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권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또개 중에는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름으로써 스스로 권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행위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되는 보편성 비판은 실내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인권이 보편성을 지향하면서도 진정한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국제법의 여러 학파 가운데 이른바 국제법에 관한 제3세계 접근, 영어로는 Third World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그래서 줄여서 TWL 학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학파 학자들이 종종 지적해온 바로 국제인권 기준의 확립과 해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국가의 정치인과 외교관, 내지는 관련 기구들의 고위직 종사자, 혹은 국제법, 그리고 여타 유관 학문 분야의 명망 높은 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분포가 전 지구적이지 못하고 주로 서구 혹은 북미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을 때 불합리한 시야의 축소 또는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실천 차원에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것은 인권이 애초의 목적인 보편성을 실제로 이루는데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권 규범은 좋은 얘기지만 사실은 위선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국의 인권 상황 때문에 실제로 국제적으로 지탄받거나 외교적 압박에 처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상대적 약소국이고 상대적 강대국은 인권 침해를 저질러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가곤 한다는, 그래서 인권 규범은 사실 선택적으로만 적용된다는 의심이 이 비판의 요체입니다. 나아가 강대국은 인권 규범을 약소국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해서 국제 질서 내의 지정학적 우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의구심도 위선의 비판을 동반하곤 합니다. 사실 구체적인 사례를 두고 보면 이런 위선과 억압의 비판과 의구심이 조금 과장된 경우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노사이드와 반인도 범죄 등을 관할하는 국제형사재판소는 초기 수사 상황의 대부분이 아프리카 국가에 관한 것이라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니라 아프리카 형사재판소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초기 상황이 이러했던 것은 강대국의 횡포 때문이라기보다는 많은 아프리카 정부가 재판소 출범과 함께 국내 또는 역내 상황을 재판소에 회부해서입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큰 흐름과 추세를 봤을 때 주요 인권 규범의 선택적 적용과 집행의 문제는 분명 존재합니다. 앞서 인권은 우리 시대의 지구 정치 도덕 규범 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규범의 선택적 혹은 부분적 불완전한 적용은 이 체계의 정당성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 인권학계에서 급부상한 논쟁으로 인권 규범과 제도, 담론, 문화, 운동이 정말 세상을 더 낫게 만들었는지, 말하자면 인권이 현실에서 얼마나 쓸모 있었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좀더 작은 규모의 비판이 있고 좀더큰 규모의 비판이 있는데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작은 규모 비판은 국제인권조약을 비롯한 인권 규범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권조약의 비준과 가입이 실제로 해당 국가 내 인권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주장입니다. 즉, 많은 국가가 일단 국제정치적으로 부담을 덜고자 인권조약을 비준하거나 조약에 가입하는데 이들 조약은 대부분 규범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심각한 대가가 뒤따르지 않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어서 즉 집행력이 약해서 국가로서는 비준 가입이 저비용 고효율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논리인데 이런 식의 얘기가 흔히 그렇듯이 은어를 활용하자면 이른바 뇌피셜에 머물 게 아니라 실제 관련 경험 연구가 어떤지를 봐야지 실상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 15년 남짓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경험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놀랍지 않게도 현실은 순수한 비관론과 순수한 낙관론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이 국내법과 정치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지는 국내적인 동력, 가령 시민사회 운동이나 지는 사법부의 인권 친화적인 행보, 이런 동력들이 존재하는지 해당 사회의 정치 형태가 어떤지, 예를 들어 민주주의 국가인지, 권위주의 국가인지, 아니면은 민주화 이행기 단계 국가인지, 아니면은 국제 행위자들과 현지 인권 운동이 어떻게 결합하고 연대하는지 등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즉, 조약의 가입 비준이 그 자체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호적인 국내적인 조건이 존재할 때는 국제 기준이 의미 있을 수 있다, 무용한 게 아니다, 라는 게 현재 학계의 중론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어느 정도 시각의 차이, 말하자면 물잔이 반 찼는지 아니면 반 비었는지, 어떻게 볼 것인지의 그런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이 정도면은 인권의 영역에서 우리가 특별히 더 비관적인 이유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규범에 있어서 그 해당 국가들의 대표들이 자, 우리는 이제 이 규범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선택하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국내 상황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국내 조건이 형성돼야지 실제 변화가 생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인권에 관한 국제 기준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편 좀더큰 규모의 인권 무용론은 인권은 유일무이한 지구 정치 도덕의 위상을 차지한 채로 정작 중요한 정지구적 문제들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심지어 이 문제들에 제대로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고 좀더 전방위적인 비판을 제기합니다. 무용론자들은 이 지점에서 극명한 예로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이어져온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듭니다. 물론 인권이 불평등 극복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아파르테이트 사례에서 보듯이 인권은 인종이나 성별, 그외 사회적 신분상 지위의 불평등 타파에는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무용론자 혹은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기여는 인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권이 물질적 혹은 경제적 격차의 급증에는 대응할 만한 규범적인 자원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인권에도 사회보장권이나 주거권과 같은 사회경제적 권리들이 있지만, 이때 권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물질적 생활 수준을 보장하라는 것이지, 이 최소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과 더잘 사는 사람, 예컨대 기초수급자와 재벌 일가의 사람이나 그런 부자들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인권 규범 체계는 전 지구적으로 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갈수록 문제가 되는 우리 시대의 이 정치 현실과는 동떨어진 체계인 셈이고, 이는 인권이 표방하는 특수한 정치적 역할을 생각할 때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거대 무용론에 대해서 인권 옹호론자라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우선 비판론자 혹은 무용론자들이 생각하듯이 지위 불평등과 경제 불평등이 전혀 독립된 별개 현상은 아니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지위의 평등을 이루려면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 혹은 구성원 집단 사이 경제적 불평등 역시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논거입니다. 나아가 이런 식의 생각을 여타 인권에 대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회 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거나 정치적 불안정을 조장해서 내전과 같은 인권의 위협적인 조건으로 이어지곤 한다는 식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적 관계들을 착안해서 인권의 안정적 존중 보호 실현은 경제적 불평등의 제한을 필요로 할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요 국제 인권 조약이 경제적 불평등 제한 그 자체를 인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도 조약 내 여타 인권의 안정적 존중 보호 실현의 수단으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권 옹호론자가 할수 있는 두 번째 얘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생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권이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지구 정치 도덕 규범을 형성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인권 옹호론자는 인권 제국주의자는 아닙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전 지구적 윤리적 문제를 모두 전부 모조리 인권의 관점에서만 풀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경제 제도 내 공정 무역 규범을 강화한다든지 전 지구적인 천연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지금과는 좀 다른 체계를 수립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별개의 규범 체계를 통해 과도한 지구적 경제 불평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그럼 합리적인 인권 옹호론자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렇듯 인권 규범과 여타 지구 정치 도덕 규범의 관계나 조합을 면밀하게 따지거나, 실제로 추가적인 혹은 독립적인 규범 체계를 수립하는 노력이 딱히 많이 진전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정치 철학자들이 이런 기획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긴 했지만, 인권학자나 인권 현장의 실무가들은 사실 그보다는 인권 규범 체계 내에서 여러 인권들 사이의 관계를 고민하는 데더 많은 노력을 들여왔습니다. 특히 국가들이 정책적 지향이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인권을 취사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많은 인권학자와 실무가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규범 문건으로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의 결과물, 이른바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이 있습니다. 이 선언은 특히 모든 인권이 불가분의 상호 의존적인 그리고 상호 연관된 관계로 엮여 있다는 명제로 대표되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국가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은 등한시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만 강조하는 경우, 이면 권위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참정권과 같은 시민 정치권은 무시한 채 사회 경제권만 내세우는 경우, 모두 이러한 불가분성, 상호 의존성, 상호 연관성 독트린과는 충돌하는 행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불가분성, 상호 의존성, 상호 연관성 독트린이 무리한 주장은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말 모든 권리가 빠짐없이 서로 불가분성, 상호 의존성, 상호 연관성을 보이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인권 이론 내에서 어느 정도 활발한 찬반론, 그리고 각각의 입장에서의 분석, 논변들이 있습니다. 다만, 양쪽 모두 인정하는 바는
완벽한 수준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인권들이 그들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관련성을 보이고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룬 국가들에서는 개별 인권들 사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 내 인권의 전반적인 상황 개선을 목표로 할 경우에 참고할 만한 사실입니다. 앞서 인권규범은 지난 수십여 년 동안 확장적 진화를 거쳐왔다고 얘기했습니다. 2023년을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의 범위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넓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의 내용은 어떤 계기로 얼마나 많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지의 질문이 대두됩니다. 한편으로 인권의 확장적 진화를 두고 일부 논객들은 이른바 인권의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곤 합니다. 너무나 많은 권리가 인권으로 간주되면서 인권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경제적 비유 내지는 수요 공급 원리의 비유에 기댄 비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가 적합한지는 의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재화의 공급이 늘어나면 그 재화의 시장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가치에는 시장 가치만 있는 게 아니고 재화나 존재의 개수가 늘어나도 그 각각의 가치는 적어도 중요한 의미에서는 그대로 보존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근데 인권이 그러합니다. 인권은 애초에 그 권리가 도덕적으로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이유가 동종 권리의 수가 적어서가,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유들로 중요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인권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개별 인권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인권 인플레이션보다는 인권의 내용과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인권 수정주의 경향이 좀더 활발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인권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나 인권이 수정되고 있다 내지는 축소되고 있다라는 그런 관찰이나 양쪽 모두 인권의 특성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게 적합할 것입니다. 즉, 인권 규범은 특정한 정치적 역할을 하는 권리 규범이라는 점, 말하자면 중요한 인간 이해 관심 가운데 현대 사회에서 적절한 제도 보호 없이는 위협당할 것이 예측 가능한 그런 이해 관심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권리 규범. 그리고 이때 그 보호의 역할을 국가에게만 맡기면은 위협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 관심이 요구되는 그런 권리 규범이라는 점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할 경우 인권의 확장과 축소는 아마 비대칭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확장은 새로운 위협의 출현 혹은 인식 제고에 따른 이른바 도덕적 진보의 결과로 좀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후위기 아니면은 특정한 종류 성격의 신기술의 발달은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인권 위협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도덕적 진보는 예컨대 전쟁 상황에서도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 인식 확산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국제 질서 아래서 이렇듯 전쟁 내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은 이렇듯 다양한 자연스러운 계기가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는 반면 인권 규범의 축소가 적절한 경우가 어떤 게 있을지는 좀더 불분명합니다. 어떤 인권이 이제 더 이상 인권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해당 이해관심에 대한 위협의 조건이 소멸됐거나 아니면은 그 위협이 존재하긴 하지만 국가가 국제적인 관심이나 감시나 모니터링 혹은 지원 없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특정한 인권을 예로 들어서 이런 상황 변화가 일어난 사례가 있는지, 일어난 국가가 있는지를 따져보면은 아마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합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더욱이 앞장서서 인권 규범의 축소를 주장하는 그런 국가들에서 이렇듯 조건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면은 적어도 제가 생각해본 바로는 없고 실제 사례를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장적 진화를 거쳐온 인권의 미래는 어떨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인권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유용한
정치 도덕 규범으로 남

얻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 적어도 두 가지 방향의 탐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앞서 얘기한 인권과 사회 정의, 특히 경제적 불평 등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예로 든 여러 가지 인권과 경제적 불평 등의 연관성은 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긴 한데 지금은 아직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유엔 기구라든지 조약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실행이나 실천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의 탐색이 한편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탐색이 필요한 또 다른 방향으로는 인권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인권은 물론 그 개념상 인간의 권리이지만, 최근 들어 인권학 그리고 인권 실무자들 사이에서 인간이 자연 내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동물을 포함한 자연의 여타 요소들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동물이 그 자체로 중요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관계 맺음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인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날수 있다는 인식에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이미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된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거의 모든 인권을 위협하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에 대한 가장 실존적으로 심각한 현존하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는 전형적인 인권 침해의 모델과는 약간 동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인권 침해 모델, 말하자면은 20세기 중반에 인권 제도, 규범, 체계가 확립된 그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권 침해의 모델은 특정한 가해자가 있고, 특정한 피해자가 있고, 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비교적 단순하고 선명한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유형의 모델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렇듯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해서 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순하고 선명하게 명시하기는 어려운 이른바 구조적 위협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위협에 인권 규범 체계가 필요한 진화를 거쳐서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는 인권이 앞으로도 우리 시대의 주요한 혹은 핵심적인 지구 정치 도덕 규범 체계로 남을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최근 이러한 인식이 실제로 유엔 기구 등 주요 법 제도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 2022년 유엔 총회에서는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권으로 새로이 인정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사실 환경권을 새로이 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운동은 시민사회 단체 차원에서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그동안 어느 정도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엔 등에서 이 운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아마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확산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론 우울한 소식이지만 또 한편으론 지금이라도 행동이 이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얘기를 가로질러서 관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인권의 국제 규범화는 사실 무척 놀라운 혁신이었단 점입니다. 도덕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치적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도덕적 차원에서 모든 인간이 저마다 동일하게 지니는 기본권, 일련의 기본권이 있다는 발상, 특히 이때 인종이나 성별, 출생 신분 등과 상관없이 모두가 공유하는 기본권이 있다는 발상은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는 상당히 획기적인 도덕적 진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가가 자국 영토 관할권 내에서 저지르는 인권 침해는 국제적 관심사항이라는 발상의 전환 역시 인류의 긴 역사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주권 존중은 곧 무조건적인 비간섭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인권의 영역에 있어서는 세상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일어나는 권리 침해라 하더라도 이 세상 다른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 마땅하다.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그러하다라는 것은 인권의 국제 규범화가

0: 우리에게 가져다준 또 다른 획기적이고 중요한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권 규범 체계가 이렇듯 큰 존재감을 드러낸 만큼 여러 가지 각도의 비판과 회의도 잇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권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한다. 부당한 간섭을 정당화한다. 너무 급진적이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이 그런데 충분히 많은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너무 보수적이다. 성과가 불완전하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판에 일말의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이 앞으로 우리 시대의 지구 정치 도덕 규범 체계로서 건재하기 위해서는, 내지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유용한 규범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비판들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라는 1인칭 복수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인권 관련 쟁점들, 논란들, 비판들, 그리고 앞으로의 탐색 방향들에 대한 고민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할 고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재화나 존재의 개수가 늘어나도 그 각각의 가치는 저도 중요한 의미에서는 그대로 보존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근데 인권이 그러합니다. 그 권리가 도덕적으로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이유가 동종 권리의 수가 적어서가, 희소성이 있어서가.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대령 상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대륙의 흙탕물도 많이 떠내려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데? 아아, 여기는 펭수. 산사태 징후 발견. 산사태 징후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정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상임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once again, everyone. 네. 자, 이번 주에 여러분과 지금 만나보는 주제들은 식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식사 습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어떻게 하면 좀 자제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표현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식단 자체를 좀 파볼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다 보면 영양 성분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다. 그쵸? 단백질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방 얘기하죠. 거기다가 뭐 칼슘 이런 얘기할 수 있죠. 비타민 얘기하죠. 무기질 얘기하죠. 미네랄이요. 그 다음 뭐 식이섬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이 우리도 일상적으로 좀 하게 될수 있는 말들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할지 그거를 정리를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식단이라는 단어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살을 빼는 행위를 영어로 다이어트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의 목록을 또 다이어트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식단을 다이어트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오늘 건강한 식단을 따르다라고 하면 follow를 하면 되고요. 따라가다 follow a healthy diet. 여기서 이 다이어트는 살 빼는 그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식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딱 먹어야 될 음식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걸 건강하게 계속 먹는 겁니다. Follow a healthy diet. 들어보세요.
1: Follow a healthy diet. Follow a healthy diet.
0: 자, 그 다음에 이 함유량이 높다를 먼저 좀두 가지로 좀 처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섭취를 꼭 해야 되는 필수 영양소들입니다. 결국에는 비타민도 그렇고, 미네랄도 그렇고, 식이섬유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러면 함유량이 높다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rich를 쓰는 겁니다. 저희 10분 영어에서 몇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처음이 아닙니다. 복습하시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처음 보신 분들은 이번 게 확실히 알아두시고 be rich in vitamins s를 붙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비타민 자체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는 없지만 종류가 많을 땐 s를 붙여줄 수 있어요. 그죠? be rich in vitamins 발음할 때 비타민이 아니라 vitamins. 물론 영국 발음은 비타민입니다. 우리가 미국 발음 기준으로 일단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vitamins에서 붙여주고요. 들어볼게요.
1: Be rich in vitamins. Be rich in vitamins.
0: 오케이. 자, 미네랄은 그냥 영어로 minerals고요. 식이섬유는 fiber라고 합니다. Contain a lot of minerals. 자, 요거 이제 함유량이 많다는 얘기를 rich로 할수 있는 반면에 함유하다라는 동사를 그냥 써줄 수도 있어요. Contain. 다시 한번. Contain. 함유하고 있다. Many, a lot of minerals, S를 넣어야 됩니다. 왜요? 미네랄도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비타민과 똑같아요. Fiber, 저건 하나예요. 식이섬유 그냥 딱 하나의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로. Dietary fiber거든요. 식이섬유. 그러니까 fiber. 자, contain a lot of minerals and fiber. 들어볼까요?
1: Contain a lot of minerals and fiber. Contain a lot of minerals and fiber.
0: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 많이 나오냐면요. 야채 많이 먹어야 된다, 채소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영어 지문을 보면 항상 나와요. 바로 따라 나오는 게 They are rich in vitamins, they contain a lot of minerals and fiber 이렇게 나와요. 거의 후렴구처럼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말들을 우리가 할수 있게 연습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건강한 식단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식단을 아까 다이어트라고 했으니까 healthy 다이어트를 follow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해놓고 그럼 follow를 ing 넣어서 주어로 만들어 볼게요.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하지만,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건강한 식단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가 되겠네요. 자, 한번 더.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쵸? 드릴게요.
1: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0: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정리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백질하고요, 칼슘하고 지방 중에서 좀안 좋은 지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 중에 좋은 지방은 뭐예요? 불포화 지방이죠. Unsaturated fat. 근데 안 좋은 지방은 포화 지방이나 전이 지방 이런 것들이 좀안 좋습니다. 그렇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게 해주고. 단백질부터 갈까요? 프로틴이라고 하죠. 프로틴. 자, 그럼 단백질 원이 되는 음식, 뭐 고기도 좋고, 계란도 좋고, 뭐 두부도 좋고,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 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단백질 원이 되는 음식을 만든다면 그냥 프로틴에다 푸드 붙이면 돼요. 프로틴 푸드스. 별거 없어요. Protein foods. 마찬가지로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붙여볼게요. 자, 건강한 식단 쪽에서 단백질 원이 되는 음식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럴 때 쓰세요. 들어보세요.
1: Protein foods. Protein foods.
0: 칼슘을 왜 가져왔냐면 굳이 칼슘이 뭐 부각이 많이 되잖아요. 뼈 건강부터 시작해서 신체 성장에 굉장히 발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칼슘 아닙니까? Calcium. 발음이 어렵죠? Calcium. Calcium. Calcium foods 할 텐데 칼슘 함유량이 높은 해서 rich를 이렇게 형용사형 만드는 것처럼 붙여볼게요. Calcium rich foods. Calcium rich foods 하면 무슨 말이냐면 칼슘 함유량이 높은 음식. 뭐 멸치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것들. 자, 들어보세요.
1: Calcium rich foods. Calcium rich foods.
0: 자, 그러면 protein, calcium 됐고. 자, 마지막으로 지방인데 지방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fat이라고 하거든요. fat. 자, 그 앞에 뭐가 붙는지에 따라서 좋은 지방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지방일 수도 있죠. 안 좋은 지방 갑니다. saturated 포화예요. trans 전이에요. 전이. 트랜스 지방 아시죠? 네. 정말 안 좋은 거. 네, 우리 몸에. food. 자, 음식인데 low in 함유량이 낮아요. 저렇게 연결합니다. food low in saturated fat or trans fat 하면 포화 지방이나 전이 지방

0: 섭취함유량이 낮은 음식 혹은 아예 없는 음식 그런 것들을 섭취하면 좋겠죠. 자, 들어보세요.
1: Food low in saturated fat or trans fat. Food low in saturated fat or trans fat.
0: 오케이. 자, 좋은 영양분, 안 좋은 영양분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칼슘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우리 뼈 건강에 좋다. 뼈에 좋다. 요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아까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니까 calcium rich foods. 자, 일단은 복수 형태니까 동수는 are가 와야 되죠. Are good for our bones. 이것도 뼈가 여러 개니까 일반화시켜서 good for our bones. 우리 뼈에 되게 좋아요.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자, 들어보세요.
1: Calcium rich foods are good for our bones. Calcium rich foods are good for our bones.
0: 자, 그러면 이 건강한 식단에 들어가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요즘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골라볼게요. 통곡물, 이거 자주 나옵니다. 영어 컨텍스트에. Whole grains. 읽어보세요. Whole grains.
1: Whole grains. Whole grains.
0: 보리나 오트밀이나 현미와 같은 통곡물을 뭐라고 그래요? Whole grains. 이것을 재료로 한 그런 음식들이 상당히 건강에 좋다라고 많이 회자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드리고요. 자, 우유 중에서 이제 지방 함유량이 저지방도 있고 무지방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무지방 우유까지 많이 섭취하는 것 같진 않고 저지방은 또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슈퍼에 가면 무조건 그냥 우유, 저지방 우유. 그죠? low fat milk라고 합니다. low fat milk라고 하면 이건 거의 저지방 우유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써 있으니까 여기저기 들어보세요.
1: low fat milk. low fat milk.
0: 무지방 우유란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탈지유라고 있긴 있어요. skim milk라고 합니다. 어쨌든 skim milk.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skim milk를 이제 뭐 사서 먹을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지방까지만 할게요. low fat milk. 오케이. 자, 그다음 유제품을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요구르트 같은 거. dairy. 그죠? 다이어리 아니에요, 여러분. dairy products. dairy products. 요거 발음 잘해야 돼요. dairy products 하면 모든 유제품을 다 말합니다. 치즈까지 합해서 들어볼게요.
1: dairy products. Dairy products.
0: 영작 연습. 나는 식료품점에 가면 항상 저지방 우유를 구매한다. 어렵지 않아요. I always buy low-fat milk when I go to the grocery store. 우유 사러 가잖아요. 나는 저지방 우유 사요. I always buy low-fat milk when I go to the grocery store. 들어볼게요.
1: I always buy low-fat milk when I go to the grocery store. I always buy low-fat milk when I go to the grocery store.
0: 오케이, 정리합시다. 자, 건강한 식단입니다. 오늘 주제가 식단이니까 다이어트 앞에 healthy 붙여주고 follow a healthy diet 복습입니다. 들어볼게요.
1: Follow a healthy diet. Follow a healthy diet.
0: 함유량이 높은 거 rich 붙여서 calcium rich foods 들어볼게요.
1: Calcium rich foods. Calcium rich foods.
0: 마지막으로 저지방 우유 low fat milk.
1: Low fat milk. Low fat milk.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건강한 식단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단어를 정리가 잘 됐습니다.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ordinary. ordinary. 오케이. 여기는 r 발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r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r 같은 경우는 좀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or 혀가 뒤로 가는 그리고 당기는 느낌입니다. ordinary. 똑같이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네, 뉘앙스 차이 알려드릴게요. Ordinary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고 흔히 볼수 있는 것을 Ordinary라고 합니다. We often use the word ordinary to describe something that you can see quite often, something that's not special. Okay? 그리고 평범한, 일상적인, so something that you see in your day-to-day life, something that's very normal, we would call ordinar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m just an ordinary girl. I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It was an ordinary day. Ordinary, 평범한. Ordinary, very goo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난 그저 평범한 소녀일 뿐이야. 난 그저 평범한 소녀일 뿐이야. I'm just an ordinary girl. 그래서 뭔가 특별하지 않고 좀, 네,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하지 않고 그냥 평범해. 이런 말이죠. I'm just an ordinary girl. 거기다가, 성인 여자도, 본인에 대해서도 girl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녀 아니고, 저처럼 이제 성인이 I'm just an ordinary girl.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뭔가 특별하거나 특이한 삶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럴 때는 ordinary life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I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I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뭔가 슈퍼스타 아니면 뭔가 연예인으로 쭉 살다가 나 이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I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평범한 하루였어. 네, 평범한 하루. 특별한 일이 없고 그냥 평범했어. Ordinary day라고 말하면 되겠죠? It was 과거 형태로 It was an ordinary day. 특별한 거뭐 없었어. 그냥 뭐 평범한 일상적인 하루였었어. It was an ordinary day. Okay, very good.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t was an ordinary day. It was an ordinary day. 네, 다음은 average 볼게요. Average 뜻은 평균의. 네, 발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 단어는 average 이렇게 세 음절로도 물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원어민들은 주로 이음절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V, E, R 있잖아요. 그래서 E를 그냥 생략을 해서 A 첫 음절, 그 다음에 그냥 두 번째 음절은 ridge, ridge. 오케이, okay? 다리 할 때, bridge 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V 발음으로 average, average. 오케이, okay? 여기서도 강세가 첫 음절에 들어갑니다. 자,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average. Average, very good. Okay. 네, average 같은 경우는 여러 수나 같은 종류의 양의 중간 값을 뜻하죠. Okay. So we use the word average when we're talking about the mean of something. Okay. Something that is the middle amount of something. Okay. 그리고 평균의, 일반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verage하고 ordinary가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차이점은 일단은 여기 첫 번째 average 같은 경우는 중간 값을 뜻하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m average height. I'm

An average golfer. What is your average score? Average, average, 평균의.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내 키는 평균이야. 평균이야. 그래서 average height라고 표현하면 돼요. I'm average height. I'm average height. 내 키는 평균이야. I'm average height. Very good. 그 다음에 나는 보통 수준의 골퍼야. 그래서 이것도 중간값을 뜻하는 거겠죠? I'm an average golfer. I'm an average golfer. I'm an average golfer. 그래서 어떻게 보면 ordinary 같은 경우는 좀 더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거를 조금 강조하면 average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수 아니면 어떤 양의 중간값을 더 강조합니다. I'm an average golfer.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 평균 점수는 얼마야? What is your average score? 이런 문장들은 ordinary라고 절대로 할 수 없겠죠. Okay, what is your average scor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What is your average score? What is your average score? Alright,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ordinary, 평범함을 의미합니다. Ordinary, 뭔가 특별하지 않고 되게 평범하고 흔한 거를 ordinary라고 하죠. 네, average 같은 경우도 뭐 물론 평범한 것도 average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average 같은 경우는 뭔가 평균을 더 집중을 하고 뭔가 어떤 양이나 어떤 종류의 중간값을 더 강조를 합니다. average, okay?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m just an ordinary girl. I'm just an ordinary girl. I'm just an ordinary girl. I'm average height. I'm average height. I'm average height.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everything that we've learned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의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Decisions, decisions, decisions. 네. But more specifically, decision making.
0: 네,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해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s hard to decide on dinner.
0: 네, decide on dinner라는 거는 이제 저녁 메뉴를 결정하는 걸 말해요. 저녁에 뭘 먹을지를 결정하는
1: yes.
0: 건
1: What you're going to eat for dinner.
0: Exactly. 힘들어요. Decide something. 그냥 뒤에 목적어를 붙이기도 하는데 decide on something이라고 mm-hmm. 하면은 뭐뭐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mm-hmm. 힘들다는 이야기고요.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분입니다.
1: Yeah. 네.
0: 영국 분이고요.
1: Yeah, and her name is Margarita.
0: 네, 마가리타라는 분이에요. 자, 마가리타 씨의 이야기를 들을 건데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마가리타 씨,
0: 나와주세요.
2: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0: 네, 마가리타 씨가 어떤 것을 힘들어 결정하는 걸 힘들어 한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1: So, Margarita said,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0: 네. 남자친구와 저는 What we are going to eat tonight. 오늘 저녁으로 뭘 먹을지를 결정하는 걸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1: Mm-hmm.
0: 항상 그걸 결정하는 걸 힘들어 해요. Mm-hmm. 라고 합니다.
1: yeah. All right. Well, it could be a hard decision, mm-hmm. righ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I am convinced를 이용해서요. 저는 그 사람이 그녀가 맞다고 확신해요. I'm convinced it's her. 네, 내가 아는 그 사람 맞다고

0: 네, 오늘은 저녁으로 뭘 먹을지 결정하는 게 어렵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f you get four people together, it becomes almost impossible to decide what's for dinner. It's so hard to decide what to have for dinner when all you want is a certain fast food, but you're in the wrong country.
0: 네,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1: Okay. Damien says,
0: If you get four people together, 네 명을 모아놓고 나면 또는 네 명이 모이면 it becomes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Mm-hmm. To decide what's for dinner, 저녁에 뭐 먹을지 결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대요. 다 의견이 다르니까. Mm-hmm. 여기서 이제 what's for dinner가 나왔잖아요. Mm-hmm. 우리말로는 오늘 저녁 뭐예요? 라고 저녁 메뉴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Mm. 그런데 그걸 영어로 what's dinner라고 하면 안 됩니다.
1: Yeah, if you
0: 네.
1: say what's dinner, it means you've never eaten dinner.
0: 네,
1: It's
0: 저녁이라는
1: like,
0: 게 뭔데요?
1: I know breakfast and lunch, but 네. what's dinner?
0: 저녁 식사가

0: 뭐 하는 거예요? 라는 의미처럼 돼버리니까 What's for dinner?
1: For.
0: 저녁에 먹을 음식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는 항상 이렇게 for를 많이 붙여요. What's
1: Yes, you
0: for
1: need for.
0: lunch? What's for breakfast?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1: Leah says.
0: It's so hard to decide. 결정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What to have for dinner? 또 나오고 있죠. For dinner, 저녁에 뭐 먹을지 결정하는 게 정말 어렵대요. When all you want is a certain fast food. 어떤 특정 종류의 패스트푸드가 먹고 싶은데 But you're in the wrong country. 그걸 안 파는 나라에 지금 있는 거예요.
1: Yeah.
0: Like you want Korean fast food, but you are in France.
1: That's how I feel sometimes.
0: 네.
1: All right.
0: Okay.
1: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it's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pictures that people didn't know. Hieroglyphics use pictures instead of words. Okay, 자, 누가 제일 먼저 코드를 썼나요? 네, 이집트에서 네, 이렇게 썼네요. 한번 볼까요? So, one of the first codes was discovered in the tomb of an ancient Egyptian man. 무덤에서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자, hieroglyphics는 친구들 상형 문자로 된 글. 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 그림이죠. 이게 상형 문자인데, Some of the hieroglyphics in Nuhotep's tomb were swapped with other pictures that people didn't know. 이 상형 문자의 일부가 사람들이 모르는 그림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one of the first codes, 최초의 비밀 암호입니다. Okay, let's continue reading. What is Morse code? Morse code is one of the most famous codes in history, but it's not a secret code. Samuel Morse invented it in 1838, and his code allowed information to be sent quickly in a way that everyone could understand. The code swapped letters in the alphabet for a pattern of dots and dashes. The message was tapped out by an operator on an electronic device called a telegraph key, using short and long sounds. The message could be sent hundreds of kilometers through wires, and an operator on the other end would listen to the message and decode it. All the operators had the same Morse code book. Sending a message by telegraph was quicker than sending a letter. 네, 친구들, 우리 저번에 이야기 있었죠? Haunted House, Morse Code. 자, 모스 부호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Morse Code를 왜 만들었냐? Allowed information to be sent quickly.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Alright, now, the message was tapped out by an operator. 자, 여기까지요. To tap is our first vocabulary word. 뭐, 톡톡 두드리다. 그리고 이 당시에 operator들이 있었습니다. 전화 교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아니면 보내든지, 받든지, 네, 이런 operator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또 그림을 보면은 이 Morse code, 이게 키죠. 네, 이게 비밀이 아니죠. It's not a secret code. 이 키를 보고 이제 해설을 하는 거예요. All right, let's stop and think. Morse code is a famous secret code. 자, Morse code는 아주 유명한 secret code, 아주 비밀 코드입니다. 네, 그거는 답은 false, 아니에요. 여기 문장 보면은 Morse code is one of the most famous codes in history. 아주 세상에 제일 one of the most 아주 유명한 코드인데 but it's not a secret code. 자, 비밀 코드는 아닙니다. Okay? Very good. Let's continue reading. Are any other codes used for sending messages? Smoke signals are one of the oldest forms of sending messages over a long distance. They were first used more than 2,000 years ago to send information along the Great Wall of China. One puff of smoke meant attention. Two puffs meant everything was okay, while three puffs signaled danger. 네, 자, 또 다른 코드가 있었는데 연기를 갖고 이렇게 이제 뭐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one puff of smoke, puff라고 나오는데 내뿜다예요. 그러니까 one puff는 뭐 연기를 한 번 내뿜고 뭐 두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하면은 주의, attention, attention. 그리고 두 번, two puffs is like, okay, everything's okay, 다 괜찮아. 그리고 세 번 하면은 어떻게, 뭐죠? 네, 위험, 위험. 네, 경고를 하는 거죠. Alright, let's read on to the next page. Semaphore is another type of communication, but it uses flags, not smoke. It was used during the 19th century as a way of sending messages between ships. A person on one ship would hold a small flag in each hand with their arms held out. They positioned their arms at different angles, and each movement represented a letter of the alphabet or number. 자, 우리 수기 신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영어로는 semaphore인데, 자, 그 깃발 갖고 한 이렇게 코드인데요. 참 재밌어요. 배끼리, 네. 이제 서로 왔다 갔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는데, 이런 깃발을 갖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단어, position, 여기에서는 동사로 두다.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막 이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각도, right? 이게 어떻게 올렸냐, 내렸냐, 옆으로 했냐, 이게 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신기하죠? 네, 너무 재밌죠? 한번 배우고 싶어요. 네, okay. Alright, so that is it for today. We learned about smoke signals. We learned about signals with flags, right? So that was a lot of fun. And the Morse code too. Next time, we will continue our discussion of what is a secret code. So join me next time. Bye!
1: I'm feeling the day, just feeling the day.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보구나 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서비스 직은 TV 중요해.
1: 아.
0: 라고 해서 자, 오늘 내용은 사실은 네일숍 관련해서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1: 네.
0: 제가 이거는 진짜 실화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 중간에 대학생 때였나요?
1: 네.
0: 친구가 그 친구의 집에서 작은 네일 가게를 운영을 하셨어요.
1: 아.
0: 근데 거기서 손이 모자란다고 제가 뭐 이렇게 뭘 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1: 예.
0: 손님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런 거를 좀 해볼 생각 없냐.
1: 아, 팔타임 잡으로.
0: 네네. 그래서 저는 아무도 모르니까 가서 이렇게 있다가 기다리시는 분들 이렇게.
1: 마사지 해드리고.
0: 예,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1: 아~
0: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좀 가볍게 이렇게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1: 엄청 좋아하시죠.
0: 팁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1: 네,
0: 그래서 그때 생각이 좀 나면서
1: 네.
0: 오늘은 좀 네일샵 아르바이트를 구한 시츄에이션 준비해봤습니다.
1: 오, 기대되는데. 이거 진짜 생활 꿀팁에서 묻어나는 대화가 뭔가.
0: 진짜 온 겁니다.
1: 묻어나 있을 것 같아요.
0: That's right.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와, 어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이거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1: 오,
0: 하겠습니다.
1: 그러게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와, 이게 어떤 내용일지 상상이 좀안 가죠, 지금.
1: 왜냐하면
0: 네.
1: 우리나라 문화에는 사실 팁 문화가 그렇게 자리하지 않아서 그 미국에서는 식사를 하고 나서 무조건 팁을 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예, 뭐 퍼센트는 내가 정할 수도 있었던
0: Of course.
1: 이거 같은데, 어쨌든 그팁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에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예,
0: 그렇습니다.
1: 그래도 궁금한데요.
0: Alright. 자, 오케이. 이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1: 좋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그러면 네일샵 아르바이트 구하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0: Why are we happy?
1: 가로 잡.
0: Oh,
1: part-time job in
0: where?
1: the nail
0: In
1: salon.
0: the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Free?
0: Yeah, that's awesome.
1: Ah,
0: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벼룩 간을 내 먹지.
0: Huh?
1: 아니고, 네일 살롱 프리 그래?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0: Not free?
1: No, free, but you have to pay a tip.
0: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What?
0: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잠깐 얘기 좀 하자. 잠깐 얘기 좀 해.
0: Sorry?
1: No,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아들었지, 지금 친구야.
0: Sorry.
1: 잠깐 얘기 좀 하자. 에, talk about. 아, 저는 피터쌤이랑 같이
0: 네.
1: 이렇게 여자 대 여자로 같이 상황극을 할 때는 저보다 예쁘셔가지고 제가 조금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0: 저래도 스튜디오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그냥 여자분이 지나가는 줄 알 때가 몇번 있어요.
1: 나타샤 느낌으로.
0: 저도 깜짝
1: 예,
0: 놀랍니다.
1: 맞습니다.
0: Alright, 자, 오늘도 굉장히 재밌고 유용한 표현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체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대화 주세요.
1: 주세요.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와, 네일샵에서 뭔가 일을 구했나 봐요. 그래서
1: 에.
0: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다.
1: I got at a nail salon. 네일 살롱 지난번에 좀
0: 네,
1: 배웠던 기억나요.
0: 맞아요.
1: 네, 네일 샵을 이렇게 말을 하고
0: 아하.
1: 네일 샵에서 I got 한 건데
0: 뭘 뺏겼어요?
1: 아르바이트를.
0: 아하.
1: 근데 아르바이트는 저는 이제 예전에 배우기를
0: 네.
1: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쭉 일하는 거는 풀타임 잡이고
0: That's correct.
1: 아르바이트는 이제 부분 하는 거라서
0: 맞아요.
1: 파트타임 잡이라고 제가
0: 어,
1: 배웠던 기억이 나요. 예.
0: 팔잡이요?
1: 파트 잡이 아니고 파트 타임이요.
0: 지금
1: 예.
0: 손하고 머리하고 좀 따로.
1: 이게
0: 알겠습니다.
1: 뭐냐면은 할게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래요.
0: 맞아요. 뭔가 한번 해야 되니까.
1: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0: 오케이.
1: 안
0: 자,
1: 따라와요.
0: 보겠습니다.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정답은 맞습니다.
1: 오.
0: 그런데 part-time은 사실 사이에 이제 이렇게 하이픈 그어주는 거 추천을
1: 아,
0: 드릴게요.
1: 네.
0: So part-time job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요즘에는 그래도 외래어로 part-time 일 많이 쓰죠, 그렇죠?
1: 맞아요.
0: 그래서
1: 예.
0: 흔히 뭐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아침에 뭐 nine to I don't know one o'clock 뭐 or three to seven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1: 네.
0: 그리고 이거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좀 정기적으로 쫙 해가지고 뭐 9시부터 5시, 6시까지 일하는 일을 어떻게 쓰죠?
1: 그거는 또
0: 네, full, okay.
1: full-time 하이픈을 한번
0: I
1: 넣어봤습니다.
0: like it.
1: 예.
0: 네, 자, 그래서 요거 같이 교재에다가 옆에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full-time job. 자,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게 중간에 part-time이라는 게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는 거, 취직하는 거를 덩어리 표현으로 만드시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1: get a job.
0: 퍼펙트. 아,
1: Yes.
0: 스스로.
1: 진짜 똑같네.
0: Get a job.
1: Yeah.
0: Get a job 오케이 okay, 일자리를 구하다, 취직하다, 무슨 뭐 receive 받다 이런 거 쓰지 않아요.
1: 네.
0: 무조건 get a job. 근데 여기가 어떤 job인지는 뭐 여러분들이 part time, you know, full time
1: yes.
0: 넣으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러면 get a job으로 한번 해볼까요?
1: 오케이, okay, try. 네.
0: 자, Mayu Cosmetics라고 하는 아주 화장품가 회사 있어요.
1: 안 사고 싶어요.
0: 어, 그러니까요. 저도 별로더라고요. 뭐가 난데요, 이렇게.
1: 예.
0: 자, 그러면은 Mayu Cosmetics에서 나 일자리 얻었다.
1: 오.
0: 자, 나는 일단은 일자리를 구했어. 취직했어. 일단 어떻게 해요? 과거로?
1: I got a job.
0: I got a job. 근데 어디에서 그러면?
1: At.
0: Oh, yes.
1: Yeah.
0: Mayu Cosmetics에서. 그러면?
1: At Mayu Cosmetics.
0: 그렇죠. I got a, hey, I got a job at Mayu Cosmetics.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Amy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1: 네.
0: Amy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대요. 아르바이트를 구했대요.
1: 네.
0: 그냥 어떤 슈퍼마켓에서.
1: 오.
0: Alright?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돼요. Amy는 part-time 직업을 얻었다.
1: Amy got a part-time job.
0: 좋아요. 자, supermarket에서.
1: At supermarket.
0: 어, at a.
1: At a supermarket.
0: 그렇죠. Very, very nice. 오케이, 뭐 관사나 전치사 조금 실수나는 거. It's okay. 자, 보겠습니다.
1: Yes.
0: Hey, I got a job. 여기까지만 해도 잘한 거죠, 그렇죠?
1: 네.
0: 근데 어디에서 하면 아 회사나 아하. 이런 거 앞에다가 at을 넣어주시면 돼요.
1: Yes.
0: 그리고 Amy는 job을 get한 거 똑같아요. 대신에 어떤 job?
1: Part-time job.
0: 그리고 뭐 supermarket에서 그랬던 아니면 뭐 post office에서 했던
1: yes.
0: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Mm-hmm.
0: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Hey, I got a job at Mayu Cosmetics.
1: I got a job at Mayu Cosmetics.
0: 네, Amy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1: Amy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0: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네일샵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어떻게 쓴다?
1: Nail salon.
0: Nail salon. Mm-hmm. Alright. Salon. 뒤에를 좀 늘리는 감으로 해주면 더 좋아요.
1: 네.
0: 자, 여러분 가볼게요.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1: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0: Right. 자, 이랬을 때 친구가 딱 듣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대박.
1: 오.
0: 나 그럼 매니큐어 무료로 받는 거야?
1: 아.
0: 너가 하면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1: 그죠, 그죠.
0: Right.
1: Awesome. Will I get a for free?
0: 자, 천천히 가볼게요.
1: 그죠.
0: Awesome이 이게, 뭐예요? Awesome.
1: Awesome. 완전 좋아.
0: 아.
1: 최고. 뭐 이런 느낌. 내가 받게 될까?
0: 뭐를요?
1: 매니큐어를 for free로 하는 거.
0: 오케이.
1: 근데 이거를 원래 우리나라는
0: 네.
1: 네일 케어 받다.
0: 아, 그래요?
1: 네일 받다. 이렇게 사실 얘기를 서로 하거든요.
0: 오케이.
1: 근데 어쨌든 매니큐어가 또 힌트가 됐네요. 예, 그러면은 매니큐어를 써볼게요. 매니큐어.
0: 오!
1: 예스!
0: 좀 받으시나 봐요, 손톱을.
1: 아니, 저는 가끔 했는데 요즘은 잘 못하는데 이게 왜냐면 여자분들은 네. 특히나 이렇게 케어를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0: 아, 그래요?
1: 내 손을 보면은 너무 예쁘잖아요, 막.
0: 아, 저는 제 친구 미국에서 그 아까 거기서
1: 네.
0: 있던 친구가 그 투명한 뭐 이렇게 손톱 뭐라 그러죠? 그 뭐
1: 매니큐어.
0: 이게 색이 있는 거가 아니라
1: 투명 매니큐어.
0: 클코 같은 거
1: 아.
0: 깨끗하게 한다고 그걸 한번 발라준 적이 있는데
1: 에.
0: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답답한 기분이 있었어요.
1: 오, 약간 영양제 같은 거 발라주셨었나 보다.
0: 네. 근데 또 제 친구들 중에 그 남성 친구들인데도 네. 그 친구들은 오히려 뭐 정리된 기분 들어서 좋았다. 뭐
1: 맞아요.
0: 다양한 것 같아요. Alright, so manicure for free. 정답? Perfect.
1: 우와.
0: 맞습니다. 매니큐어라고 하고요.
1: 예.
0: 자, 참고로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원래 PED 이런 식으로 시작되면 뭔가 발과 관련된 단어들이 꽤 나오게 돼요.
1: 오.
0: So, pedicure. 이거는 어디예요?
1: 발이요.
0: 발톱 관리하는
1: 네.
0: 것을 pedicure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손톱 관련된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이 단어만 아는 게 아니라
1: 네.
0: 아 매니큐어를 받거나 페디큐어를 받거나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할 때 get a 요거 혹은 요거 이렇게 알아두면 동사를 아니까 이제 문장으로 쓸 수가 있겠죠.
1: 그러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로 가면 희한하겠지만 어가 얘는 붙어요. 이 매니큐어 서비스 1회, 페디큐어 서비스 1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Alright? So I got a manicure. I got a

0: pedicur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will I get a manicure? 뒤에 뭐라고요?
1: For free.
0: For free. 오케이. 자, for free가 뭐예요?
1: 공짜.
0: 네, 아, 공짜. 예. 맞습니다. 무료로라는 덩어리 표현이 되겠죠. 얘는 네. 보통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get in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럼 들어갔다. 과거로 쓰면 뭐예요? get in 아니라?
1: got in.
0: got in. 그러면 야, 우리 무료로 들어갔어. 우리 무료로 들어갔어.
1: We got in for free.
0: 그죠? Hey, we got in for free.

0: English for free.
1: For free. There you go. Mm-hmm.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죠.
0: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왕초보 영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1: 네네네.
0: 지금 우리 마유쌤께
1: right.
0: 진짜 We are learning English for free.
1: Oh, for free. 제가 뭔가 더 드리고 싶은데
0: 와,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1: 최대한 많이 제가 드리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We got in for free.
0: We got in for free.
1: I am learning English for free.
0: I'm learning English for free.
1: Alright,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Awesome 이런 느낌 살려서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0: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0: 네.
1: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0: 아오.
1: 우리 왕초보 영어는 리얼함을 또 지향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아, 친구고 뭐고 팁을 네. 줘라.
0: 그렇죠. 뭐 체면치레 할 필요 있나요?
1: 맞습니다.
0: 네. Sure, but only if you tip. 아. 물론이지, only if가 뭐뭐 하기만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요.
1: 오케이.
0: 에, 네가 팁을 주게, 후하게.
1: 후하게.
0: 후하게가 들어가야 되네요.
1: 이거는 못 맞출 확률이, 못 맞출 확률이 거의 한 80% 정도 된다.
0: 후하게, 넉넉하게,
1: 아.
0: 풍족하게, 완벽하게.
1: 후하게, 뭔가 그 굉장히 관대한 사람에게 쓰는 말이긴 해요.
0: 아!
1: 관대하다.
0: 그래요.
1: 관대하게.
0: 예. 예. 그러면 generously.
1: 와,
0: 와 좀 또 감동하는.
1: 슬기 씨가 단어 정말 많이 알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아는 말이 아닙니다. 제
0: 와.
1: 생각에는 중고등학교 때
0: 예.
1: 단어집을 시커멓게
0: 진짜
1: 하면서
0: 공부를 제가 좀 열심히 했습니다. 전교 부회장 출신이에요. 제가.
1: 그러나 안 나오면 끝이다. 네.
0: 맞아요.
1: 정답 맞습니다.
0: 우와.
1: 네. 자, generous라고 하는 형용사는 이건 어려운 단어가 원래는 아니에요. 왜냐면 생활 단어기는 해요.
0: 네.
1: 그래서 a generous person 이러면 굉장히 관대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보면 근데 부사로 썼죠?
0: 네.
1: generously라고 하면 후하게, 관대하게, 아낌없이라는 느낌. 와, 이런 풍족한
0: 오.
1: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Oh, sure. 또 와서 무료로 받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right? 후하게 팁을 주기만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그런 서비스 직업 중에 많은 부분이요. 실제 받는 그 hourly pay라고 하죠. 그 시급
0: 예.
1: 자체는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는 팁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는 경우가
0: 아.
1: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얘기가 나왔죠. So, tip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 명사로 tip도 되지만
0: 네.
1: 팁을 주다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썼을까요? 명사 or 동사?
0: 동사.
1: 그렇습니다.
0: 네.
1: So only if you tip 한다면 얼만큼? Generously.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혹시 이 단어 들어봤나요?
0: Gravity는 아는데요. Gratuity.
1: Gratuity.
0: Gratuity.
1: 자, 이거는요.
0: 진짜 모르겠어요.
1: 얘도 팁이란 뜻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이거 이렇게 어려운 단어 쓰나요? 이제 회화에서는 많이는 안 쓸 수는 있는데 이 의미는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0: 예.
1: 빌이 나오잖아요.
0: 예.
1: 그럼 그 아래 이런 게 써 있을 수 있어요.
0: 아,
1: 뭐라고 돼 있냐면 gratuity is included.
0: 아, 포함돼 있다고요?
1: 네. 팁이 이미 포함돼 있음.
0: 오.
1: 이런 경우가 써 있을 때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포함돼 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왜냐면 네. 팁으로 안 써 있고 이렇게 써 있으면 전혀 모를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찾아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0: 네.
1: 딱 봤는데 한 번에 알아준다.
0: 아, 그 피열이 난리 나죠.
1: 그럼요.
0: 예.
1: 오케이. 자, 오늘 주인공입니다. 바로
0: only if.
1: Only if. Alright. 자, only if 평소문 only if 뒤에다가 문장을 넣어주면요.
0: 네.
1: 뭐뭐일 경우에만 말이야. 이렇게 해서 조건을 강하게 걸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뭐냐면 너는 매니큐어를 공짜로, 그러니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0: 네.
1: 근데 조건이 있어요.
0: 뭐요?
1: Only if you tip generously.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0: 네네.
1: Right? 그래서 그런 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조건. 강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0: 엄마가 아이에게 너 나가서 놀아도 돼.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1: 예?
0: 내가 너의 숙제를 하는 경우에만 말이야. 그럴 때만 나가야 놀수
1: 아.
0: 있어. 그러면은 only if 부분만 한번 해주세요. 네가 너의 숙제를 할 때만.
1: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0: 그러죠.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이런 느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쵸.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준다. 오늘 뭐, I don't know, 비디오 게임 같은 거를 사준다.
1: 네.
0: 대신에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경우에만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경우에만.
1: Only if you study hard.
0: Study hard.
1: Yes.
0: There you go. 자, 이거는 사실은요, 솔직히는 문장 훨씬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뭐, 앞에 뭐뭐 할수 있어. 아니면 엄마가 뭐뭐 해줄 거야.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이런 식으로 뭐뭐 할 거야. 라는 걸 앞에 더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1: 네.
0: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Oh, you can go out and play with your friends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이런
1: 그렇죠.
0: 식으로 엄청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1: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0: Alright. Only if you study hard.
1: Only if you study hard.
0: Alright. 그래서 이거는 complete sentence들은 아니에요.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1: Sure. Only if you tip,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0: Alright. 자, 이랬을 때,
1: 네.
0: 왕초보 영어는 굉장히 리얼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이런 응답 나옵니다.
1: 뭐라고
0: 그럼
1: 할까?
0: 너일안할때 갈래?
1: 와.
0: 강력하네요.
1: 정말, 정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인
0: 그렇습니다.
1: 느낌이에요. 예.
0: Yes.
1: Then I'll go. 나는 갈 거야. When you are not 일.
0: 이래,
1: 예.
0: right.
1: 일이 없을 때, 네가 일안할 때, you are not. 왠지 얘도 좀 의역이 된것 같아요. 직역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 너는 아니잖아요. 일안할 때면은 you didn't, you don't work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닌가? You are not working 할게요. 미안해요.
0: 분석 다 맞추고 나서 자, 원점으로 돌리기. 오케이. 자. 의역이고 뭐고 사실 그대로 해도 되는
1: 네,
0: 부분이에요.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지금
1: 예.
0: 왜냐면 지금 비동사가 나와서 좀 헷갈렸던 것
1: 지금
0: 같기도 하고요.
1: 약간 좀, 예.
0: 오케이. So, I'll go. 나 갈래. 갈 거야. 순간적 의지를 얘기를 했어요. I'll go. 언제요? When you're not working. 오,
1: 오.
0: very, very
1: 여러 가지 헤맸는데,
0: nice.
1: 맞긴
0: 결국에는
1: 맞았네요.
0: 처음입니다.
1: 예.
0: 자, work는 단순하게 일하다라는 동사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진행형으로 쓴 거예요. 비동사 ing. 그래서 네가 일하고 있지 않을 때나 거기 갈래?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많이 줘야 되니?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I'll go. 문장 끝날 수 있죠. I'll
1: 네.
0: go. 근데 언제 가는지를 표현하려고 뭘 썼어요?
1: When?
0: when을 썼어요. 얘도 확장형 패턴입니다. So, when 평서문 이렇게 해서 when 뒤에 문장을 써주면 뭐뭐뭐일 때라는 식으로 엄청 문장 길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Okay? So,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When you're not working이 그러니까 you're not working이 아예 평서문 어순이잖아요.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나한테 전화해. 근데 내가 자유로울 때, 자유롭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될 때란 뜻이에요. 나에게 전화해. 일단 어떻게 해요?
1: Call me.
0: Call me. 자, 당신이 자유로울 때, 한마디로 시간 있을 때.
1: When you have a time.
0: Free라는 단어를 저기
1: 시간이 있을
0: 쓰기로,
1: 때.
0: 근데 free, 자유로울 때를 쓰기로 했는데요.
1: When
0: 잠깐만요.
1: you free.
0: 근데 방금 when you have time이라 그랬어요?
1: When you have time.
0: Time.
1: When you have a time이라
0: 그냥
1: 그랬네.
0: have time입니다.
1: Have time.
0: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1: When you
0: 틀린
1: have
0: 거
1: time.
0: 아니라 free라는 게 그런 뜻이 돼요. So when you are free.
1: When you are free.
0: So hey, call me when you're free or 슬기 씨한 것처럼 call me when you have time. 걔도 괜찮은데
1: 네.
0: 대신에 have time 쓸 때는 그렇게 쓰지 않기.
1: 알겠습니다.
0: 네. 자, how about this? 내가 떠날게. 내가 나한테 전화할 때. 왜 이런 거 있잖아. 너 연락 주면 그때 내가 떠날게. 맞춰서 갈게. 이런 느낌 알죠?
1: 네.
0: 자, 나는 떠날게. will 써서.
1: I will leave
0: Okay, I'll leave. 내가 나한테 전화할 때.
1: when you call
0: When you
1: me.
0: call me. I'll leave when you call me. 이렇게. 자, 지금 보면은요. 심지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문장이.
1: 오, 그러네요.
0: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1: Yes.
0: 뭐뭐 일대, 뭐뭐 일대. 물론 뒤에 나오는 거 시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자, 읽어볼게요. Call me when you're free.
1: Call me when you're free.
0: I will leave when you call me.
1: I will leave when you call me.
0: All 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All right.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Mm-hmm.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1: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0: 자, 두 번째는요.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1: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2: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3: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2: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자, 첫 번째는요. Get a job.
1: Oh-ho.
0: Get a job. 과거는
1: got a job.
0: 목소리 키워 주세요.
1: 네.
0: 에이미는 마유 화장품에 마유 코스메틱스에 취직했어.
1: Amy got a job at Mayu Cosmetics.
0: 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자, 나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
1: I got a part-time job.
0: 아하. 자, 네일 가게에서 그러면은
1: at a nail salon.
0: At a nail salon, right? So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Right, mm-hmm. 세 번째는요. 나는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구했다. 어떻게 할까요?
1: I got a job.
0: 어, 그냥 잡이 아니라
1: I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0: 그렇죠.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3: Amy got a job at Mayu Cosmetics.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I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0: Alright,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Only if 뭐뭐뭐. 자, 이거는 진짜 이런 느낌 주세요. 그거 할 경우에만 말이야. 조건을 이렇게 심어주는 느낌.
1: 네.
0: 자, 갑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경우에만 말이야.
1: Only if you study hard.
0: 오, 좋아요. Only if you study hard. 내가 숙제를 할 경우에만.
1: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0: 뭔가 엄마의 포스가 나왔어요.
1: Yes.
0: 자, 세 번째. 어,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일단은 sure 하면서.
1: Sure.
0: 하지만.
1: But.
0: But. Okay. 내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1: Only if you tip generously.
0: 오, 좋아요.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3: Only if you study hard.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0: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예!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2: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2: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What?
2: I'll go when you're not there.
0: Oh, great job, wow.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get my allowance every week.
0: There you go. Allowance도 이제부터 알아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every week도 알아주세요.
1: Every week.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Only if 평소문. Only if 뭐뭐뭐. 예.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조건을 걸었나 봐요.
1: 그렇죠.
0: 그 뭐라 그럴까 승진시켜 줄 건데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이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정말 우리 생활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네.
0: 아,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1: 아, 맞아요.
0: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더위, 그리고 습도의 콜라보.
1: 아.
0: 이거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만들어봤습니다.
1: 진짜 이 네. 더운 날씨에 습도까지 더해지면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0: 장난 아니에요. 네. 누가 손을, 뭐 친한 친구가 내 목에 올려놨다. 그래도 벌써 싸움이 날 것 같은.
1: 진짜로. 아. 제발 돈 터치미.
0: 오케이. 그래서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잘 들어보시고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어허,
0: 머리가
1: 너무
0: 녹는다.
1: 더워서.
0: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이건데요. 일단 습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1: 그쵸?
0: 사실 오늘 핵심은요. 어떤 상황일 때난 너무 싫더라. 라는 것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1: 아, 매 상황에 쓰일 수 있겠네요, 정말.
0: 그럼요. 그럼요. 응용 충분히 가능한 패턴들 준비해 놨으니까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날씨가 덥다고 짜증만 내지 말고요. 날씨 덥다는 얘기 영어로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더워. 오늘 멋 부린다고 이런 것도 해가지고 진짜 아우.

0: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진짜.
1: Have you got a headache?
0: 아니. 머리가 아이스라면은 워터.
1: 아이스 라면?
0: No. 머리가 멜팅. 멜트. My head melting. So hot because of the hot. Yeah. Oh, yeah.
1: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Sticking?
1: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Tell me about it.
0: Oh,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 습할 때 진짜 너무 싫어.
1: In English?
0: English? 그 the weather is yeah. 그 막 sticky.
1: Sticky.
0: I hate.
1: You hate sticky weather.
0: I hate.
1: I couldn't agree more.
0: Agree more.
1: I couldn't agree more.
0: You too?
1: Me too. Yeah. It's so sticky and disgusting.
0: 너무 더워. 이것도 벗어야겠다. 더워. 끈적끈적해.
2: 아이고. 결국 빙수 드시러 가셨어요?
0: 그게 좋죠. 예, 그러니까 뭐라도 뭔가 더위를 삭힌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자, 이 더위, 뭐 추위 이렇게 날씨 관련돼가지고는 그쵸?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0: 맞아요.
2: 뻔하게 춥다, 덥다를 훨씬 넘어갈 수 있는 게 또 우리 왕초보 영어입니다.
0: 네.
2: Alright, 가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4: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3: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4: I couldn't agree more.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너무 더워서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0: 정말 이 머릿속에 네. 있는 모공으로 다 땀이 터져가지고
2: 네.
0: 정말 더울 때 막 그렇거든요.
2: 이게 네.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진짜 이런 식으로 실제로 표현을 하게 돼요. 뭔가 머리 안에 그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죠. 너무 더워서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뇌가 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0: 그렇군요. 네. I feel like my is melting. 머리가 녹는다.
2: 아, 제가 그러면... 방금 힌트를 살짝 드렸습니다.
0: 뇌예요? 뇌? 뇌예요? 아, 그러면 헤드가 아니겠네요.
2: 오.
0: So, 그럼 브레인으로 가볼까요?
2: 오,
0: 또 오케이. 뇌면 브레인이죠.
2: 아, 네. 브레인이죠.
0: 우리 왕초보 영화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브레인이시잖아요.
2: 브레인입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오.
2: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헤드가 녹는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0: 네.
2: Brain, 뇌가 녹으면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나는 I can't think straight. 똑바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0: 그렇구나.
2: 없는 거예요. 그만큼 덥다라는 걸 표현을 했고요. 자, brain 뒤에 여기 녹는 거 뭐라고 했어요?
0: Melting.
2: 그렇죠. Melt라는 동사. 이것도 일반 동사입니다. So 네. melt. So 진행형이니까 당연히 something is melting, right?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어보다도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0: 네.
2: 했는데 여기 중요한 패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브레인이 멜팅한다. 근데 그게 진짜 멜팅하고 있는 거예요?
0: 아니죠.
2: 아니죠.
0: 네.
2: 그렇죠? 근데 앞에 보면 알 수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0: I feel like.
2: 이건 무슨 뜻일까요?
0: 나 그런 기분이야, 마치.
2: 맞아요.
0: 예.
2: 이게 진짜는 아니지만 정말 그런 기분이 든다. 어떤 기분이다. So, I feel like 하고 나서 평소문을 쫙 쓰는 거예요.
0: 어허.
2: 평소문 문장을 쫙 써버리면 그 내용인 것처럼 기분이 든다. 그게 진짜이든 아니든. Right?
0: 네.
2: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Ignore
2: 한다고 해요. 근데 왜 이런 기분 있잖아요.
0: 네.
2: 나 있잖아.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그냥 나 기분 탓인가?
0: 오.
2: 이런 거 있죠. 지나가는데 왠지 나를 안 보는 것 같고.
0: 아.
2: Right? 이거
0: 예.
2: 한번 해볼게요. 나는 기분이 들어.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자, 처음이니까 이거 한번
0: 예.
2: 해보세요.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어떻게 해요?
0: She is ignoring. Me. Yeah.
2: 그러면 걔를 섞어보세요. 난 기분이 들어.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기분이 드네.
0: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2: Really?
0: Oh,
2: 이러면서,
0: yeah.
2: right? I feel like she's ignoring me.
0: Mm-hmm.
2: 뭔가 화가 났나 보지 뭐 이럴 수도 있죠. 자, how about this?
0: Yeah.
2: 실패하다가 뭐예요?
0: 실패하다, fail.
2: Fail. 나는 실패하고 있어. 진행형으로 하면.
0: I am failing.
2: Right?
0: Yeah.
2: 자, 이럴 때 가끔 있어요. 나는

0: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1: Yes.
0: 그래서 나 있잖아. 뭔가 내가 실패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1: I feel like I am failing.
0: 그렇죠. I feel like I'm failing. Sometimes we feel that, you know?
1: Yes.
0: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Right? 자, 이래서 I feel like 뒤에다가 사실은 원래 I feel like 명사 이런 패턴도 있어요. 근데
1: 네.
0: 오늘은 그게 아니고요. 그냥 평소문, 주어부터 출발하는 평소문을 넣어주시면 그런 기분이 든다.
1: 네.
0: Al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미션은 이 평소문을 얼마나 잘 쓰느냐,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feel like she's ignoring me.
1: I feel like she's ignoring me.
0: I feel like I am failing.
1: I feel like I'm failing.
0: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해드리자면, My brain is melting이라고 하는 거가 제가 억지로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자주 쓰는 표현이다. 뭔가 스트레스로 멍해지다. 아니면 뭐 더위로 멍해져. 결국에는 너무 덥다는 뜻이 될수
1: 그쵸,
0: 있어요.
1: 그쵸.
0: 오케이? You guys,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1: 네.
0: 그런 느낌이다. So,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1: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같이 더운 거죠. 혼자
1: 네.
0: 덥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And he or she says, 말도 마라. 난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어. 떨어지질 않아.
1: 그래서 우리 맨날 이거 셔츠 붙였다 뗐다 이거 100번
0: 맞아요.
1: 하잖아요.
0: 어떤 분 보면은
1: 예. 네.
0: 등에 붙은 상태로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이분은 지금 회색 셔츠인가 블랙 셔츠인가 헷갈릴 때 있어요.
1: 가끔 올 블랙이
0: 아우,
1: 되어
0: 완전히
1: 계시죠.
0: 블랙.
1: 예.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등.
0: 일단은 얘는 모른 걸로 할게요. 하고
1: 네.
0: 여기서부터 갈게요. My shirt
1: 내
0: is
1: 셔츠가 sticking,
0: 뭘것 같아요?
1: 스티커 같은 거잖아요.
0: 오.
1: 스티커를 sticking, ing 붙여가지고 달라붙고 있어.
0: 어디예요?
1: 내 등에. 그러면은 등이니까 back이겠네요. Yes, my back.
0: BACK.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오, 느낌 괜찮은데요?
1: 네.
0: 가보겠습니다. Yes.
1: 오.
0: 우리 등이라고 하는 거, back이죠. 여러분, 이 허리 waist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예.
0: 이거는 그 둘레를, 허리 둘레를 얘기를 하잖아요.
1: 아하.
0: 뒤쪽이 아닙니다.
1: 네.
0: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달라붙었어. 이거는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진행형어라면 지금 한참 달라붙어 있다.
1: 그쵸.
0: 진행형으로 쓴 거고요.
1: 예.
0: 붙다라고 하는 거 동사를 뭘 썼죠?
1: Stick.
0: stick 썼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스티커에서 딱, 스티커가 여기서 나왔다고 보면
1: 그쵸.
0: 되겠습니다. Right.
1: 네.
0: 자, 여기서 stick에 과거형 PP 형태, 붙었다, 그리고 PP 형태. 어떻게 쓸까요?
1: 가만 있어봐. CK로 끝나는 애들은
0: 네.
1: 저기 크게 막 변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근데 stuck은 그 명사가 있지 않나요?
0: 네?
1: stuck이에요? 그러면? stuck. 갈까요?
0: 표정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1: 불안해요.
0: 아유, 틀리면 어떻습니까?
1: 맞아요. 뭐.
0: 벌금이 뭐 엄청난 뭐 이런 게 있는 게
1: 왜
0: 아니잖아요.
1: 이렇게 목숨 걸까요?
0: 그러니까요. 아, 근데
1: 예.
0: 좋아요. 뭔가 신중한 느낌.
1: 예.
0: Right, so stick, 그 다음에 stuck. 정답. Perfect. Very nice. 이것도, 근데 이제 놀라울 일이 아닌 게, 이게 나름대로 패턴이 살짝 있어요. 아주
1: 근데 저 진짜
0: 살짝.
1: 이번에 감으로 간
0: 처음
1: 거거든요?
0: 본 거죠.
1: 네.
0: 오케이. So, 실제로 stick이 왕초보 영어에서도 처음 소개되는, 동사입니다.
1: 예.
0: stick, 달라붙다, 그 다음에 stuck, 과거형, 그 다음 PP 형태도 stuck. 자, 그런데 얘만 알면 너무 심심해요. 도대체 어디에 달라붙다라고 쓸 때는 뭘 쓰면 될까요? 전치사.
1: 보니까 투가 있네요.
0: to가 있죠.
1: 네.
0: Okay, so stick to 어디. 요렇게
1: Yes.
0: 해주면 명사에 달라붙다라는 뜻이
1: 아하.
0: 됩니다. 예를 들어, shirt가 등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과거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shirt가 내 등에 붙었다. 과거형으로.
1: My shirt.
0: 그 shirt.
1: The shirt
0: 아하.
1: stuck my back.
0: 아, 전치사가 하나.
1: Stuck to my back.
0: 그렇죠. The shirt stuck to my back. How about this? 그 검이 내 신발에 붙고 있어. 달라붙고 있어. 진행형으로요.
1: The gum
0: The
1: is
0: is.
1: sticking to my shoes.
0: 그렇죠. 보겠습니다. There you go. 자, 이런 식으로, stick to라고 하는 거. 참고로, stick to 무엇 하잖아요? 이건 나중에요. 어떤 내가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고수하는 거 있죠. 다이어트 플랜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1: 네.
0: 어딘가에 고수하는 것도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1: 아.
0: for later.

0: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stuck to my back.
1: The shirt stuck to my back.
0: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1: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0: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그 전에 tell me about it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1: 네.
0: 이거는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있는 표현이에요.
1: Mm-hmm.
0: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말해봐. 이거는 뭐냐면, 직역을 하면 나에게 말해봐. 나 이미 나도 공감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되면서 말도 마라.
1: 더 이상 말이 느낌. 필요 없지.
0: 네, 그래서 아하. 읽을 때 진짜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 네.
0: Oh, tell me about it.
1: 궁금해서 그러면
0: 궁금해.
1: 안 돼.
0: 이게 아니에요. And, oh, tell me about it. Rolling your eyes. 눈을 막 굴리면서.
1: Tell me about it.
0: 그렇게 가줘야 돼요. 자, 가볼게요.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1: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자, 오늘의 핵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어허.
0: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네.
0: 자, 어떤 상황일 때 너무 싫대요. 자, 일단 한번 나눠보세요.
1: 자, I hate it. 나는 그게 싫어. 여기 나눌까요? When the weather is 습할 때. When이 뭐 할 때니까요.
0: 네.
1: 습할 때가 저 알았는데요.
0: 자, 습한 게 형용사로 뭘까요?
1: Foggy는 아니에요.
0: Foggy, foggy. Okay.
1: 예, Foggy는 약간 안개 그런 거잖아요. 습할 때. 생각이 났어요. Humid.
0: H-U-M-I-D. M-I-D.
1: 예.
0: Humid. Alright. 자, 여러분들은 다른 형용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자 다른 걸 갖고 있을 수 있는데
1: 예.
0: 한번 만나서 보겠습니다. Alright. Oh,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Perfect, perfect, perfect. 사실은요, 저는 좀 놀란 게
1: 예.
0: 보통은 더운, 추운, 시원한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1: 맞아요.
0: 이상하게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Humid는
1: 네.
0: 제일 기본인 표현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뭐가 꿉꿉한 기타 등등이 있지만
1: 네네.
0: 일단 얘를 이길 수는 없어요.
1: 갑자기 생각났어요.
0: Humid, right?
1: 네.
0: 그리고 참고로 비슷하게 이렇게도 해요. 날씨가 끈적거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까 붓다가 sticky였죠?
1: 네.
0: 걔를 좀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형용사로?
1: Sticky?
0: Sticky.
1: 오.
0: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1: 오.
0: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습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1: 네.
0: 사람 끈적거려. 그건 이제 보통 피부에 느껴질 때 많이 그렇게 되겠죠.
1: 그렇죠.
0: Sticky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이거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데 난 그
1: 예.
0: 상황이 싫다라고 할 때 쓰는 패턴이 오늘 나와 있어요. 자, hate은 누구나 알아요. 그렇죠?
1: 예.
0: 그런데 대부분 이것만 알죠. I hate you. I hate that.
1: 맞아요.
0: She hated it. 이런 식으로 명사를 싫어하다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럴 때는 평소문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I hate it. 쓰고 나서
1: 예?
0: 그 다음에 when 평소문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너무 싫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I hate it. 그런데 여러분들 이 it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1: I 저도, hate it when도 돼요?
0: 그렇죠. I hate when 이렇게도
1: hate
0: 가능합니다.
1: when.
0: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I hate when 이게 더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또 구어체에서는 it을 넣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넣어도 되고 빼도 괜찮지만 중요한 건 when은 빼면 안 돼요.
1: 그렇죠.
0: Alright, so I hate when 어쩌고 or I hate it when 어쩌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네.
0: 추운 거 좋아하세요?
1: 나 너무 추우면 저는 움직이길 싫잖아요.
0: 네.
1: 이불 속에만 들어가 있고
0: 누구나
1: 싶잖아요.
0: 이거 싫어하잖아요.
1: 네.
0: 춥다라고 할 때 it's 뭐라 그래? It's
1: cold.
0: 그러면 나 추울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it's cold.
0: 그렇죠. I hate it when it's cold.
1: Yes.
0: 진짜 원어민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번에 이거 해볼게요. 나 있잖아. 그녀가 거짓말을 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she lie.
0: Lie?
1: The.
0: 그렇죠. 얘도 맞춰줘야 돼요. 3인칭
1: 예.
0: 단수 she와 함께. So, 얘는 고정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en 뭐뭐 할 때,
1: mm-hmm.
0: when 뭐뭐 할 때.
1: Yep.
0: 얘도 뭐예요? 결국에는 평소문 얼마나 빠르게 나오느냐입니다. Alright, so 표정까지도 같이 해주면서 you guys, okay?

0: 읽어볼게요. I hate it when it's cold.
1: I hate it when it's cold.
0: Oh, I hate it when she lies.
1: I hate it when she lies.
0: Alright, and again, 얘를 빼고 해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So 예를 들면, I hate when she lies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응용 안 해볼 수 없고요.
1: 네.
0: 어려운 응용이 아니에요.
1: 지금 응용된 거 아닌가요?
0: 아니에요. 얘는 약간 기본이고.
1: 응용을 얼마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0: 평생 하고 싶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따뜻할 때 너무 좋아. 이러고 싶은
1: 아.
0: 거예요. 자, 싫어하는 게 hate이면 그 완전 반대로 막 너무 좋은 건 뭐라고 할까요?
1: I love it.
0: Yes.
1: Yes.
0: 그러면, 나 따뜻할 때 너무 좋아.
1: I love it when it's warm.
0: 그렇죠? I love it when it's warm. 자,
1: 맞아요.
0: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1: 네.
0: 물론, like를 써도 됩니다. 가능하고요. 얘도 입 빼서 그냥 I love when it's warm. 이것도 가능해요.
1: 네.
0: 오케이?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나막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런 느낌으로.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Alright.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Yeah.
0: 하나 더 남았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거는 공감
1: 아하.
0: 안할 수가 없죠.
1: 그렇죠. I couldn't
0: 그죠? 저
1: more.
0: 주위에서도 나는 약간 습한 게 좋던데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1: 잠깐만요. 전적으로가 이게 완전 나는 진짜 다 동감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저 맨날 perfectly로 쓰던 totally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I couldn't totally
1: Totally more.
0: more.
1: 근데 말이 이상하죠?
0: 네, 너무
1: 알아요.
0: 이상해요.
1: 예.
0: 네.
1: 근데 할수 없어. 더 이상 뭘할수 없단대요. 부정할 수 없단가 보다. 나는 예, 표현이 항상 좀 애매하잖아요. 또 의역을 해놓으셔가지고
0: 굉장히 고민하죠, 저는요.
1: 헷갈리게. I couldn't. 더 이상은 내가 이거를 부정할 수 없다.
0: 부정하는 게 뭐예요?
1: 부정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몰라요.
0: 알겠습니다. 부정할 수 없군요.
1: 예.
0: 자, 오늘은요,
1: 부정.
0: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들 보세요.
1: 예.
0: I couldn't more. 정답은 agree입니다.
1: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대요?
0: 네. 자, 일단 agree, 동의하다인 건 알고 계시죠?
1: 알죠, 알죠.
0: agree, 동의하다.
1: 예.
0: 자, 그런데요. I couldn't agree more 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동의할 순 없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만큼 나 완전 동의해.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랑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내가 더 동의할 수 없을 정도야.
1: 네네네네.
0: 느낌
1: 이해돼요.
0: 왔나요?
1: 이보다 더 동의할 수가 없을 거. 내가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0: 그러죠.
1: 이런 느낌.
0: 이거, 누구도 이거보다 동의 못할
1: 아,
0: 거라는
1: 그러니까요.
0: 이런 느낌이
1: I couldn't agree
0: 되겠습니다.
1: more.
0: Right. 자, 그리고 이 agree 관련된 표현 나온 김에 이거 혹시 여러분들 복습하셨는지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1: 아우,
0: 슬기
1: 테스트 참
0: 씨도요.
1: 좋아하세요.
0: 네.
1: 예.
0: agree가 들어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최근에. 아, 우리
1: Agree.
0: 서로 생각이 다른 거 인정해야겠네.
1: 그래요?
0: We have to agree to.
1: Agree to each other.
0: 아니야.
1: Agree to agree.
0: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1: 달라요? Agree
0: to
1: to
0: 뭐한 것을? 무슨 agree?
1: 다름을.
0: 그러니까 agree가
1: 아,
0: 아니라
1: agree to
0: yes.
1: disagree. 예. 아, 그러네요. 아, 기억나네요.
0: 자,
1: 아.
0: 보겠습니다.
1: Yes.
0: 맞아요. 이상하죠, 말이. 처음
1: 예.
0: 보시는 분들은 이상할 수 있어요. Agree to disagree. 서로 disagree는 뭐예요?
1: 반대되는 거죠.
0: 맞아요.
1: 동의하지
0: 동의하는
1: 않는
0: 게
1: 거.
0: 아니라 동의하지 않다예요.
1: 예.
0: 서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 동의하자. 이 얘기는 우리 둘이 다른 거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자, 다른 것을.
1: 좋은 말이에요.
0: 네, 그래서 agree to disagree라는 표현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1: 네.
0: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도 이러면서 봐요. 다음번에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agree 나올 때마다 이걸 톡톡 던져드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기억은
1: 그렇죠.
0: 나겠죠.
1: 그러면서 내게 되는 거죠.
0: Yes. 이거 저 개인적으로도 며칠 전에 소셜 미디어에서
1: 예.
0: 이걸 실제로 댓글에 쓰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만큼
1: 오.
0: 흔한 표현이에요. Alright.
1: 네.
0: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사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면 얘는 토시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1: Yes.
0: 그대로예요. I couldn't agree more. 이러면 이거보다 더 동의 못한다. 결국 너무 동감한다. 이런 뜻이
1: 예헤이.
0: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연기해 볼까요?
1: Yes.
0: 오케이. 얘는 왜냐면 응용하는 부분이 거의 아니기 때문에요. Let
1: 네.
0: me show you. 읽어 볼게요.
1: Exactly. I couldn't agree more.
0: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는 좀 페퍼로니 피자가 파인애플 피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1: yeah,
0: 개인적으로
1: exactly.
0: 좋아하는 거예요. Exactly.
1: I couldn't agree more.
0: 이런 느낌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야, 걔 너무 못되지 않았어?
1: 그래. 나
0: 친구 막 얘기하면서 자, 미니 못됐다라는 뜻이거든요.
1: 맞아요.
0: 자, 그랬을 때
1: Oh, I couldn't agree more.
0: She's so mean. 이런 식으로. So again, 뭔가 연기하듯이 연습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1: 그 상황에 녹아나서 또 연기를 하다 보면 이 단어를
0: mm-hmm.
1: 더 이상 이 뜻으로 무조건 알 수밖에 없겠어요.
0: 맞아요.
1: 예, 전적으로 동감한다라는
0: 뜻. 연기하셔야 돼요.
1: 네.
0: 그리고 I couldn't라고 돼 있는데 얘는 과거형이어서 couldn't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감정을 더 많이 더 넣어주는
1: 네,
0: 역할을
1: 네.
0: 해요. 사실은 I can't를 써도 괜찮아요. I can't agree more. 하지만 관용적인 표현은 얘가 훨씬 더 감정 표현에 조금 충실하다.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So 여러분 가볼게요. I couldn't agree more.
1: I couldn't agree more.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Peter 트레이닝 할게요.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I couldn't agree mor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아,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Very nice.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2: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3: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2: I couldn't agree more. I couldn't agree more.
0: 네, 입으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실래요?
0: 네, 첫 번째 중요합니다.
1: 네.
0: I feel like
1: 아하.
0: 평소문입니다, 여러분. 주어부터 가야 돼요.
1: 네.
0: 난 실패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1: I feel like I am failing.
0: 그렇죠. I feel like I'm failing. 자, 두 번째. 아,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자, 나는 기분이 드는데 내 뇌가 녹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그렇죠. There you go. Mm-hmm. 하나 더요. 그녀가 이렇게 해볼게요.
1: 네.
0: 그녀가 날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0: There you go.
1: Mm-hmm.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 feel like I am fail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자, 다음은요. I hate it when 평소문. 아, 추울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it's cold.
0: 그렇죠. 그녀가 거짓말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she lies.
0: 그렇죠. Lies. 그것도 매칭해주고요.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Humid. 읽어볼게요. I hate it when it's cold. I hate it when she lies.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5: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4: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5: I couldn't agree mor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해결.

0: Oh,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1: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Oh,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1: I couldn't agree more.
0: Yeah. Oh, so hot.
2: Oh. Wow. Oh, great job. Oh, 뭔가 시원해진 느낌이에요.
3: 네네. 프레시한 공기가 갑자기 나를 감싸네.
2: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그건 흥미롭게 들리네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at sounds interesting.
2: 그렇죠. 형용사 나올 때는 like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네. 거.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I hate it when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 네.
2: 아, 난 더울 때 너무 싫어. 나 더울 때 너무 싫어.
3: 아하.
2: 이거 영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2: 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문장을 생각해서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 막 복잡한데 막상 딱 보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Here is a great example. So let's look at this dialogue line by line. I will transfer to the London branch. I will transfer to the London branch. London 지사로 전근할 거예요. So 지사가 branch죠. So sometimes we say London branch or to the London office, 네, or the branch office 이렇게 쓰는데 transfer is our key point. I will transfer to. So transfer means 뭐 전근하다, right? You're gonna, go from one place to another. 보통 우리가 근데 지하철을 탈때또이 transfer를 쓰죠. 갈아타는 거죠. Right. So you're going to transfer from the number two line to the number three line. 이렇게도 쓰죠. Alright. So what? 이제 상대방이 몰랐어요. What? 뭐라고요? When are you leaving? 자, 언제 떠나는데요? When are you leaving? When are you leaving? 아, 여기 going, go 이런 말이 많이 안 나오죠. So, when are you going? 이렇게도 할수 있겠지만 이 leaving을 사실 원어민들은 더 많이 씁니다. So, when are you leaving? What? Okay. 자, 6월에 떠날 거예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I'll be leaving in June. No.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quiz식으로 안 하죠. Right? I'll be heading out in June. 네, 딱 보면은 6월에 떠날 거야? I'm leaving in July. I'm going in June. No. Head out. So that is our key phrase for today. I'll be heading out in June. 자, head out는 가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어디를? I'm heading out of the office. 나 이제 출근한다. 아니, 퇴근한다 할 때, I'm heading out. 뭐, I'm heading out to the grocery store. 나장 보러 갈게. 그럴 때도 head out. So to leave, to go. 그런 뜻입니다. Okay,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altogether. I will transfer to the London branch. What? When are you leaving? I'll be heading out in June. So simple,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All right, transfer. Transfer. 트랜스퍼가 아니죠. Transfer. Transfer. Okay? 전근하다, 뭐 옮기다. 네. All right. I'm transferring to a new department next week. I'm transferring to a new department next week. 다음 주에 새로운 부서로 전근할 거예요. 그래서 이 transfer는 이 회사 안에서 여기에서 일로 옮기는 거. 네. I'm transferring to a new department. I'm transferring to a new branch office. I'm transferring to the London office. 네. 이렇게 쓸수 있어요. All right, next one. I recently transferred to this office. I recently transferred to this office. 자, 최근에 이 사무실로 전근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큰 회사들은 office들이 많이 있죠. So you transfer to different offices, or even in the company, you can transfer to different departments. 이런 식으로 출근 영어, like business English. This is how we use this expression. Okay, next one. Head out. Head out. Head out. 나 출근하다, 떠나다. Yes, another expression that means to leave or to go out. Alrighty, so I'm heading out for lunch now. 자, 여기 이 사무실에서 옆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디파트먼트가 있는데 나 지금 점심 이제 먹으러 갈 거야. 안녕. 오케이. 지금 점심 먹으러 출발할 거예요. 네. I'm heading out for lunch now. Who wants to come? 누가 같이 갈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I'm heading out for lunch now. I'm heading out to the airport in an hour. I'm heading out to the airport in an hour. So, 1시간 후에 공항으로 출발할 거예요. So, I'm heading out to the airport. I'm heading out to lunch. She's heading out to work. 정말, 정말, 정말 다양하게 아주 실용적으로 쓸 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을 한번 칭찬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옷을 굉장히 잘 입을 때 와, 되게 패션 감각이 좋으시네요. 혹은 상대방이 굉장히 유머 있을 때 와,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요. 이런 표현들을 하죠. 오늘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조금 그 감각, 그 센스가 좋았을 때 와, 그 감각 굉장히 좋으시네요 라는 칭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상대방이 어떠한 감각이 좋을 때, 어떠한 센스가 좋을 때는요,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 해서 그 무엇에 감각을 넣어주시면은요, 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와, 유머 감각 있으시네요, 유머 감각 좋으시네요, 이런 표현들을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입니다. 이 표현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시네요 라는 표현을요, You have a good 무엇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무엇 자리에 다양한 것을 넣어서 와, 당신은 그 좋은 어떠한 것을 갖고 있

0: 무엇으로요? 그첫 번째 문장입니다. 와, 옷 굉장히 잘 입으시네요. 패션 감각이 좋으신데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패션의 감각입니다. 그러면은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 패션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한번만 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해서 패션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는 칭찬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이 굉장히 유머러스할 때, 그럴 때, 와, 유머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유머 감각은요, 바로 sense of humor.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머 감각이 좋으시네요.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이렇게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한 번만 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해서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와, 언어를 되게 빨리 배우시네요. 언어적인 감각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언어 감각입니다. 이걸 바로 sense of languag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언어를 굉장히 빨리 배우는 친구에게 와, 언어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언어를 굉장히 잘 배우시네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language. 한 번만 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language. 라고 얘기를 해서 언어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라고 연습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방향 감각이 뛰어나시군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향이라는 거는 direction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sense of direction. 이것이 바로 방향 감각이 되겠습니다. 와, 나는 길치인데 되게 방향 감각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할 때,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한 번만 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해서 방향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되게 센스 있으시네요. You have a good sense. 요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는 표현으로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You have a good sense of language. You have a good sense of language.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길 되게 잘 찾는다. 방향 감각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아, 저는 방향 감각이 좀 없어요.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감각이 부족하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부정문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감각이 좀 부족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 때는요, I don't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제가 방향 감각이 좀 부족해요. 방향 감각이 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don't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혹은 우리가 배운 다양한 것들. I don't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그쵸. 다양하게 여러분이 어떠한 감각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후각은 smell이고, 여러분 테이스트로 얘기를 하면은 그쵸? 여러분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그 미각이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어떠한 감각이 좋다 나쁘다를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와, 유머 감각이 좋으세요라는 표현으로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는 감각이 좋다 나쁘다였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르다. 감각을 기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머 감각을 좀 기를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을 통해서 감각을 기르다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향상시키는 거, 그냥 숫자가 증가하는 거는 increase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감각이나 혹은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거는요, improve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how do I improve my sense of humor?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아, 제이 유머 감각을 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되고, how do I improve my sense of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감각을 좀 어떻게 좀 개발하고 좀 기를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니까, 다양하게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유머 감각을 좀 기를 수 있어요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 do I improve my sense of humor? 한 번만 더. 시작. How do I improve my sense of humor? 요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유머 감각을 키우실 수 있었어요? 개발하실 수 있었어요? How did you improve your sense of humor? 요렇게도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는 문장이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감각이 이제 좋았을 때, 그거를 칭찬할 때, 그래서 일단은 핵심 문장은, 그쵸?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와, 그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는 얘기였지만, 그 감각이 안 좋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고, 혹은 기를 때, 어떻게 하면 기를 수도 있는지, 혹은 길러야 된다라고도 여러분이 또 응용할 수 있는 improve라는 동사도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 핵심 문장 떠올려 주시면서,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자, 아주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 찬 하루 이렇게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10분 동안 Okay, I'm gonna find you real happiness. 실제로 정말 행복한 기분은요, 그냥 내면에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오늘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영어 공부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같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ry again. 오늘은 뭐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당연히 today's mission is waiting for you.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사실 궁금하기도 하시죠?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모발이 더 나는지, 머리칼이 더 많이 생성되는지. 자, 그래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그러면 어떤 종류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종류.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What kind of. 뒤에 대상을 쓰시면 돼요. What kind of 대상. What kind of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차근차근 풀어가니까요. 예, don't be in a hurry. 아시겠죠? 예, 막 서두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급증 내지 마시고요. 그냥 아, 그래 내가 한번 맞춰볼 수 있어. 차곡차곡. 그런 점에서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으면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종류라고 궁금할 때는 what kind of를 쓰시면 돼요.

뒤에 한 종류가 나오면 what kind of고요. 여러 종류가 나오면 what kinds of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kind는 친절한이란 뜻도 있지만 그것이 종류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식이 도움이 될까? 그러면은 음식이 하나면 what kind of food이고요. 음식이 여러 개면 what kinds of food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발음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helpful, helpful인데 들릴 말하면 helpful, helpful 이렇게 하고 fall만 크게 하시면 돼요. 어떤 종류의 음악이 좋지?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음악 좋아하세요? 그러면 what kind of music is good? What kind of music is good? 발음 하나 주의하세요. What kind of인데 들리는 발음이요. What kind of? What kind of? 이렇게 들려요. What kind of music? What kind of music? 이렇게 들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usic에 s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 musics란 말도 없고요. 그러니까 music은 그냥 통틀어서 음악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산조도 되게 좋아하고요. 가야금 산조 아니면은 아쟁 산조. 그다음에 재즈하고 블루즈도 좋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한테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What kind of man is he? 해서 이하가 바로 is are가 된 거고요. 그럼 어떤 종류의 책이야?라고 할 때는요, What kind of book is it? What kind of book is it? 발음이 What kind of로 들리지 않고 What kind of book? What kind of book is it? 실제 이렇게 들리죠? 네 가지 했습니다. 머릿속에선 책, 사람, 그다음에 음악과 함께 음식까지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보고 읽으시는 분들은 나쁜 분.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쫙 옮겨서요. Look at me. 자, you're supposed to repeat after me. But before that, 그 전에는 you need to give it a try. 아시겠죠? Try it out.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Ready? 자, 어떤 종류의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Your turn. 그렇죠?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Helpful. 됐죠? 자,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음악이 좋은 거지? 자, your turn. 네. What kind of music is good? What kind of music is good? 네. 세 번째는요. 그렇죠? 나왔던 것처럼 사람의 성격을 물어볼 때, 아니, 그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야? Your turn. 네. What kind of man is he? 여자라면 What kind of man is she? 다 좋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어떤 종류의 책이야? 좀 얘기 좀 해줘봐. 궁금할 때쓸수 있겠죠? So what kind of your turn? 그렇죠. What kind of book is it? What kind of book is it? 동작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취향대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과 함께 연결될 때 실제 when you feel the same way, then the exact same expression will come out of your mouth without thinking. 생각 없이도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엔 step 2. 바로 이거죠. 모발이 더 나려면 어떤 종류의 음식이 도움이 될까? 맨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사실은 어떤 종류의 음식이 도움이 될까는 금방 했잖아요. What kinds of foods? 그렇죠? 예. 그다음에 are helpful. 도움이 될까? 뭐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예. 모발이 성장하는 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모발이 난다. 모발 성장인 거죠. 그러면 성장하다 뭐예요? grow죠. 그거의 명사형이니까 growth. 그래서 hair growth라고 합니다. for hair growth.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도움을 줍니까? for hair growth. 예, 아니면 hair가 없으면 성장에 도움을 줍니까? 참고로 모발 성장에는 단백질, 당연히 프로틴이 중요하죠. 프로틴, 그죠? 그다음에는 여러분 어성초라고 하는 그런 그 구할 수 있는 아주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감거나 그걸 먹어도 그 뭡니까? 그거를 차를 만들어서 먹어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물론 전문가 의견을 더 들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for hair growth? 됐죠? 반대로 탈모는 hair loss라고 합니다. LOSS까지요. 어떤 종류의 음악이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아까 다 했잖아요. What kind of music is good?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예요? For 뒤에 공부하다니까 for studying. 그래서 예, is good for studying. 이렇게 쓰시면은 공부하는 데란 뜻으로 목적으로 for 되겠습니다. 너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야? 직접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what kind of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what kind of person are you?

kind of person are you? 이렇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What kind of person is he? 라고 하셔도 상관없겠고요. 자, 오늘 나왔던 중요 표현 두 번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말 보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연상하시고 영어 나올 때에는 아, 이거 그냥 다 두 번 다 해주지 발음도 읽어주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세요. 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모발이 더 나려면 어떤 종류의 음식을 그렇게 먹어야 될까? 도움이 될까? 라고 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너가 알다시피 모발이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거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그렇죠? For hair growth.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다시피 As you know, hair is made up of protein. 그렇죠? 프로틴이니까 결국에는 단백질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검은 콩 많이 드시면 됩니다. 청국장 많이 드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and you know where to go, right? Visit our website here.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함께 많이 주의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도 게시판에 와서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Thanks a lot.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Okay,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Again, bye.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0: 좋아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준성이야.
1: 친구들,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미있는 단어 공부해보자.
2: 다들 준비됐지?
3: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4: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워볼 단어는 암수, 암수예요. 암수가 무슨 뜻일까요?
0: 암컷과 수컷이요.
4: 정확히 알았네, 준성이.
0: 암컷과 수컷, 그리고 암컷은 여자, 수컷은 남자.
4: 와, 정답입니다. 암수라는 말은 암컷과 수컷을 함께 이루는 말이에요. 암컷과 수컷의 앞글자만 따서 암수라고 한답니다. 강아지 남매가 똑같이 생겨서